0: 맞춰주세요.
1: Mm-hmm. So which of the following idioms means to hide problems instead of fixing them? Number one, not worth the paper it's written on. Number two, to paper over the cracks. Number three, paper tiger.
0: 자, 세 가지 보기에는 모두 paper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 문제나 결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덮어두거나 숨긴다라는 뜻의 이디엄이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Number one, not worth the paper it's written on. Number two, to paper over the cracks. Number three, paper tiger. 자, 어떤 게 덮는다 이런 느낌으로 쓴 것인지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아, 우리 청취자 7906님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쌤들 환절기 감기 유의하세요 하셨습니다. Yeah.
1: Yeah.
0: I see a lot of people catching the cold now because of the turn of the season. And it suddenly, I think, became a little cooler. It's not completely cool, but it's, yeah, definitely cooler.
1: Well, this morning, there was a slight breeze.
0: Yeah.
1: It was cooler. And but I did hear it's going to go up to 30 degrees again this afternoon.
0: Yeah. I think Jeju is experiencing very hot weather still.
1: Mm.
0: But then here in Seoul and Gyeonggi, it's kind of a little bit cool at night
1: mm-hmm.
0: and then still hot in the afternoon.
1: Yeah. But that's typical fall weather, right?
0: It is. Yeah. Yeah. What's your favorite season, Karen?
1: I love spring and fall.
0: Okay.
1: Yeah.
0: So then it's perfect. Yeah. 이은미님. 비 온 후 아침 공기가 다르네요.
1: Yes.
0: 바람도 시원하고 AC는 물론 선풍기 켜는 일도 줄어들고 새벽엔 나도 모르게 이불을 감고 있는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싶어요.
1: I know.
0: Yep. I paid a lot for my air conditioner last month because I had it on
1: 24/7.
0: But hopefully this month I think my utility bills will go down a bit.
1: A little bit. Yes. Yep.
0: 하영은 님 아침 수영 강습 가려고 준비 중에 듣고 있어요.
1: Oh.
0: 은퇴 후 여유롭게 청취할 수 있어 좋네요.
1: 경험에서
0: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소식을 알 수 있어 좋아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1: Have
0: 하셨습니다.
1: a great day.
0: 네. 아, 너무 좋네요. 이 여유.
1: Yes.
0: 네, 수영 가기 전에 모닝 스페셜 딱 들으시고 네, 여러분이 이렇게 또 루틴화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니까 뭐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여러분의 그런 이제 일상생활을 함께 하게 되니까
1: yeah.
0: 그냥 같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늘 들어요.
1: Yes. 네. And this is like the perfect morning. You're strengthening your mind, you're strengthening your body.
0: Exactly. And you're sharpening your brain before you go and work out.
1: Yeah.
0: So I love that. Okay, well,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and when we come back, we'll read this New York Times article. Here's Ed Sheeran with Eyes Closed.

0: Well, that was Eyes Closed by Ed Sheeran. Let's keep our eyes open now and our ears open too, because we have a very interesting article to look at from the New York Times. It's time now for our news coverage. Karen, what's the title?
1: Ancient Korean papermaking finds a home in Ohio.
0: 전통 한지 기술이 오하이오에 뿌리를 내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를 뜻하는 한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명맥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뜻밖의 미국에 사는 한 한국계 여성이 이 기술을 전수받아 있겠다고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자신의 한지 예술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도 보도가 됐던 이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When Amy Lee first traveled to South Korea's rural mills to study hanji, a traditional handmade paper, she was told she didn't look strong enough for the work. It wasn't easy for Lee, a young Korean-American woman, to gain the hanji maker's trust. They were suspicious of her as a foreigner, she said, especially considering her unmarried, super old maid status. She was 30. Despite her interests, they were hesitant to take on an apprentice. People say, why didn't you give up? Lee said with a laugh during a recent interview in her studio. And I said, I never thought that was a choice. I went for a reason. They're right in front of me. It's just a matter of convincing them.
0: 에이미 리가 한국의 전통 수제 종이인 한지를 배우기 위해 처음 한국의 시골 종이 공장을 찾았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이 일을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에이미 리에 있어 한지 장인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데다 그들 말 미혼인, 나이가 너무 많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장인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여겼다고 에이미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에이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에이미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한지 장인들은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했는데요. 최근 자신의 작업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에이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저는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갔고 장인들은 바로 제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그분들을 설득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1: Oh, she was very determined.
0: 네,
1: yep.
0: 이렇게 you're not strong enough, you're too old, you're a foreigner. 뭐 이런에도 불구하고,
1: yeah, they just didn't want her there.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 리는 포기하지 않고 how can I convince them?
1: Yeah.
0: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자. Take someone on. They didn't take her on at first, did they?
1: Yeah. So when someone or some company takes someone on, take on someone, it means to hire or employ someone. As you know, when a company does this, it means they're employing someone. But you can also take on someone. That means you're fighting or competing against someone.
0: Exactly.
1: As well.
0: That's why the song "Take." On me? Is it take me on or take on me?
1: Mm-hmm.
0: Well, anyway, that song can be interpreted so many different ways. And apparently the lyricist of the song was not a native English speaker. I think they were European, maybe from some other country. So they spoke English very well. But if you're not like a native English speaker, sometimes you can get these tiny nuances a little bit wrong.
1: Yeah.
0: So the funny story behind that song is that the people who were singing it were even a little bit confused. I think, who sang it?
1: I think the song is in my head, but another European group, right?
0: So, they were also a bit confused as to what does this mean?
1: Yeah.
0: and they were asked many times in interviews as well. But of course, in the song, it means, you know, love me and take me as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But anyway, when we normally say to take someone on, it means to employ them, 고용하다, or to fight with someone, 싸우다. 참 재밌죠?
1: Yeah.
0: 같은 표현에 고용하다의 의미도 있고 싸우다의 의미도 있다는 게 어쨌든 여기서는 당연히 고용 뭐 아니면은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다가
1: Yes.
0: 되겠죠. 처음엔 장인들이 제자로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1: They were suspicious.
0: 맞아요. 그래서 they didn't take her on as an apprentice at first.
1: Yeah.
0: What's an apprentice?
1: An apprentice, there was a TV show called The Apprentice, but it's a person kind of like an intern, but it's more for when people are actually using, it's like manual, when they're working on a craft and they need to be there working under the guidance of a skilled expert or a master learning the job or trade.
0: 자, 그래서 apprentice라는 거는 견습생, 수습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습생으로서, 이게 초보, 제자로서 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1: Yeah.
0: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1: They
0: 처음에.
1: were, yeah, they were very skeptical.
0: 그러니까 미국인, 뭐 생긴 거는 물론 한국인이지만 에이밀리는 미국에서 나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Yeah.
0: 미국인이지. 그다음에는 아마 그 장인들이 볼 때는 나이가 너무 많은 여성이지, 결혼 안 했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힘도
1: Yeah.
0: 약해 보이고,
1: Yeah.
0: 이거 뭐팔 많이 써야 되는데 할수 있겠어?
1: Yeah.
0: 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에이미 리였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1: The paper makers came around, and ever since, Lee, 48, has dedicated her career to making, documenting, and teaching hanji, which is made from the paper mulberry tree. Traditionally, Koreans used it at home as insulation, floor and wall coverings, and even for household objects. Now, the craft has largely fallen into obscurity, though it is still used in some homes and in contemporary art. Making hanji begins during the harvest in late fall. The inner bark of the young paper mulberry tree yields smooth, silky paper, and the pruning process doesn't kill the tree, unlike European paper making, which requires killing the tree to access the cellulose inside it. Lee sources her paper mulberry from Thailand and from a grower she knows in Florida.
0: 결국 한지 장인들은 에이미 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돌린 거고요. 그 이후로 현재 48세가 된 에이미 리는 지금까지 당나무로 만드는 한지를 제작하고 기록하며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한지를 집에서 단열재로 바닥과 벽을 덮는 재료로 심지어 생활용품으로도 사용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공예는 대부분 잊혀진 상태지만 일부 가정이나 현대미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지 제작은 늦가을 수확철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당나무의 속껍질에서 매끄럽고 비단 같은 질감의 종이를 얻어내는데 이때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으로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이는 나무 속의 셀룰로스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유럽식 제지 방식과는 다른 점인데요. 에이밀리는 태국 그리고 플로리다에 사는 지인인 재배자로부터 당나무를 공급받습니다. So, the paper makers

0: A long time for me to persuade him, but he came around. 결국은 그 사람 마음 돌렸어.
1: Yeah.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그 Take on Me 노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아, 그 노래 가사를 실제 아하 멤버들이 썼었군요.
1: Yeah. Yeah.
0: 네. 근데 노르웨이 팀이거든요.
1: Yes.
0: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영어 유창하게 하죠.
1: Yes.
0: 노르웨이 사람들. 그렇지만 아주 아주 미묘한 이런 뉘앙스는 놓칠 수 있거든요.
1: Mm-hmm.
0: 그렇다 보니까 모튼 하켓 뭐 등등등의 그 아하 멤버들이 가사 일단 다 쓰고
1: Mm-hmm.
0: 그다음에 계속 인터뷰에서 그때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 뭐 싸우자는 거 그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러브송인데.
1: Uh-huh.
0: 나 이거 사랑 고백 노래인데.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 Mm-hmm.
0: 자. Fall into obscurity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1: Right.
0: So now making Hanji has fallen into obscurity.
1: Yeah. When something falls into obscurity, it means that it becomes forgotten.
0: Mm.
1: So it becomes forgotten, it becomes unknown to a lot of people, but it's after it was very famous, successful, or very important.
0: 아, 자, 그래서 이 한지 만드는 거, 이 공예가 largely, 대부분 이제는 잊혀진 상태예요. 잊혀지다. Fall into obscurity. Obscurity is spelled O-B-S-C-U-R-I-T-Y. Fall into obscurity. 네, 뭐 무명으로 전락하다가 될 수 있어서 사람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1: Yeah.
0: Now, in order to make 한지, you have to, first of all, get the inner bark of a mulberry tree, and then you prune. What's pruning?
1: Mm-hmm. Pruning, it's the selective cutting and removal of unwanted parts from a plant. You know, so like when you're cutting off dead branches or
0: uh-huh.
1: the buds or roots, and this is done to improve its health, shape, and growth.
0: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거, 요거를 pruning이라고 합니다. P-R-U-N-I-N-G. 다음 단락 가볼게요.
1: Lee spent some summers in Korea and returned at 19 to sharpen her language skills. In graduate school, she studied book arts at Columbia College, Chicago, and was captivated by her first papermaking class, its meditative nature, its use of water, and its ability to cultivate peace in the mind and body. She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papermaking in China and Japan, but Hanji was missing from English language literature. My question was, what happened in Korea papermaking-wise? That's when I thought, I have to go there, she said. She received a Fulbright Fellowship in 2008 and another in 2021 to return and study papermaker's tools. She worked with a tutor to decipher the craft's specialized vocabulary.
0: 에밀리는 몇 번의 여름을 한국에서 보냈고 19살이 됐을 때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대학원 시절 그는 시카고 컬럼비아 칼리지에서 북 아트를 공부했고 종이를 만드는 첫 수업에서 핸드메이드 재지 과정의 명상적인 성격과 물의 활용 그리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중국과 일본의 재지 역사에 대해서 미국에서 배웠지만 이 영어권 문헌에는 한국의 한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문이 이거였어요. 재지 기술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그때 꼭 거길 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에밀리는 2008년과 2021년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 한지 장인들의 도구를 연구했는데 개인 선생님과 함께 한지 공예의 전문 용어를 해독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Right, she took a class and she learned about the beauty of paper basically
1: mm-hmm.
0: and the ability for it to cultivate peace in the mind and body.
1: Yeah. So when we say cultivate, we use it a lot in agriculture when we are preparing the land to grow crops.
0: Yeah.
1: But when we're using it in this sort of sense, when we're cultivating peace, it means to kind of work hard to develop and improve a skill. It can be used in relationships when we're developing.

0: developing relationships or when we're developing some sort of a quality or skill.
1: Exactly. 자, 그래서 원래 뭐 배양하다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언가를 함양하다. 그러니까 cultivating peace, 평화로운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 기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종이 만들기가 몸과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기르는 거, 함양하는 것을 cultivating some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종이, 중국 종이의 역사를 다 미국에서 가르치는데 한국 종이의
0: Was missing.
1: 역사는 네, 그게 이제 그 English literature에서 빠져 있었대요. literature는 여기서 문학 작품이 아니고요.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이 만들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자료 중에서 한지에 대한 영어로 된 자료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So she thought, what happened in Korea? Paper making wise. What does wise mean here?
0: Right, so it's used as a suffix, right? And it means with regard to or concerning or relating to. So it means relating to paper making or with regard to paper making.
1: 네. 자, 그러니까 뭐뭐과 관련해서 paper making wise. 그러면은 종이 만드는 면에 있어서 한국은 어땠을까? 궁금해진 겁니다.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우리 퀴즈 네, 한번 주시고요.
0: So which of the following idioms means to hide problems instead of fixing them? They all have paper in it, so listen carefully. Number one, not worth the paper it's written on. Number two, to paper over the cracks. Number three, paper tiger.
1: 자, 지금 바로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s Aurora with Runaway.

0: Aurora Runaway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잊혀가는 한지 제작 공정을 한국에서 배워 미국에 돌아가 자신만의 한지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 에이미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정체성과 관련한 성장통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어릴 때 동양인인 자신을 보고 미국에서 너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둘다 아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없는데? 라는 반응까지도 어릴 때참 억울하게도 많이 들었답니다. 켜린 선생님이랑 저도 비슷한 연령대여서 너무나 이해가 되죠?
1: Yeah,
0: 이런 거 많이 받아봤죠,
1: yeah,
0: 질문? Are you Chinese or Japanese?
1: yeah.
0: 요거 두 개밖에 안 물어봤었어요. 저희도, 네, 마찬가지로.
1: Where is Korea?
0: 그때는 그랬습니다.
1: Yes.
0: 지금은 뭐 당연히 뭐 달라졌지만. 자, 그래서 참 수치심을 많이 느꼈었대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동시에 미국인으로 이제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한때는.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한국 전통 한지의 수호자가 된 거죠. 참 인생은 아이러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이미 리의 말을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Making hanji requires living in concert with nature and other people, Lee said. The existence of a single sheet depends on so many things derived from nature: the growth of the paper mulberry, the hibiscus plant that forms the mucilage, and even the bamboo screen that she uses to form sheets of paper. It was born out of a time when that was second nature, just using what we had, she said. The craft only evolves as you innovate, as you use it in the real world.
0: 에이미 리는 한지를 만들려면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한 장의 한지조차 당나무의 성장, 점액질의 닭풀을 만들어주는 히비스커스 식물, 심지어 각각의 종이를 성형할 때 사용하는 대나무 틀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비롯된 수많은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이미 리의 말인데요. 한지는 우리가 가진 것 자체를 그냥 활용하는 게 본능처럼 당연했던 시대에서 태어난 예술입니다. 이 공예는 혁신을 거듭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활용될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So making hanji requires living in concert with nature. What does that mean?
1: In concert with something. So it's kind of like in harmony with something. So it's working and acting together with someone or something else to achieve a shared goal.
0: In concert with 우리가 즐겨 가는 그 콘서트 맞아요. 네, concert인데요. In concert with 뭐뭐뭐라고 하면은 무언가와 함께 협력하여라는 뜻이 있어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to live in concert with nature in order to make 한지. 자, 그다음 네이처가 들어간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0: making hanji was born, so it began at a time when that was second nature.
1: Yeah, second nature. When something is second nature to you,
0: Yeah.
1: it means that it just feels natural. It's kind of, it almost feels instinctive, kind of
0: Yep.
1: like an inborn trait. So it's a learned habit or a skill, but it became so automatic and effortless through practice that you can just do it without conscious thought, just like riding a bike.
0: Yeah.
1: Once you learn it, it becomes second nature, so you can do it without thinking.
0: 그래서 무언가를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나의 천성인 것처럼 할수 있는 것. 그러나 천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second nature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방송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좀 second nature의 느낌이 있죠. 아니면은 뭐 우리 뭐 다른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지 만드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면은 그런 고지까지 오르면은 정말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1: Yes.
0: 근데 기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한지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게 되냐, 왜 만들게 됐냐,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요 당나무에 있는 뭐 이런 가지들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자.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1: They were using the things around them.
0: Exactly. So that's when making hanji was born. 자, 이어서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The traditional technique Lee uses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she said. It's very possible that those lines are cut, are severed. The children of the paper makers are not learning it, she said. She wanted to catch Hanji by the tail before it's totally gone and bring it to the United States. I'm doing what my parents did, she said. It's a migration.
0: 에밀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통 한지 기법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전통의 끈이 끊어지거나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지 장인들의 자녀들은 이 기술을 배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끝자락이라도 잡아서 미국으로 꼭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한지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이주이니까요. It's a migration.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Okay, so making hanji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1: When something is on the verge of something, it means it's almost or very close to doing, experiencing or having something happen.
0: 거의 뭐뭐 임박한 상태일 때 it's on the verge of 라고 하고요.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전통 한지 만드는 방법 이렇게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Kind of like Jeju's henyo that we mentioned earlier.
0: But it's not extinct yet,
1: Not
0: so we
1: yet.
0: hope that it never will be.
1: So we need more people like
0: Like,
1: Amy,
0: yes.
1: here in Korea.
0: 그렇습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까요? We have five expressions from this article, starting off with 누군가를 뭐내 제자로 삼다, 고용하다, take someone on.
1: Take someone on. It means to hire or employ someone. So my sentence was, the company decided to take on 10 new workers.
0: 그 회사는 10명의 신입 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The company decided to take on 10 new workers.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다. To come around.
1: Right, come around. It means to change your mind and finally agree with an idea or plan you used to oppose.
0: What's your example?
1: He didn't want a dog, but he came around once he saw the puppy.
0: 개를 키우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 강아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0: He didn't want a dog, but he came around once he saw the puppy. 자, 그 다음에 그 suffix예요. 뒤에다가 붙이는 말인데 hyphen wise라고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라는
1: right.
0: 뜻이죠.
1: Right. So when it's used as a suffix, that means it's tacked on at the end of a noun, and it's used to mean with regard to or concerning. And my example sentence was, money wise, she is doing very well.
0: 뭐 돈에 관해서라면은 요즘 잘 지내고 있어. Money wise, she's doing very well. 자, 다음 표현은요. 무엇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지낸다는 뜻인데 to be in concert with something.
1: In concert with, it means working or acting together with someone else to achieve a shared goal.
0: 네.
1: And my example was, we planned the surprise party in concert with her closest friends.
0: 네, 여기서는 중립적인 의미 누구와 함께로 쓰인 건데요. 우리는 그 깜짝 파티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We planned the surprise party in concert with her closest friends.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제2의 천성.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본성이나 천성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익숙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무언가를 second nature라고 부릅니다.
1: Right. So it's like a learned habit or skill or behavior that has become so automatic and effortless through practice that you can do it without conscious thought. So my example was driving a manual car was difficult at first, but now it is second nature.
0: 네. 처음에는 이런 이제 스틱 자동차를 모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Driving a manual car was difficult at first, but now it's second nature.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는요. 홈페이지 속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가시면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 텐데 오늘 세 개의 표현이 있었어요. Not worth the paper it's written on. 그 다음에 to paper over the cracks. 그리고 paper tiger. 이 중 문제나 결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으면서 임시방편으로 덮어두거나 숨긴다. 어떤 건가요?
1: It was number two, to paper over the cracks.
0: 여기저기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종이로 덮어두는 거. 이게 paper over the cracks예요.
1: Yep.
0: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시방편, 미봉책으로 뭔가 이제 가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해석을 좀 해드리면 not worth the paper it's written on. 가치가 없다.
1: Yeah.
0: 라는 뜻이에요. 이 종이가 아까워. 이런 뜻이에요.
1: Yeah.
0: 이거 이게 가치가 없어. 이게 뭐야? It's not worth the paper it's written on. 자, 그리고 3번 paper tiger는 종이 호랑이라는 뜻인데요. 약간 그 이빠진 호랑이 이 느낌인 것 같아요.
1: Yeah.
0: 그래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것을 가리켜서 paper tige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호랑인 줄 알았더니 아 그냥 종이로 만든 호랑이더라 이렇게 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To paper over the cracks. 정예은님 그리고 박태건님 축하드립니다. 정예은님께는 스틱커피 보내드릴 거고요. 박태건님께는 김치 토마토 페스토 보내드릴게요. 자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는 홈페이지 속 방송 내용 아니요 방송 내용 말고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고지하는 게 약간의 second nature인데도
1: yeah.
0: 이렇게 가끔 잘못 말해요.
1: Yeah, because monkeys do fall off trees.
0: 네, 특히 이거 이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 EBS 반디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다가도 툭 건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멘트인데 네, 노래 듣겠습니다. Mike Oldfield, Moonlight Shadow.

0: off, everyone just sat on their hands, assuming it was a routine drill. Yeah. This often happens.
1: Yeah. Or you might say, hey, stop sitting on your hands and help your sister carry those heavy grocery bag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 Yeah, you could use this at home.
1: 뭐, hey. 구경만 하지 말고 좀 hey. 같이 도와. 이렇게. 네. 비슷한 표현 있나요?
0: Yes, yeah. Twiddling one's thumb. you get the picture,
1: 맞아,
0: right?
1: 그냥 손 가지고 이렇게 막 twiddling은 그냥 뭐랄까요? 꼼지락꼼지락거리는
0: yeah.
1: 거예요.
0: Yeah. 네. You can also say not lifting a finger.
1: 아, 손 하나 까딱하지
0: yeah,
1: 않는 거.
0: Yeah, this is perfect when no one's helping.
1: Exactly.
0: Not lifting a finger or mm-hmm. standing idly by.
1: 네, 그렇습니다. 자, twiddling one's thumbs, not lifting a finger or standing idly by. 자, 이번 idiom은 sit on one's hands였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Karen.
0: Thanks, as always, for having me. It was a great Wednesday.
1: There, and the start of a new month.
0: Yes.
1: And the new semester as well.
0: A new semester, yeah.
1: We'll see you back next week.
0: I'll be back next week.
1: 지금까지 Karen 쌤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땀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기업 아이티스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김지영 님이 쌤 질문이 있는데 리오넬 메시 소식에서 그 메시 선수가 국가대표를 은퇴한다라는 뉴스였는데 왜 인터내셔널 풋볼을 썼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가대표라고 하면은 National Football Team이 먼저 떠오르는데 제가 스포츠를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직역하면은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될까요? 라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김지영님 여기 헤드라인에서 International Football이 나온 이유는요. 국제 무대에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팀이라는 단어는 안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National Football Team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을 쓰면 됩니다. He's announced his retirement from the National Football Team. 이래도 되는데 여기서는 He's announced his retirement from International Football.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는 이제 뛰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이제 뛰고 있던 이제 그 팀에서는 계속해서 선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Okay, our final song today is Don't Worry, Be Happy. It's Bobby McFerrin. Have a great day. See you in 22 hours.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8살 나이에 독주회를 열 정도로 신동이었던 빅터 보르게.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코미디를 결합한 독특한 공연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연주하면서 일부러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을 짓거나 관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다가 다시 놀라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방식이었죠. 피아노 연주 중에 보여준 엉뚱한 행동으로 클래식 음악의 진지함을 장난스럽게 비틀던 그는 클래식 음악은 반드시 엄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가 웃음이라고 믿었던 빅터 보르게. 그는 음악을 우습게 만든 것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만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 문턱을 낮춰준 아주 유쾌한 안내자였습니다.

blah, blah, blah, blah, blah.

9월 2일 수요일 EBSFM 청계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 발췌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을 빅토르 보르게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깜짝 놀라셨죠?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생전에 보르게가 이런 식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청중들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웬만한 개그쇼 못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클래식을 안내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대단한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토르 보르게는 덴마크 출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인물입니다. 원래 정통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코미디를 결합해 보르게만의 공연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중요했던 건 그가 대단한 실력의 피아니스트였다는 점입니다. 음악적 깊이가 있고 또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건네는 농담은 음악을 우습게 만들지 않았죠. 보르게는 음악과 유머, 타인의 마음을 쉽게 열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던 셈입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는 11시 20분경에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2부를 여는 곡,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1585님, 진짜 관객이 웃는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연주 중에 이 시간 예술 중에 말을 하다니, 그것을 또 관객들이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다니 정말 대단한 기획입니다. SONGX님, 클래식 문턱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네, 어렵고 좀 힘든 인식에 클래식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더 알려지고 감동을 받는 그 부분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영준님, 클모링, 빅토 보르게,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찾아보니 얼굴 표정에 짱구 이미지가 있어요. 인생을 유쾌하게 누리셨군요. 그렇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요. 강점은 더 강점답게, 단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 보르게의 기획과 연주, 또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1840년은 슈만에게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클라라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폭발적으로 가곡을 작곡했던 이른바 가곡의 해였거든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연 가곡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들어볼까요? 슈만의 연 가곡집 리더크라이스. 작품으로 24중 미트 미르텐 운트로젠, 미르테와 함께 장미꽃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의 연가곡집 리더 크라이스 작품으로 24중 미터 미르테 눈토로젠 미르테와 함께 장미꽃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이 곡을 쓴 작곡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쯤 쓴 곡인데요. 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작품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람스 간주곡, 2번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 며칠 내린 비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300년 전 비발디가 그린 가을은 어땠을까요? 1악장에선 포도를 수확하고 2악장에선 술을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3악장에선 숲으로 사냥을 떠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계절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음악으로 묘사한 표제 음악입니다. 비발디의 사계종 가을 전악장, 다니엘 허프의 바이올린, 취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전악장 다니엘 허프의 바이올린 취리첼모 오케스트란지로 감상하셨습니다. 허기훈님, 사계 중 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쓰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엄청 많이 들었던 곡이군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던 곡.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클래식 음악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작곡가와 곡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발레 음악을 한곡 준비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춤으로 표현한 음악입니다.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도 쓰이면서 더욱 친숙한 선율이 됐는데요. 하루의 시간과 삶의 모습을 표현한 음악이 애니메이션에선 동물들의 유쾌한 춤으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펑키엘리의 라초콘다 중 시간의 춤을 브루노 바르톨레티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수연님의 사연입니다. 꾸준한 지구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엇보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Just Do It 정신인데 제가 요즘 잡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OST입니다. 네, 어떤 일로 생각이 많아지신 건지 무슨 일 때문에 꾸준한 지구력이 필요하신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만 생각하고 집중해야지 하면 더 따라오는 게 잡생각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면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음악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배수연님 신청해 주신 브람스 곡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 영화에 쓰이면서 더욱 사랑받은 클래식 음악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배수연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F샵 단조 피아노 포 핸즈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루스 리우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F샵 단조 브루스 리우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 관계로 조금 늦게 1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그래도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니까요.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가사가 없는 피아노 곡인데도 마치 누군가 조용히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곡인데요.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한 작곡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람스 간주곡, 2번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을 들어볼까요? 제목 그대로 사랑에서 비롯된 애틋함과 쓸쓸함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크라이슬러를 대표하는 소품으로 사랑의 기쁨과 쌍을 이루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클래식을 바탕으로 재즈, 팝 등을 자유롭게 결합하는 독특한 앙상블인데요. 야노슈카 앙상블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야노슈카 항상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박주영님, 슈베르트 즉흥곡이요. 30대 하늘나라로 가버린 슈베르트. 제가 처음으로 읽은 위인전이 문고판 슈베르트여서 슈베르트 좋아해요. 2327님, 가곡의 왕 슈베르트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슈베르트 생각할 때마다, 평균 수명만큼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슈베르트가 31살에 죽었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정답 2번 슈베르트 즉흥곡 3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 전에 크라이슬러 곡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박주영님,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은 정경아님의 연주로 처음 접했는데 재즈풍도 좋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9349님, 사랑의 슬픔, 야노슈카 항상불 기억해야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살짝 걱정됐거든요. 너무 유명한 곡이라 혹시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을 이렇게 재즈풍으로 했을 때 괜찮으실까 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입니다. 지폴레창조 도이치 번호 899.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도이치모노 899 알프레드 브렌델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금 각 교실에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소개를 다 해드리지 못할 만큼 응원의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 덕분에 아주 친숙해진 클래식 음악들 영화 속 클래식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허기윤님, 차 라디오는 EBS 고정인데 어제 듣기 평가 들으니 추억이 새록하더라고요. 중학생들 모두 파이팅! 2부 영화 속 클래식 음악들도 기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EBS에서 영어 듣기 평가 시험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와, 어제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도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모두 다 만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적모르 64중 3악장 왈츠 마리스 연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는 11시 20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0: 18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I'll give it a try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Dad, are you changing the home office?
2: Yeah, I moved the desk by the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9096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움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프레드리크 샤슬링이 지휘하는 모핑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9069님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게 개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정클클 음악도 너무 좋고요. 푸치니의 어느 갯날 듣고 싶어요. 와, 날씨와 딱 맞는 곡을 9069님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의 목소리로 어느 갯날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오늘 2부는 평소보다 많이 듣게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고요. 또 다음 주 화수목에는 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가 있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2부가 좀 늦게 시작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 날은 평소에 함께하던 코너는 잠시 미뤄두고 좀 특별한 선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살펴볼 건데요. 영화 파리넬리의 수행곡부터 만나보실까요? 파리넬리는 최고의 카스트라토였던 카를로 브로스큐의 삶을 상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관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음역과 힘을 가진 초월적인 목소리로 묘사됩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바로코 시대는 카스트라토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이기도 한데요. 실제 파리넬리가 이 아리아를 불렀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지만 영화는 헨델의 오페라 가운데 유명한 아리아들을 파리넬리의 목소리로 재현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울기 하소서는 원래 감옥에 갇힌 인물 알미레나가 자신의 슬픈 운명을 노래하는 아리아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인간의 목소리인지 천상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영화 파리넬리 속 클래식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라샤쿄 비앙가 울게 하소서 카운터테너 데링리 레이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영화 파리넬리에 삽입된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라샤쿄 비앙가 울게 하소서 카운터 테너 데릭 리 레이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영배님, 지금 흘러나오는 공명을 공유 좀 해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헨델이 작곡한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라시아키오 비앙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울게 하소서 공명입니다. 여러 가수가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김영배님, 다양한 가수의 또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 영화가 원작이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리메이크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피아노와 첫사랑, 그리고 시간 여행을 결합한 판타지 멜로 영화입니다. 주인공 두 사람은 피아노를 통해 가까워지는데 특정 곡을 연주하면 과거로 이동하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피아노는 단순한 배경음악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가는 통로가 되죠. 영화 속에는 두 피아노 천재가 벌이는 연주 대결 장면도 나오는데요. 쇼팽의 흑건을 비롯한 여러 피아노 작품들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마치 피아노로 펼쳐지는 액션 장면처럼 연출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화려하고 장난스러운 음악처럼 들리지만 실제 연주자에게는 쉽지 않은 곡이죠. 특히 오른손의 빠른 음영을 기계적으로 정확하게만 연주하면 음악이 딱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쇼팽답게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살짝 장난기 있는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속 클래식, 쇼팽의 에뛰드 작품 10의 5번 흑건,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쓰인 곡입니다. 쇼팽 에튀드 작품 10의 5번 흑건,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락밴드 퀸의 리드 보컬 프레드 머큐리는 록이라는 장르에만 머물지 않고 오페라적인 음향과 극적인 표현을 자신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뮤지션이었는데요. 그의 생애를 다룬 음악 영화죠.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노래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오페라적인 목소리와 합창을 활용하는 모습이 강조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영화에서 프레드 머큐리는 자신의 앨범에 오페라적인 요소를 넣겠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BJ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가 흘러나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사랑은 반항적인 새와 같다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프레드 머큐리와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를 사랑했던 카르멘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속 클래식, BJ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라모르의 땡 루아저 로벨, 사랑은 자유로운 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비제 요페라 카르멘 종 하바네라 라무르에 땡 루아저르벨 사랑은 자유로운 새 소프라노 마리아 클라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유명 스타의 정규 영화를 보면 인간적 면모가 보여서인지 뭉클한 경우가 많더군요. 로켓맨도 그렇고 엘비스도 그렇습니다. 이 무대에 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려한 모습만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를 통해 혹은 전기를 통해 그런 인간적인 몸을 발견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면을 봅니다. 박지영님, 오늘 개탄네요. 하바네라의 마리아 칼라스.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요. 사실 하바네라는 메조 소프라노 배역인 카르멘이기 때문에 소프라노의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것이 맞는가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메조 소프라노보다도 마리아 칼라스는 깊은 울림과 저음을 자랑하죠. 저도 마리아 칼라스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박지영님, 우리는 둘 다 마리아 칼라스 광팬이군요. 마리아 칼라스 음악 앞으로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이번에는 영화 대부 3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공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이클 코콜레오네의 아들 앤서니가 오페라 가수로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오페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배신과 죽음의 이야기가 극장 밖에서 벌어지는 코콜레오네 가문의 비극과 교차하면서 영화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오페라 공연이 끝난 뒤 마이클의 딸은 총격을 받아 쓰러집니다. 마이클의 딸을 안고 절규하는 순간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전주곡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가사도 없고 특별한 극적 효과도 없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평온한 음악이 흐르죠.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직후에 흐르기 때문에 슬픔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시간이 흘러 늙고 고독해진 마이클의 마지막 모습 위로 다시 흐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늙어버린 마이클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는 듯 흐르는 음악. 마스카니의 음악은 마치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용히 애도하는 레퀴엠처럼 들립니다. 영화 데브 쓰리 소 클래식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리에르 우스티카나 중 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뒤로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이번엔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 찾아봤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연주해온 4명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첼리스트 피터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랑과 질투, 배신과 경쟁심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네 사람은 자신들의 삶과 음악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의 삶과 관계를 다룬 영화인 만큼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 만나볼 곡은 코른골트 오페라 죽음의 도시에 나오는 마리에타의 노래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행복이라는 뜻의 이 노래는 처음 들으면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이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인공의 상황 알고 들으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죠. 영화 마지막 사중주 속 클래식 코른골트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 마리에타의 노래 글릭 다스미아 페블릭 내게 남아있는 행복 메조소프라노 한네 소피 포노터, 울프 포스베리와 셸 리셸의 바이올린, 니스 에릭 스파르프의 비올라, 벵트 포스베리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M&M 시리즈 3 마르티네와 이혁 2호 9월 19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있을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중계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은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코너 클래식 살롱은 잠시 쉬어가고 오늘처럼 2부에는 영화 속 클래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고전 중의 고전이죠. 영화 아마데우스를 대표한 음악인데요. 자, 아마데우스의 강렬한 첫인상을 만들어준 음악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쾌모로 183종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전지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단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변화하는 모습도 다채롭지요. 오얏이란 단어는 자두로 바뀌었고 부루란 단어는 방언에만 흔적을 남기고 상추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지시 대상을 뜻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 변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세계는 그 반대의 경우도 보여줍니다. 즉 어떤 단어는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그 지시 대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과자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랜 세월 사용되며 지시 대상이 바뀌어 왔죠.

황선엽 교수의 책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잠시 후 북카페 2부 초대 손님으로 초대석에 오실 황선엽 교수의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의 일부였고요. 빛의 서가에서 펴낸 책입니다. 황선엽 교수님은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나요? 우리 북카페에 또책 들고 오셔서 그때는 녹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숙성 방송으로 흘러나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직접 소통을 했는지가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그때 해당화 열매 에디션도 그려주시고 이러시면서 마치 우리 모두의 그 단어에 대해서 하고픈 말을 다 풀어내는 자리처럼 그렇게 초대석을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오랜만에 또이책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들고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오시면 또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소통하실 수 있겠죠. 이 단어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들도 한 10년쯤 혹은 몇년후 지나면 그 단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제 북카페 애청자를 카페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커피에 포함된 그 카페인, 뭐 디카페인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 뜻으로 쓰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별주부전, 토끼전 이런 얘기들 속에 그게 왜 그런 맥락이었는지 이것도 이 책이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가득하니까 멀리 가시지 말고 2부까지 함께해 주시죠. 김태윤님, 비가 안 와서 좋아요. 이제 가을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이틀간 이 북카페 본점 주변에도 이틀간 쭉 내리다가 좀 건조해졌어요. 비가 다 마르고 오늘은 마른 땅을 밟고 북카페로 왔습니다. 또 재난 알림도 많이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좀 좋은 날씨 속에서 가을로 한발한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드디어 가을이 오나 봐요. 바람의 감촉도 향기도 소리도 다 달라지고 있어요.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책 읽기 딱 맞춤한 계절이죠? 행복한 독서 생활 함께 해봐요. 물론 북카페와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잠들기 전에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게 참, 아, 이맘때만 또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을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김경희님 사연 살짝 소개할게요. 며칠 지났는데 김하랑님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아, 요거 뭐 며칠 지났어도 생일 축하 마음은 더 숙성되는 거니까요. 하랑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23번째 생일이라고 하니까, 와, 정말, 23. 23이라는 나이가 저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물론, 23살 당사자인 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23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랑님, 그 부러움 가득한 마음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생일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 23번째 또한 1년의 그 날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상희님, 언제나 좋은 사연과 선곡 감사합니다.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정말 인간적인 교류라곤 하나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기숙학원에서 듣고 계시는 오상희님, 아, 오늘 지금 이렇게 사연 읽어드렸는데, 이 순간도 함께 공유하고 계시겠죠? 우리 또 다시 듣기도 있고 재방도 있고 하니까 꼭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이 인간적인 교류가 너무 없다 하는, 아, 진짜 팍팍하다 싶은 날들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숨통 틔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거기서 보내는 하루하루 그 1시간, 2시간, 요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시간들이 다또 상희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능 잘 보시고, 네, 수능 끝나고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라도 또 사연 보내고 싶어요 하면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죠. 나희경의 좋은 하루, 그리고 윤상의 우연히 파리에서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선옥님, 전남 광주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여기도 폭우 그침, 반짝이는 가을 햇살 기대하며 가족과 함께 점심 먹어요 하시면서 행복이란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가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사실 기분이라고 말하면 되게 작게 느껴지지만 생존에도 영향을 끼치죠.

한 조각도 북카페에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예쁩니다. 9752 쓰시는 카페이님, 어머나, 나의 영원한 오빠, 윤상님의 노래. 9월이라고 그런 건가요? 바람도 제법 시원한데, 이렇게 가을 느낌 가득한 노래까지. 고마워요, 북카페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상 씨의 이 목소리가 흘러나가는데, 지금 딱 귀가 쫑긋하셨던 거죠. 나의 영원한 오빠라고 얘기하신 그 마음, 느껴집니다. 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여름철에 좀 많이 듣게 되는 노래들이 있고, 가을로 넘어오면서, 여름에는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이 아닌데, 가을 되면 딱 보고픈, 듣고픈 느낌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북카페 신청곡으로 상시 신청해 주시면 저희 다 모았다가 또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알려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 날짜 변경선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읽어볼게요. 지구상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 키리바시를 아시나요? 앞으로 자꾸 걸어나가면 한 바퀴를 빙 돌아 제자리로 올 수 있는 둥근 지구에서 동쪽 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날짜 변경선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날의 해가 뜨는 나라가 바로 키리바시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키리바시는 원래 독특한 시차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날짜를 가진 나라였죠. 키리바시는 태평양에 넓게 퍼진 33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육지 면적을 다 합쳐봐도 서울보다 약간 넓은 정도죠. 하지만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섬까지의 거리가 5,000km나 되는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 4개의 시간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문제는 날짜 변경선이 국토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나라 안에서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동쪽 섬과 서쪽 섬은 날짜도 하루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1995년 키리바시는 나라의 시간을 통일하기로 합니다. 어떻게요? 나라 중간을 가로지르던 날짜 변경선을 국토의 동쪽 끝으로 밀어내 버린 거죠. 날짜 변경선은 따로 국제 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날짜 변경선은 경도선을 따라 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모양입니다. 1995년 이후 키리바시는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리던 2000년 새해도 키리바시에 가장 먼저 찾아왔죠.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동쪽 끝섬인 캐롤라인 섬은 이름도 밀레니엄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해돋이 명소, 버킷리스트 여행지가 되었죠. 지구상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 키리바시는 지금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 전체가 수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산호섬 특성상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2, 3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도 안 되지만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죠. 책임 없는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현실, 키리바시가 처한 현재입니다.

키리바시 전통 음악 루오이아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너무 리드미컬하고 너무 신나죠. 이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그런 나라처럼 온몸으로 지금 기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사실 이게 도미노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 뒤에 있다고 해서 뒷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여러 뉴스들이 사실 순서의 문제일 뿐, 모두 다 함께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튼 간격으로 있는 거고요. 아, 우리 참 안타까운 상황들, 이렇게 또 날짜 변경선 주제로 키리바시 얘기하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이 키리바시 사진을 찾아보셨대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니 참 안타깝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바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 우리 좀 새겨야 될것 같고요. 손경선님, 와우, 드디어 새 아이들을 만들어서 반디톡에 들어왔어요. 출첵 행사에 문자로 열심히 7주년 생일도 함께 하면서 저도 지난주 생일 주간 내내 기쁘게 지냈어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가을 느낌 물씬이라 몸도 마음도 힘이 납니다. 아, 정말, 그쵸. 북카페 생일 주간이기도 했고 또 경선님 생일 주간이기도 했던 거, 반말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간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 를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경선님 비롯해서 모든 카페인님들 조금 더 호젓한 느낌으로 쾌적하게 북카페에서 오늘도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헤일리 웨스트나의 포카레 카레 하나 띄워드릴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읽어볼 책은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입니다. 매일 떠나는 사람 읽어볼게요. 태원준 작가 워낙 유명하시죠. 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를 비롯해서 어머니와 함께 떠난 500일간의 세계일주 여행을 책으로 엮은 그 3부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난 25년간 모두 109개 나라 900여 도시를 누볐다고 합니다. 베테랑 여행 작가 인데 그에게 공항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 공항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나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글 따라와 주시죠.

비행을 기다리며 맥주를 홀짝이고 있노라면 이상야릇한 설렘이 피어오른다. 그 설렘은 곧 비행기를 탄다는 혹은 어딘가로 멀리 떠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세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은 묘한 느낌에서

기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출국 심사는 마쳤으되 아직 입국 심사는 받지 않았으니 이론상 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다. 이 불가사의한 상태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간 뒤 여권의 입국 스탬프가 찍히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그 사이 경유라도 하게 되면 내 실체는 더욱 모호해진다. 파리를 떠나 방콕을 찍고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있다. 환승을 위해 방콕의 공항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분명 방콕에 속하는 공항에 두 발을 디디고 있으니 물리적으론 태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론 나는 태국에 없다. 단순 경유를 위한 환승지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이다. 태국에 입국 스탬프를 받지 못했으므로 태국에 가봤다고 할 수도, 방콕을 여행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 그 사이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란 말인가? 비록 나만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실제 공항 출국장에 들어선 모든 이는 내 공상 속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게이트 대기 공간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 출국 도장과 입국 도장 사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짧게나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수많은 유령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 현실과 현실 사이에 끼어있는 틈 같은 비현실적 공간이 바로 공항이다. 수많은 여행자가 그토록 찾아 떠나고자 하는 비현실적 여행지는 어쩌면 여행을 시작하는 공항일 수도 있겠다. 더욱이 공항은 시간 개념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시작점이다. 이는 공항을 떠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증명한다. 조금 전까지 나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던 수천 수만의 사람이 제각각 전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간다. 우주 섭리로 인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시차 개념 때문에 누군가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누군가는 훨씬 더 먼 미래로 돌진한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발생한 공간 개념의 비현실성이 비행기에선 시간 개념의 비현실로 바뀐다. 자연스레 비현실 패턴을 이어받는다랄까? 인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는 거의 과거로 향한다. 인천에서 아침 일찍 유럽을 향해 14시간을 날아가도 유럽은 한밤중이 아닌 고작 이른 오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비행 내내 창밖을 바라봐도 1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우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러니 공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것이 비현실적 일이라는 걸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항 가는 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설렘의 공간이다라고 홍은신님이 얘기하셨고요. 이승현님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공항이라고 하면 가슴이 마구 뛴다고 하셨습니다. 권나연님은 여행은 공간이동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동이라는 의미로 바라보니 너무 새로워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정말 이 태원준 작가의 이 말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유령인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출국 이후 입국 이전의 그 공간인 거죠. 터미널이란 영화도 생각나고 공항에서 일주일을 일하는 그 알랭드 보통의 그 이야기, 그것도 뭐랄까요? 직접 취재를 하고서 공항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기록한 그런 산문집인데 그것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승결님은 몇년 전에 공항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일터로서의 공항은 얼마나 그 매일매일 번잡할까요? 공항에 오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다들 마음 급하고 뭔가 다 서툴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접해야 되니까 좀 지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승결님은 이제 그만두고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일을,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일이 힘드실 텐데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 보는 게 재밌다고 하신대요. 뭔가 뜨끔하면서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아, 진짜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저도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항 내에 있는 꽃집, 공항 내에 있는 구두 수선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려주는 공항 얘기가 또참 새롭고 재미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항에 대한 얘기도 참 흥미로운데 이번에는 여행이 주는 또 다른 특별함 읽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중이었다. 직행 고속열차를 타면 빠르고 편할 것을 맥주 천국 벨기에에서 마실 맥주값이나 남겨보잔 심산에 싸구려 일반 열차에 올랐다. 환승까지 해야 했다. 국경 도시 투르네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기다렸다. 처음 들어본 낯선 곳이라 호기심이 솟았다. 검색을 해보니 벨기에 최고의 도시라는 투르네엔 귀한 보물이 있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투르네 노틀담 대성당이 벨기에의 몇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정보가 떴다. 남들은 두 개면 만족하는 첨탑이 다섯 개나 있는 투르네의 노틀담은 파리의 그것보다 두 배는 컸다. 갈까? 말까? 양분된 자아의 대립이 팽팽했다. 브뤼셀행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승자가 정해졌다. 환승하려고 들른 생경한 도시에 다시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벨기에의 특급 유산을 만날 수 있었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반려한 명분이 별로 없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대성당 방향으로 슬슬 발걸음을 옮겼다. 소소한 벼룩시장도 지나고 예쁜 운하도 거쳤다. 10분이나 걸었을까? 도시 중심부에 다다르니 낮은 건물들 위로 뾰족한 첨탑이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어? 뭐지? 첨탑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성당 앞에 도착해 내가 본 것은 웅대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생난리 공사판이었다. 하이라이트인 첨탑 오형제는 하얀 천막에 둘러싸인 채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첨탑보다 더 높은 크레인이 성당 위를 빙빙 돌았다. 공사를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나무 판자, 천막이 성당 전체를 둘러싼 통에 내가 볼수 있는 성당의 맨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규모가 압도적이라 성당 내부로 들어가 실망감을 상쇄하려 했으나 내부 관람도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공사 가림막에 인쇄한 성당의 평소 모습이 기막히게 멋져 더 약이 올랐다. 혹여 역으로 재빨리 돌아가면 예매한 브뤼셀 기차를 탈수 있을까? 이런,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시간이라도 환급을 받으면 좋겠건만 결국 맥주값도 시간도 한 방에 날아갔다. 뭐 어쩌겠는가? 허탕도 실패도 낙심도 여행의 한 축인 것을. 여행은 제법 잘 짜인 계획의 산물이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수없이 검색하고 예습한다. 그러나 당장 1분 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여행길에서 예상과 기대가 100% 일치하는 법은 없다. 끊임없이 계획을 회방 놓는 변수를 차라리 여행의 진짜 묘미라고 해야 할까? 인생길이든 여행길이든 항상 모든 게내 맘대로만 이루어지면 금세 싫증이 나고 말 테니까. 그럴싸한 계획은 웬만해선 틀어지게 마련이지만 예상치 않던 행운도 얻어 걸리니 넓게 보면 여행은 결국 본전치기 이상이다. 투르네에서 쓴맛을 봤으니 혹시 다른 도시에선 뜻밖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노트르담 드 파리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읽기의 기쁨, 김영사에서 펴낸 여행작가 태원준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노래 흘러나가기 전에 읽어드린 글은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였습니다. 정말 여행 중에 진짜 많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과 맞닥뜨리기도 하잖아요. 좋은 기억도 있고 굉장히 난감한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카페이님들 뭐 여행하시면서 특히 멀리 이렇게 여행 가셔서 소매치기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 친구는 예전에 그냥 아예 그 수트케이스 전체를 소매치기 당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사야 했던 너무 낡은 가방이어서 설마 이렇게 새 것이 가득한 그 거리에서 자기 것을 가져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옆에게 등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28인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제 직접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굉장히 저 약간 되게 경계 모드로 치밀하게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체크카드 많이 이용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해외에서도 그 체크카드로 띡 이렇게 그 접촉식 카드 있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그걸 길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두 번이나 여행객이 주워준 적 있어요. 다른 여행객이 뭐그 악명 높다는 막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나가는 다른 여행객이 막 따라와가지고 이거 흘리고 가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제 카드인 거예요. 전 재산이 거기 있는 여행 모든 경비가 그래서 정말 아 가장 그런 것은 방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님들도 아마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책 함께 읽을 예정이니까 재미난 여행담 있으면 많이 풀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진수정님은 그냥 꽉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 관광이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연 주셨네요. 낯선 장소와 시간에 나를 던지는 것, 거기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게 여행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쵸? 어떻게 던지느냐가 이제 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약간 살살 던져지고 싶긴 합니다. 훅 말고 다이빙 하듯이.

말고 살포시 안착하듯이 그렇게 살짝만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고요. 권성경님은 내일이면 동생이 멀리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다고 하시네요. 1년 만에 조카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설레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좋으실까요?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그쵸.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 멀리 가기도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또 오는 거, 가는 거, 그게 여행이기도 하죠. 그 경우에는 목적지가 그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최상철님, 일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북카페가 시작되면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북카페가 타이밍이 좋네요. 점심시간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북카페에서 들려드리는 재미난 얘기들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쓰신 황선엽 교수님 나오셔서 단어에 대한 얘기 재미나게 풀어놔 주실 겁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곡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I wish I could go traveling again.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말과 단어. 언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인식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출간한 황선엽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황선엽 교수님. 전작 단어가 품은 세계로 북카페에 다녀가셨었죠.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 뵀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우리 숙성방송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카페인분들과 바로 실시간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사연으로만 얘기가 이렇게 오갔었는데 오늘은 또 생방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니까 예, 더 오시는 마음이 더 설레셨을 것 같아요.
1: 예, 설레기도 했지만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생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이승현 님이 황선엽 교수님 전작 그 단어가 품은 세계 틈틈이 잘 읽고 있는데요 하시면서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 저는 하나만 딱 고를 수 있나요?
1: 예, 네. 선택 제약이 있어서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요.
0: 그렇죠.
1: 사실은 딱 하나만 골라라 하면 나머지들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0: 아.
1: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단어는 역사와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히려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 하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던 단어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재미난 스토리들이 이번 책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읽고서 정말 나 이 단어가 자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네 하면서 애착 단어를 하나씩 골라봐도 되겠네요.
1: 아, 예.
0: 그렇죠. 지난번에는 북카페 에디션으로 해당화 열매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뭘 그릴지도 정해오셨더라고요. 네,
1: 예,
0: 오늘 역시, 어떤 걸 그리실지를 먼저 예, 공개를 해볼까요?
1: 예. 선택 제약 때문에 지난번에 뭘 그릴지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뭘 그릴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 피라미드를 소개한 게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번역해서 금자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뭐 워낙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0: 네.
1: 피라미드는 그래도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피라미드 그려보신 적 있나요?
1: 없습니다.
0: 그러니까.

0: 있어요. 북카페에서 최초로 그리는 피라미드. 우리가 금자탑이란 표현 쓰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통하게 됐는지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에디션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정말 전작 그 단어가 품은 세계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책을 내게 되셨다고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더라고요.
1: 예, 약간 전작보다. 좀 두꺼워졌습니다.
0: 네, 맞아요. 얘기가 또 풍성하고 어떠셨어요? 이번 책 다시 쓰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1: 지난번 책을 내면서 못다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좀 새로운 얘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 즉 사람의 인식과 사고 네. 작용들이 언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어휘력 부족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은 이 뭐랄까요? 책 자체가 일단 단어와 언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책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 예전에 제가 어제 수영장에서 듣고서 예. 너무 황당하다 했는데 이 질문을 제가 교수님께 드리네요. 예. 교수님은 어휘력 되게 풍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심 있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학술 용어라든지 공부하면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은 잘 알지만 네. 어떤 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특수한 분야에 쓰는 단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네. 이 책 내고 났더니 뭐 각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새 감정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을 같이 써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0: 제안이 또.
1: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쪽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네. 잘 아는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어휘력이 풍부하다. 많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언어가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이번 책 통해서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새로운 언어, 내가 좀 알고 싶은, 지향하고 싶은 언어를 일부러 마음 내서 공부하는 태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단어들의 유래가 무엇인지 네. 또 그 단어의 원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안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기를 사전을 열심히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나와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래까지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봤을 때 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사전 찾기 쉽진 않죠. 근데 그렇죠. 만약 관심이 있다면 네. 이제 뭐 찾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정 어려우시다면 제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진짜 이 책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세계들이 많고 호기심이 많이 솟아서 찾아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탁신희 님이 막 웃으시면서 지금 재밌으시대요. 단어가 섭섭할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아니, 단어 책을 쓰려면 이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되나 봐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0: 이 단어를 애정하는 느낌이 확 느껴지고요. 진수장님은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힌다고 하시네요. 이게 딱딱 들어온다고.
1: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행인데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어서 네. 사실 좀 여러 방송에 나갔을 때 말을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많으셔서 오늘 좀 노력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따 얘기하다 보면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0: 마음 급하니까 더 많이 전달하고 싶으니까. 자, 이승영님 애착 단어 찾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장착하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온 거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너무 많지만 콩과 팥 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이 언어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재밌던데요.
1: 한국 사람에게 네. 팥은 콩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팥은 팥이지요. 어떻게 콩이겠어요? 라고 답할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이 질문을 미국 사람에게 한다면 미국 사람은 콩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팥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레드빈 정도로 번역하거든요. 그럼 레드빈은 빈인가요? 물으면 핀이지요. 이렇게 답하겠죠.
0: 그러네요.
1: 근데 언어마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들 또는 네. 구조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깊이 생각하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그냥 막연히 언어를 사용할 때는 헷갈리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낙지와 문어를 네. 구분 못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다 타코라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뭐 문어가 들어간 빵

0: 타코야끼라고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일본 술집들에 가면 안주가 나오는데 타코 와사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낙지로 만듭니다.
1: 네.
0: 근데 문어나 낙지나 다리가 8개고 똑같이 그냥 타코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물론 실제 생물을 보여주고
1: 네.
0: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냥 막연히 언어를 사용할 때는 비슷한 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새우란 말이 그래요.
1: 새우.
0: 예. 새우젓당근은 젖새우가 있는데 아주 작죠.
1: 네.
0: 근데 대하 구워먹는 큰 새우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전혀 다른 생물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새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1: 그러네요. 이 마치 여기 보면 그 중국에서인가요? 그 문어와 그 문어 낙지 주꾸미까지도
0: 쭈꾸미까지도, 예.
1: 주꾸미까지도
0: 그러니까 호주는
1: 작은
0: 쭈꾸미인데 구어에선 다 쭈꾸미라고 하죠, 사람들이.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쭈꾸미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튼간 요 그것도 작은 그냥 문어처럼
0: 그렇죠,
1: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아니 이건 너무 다른 건데 이게 왜 작은 문어야? 너무 그 듣는 쭈꾸미 되게 민망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다 언어권마다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0: 예. 한국에서도 방언에서는 그러니까 새우를 뜻하는 새뱅이와
1: 네.
0: 징개미라는 그러니까 징거미를 뜻하는 징개미라는 단어가 구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새우란 뜻입니다. 근데 표준어에서는 이게 구별 없으니까 그냥 다 새우라고 해버리죠.
1: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디테일한 차이를 들여다보려는 그 마음까지도 점점점 유실돼 갈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언어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가 우리 마음에도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하겠지만
1: 네.
0: 언어가 같으면 그게 차별이 없다고 생각,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1: 그쵸.
0: 책에 든 다른 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예를 들었는데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라고 그러면 당연히 7개라고 답해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 그거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냥 개념을 통해서 무지개는 7색깔이야. 빨주노초 파란 뭐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1: 네.
0: 실제로 무지개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어느 순간 무지개를 봤을 때, 이게 진짜 7색깔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1: 그쵸.
0: 실제 무지개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1: 맞아요.
0: 근데 사실 무지개를 왜 7색깔로 구분했는지 아세요?
1: 무지개를 왜 7색깔로 구분했을까요? 네.
0: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색채하고 5개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니까 7색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서양적인 전통인데요. 서양도 그 오래된 것은 아니고
1: 네.
0: 물리학자 뉴턴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에 맞춰서
1: 네.
0: 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것처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7개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1: 네.
0: 그래서 무지개 색깔은 7개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 것이죠.
1: 그렇게 보면 또
0: 그러니까
1: 7개로 보이는 것이고. 그쵸.
0: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해 스와즈노프 파남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1: 네.
0: 문제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지개는 당연히 7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카페님 돼지와 멧돼지는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을 펼쳐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골라오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예, 이날치 밴드의 의사좀치란 노래가 있습니다.
1: 네.
0: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이 곡을 고르셨을까요?
0: 이날치 밴드는 전통 판소리 수군가에 나오는 많은 대목들을
1: 네.
0: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범 내려온다 같은 것들도 별주부가 사라가 육지에 도착해서
1: 네.
0: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수군가의 한 대목인데요.
1: 네.
0: 그것을 이제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근데 의사줌치란 노래도 사실은 수군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걸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산토끼와 집토끼의 구별 문제 때문에 이 노래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1: 네, 듣고 와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리 한참 놀고 있을 적에

0: 후! 참았겠다 토끼란 놈!
1: 아이고, 톡수리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2: 오, 너희놈 잘 만났다. 내가 너희놈 잡아먹으려고 쭉!

0: 저를 잡수시려거든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1: 부모님 맛있는 골칫대목에서부터 통짜로 와사삭식을 먹을라나.
0: 아이고 장군님, 이왕에 잡수시려거든 요 태굴빵 말고 이 팔가락부터 잡수면 안 되겠어?
1: 야 이놈아, 그것이 뭔 말이냐?
0: 내 입 좋게 살려주면은 억울한 날이나 허다가 졸라요.
1: 그 뭔 말인지는 몰라도 어디 해보아라.
2: 아이고 아이고 내 입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소금철님은 먼 길에 개우하다 어두운 것을 우주공산에다 걸어놓고

0: 것이 대체 무엇이간데 죽기보다 서럽고 아깝다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1: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0: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수봉회를 들어갔었는데 수봉룡한테 없어 의사중치라고 하는 그 요상스럽게 생긴 주머니를 하나 주십니다.
1: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0: 네, 들어보십시오. 의사중치를 쫙 벌려놓으면 풍기가 여러 개 뚫렸는데 한 공기를 툭 튕기며 삐가리 새끼들

0: 독수리가 이 말을 듣고 대번에 사정없이 반했었다.
1: 너희놈 토끼야, 내가 너 살려줄 것이니 그건 놔둬라.
2: 아이고 창구님, 그러지 않아도 지가 창구님 드리려고 감춰놨어.
1: 거가 어디냐?
2: 저 건너 석산.

0: 바위 풍기 속에 태롱대롱 안 보이오. 자, 여기다 내려놓으시오. 제가 얼른 가서 꺼내가지고 나올 텐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1: 그럼 시방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지요.
2: 어메, 장군님 평생 속고만 살았어. 겁나게 의심 많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 발목을 잡으시오.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들어가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만 놓아주시오.
1: 오, 그래라.
0: 장군님 꽉 잡았어? 자, 그럼 나 이제 들어가요.
1: 뭐냐, 그래라.
2: 장군님 조금만 놓으시오. 달라봐라, 달라봐라, 달라봐라, 달라봐라, 달라봐라. 허여, 자, 곧 다 쏘. 조금씩

0: 하다니 뒷발로 후닥
1: 턱툭툭
0: 따고 따고
1: 두두두
0: 쿵쾅
1: 우적
0: 쿵쿵
1: 쿵쿵
0: 차버리고
2: 공기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갈 것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날치의 의사줌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지금 함께 즐겨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4: 예.
3: 공연 본 것 같은 느낌. 공연을 귀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박진경 님이 교수님 말씀에 제 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재미나요? 하셨습니다. 지금 생방 즐기고 계시죠?
4: 예.
3: 네. 생방이 재밌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으시죠?
4: 예.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3: 홍은심님은 낙지랑

0: 사실 뭐 별주부전 좀
1: 네.
0: 속기전에서 뭐잘 아는 내용이죠.
1: 맞아요.
0: 근데 사실 뭐그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하자면은 이게 김춘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1: 네.
0: 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1: 네.
0: 그 판소리는 적층 문학이다 보니까요.
1: 네.
0: 뭐 공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와서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조선
1: 네.
0: 후기에는 소설로 정착되게 되는데요.
1: 그쵸.
0: 이게 원작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작자마다 새롭게 얼마든지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수군가 또는 별주부전의 2본이 수십 종이 남아 있는데요. 그
1: 아.
0: 얘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1: 네.
0: 기본 스토리는 똑같죠. 용왕이 병들어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토끼를 데려왔고
1: 네.
0: 토끼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간을 떼어놓고 왔다. 그러니까 이걸
1: 네.
0: 뭐 다시 가지러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다
1: 그쵸.
0: 똑같은데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목에 보면은 토끼가 용궁에 잡혀갔을 때
1: 네.
0: 좀 꾀를 내서 별주부를 자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용왕을 꼬십니다. 그래서
1: 네.
0: 토끼 간보다 사실은 자라탕이 더 좋다. 자라탕을 먹으면 병을
1: 네.
0: 나을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용왕은 뭐 병이 낫는다면 뭐든지 해보고
1: 네.
0: 싶은 거죠.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자라를 잡아서 탕을 끓이겠다 하니까
1: 아, 상황이
0: 상황이
1: 바뀌네요.
0: 바뀌게 되는 상황도
1: 네.
0: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라는 그래도 충신인데 별주부는 충신인데 충신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1: 네.
0: 대신에 그 별주부의 부인을 잡아서 그러자 이런 안을 또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별주부가 이제 토끼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부인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
1: 네.
0: 약간 좀
1: 아니,
0: 괜찮을까요?
1: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기 얘기가 저도 책에 담아두신 것들을 보니까 진짜 표현하신 대로 막장 드라마 같은
0: 그래서
1: 그런
0: 토끼가 이제
1: 전개들이
0: 요청하길
1: 많더라고요.
0: 뭘 하면
1: 네.
0: 별주부의 부인과 동침하도록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실제
1: 그러니까요.
0: 동침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왕에게 가서 자라탕은 임시방편이니까 그건
1: 네.
0: 취소하고 빨리 내가 가서 간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1: 네.
0: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장 같은 드라마가 뭐냐면 이 별주부 부인, 자라 부인은 토끼를 그리워합니다.
1: 사랑에 빠졌어요,
0: 사랑에
1: 또.
0: 빠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1: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서 보니까 별주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름시름 알다 죽었는데 그게 또 열려문이 생겨지고 막
0: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못하게 너무 재미나게 막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토끼는 토끼려니 했는데 이 토끼의 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다 알고 보니까 아, 그래서 간을 거기다가 뒀다는 거구나. 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0: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1: 네.
0: 우린 집토끼와 산토끼가 거의 같은 종류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서 키우면 집토끼고 산에 살면
1: 네,
0: 산토끼지라고
1: 그쵸?
0: 생각하는데 사실 유전자 수도 다릅니다. DNA 염색체 수도
1: 아예
0: 다르고,
1: 다른 종.
0: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에요.
1: 네.
0: 가령 호랑이와 사자는 다른 종이지만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거라든지 이런 교배 품종들이 나오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속이 같아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집토끼와 산토끼는 속 자체가 다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통 종만 다른 게 아니라 속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생물인 거예요.
1: 근데 우린 다
0: 근데
1: 토끼라고
0: 우리는 그냥 토끼라고
1: 부르겠네요.
0: 생각하니까
1: 그쵸?
0: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1: 네.
0: 집토끼는 굴을 파고 살고 산토끼는 굴을 파지 않고 바위 틈이나
1: 네.
0: 나무 구멍이 있으면 그런 데 산다는 거예요.
1: 아.
0: 근데 바로 이 별주부전이면 그 속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간을 어디 숨겨놨다고 하냐면요. 저 산속 바위 틈에 숨겨놨다라고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읽으면서 왜 바위에다가 간을 둬?
0: 그러니까
1: 뭐.
0: 이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산토끼 습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1: 네.
0: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산토끼의 습성을 잘 알고 있던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이죠.
1: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0: 의사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용궁에 갔다가 도망 나온 토끼가 너무
1: 네.
0: 신이 나니까 마음대로 막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독수리한테 잡힙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의 얘기인데요.
1: 네.
0: 근데 독수리가 이제 토끼를 잡아채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1: 네.
0: 토끼가 이제 독수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좀 살려달라.
1: 아.
0: 내가 대신에 뭐뭘 주겠다라는 건데
1: 네.
0: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요. 용궁에 갔었는데 용왕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줬다. 근데 뭐냐면 여의주 같은 선물이에요.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그러니까 의사라는 건 인간의 마음, 뜻, 아니,
1: 네.
0: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고요. 뜻이란 뜻이고, 줌치는 주머니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1: 네.
0: 마음대로 되는 주머니란 뜻이에요.
1: 아.
0: 그래서 의사 좀치라는 거 얻어왔는데 네. 거기다 대고 뭐

0: 나와라 하면 뭐든지 다 병아리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혹하게 되죠.
1: 그렇죠.
0: 이런 거
1: 저도
0: 얻으면 이
1: 주목하겠는데요?
0: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 거보다 그게 훨씬 더
1: 네.
0: 이득이니까 그럼 그걸 날 달라. 그래서 이제 근데 어디다 놨냐 했더니 역시 또 석산 바위틀에
1: 아, 자꾸
0: 숨겨놨다.
1: 바이트 해준다고.
0: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놔주면 거기 가서 내가 갖다 주겠다는 건데
1: 네.
0: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뭐 이런 그 노래
1: 아,
0: 가사가 그런 건데요.
1: 네.
0: 사실 이게 판소리도 그렇고 판소리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좀 고어투가 많고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 아.
0: 그런데 여기도 바로 그 산토끼의 습성이 잘 나타나고 있죠.
1: 이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지금 전선영 님이 육아휴직하면서 아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인지 하루에도 수없이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네, 교수님 책 소장에서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고. 아직 아기랑 아이랑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들 이야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전작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읽어주면 좋아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1: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예. 5993 쓰시는 카페인님, 단어와 표현의 유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익숙하게 쓰는 단어도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도 다 너무 다릅니다. 여기 보면, 뭐, 무균질, 이런
0: 예.
1: 표현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챕터에서 대장균이 느낄 억울함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대장균은 그냥 대장에 있는 균인데 대장균 뭐 검출 뭐 이런 식의 항상 안 좋은 데막그 등장하다 보니까 오명을 좀 뒤집어 쓴 인상이 안 좋아진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무균질이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우유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게 정말 깨끗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국어학자로서 좀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0: 1990년대에 모 우유 회사에서
1: 네.
0: 무균질 우유라는 것을 내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시 유명 정치인이었던 박찬종 의원을 이제 광고 모델로 섭외했는데요.
1: 네.
0: 당시만 해도 정치인이 광고 모델로 나서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1: 네.
0: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는 박찬종이 나와서 무균질 우유를 선전한다. 이렇게 모토가 이거 이렇게 잡힌 것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전쯤에 파스텔 우유가 나오면서 저온살균이라는 것이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전까지 우유를 살균한다는 걸잘 몰랐고, 근데 이제 파스텔가 이제 저온살균을 강조하면서 아, 우유를 살균하는구나. 살균
1: 네.
0: 방식에는 저온살균과 고온살균 두 가지 방식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국민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어쨌든 우유에는 균이 있고 그 균을 죽여야 한다라는
1: 네.
0: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균질 우유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아, 살균을 하는데 살균이 완전히 안 되나 보다. 일반 우유는
1: 네.
0: 균이 좀 남아있고, 근데 이 무균질은 무균이니까
1: 더
0: 균이
1: 완벽해
0: 하나도 없는
1: 보이잖아요.
0: 완벽한 살균은 그래서
1: 네.
0: 깨끗하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균질의 균은 세균할 때 균이 아니라
1: 네.
0: 균질하다의 균질이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고르다는 뜻인데요. 근데 우유는 그 균질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해요.
1: 네.
0: 우유에는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이 지방 덩어리가 뭉치게 되면 우유가 이제 부패하기 쉽거나 또는 맛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얇은 망을 통해서
1: 네.
0: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 그 망을 통과하는 사이에 지방 알갱이들이 잘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1: 네.
0: 요 과정을 균질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우유는 그 균질화 과정을 겪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무균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비균질 우유죠, 사실은. 균질이 없다가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1: 그러네요.
0: 비균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 어감이 나쁘니까 무균질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광고에서 그렇게 써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심의회에서
1: 네.
0: 그 광고를 금지시켰습니다.
1: 아.
0: 이게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점.
1: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깔려있는 그 인식 위에 새로운 말이 등장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1: 네.
0: 사전을 찾아보면 해결되지만 사전을 잘안 찾아본다는 것도
1: 아,
0: 문제고.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이 광고는 그걸
1: 아,
0: 의도적으로
1: 그렇죠.
0: 오도하도록
1: 열어둔
0: 만들었다는
1: 거죠.
0: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사실 어떤
1: 아,
0: 면에서는.
1: 이런 얘기들 참 재밌죠?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예,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사실 이 노래를 좋아해서 골랐다기보다는 낭만이란 말 설명드리고 골랐던 것.

0: 있는데 사실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
1: 낭만이 이제 여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낭만을 우리가 그렇게 로망에서 왜 그렇게 흘러오게 됐는지도 나오는데 음악을 다 이렇게 또 책의 내용과 엮어서 또 준비하셨네요. 네, 듣고 가시죠.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쓰신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카페인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피라미드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 교수님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쏙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 토끼가 완전 다른 종이라니 충격입니다. 지금 김영희 님도. 네. 완전 다른 토끼들이라니 지금 약간 충격받으신 분들이 네. 많으시네요. 네.

0: 영어로는 래빗과 헤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1: 그러니까.
0: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면 이것이 구별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가령 노루와 고라니.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잘 구별 못 하거든요. 뭐 사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이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인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1: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식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음식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질문 나오잖아요. 카스텔라가 빵인가? 아, 이런 질문?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보는 언어권도 있다는 거잖아요.
0: 오히려 그게 대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1: 그러니까요.
0: 인식이 더 특이한 것이고요.
1: 아, 그건 빵이지, 근데 사실 카스텔라가.
0: 저희과 어떤 선생님께 이제 처음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 사람에게 카스테라가 빵인가요? 묻는다면, 아까 파치 콩인가요? 묻는 것과 똑같이, 카스테라는 반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카스테라는 빵이지요? 라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국인,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물으면 빵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1: 그러네.
0: 그럼? 카스테라지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1: 이게 좀 낯선
0: 근데
1: 거예요.
0: 사실 왜이 문화가 시작되냐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빵 만드는 사람은 블랑제라고 하고요. 케이크나 카스테라 만드는 사람은 파티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식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1: 그쵸.
0: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대화 무렵에 이거 같이 돌았기 때문에 그냥 빵이나 카스테라나 또다 같은 제과점에서 팔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0: 이게 뭐 케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케이크와 빵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구분해 왔고 자격증도 전혀 다른 자격증이 나가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구분되니까 그것은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음식은 워낙 일상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음식 이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거의 미스터리처럼 숨어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떡갈비, 감자탕 뭐 많이 언급을 하셨던데요.
0: 떡갈비는 그러니까 고기를 살만 발라내서 떡처럼 만든 갈비입니다. 구워 먹는다는 뜻의 갈비라고 했는데요. 뭐 그냥 고등어 갈비라고 쓰듯이,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뭉쳐서 햄버거처럼 햄버거 패티처럼 만들어서 그냥 구워 먹는다 해서 떡갈비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근데 요새 떡갈비집에 가보면 가끔 작은 떡을 하얀 떡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에다가
1: 아, 진짜 떡갈비에
0: 떡갈비
1: 떡을 넣는.
0: 안에.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왜 떡갈비인데 떡이 없어요? 라고 오해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떡이라는 데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실제 물건이 또 바뀌어가는.
1: 그러니까 떡갈비인데 왜 고기만 있냐? 이러면 이제 거기다 떡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긴 거고 감자탕도 비슷한 거예요?
0: 감자탕의 감자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돼지 뼈 특정 부위를 뜻하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감자뼈라고 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감자탕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먹던 감자탕에는 감자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돼지뼈와 우거지만 넣고 끓였었거든요. 근데 요새 감자탕 집에 가면 꼭 감자를 넣어줘요. 아마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자탕의 감자가 실제는 식품 감자, 그러니까 식물 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에서 온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식물 감자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넣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1: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보쌈 얘기도 재밌었고요.
0: 저희 학교 식당에 가끔 이제 점심 메뉴로 보쌈 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보쌈이라는 건 뭐냐면 김치의 일종이에요. 보쌈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개성에서는 이 보쌈김치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양념을 배추잎에 싸서 실제로 고자기 싸듯이 꼭 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관해 놨다가 한 덩이씩 꺼내서 그걸 풀어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걸 보쌈김치라고 하는데요. 김장 담글 때 보쌈김치를 따로 담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장 담글 때이 보쌈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같이 먹는 음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품화해서 팔게도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김치가 같이 나와야 그게 보쌈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실제 싸지 않은 김치, 그러니까 꽁꽁 싸매지 않은 보쌈김치가 아닌 그냥 뭐 겉절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서 보쌈 정식이라고 내놓게
1: 그러니까
0: 되고,
1: 무생채 이런 거
0: 무상채.
1: 같이 있고
0: 또 족발
1: 이렇게.
0: 같이 파는 집에 가보면은 보쌈 정식, 족발 정식 할때 김치는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돼지 발이 나오는.

0: 먹느냐 아니면 삼겹살 수육이 나오냐에 따라서 보쌈 정식, 족발 정식 이런 이런 명칭을 쓰게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보쌈이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보쌈 정식, 보쌈이 뭐야라고 물으면은 돼지고기 수육을 뜻한다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어원부터 쭉 훑어내려오면 이렇게 재미난데 이게 단어들도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단어 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섭섭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태어난 단어들도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참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책에도 쓰셨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을 또 어떤 네. 뜻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전작에 썼던 얘기 중에서는 뭐 케첩이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혀 엉뚱한 식의 변화를 겪었고
1: 맞아요.
0: 한국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0: 요번에 썼던 것 중에서는
1: 네.
0: 딱히 제식이 안 나네요.
1: 예. 너무 많긴 한데. 예, 예. 네. 요즘에 이번에도 지금도 쓰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예. 잘못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간 단어들의 예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0: 수정과도 일종의 그런 예인데요. 그러니까 수정과는 수 플러스 정과이거든요.
1: 네.
0: 정과라는 건 뭐냐면 졸여서 만든 과일을 말합니다. 과일은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1: 네.
0: 설탕 같은 걸 넣고 졸여서 만드는 정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과일만 정과가 아니라 뭐 인삼 정과니 도라지 정과니 요새 이제 뭐
1: 그쵸.
0: 그런 것들도 이제 정과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수정과는 뭐냐면 계피를 푼 물에다가
1: 네.
0: 이 정과를 넣어서 그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음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1: 네.
0: 곶감이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이런 정과가 들어가 있어야
1: 그쵸.
0: 이게 수정과입니다.
1: 네.
0: 그런데 요새는 수정과 시판되는 수정과를 보면은 과일은 없어요.
1: 정과가 없어요. 그게 핵심인데. 네.
0: 그렇죠. 근데 그리고서 이제 그걸 수정과라고 파니까 이것도 원래의 의미로부터 굉장히 바뀐 것이고 수정과도 자기가 그런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겠죠, 사실은.
1: 아, 이 책에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는데 저 그 수정과 부분 보면서 제가 잊고 있던 그 맛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수정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 핵심, 수정과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설탕에 조린 듯한 그 달콤한 그 곶감. 그거 먹는 맛에 내가 수정과를 좋아했었는데
0: 예.
1: 언제부턴가 뭐 뷔페나 이런 데 가면 수정과가 그 액체만 있으니까
0: 그렇죠.
1: 사실 그 핵심이 없다는 생각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수정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0: 예.
1: 아, 그게 핵심이었구나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됐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뭐 곁들여 얘기하자면 이 책에 이 음식 사진들의 기습 같은 밤에 읽는데 너무 배고파져가지고요.
0: 네.
1: 막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얘기가 같이 있으니까 더 흥미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김선아님 너무 재밌어서 근무에 집중이 안 된다고. 잠시 동안 사무실에서 탈출해야 되겠어요. 즉시 탈출 하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아니면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곡인가요? 이거는.
0: 예. 호칭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도련님이 들어간 노래를 골랐었는데, 그게 뭐 음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아마 이 노래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 이 노래, 이거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소은의 서방님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신간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출간한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도경님, 와, 진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넝쿨처럼 뻗어나가네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이건 왜 이런 걸까 했던 의문들이 풀리는 통쾌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들 많이 접하시죠?
1: 예. 굉장히 재밌었다는 반응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다 소개 못 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0: 다 하려면 진짜 한 학기 우리 예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금 그 이소은이 부른 서방님 듣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서방님, 도련님 이런 호칭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뭐 언니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쫙 있더라고요.
1: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전통 호칭들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련님이나 서방님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좀 그런 단어들인데요. 저는 뭐 그런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단어가 왜 출발했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용법을 보시면 이제 자기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말도 쓰이는데 서방님은요. 근데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동생 결혼한 시동생이라든지 또는 시누이의 남편을 이제 서방님이라고 호칭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서방이 한자어인데요. 이걸 흔히 어떤 한자일 것 같아요로 물으면 또는 실제로 국어 사전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글서자에 방방자로 해서 서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서자가 아니라 사실 선역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란 뜻은 원래 서쪽 방이란 뜻이에요. 근데 전혀 생소하죠. 왜 서방이 그런
0: 그렇죠.
1: 뜻이었을까
0: 우리에게는
1: 의심스러운데요. 이게 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문종실록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위를 높여서 서방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시면, 안방마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방마님은 왜 안방마님일까요?
0: 안방에
1: 안방에
0: 있어서.
1: 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은 뭐냐면 서쪽 방에 살기 때문입니다.
0: 이렇게 단순한
1: 예,
0: 출발이었다는
1: 그러니까
0: 것이.
1: 사위가 새로 들어오면 사위에게 새로 방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쪽 방을 전통적으로 서쪽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 사니까 서방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러니까 장인이나 장모가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부인은 거기다 님자를 붙여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또 이제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면 뭐 시누이의 사위일 수도 있고, 또는 시동생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역시 서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서쪽 방에 산다는 의미에서 왔다는 걸 모르게 돼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그러면서 사전에서조차도 글서자로 바꿔놓게 된 것이죠.
0: 이렇게 그 기원을 다시 찾아가는 어원을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련님도 재밌던데요. 도련님이라고 하는 말도.
1: 도련님 설명을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한데요. 사실 기원이 산스크리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도련님의 도련이란 말이, 도령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에서 출발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0: 그렇게
1: 못했던
0: 멀리서부터 온
1: 결과이죠.
0: 줄은. 그쵸.
1: 그런데 뭐그 변화 과정을 설명드리면 한참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0: 책에서.
1: 책을 보시기를 바란다고
0: 맞습니다.
1: 말씀드리고요.
0: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게 너무 많은데, 아까 그 낭만 얘기도 하려고 하면, 아까 중세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언어의 여정이, 근데 그렇게 방대한 것 같아도 이 책에 보면 그걸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유머러스하세요. 재미나게 풀어내셔가지고 이야기에 훅 빠져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디션이 피라미드 에디션이잖아요. 왜 피라미드를 그려주시는지 이 책에 보면 금자탑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은 분들이.
1: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관용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자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 금으로 만든 탑인가 보다 생각을
0: 그쵸.
1: 합니다. 그러니까 상아탑이란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때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이보리 타워를 직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학문 대학의 학문을 이제 상아에 귀한 상아에 비유해서 상아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상아탑은 상아로 만든 탑이니까 금자탑은 금으로 만든 탑일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의 속성이 밝으면서도 빛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자탑을 쌓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뭐 이렇게 막연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0: 그냥
1: 거죠.
0: 맥이 좀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1: 그렇죠.
0: 때 이미지가.
1: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0: 전혀 아니라고요.
1: 금자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볼때 금자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0: 금자.
1: 자가 글자 자자입니다. 금은 세금자고요. 그래서 세금자 모양의 탑이란 뜻입니다.
0: 아.
1: 바로 뭘 말하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말합니다.
0: 하, 이것도 멀리서 왔습니다, 진짜. 예, 그렇죠.
1: 중국 사람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자기네 식으로 표현할 때 금 세금자 모양의 탑이다.
0: 어.
1: 한자 세금자 모양을 생각해 보시고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에 사진을 실어 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자 모양의 탑. 근데 그 피라미드가 워낙 크고
0: 네.
1: 뭐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비유적 표현으로 쓰게 된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업적을 이뤄냈다. 라는 뜻으로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금자탑이 피라미드의 번역어라는 걸 모르고
0: 네. 금색으로
1: 금으로 칠한 또 번쩍번쩍... 금으로 장식한 탑이라고 네. 생각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0: 아,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너무 흥미롭고 예,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냥 이렇게 쓰는 말들이 진짜 어떻게 나중에 통하게 될지 이거 좀 나중을 좀 미리 예측하고 싶기도 하고 과거를 살펴보다 보면 예, 쓰셨지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규범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좀 유연하게 즐기자라고 쓰셨는데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고 미래까지 봐도 어 그래 규범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보다는 이 흐름을 예, 누군가의 인생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여유 이런 걸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1: 이제 국어학자라고 하면 바른말, 고운말 써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0: 네.
1: 또 그 아까 말씀했듯이 그 흐름의 변화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과연 또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고 단속하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다만 그 변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죠.
0: 네.
1: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0: 어차피 막을 수 없다.
1: 예, 예.
0: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말의 예. 흐름은 아 박현진님 말을 좋아하신대요. 말을 좋아하는데 그 말의 뜻은 잘 모르고 부끄럽네요. 책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이 제목도 참 너무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단어가 예. 스며드는 거 맞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1: 예.
0: 그게 자연스러운 거.
1: 근데 사실 저는 어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학적 감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 작가님처럼 이렇게 뭐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데요.
0: 엄청 잘 쓰셨는데요. 재밌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정보만 가득한 책이 아니거든요. 예.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네. 카페인님들이
1: 그래서 책 제목도 사실은 뭐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0: 네.
1: 출판사 대표님께서 정했는데요.
0: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1: 네, 근데 뭐 저도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동의하시는 네. 거죠. 인생의 단어가 스며들 수 네. 있다, 그렇죠? 최상철님 지금 충격에 휩싸여 계십니다. 카스테라가 빵이 아니었다니 토끼도 그렇고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됩니다 하셨고요. 3754 쓰시는 카페이님 말이란 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시절 따라 이리저리 변하기도 하지만 원래 뜻을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해본다고
1: 예.
0: 주셨습니다.
1: 언어의 변화, 단어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래 무슨 뜻이었고 아 이런 변화가 좀 거쳤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말을 사용하실 때도 더 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 오늘 지평이 넓어지는 얘기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책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명단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승영님, 최상철님, 그리고 1661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1: 예,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사실
0: 네.
1: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방송한 경험이 굉장히

0: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웠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1: 네,
0: 싶습니다.
1: 다음에도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삶은 여행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프랑스가 자랑하는 치즈 명가들은요, 이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방목되는지까지 매우 철저히 관리한다죠. 엄선된 목초지에 풀을 먹은 소가 만들어내는 고품질 우유는 물론 고급 치즈의 정체성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기록했던 올 여름, 프랑스 본토 대부분의 목초지가 누렇게 말라버리면서 이 정체성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그간 까다롭게 적용했던 치즈 생산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검증된 목초지의 풀만 먹일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해서 외부에서 들여온 건초와 사료, 곡물로 소의 식단을 보충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기후변화가 지역성 전통 원산지라는 이 유럽 식문화의 근본적인 개념까지도 뒤흔드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프랑스의 폴리네스테르의 일페쇼 덥다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프랑스의 자랑 그리고 낙농계에 또 권위를 세워주는 이런 철저한 시스템이 무너지게 생겼다. 과장 좀 보태서 무너지게 생겼다.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기사 전문을 다 봤을 때 임시적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것이다 보다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임시적으로 수입 사료 허용하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은데요. 뭐 기존에 알프스나 쥐라 산맥의 목초주에서 풀을 뜯은 소가 생산한 우유로만 치즈를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하던 그런 건 이제 국가의 95%가 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풀이 자라질 않는데요. 예전처럼 측정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뭄보다는 이 고온 이게 문제다라고 과학자들의 입장은 그런 것 같고요. 둘 다 예,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 고온, 기온 상승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콕 집어서 있네요. 그리고 치즈뿐만 아니라 옥수수 그리고 프랑스의 또 다른 자랑이죠. 와인 생산 쪽에도 이 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하고 있다. 대비 중이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매년 여름 지나면서 또 겨울 지나면서 같은 소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좀 무력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7618님도 그런 마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먹거리 대안은 채식일까요? 아 풀도 안 나면 아무튼 소식을 기점으로 치즈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버터가 문제다라고 또 쓰셨네요. 버터를 너무 좋아하셔서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을 뭐 개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 과소비보다는 예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콜롬비아의 까롤 지 그리고 미국의 브루노 마르스가 지난달에 발표한 새 싱글이네요. Still

이라는 곡입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Zucchero, 영국의 스팅의 듀엣으로 September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이탈리아 아티스트 주케로 그리고 영국의 시댕이 함께 부른 September, 9월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콜롬비아의 카롤 G, 미국의 브루노 마스의 Still였습니다. 오수미 청취자께서 가축이 키워지는데 이 비용도 그렇고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도 그렇고 웜이 단백질 대체품이 된다라고 쓰셨는데 그럴 것도 같네요. 메뚜기가 그렇게 철분부터 비타민까지 영양이 참 좋다네요. 마당에 메뚜기들이 뛰어다닙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메뚜기들은 그 기후변화에 조금 둔감한가 생각도 해봅니다. 기후가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메뚜기나 뭐 이런 곤충류를 키워서 인간이 공급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근데 이 인류가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많이 알아버려가지고 그게 이 단순화된 그 식단의 만족을 할려나 모르겠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2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부터 함께하는 탐사 코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시작합니다.

196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9살의 폰스겔, 그가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죠. 뿌페 드 시에, 뿌페 드 송, 밀랍인형 소리인형으로 우승한 순간 예예는 프랑스를 떠나 유럽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더 비틀즈를 위시한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 열풍을 프랑스 스타일의 팝송으로 수용한 대중음악 문화가 바로 예예

그런데 이 선언을 몸과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또 있었으니 그들을 만나려면 1960년대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가야 합니다. 제네라시온 예예, 스페인의 예예 세대라 불리게 될 문화 현상의 주역들이죠.

1960년대 당시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의 보수적인 전통이 막강한 가운데 스페인 역사에서 악명을 떨친 파시스트 독재자 프랑코가 만천하에 새를 떨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포갑적인 어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이웃나라 불량 청소년들의 노래와 패션과 태도에 물들자 이 망조가 든 것처럼 찢찢찢 하고 혀를 찼다죠. 마드리드 청년들이 비틀즈를 따라 머리를 기르자 스페인 남성의 정체성인 힘이 사라졌다라면서 개탄하기까지 했답니다. 마드리드 처녀들이 프랑스 예의의 스타들처럼 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자 스페인 여성의 미덕인 순결함이 더럽혀졌다라면서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러나 1965년 스페인 영화 텔레비전 이야기 Historias de la Televisión에서 배우 콘차 벨라스코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La Chica Yeye 예예 소녀라는 곡을 부른 순간 엄숙한 종교계도 정치계도 이 사람들이 이들이 문화의 주역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스페인의 예예 세대에 헤네라시옹 예예가 용어처럼 정착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6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스페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곡인 라라라입니다. 유럽 팝 역사에서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가 이 자국을 넘어 유럽 주류 무대에서 문화적 저력을 발휘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조 예예와 함께 청소년 팝 시장을 처음 연 사례가 된 것이죠. 헤네라시옹 예예는 196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수출되며 라틴 청년 문화에 누에바 올라, 즉 뉴웨이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주도하는 글로벌 팝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돌 음악 산업 말하는 거 맞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 키워드.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을 받아들여서 이 청소년을, 그 세대를 대변하는 경쾌한 팝으로 탄생시킨 프랑스의 예예를 기폭제로 이웃나라 스페인의 도시 청년 문화를 일군 세대, 스페인의 헤네라시온 예예를 살짝 만나봤습니다. 그 헤네라시온 예예의 그 당시 스페인에서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에서 그 66년 유러피언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장발을 한 젊은 선수들을 한 대 모아서 예예 팀이라고 또 일컬었답니다. 한국 사례는 제가 얼핏 떠오르기에는 그 미니스커트

팩트라는 파격으로 그 가수 윤복희의 사례가 막 센세이션이다. 그런 어린 시절에 약간 얼핏 그런 기억이긴 한데요. 제작진이 준 정보에 의하면 KAA라고 할수 있는 현상은 가수 한명숙이 발표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이 시스터즈라는 그룹이 있었다는데, 아, 울릉도 트위스트. 아,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노래가. 리메이크로 기억하는. 펄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모두족, 뭐 미니스커트는 물론이고, 그 벨바텀이라고 하는 나팔바지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첨단으로 받아들여서 뽐낸 그런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듣고 온 노래, 먼저 들은 곡은 스페인에서 그한 레이블이, 아, 스페인판 비틀즈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으로 탄생한 밴드, 로스 브링코스가 부른 플라멘코라는 곡이었고요. 이 코드 진행이 플라멘코적이죠, 확실히. 요런 요소들, 그리고 뭐 수입해서 리메이크 하는 게 아니라 자작곡으로 승부한 그런 주요 사례라고 하고, 또 제목 자체가 건방진, 뻔뻔한, 으스대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네요. 우리가 아는 그 음악 플라멩코라는 뜻 외에도. 두 번째는 카리나라는 가수의 El Baúl de los Recuerdos, 추억의 궤적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안달루시아 교육청 교재는 예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네요.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새 세대가 프랑코 체제의 케케 묵은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상의 변화, 즉이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 뭐 컬러, 스타킹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의 상징으로 읽힌다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의 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입니다. 벨기에의 프로듀서 기타리스트 고야, 볼리비아의 가수 까르미나가 부르는 마냐지 카르나바오, 카니발의 아침,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기타리스트 파울루 멜리나치, 그리고 가수 모니카 사우마우즈의 듀엣으로 아 페리시다지, 행복. 두곡다 영화 흑인 오페의 음악이죠.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이슬란드의 아우스게르가 부르는 디리디 데이다 테크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깃든 영광입니다. 아우스게르가 2012년에 발표한 동명의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그가 직접 작곡을 했고요. 노랫말은 시인이자 작사가인 그리고 아우스게르의 아버지 에이나르 게오르그 에이나르손이 썼습니다. 아우스게르가 노랫말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내용은 삶이 힘겨워 지친 아들 또는 딸에게 같은 길을 먼저 헤쳐나갔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말입니다. 응원을 풀어내는 이 언어가 시적이고요. 물론 철학적,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떠올리게 만들죠. 낭독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어깨 너머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자. 우리를 옥죄는 사슬을 풀자. 악몽을 채운 악몽에서 걸어나가자. 유령들이 휘청이며 맴도는 그곳에서 거대한 것들도 하잘 것 없는 먼지의 입자들도 햇빛을 굶기던 그곳에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보자. 죽음과 같은

큰 침묵 속에서도 영광은 깃드는 법이다. 따뜻한 손길이 감싸는 꿈의 한복판에서 더 멀리 더 높이 새날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앞으로 올 모든 것, 이미 지나간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제 문을 두드리자. 확신이 버티며 감싸주는 현실의 문을 온 힘을 다해 열어 젖히자. 허기는 더 깊어져도 더 가까워진 세계가 있을 것이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활화산의 나라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아스케르의 2012년 곡 디르디 뇌이다테그른 죽음과 같은 침묵의

있던 영광. 그의 아버지 시인이자 작사가 에이나르손 선생이 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 아티스트의 음악 한 곡 더 듣죠. 다디 앤 강남 마그니드의 10 years, 10년 듣고 오죠.

아이슬란드 듀오 다디 앤 강남마그니드의 10 years였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카페벨루주와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박정용의 월드팝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니비사우 출신의 아티스트 비딘테의 라 룸바 델 비아헤로, 여행자 룸바.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영국 그룹 Barclay James Harvest의 84년 발표곡 I've Got a Feel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5775 문자로 신청곡 들어와 있습니다. 북유럽 메탈 밴드의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핀란드의 스트라도바리우스의 Forever 이 곡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6년도 발표곡이기도 한데 당시 인기 드라마였죠. 한국의 첫사랑에 또 이 곡이 사용되면서 그렇게 또 주목을 받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신청하신 5775님 신청곡 스트라도바리우스의 Forever 함께 듣고요.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죠.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개편 후 첫 출근이십니다.
1: 아, 네.
0: 예. 저희가 또 계약서 다 사인 받아가지고
1: 이제는 네, 오자마자
0: 뭐, 예, 네.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개편인 건 모르셨죠?
1: 어, 근데 사인을 해서 네. 보통 한부를 주잖아요. 네. 제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네. 이 뭐 가능한 거 아닌가요?
0: 정색을 하고 이렇게
1: 계속 말... 안 받으면
0: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약간 법에 약간
1: 그쵸? 예,
0: 루폴 네. 사각지대 네. 이런 거구나.
1: 아, 사인하면 끝인가요?
0: 아, 사인하면 끝이라는데.
1: 아, 받아야 끝. 아, 이거는 뭐 제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0: 예. 어떻게 또 마음이 좀 약간 양쪽 이거 못 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혹시 아니, 너무 멀고 그러니까.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계약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좀 길게 가면 좋겠는데.
0: 예. 네.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6개월씩 하니까.
1: 6개월 네. 저희가 다 6개월 인생이고. 네,
0: 6개월 인생입니다. 네.
1: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분들도 있는데 뭐.
0: 어, 슬픈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목적은 그건 아니고 오늘 저희 개편 첫날이라서 네. 어제 또 김광희 편집장 데스 피플 김광희 편집장도 뭐 소감 한마디 여쭤봤고요.
1: 그 뭐. 그런 거 한번 하면 어때요?
0: 뭐 어떻게요?
1: 그 새음행 네. 출연자 한번 모임
0: 단합대
1: 회식
0: 뭐 이런 거.
1: 그래서 왜냐면 네. 김광희 편집장님도 되게 자주 보다가 네. 제가 요즘 최근에 경영 편집이 너무 바쁘셔서 예. 못 본 지 좀 됐고 예. 아립 씨도 제가 되게 자주 보다가 최근에 못 본 지 좀 됐고
0: 어. 그 이런 뭐지 그 뭐 이렇게
1: 한꺼번에
0: 패널들 여러 명 앉히고
1: 아 여러 명 나와서
0: 네 그것도 괜찮겠는데
1: 그러면 그 회 출연료가 갑자기 확 오르잖아요.
0: 어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아,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절 맞이처럼 예. 그렇게
0: 해서. 출연료가 확 올라가겠구나.
1: 아니면은 그 그 예. 일주일에 한 번을 다 몰고 나머지 5일은
0: 어떻게
1: 승려 씨 혼자 진행하시고
0: 제가 그럼 출연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요.
1: 아이 그럼 뭐
0: 농담이고요. 네. 밖에서 안 된다는데?
1: 안 되면 할 수 없죠.
0: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재밌는 방식은 한두 곳도 없는데 네. 이게 운신의 폭이
1: 그쵸.
0: 늘 그래. 그래도 우리 훌륭한 패널들 덕분에 네. 그래도 훌륭한 콘텐츠를 뽑아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저는 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마침 딱 네. 여기 패널분들이 다 제가 친한 분들인데 네. 신기하게도 과거에 되게 자주 보다가 네. 그러니까 희윤 씨도 되게 자주 보다 최근에 네. 안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0: 아,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럼요.
1: 네, 한번
0: 망원 벨로주 개업식을 하시면서 그 자리로 다 부르세요. 네. 저도 갈게요. 아, 선물 들고 갈 텐데
1: 갑자기 이게 번거로워지기 네, 시작.
0: 오픈을 왜 안 하고 있어요?
1: 아니 뭐 그런 건 네. 아니고
0: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라는 소문도 네, 좀
1: 네. 여름 지나서 네. 좀 하려고 하고요. 이게 되게 소소한 거라서. 네. 자꾸 이 그 뭐 오픈 이런 얘기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0: 그래도 여기 못 보신 패널들 네. 어때요? 초대하면 쫙 보고 좋지 않아요?
1: 네, 좋습니다.
0: 어,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아이디어로

0: 제안 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1: 아이, 뭐잘
0: 예. 네.
1: 지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개편 첫 출연일 맞아서 오늘 그 이게 약간 그 기가 막힌 테마였어요.
1: 네,
0: 지난번에도 엘피파
1: 반응이 좋았죠?
0: 사장님이 예, 반응이 좋았어요. 엘피파 사장님들께 칭찬받는
1: 네.
0: 그런 곡, 신청곡 1탄을 지난 시간에 해
1: 네.
0: 주셨잖아요. 오늘 그두 번째
1: 네.
0: 기획으로
1: 그때 반응이 좋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0: 예.
1: 2탄을 준비했고요.
0: 그러니까 저희가 또 2부 첫 곡과 신청곡도 이렇게 웰컴
1: 아,
0: 뮤직으로
1: 그러니까요.
0: 엘피파 사장님한테 약간
1: 혼날
0: 혼날 만한
1: 만한
0: 선곡으로 또
1: 선곡을 두 개를 뭐
0: 예.
1: 박그리즘 스타베스타 알피아로 필링
0: 어깃장을
1: 스트라토
0: 놔드렸습니다.
1: 바리우스 포레버 이런 거는 엘피파에서 신청하시면요. 사장님이 화내십니다.
0: 사장님이
1: 야, 이걸 내가 또 들어야 되니?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근데 새 음에서 나오니까 신선하네요. 되게 이게 원래 좋은 곡들이거든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두 곡이라서
1: 네.
0: 예. 근데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이거 충분히 들었던
1: 그쵸.
0: 그런
1: 네.
0: 인기곡들이던데. 근데 엘피바 사장님이 화내는 방법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화를 낼까요?
1: 가장
0: 인상 쓰는 거
1: 확실한
0: 외에는. 예.
1: 거는 아무리 신청해도 틀어주지 않는 게 이제
0: 아, 신청을 해도
1: 해도
0: 안 틀어준다.
1: 보통은 엘비바에서 신청을 하면
0: 예.
1: 내가 신청한 곡이 나오냐 안 나오냐
0: 그렇죠.
1: 계속 이제 저쪽
0: 기다리게
1: 쳐다보잖아요.
0: 되죠. 예.
1: 근데 절대 그냥 마주 보면서 무시, 그러니까 읽씹한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가장 화내는 거겠죠.
0: 한 신청을 했는데 한 두세 곡 있다 나오겠지 했는데 네다섯 곡 지나고 여섯 곡
1: 안
0: 지나고
1: 나오는데
0: 하면 안 나오는 거죠.
1: 나랑 동행인 친구가
0: 예.
1: 나중에 신청한 곡이 나온다는 얘기는
0: 그럼 확실히 안 나오는 거네요.
1: 확실히 이거는 먼저 주문한 거는 이제 폐기 처분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0: 예. 그렇게 화내는 방법 외에 아주 독특하게 또 화내는 또
1: 에이,
0: 사장님
1: 근데 뭐 손님이 신청한 건데 화내면 안
0: 뭐
1: 되죠.
0: 이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1: 그거는 저는 자세가 안 된다고
0: 네, 그렇게
1: 생각합니다. 네,
0: 운영하면 안 되겠죠.
1: 그렇죠. 음악은 다 귀천이 없는 건데요.
0: 그런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2부 첫 곡이란 그런 거는 막
1: 아,
0: 화를 내고
1: 아니,
0: 그러지?
1: 저는 팩트를 얘기해 말씀드린 겁니다. 네.
0: 네. 자, 오늘 개편 첫 시간으로 박정용의 월드팝 엘피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두 번째
1: 네.
0: 기획.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1: 네,
0: 주시죠.
1: 이번 주도 지난해에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한국에선 신청곡이 뻔한 팀의 다른 숨은 명곡을 가져왔고요.
0: 예.
1: 첫 번째 팀은 유라이어 힙입니다.
0: 유라이어 힙.
1: 네, 1970년대 어떤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하드락 밴드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잖아요.
0: 네.
1: 이 팀은 단두 곡이 신청이 됩니다.
0: 한국에서
1: 네.
0: 국한할
1: 비가
0: 때, 예.
1: 올 때는 레인이라는 곡이
0: 네.
1: 한국에서만 유독 사랑을 받고요.
0: 그러게요. 그 플랫폼에 오늘 확인한 결과, 레인이 그들의 대표곡으로 꼽혀 있진
1: 네,
0: 않던데.
1: 한국에서만 유독
0: 아,
1: 사랑을 받고
0: 그래요.
1: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이런 데 꼽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7월만 되면
0: 예.
1: 줄라이 모닝이
0: 아.
1: 이 이제 유라이어 힙의 대표곡이고 사실 이게 한 10분이 넘는 대곡인데
0: 대곡이더라고요. 예.
1: 그냥 7월 되면 항상 플레이가 되고 엘피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 불가리아 유럽에서 좀 히트를 했는데 불가리아에서 신기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불가리아에서는 매년 7월 1일이 되면 새벽 바다에서 일출을 보면서
0: 네.
1: 이 곡을 듣는
0: 행사가
1: 줄라이
0: 있어요?
1: 모닝 전통 같은 게 있대요.
0: 그러면 70년, 77년 발표한 거니까 이게
1: 꽤
0: 그러니까
1: 오래
0: 한
1: 이어지고 있는 거죠.
0: 50년 정도 이어진
1: 그렇죠. 근데 뭐
0: 전통이네.
1: 지금까지 뭐
0: 와.
1: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0: 네.
1: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져 있고
0: 네.
1: 근데 사실 저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0: 왜 이게 웅장하고 대곡 성향이라서 좀 좋아하는
1: 그
0: 거예요?
1: 이 팀의 이제 리더인 켄 헨슬리라는 그 키보디스트가 메인 작곡자인데
0: 네.
1: 정말 키보드가 너무 멋있고요.
0: 그렇군요.
1: 특히 엘피바 같은 데서 볼륨을 크게 들으면
0: 예.
1: 이런 곡은 사실은 볼륨이 생명이거든요. 볼륨을 크게 들으면 아, 정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지만 좋은 것도 이제 뭐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엘피바 사장님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 드릴 곡은 프리미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도 사실은 그 유라이언 힙의 후기 약간 대표곡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라이어 힙의 좀 뭔가 뭐 장대한 프로그레시브 느낌이랑은 좀 다른 되게 좀 소프트한 락 느낌인데 요것도 아주 매력적인 곡이어서 요거

0: 알겠습니다.
1: 제가 지금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소소한 겁니다. 예.
0: Free Me.
1: 네.
0: 예. 익숙한 이 LP바 아니더라도 음악 좀 잘 튼다 하는 그런 90년대 중후반에 그런 클럽의 분위기가 막
1: 물씬
0: 풍기는 그런 네. 분위기더라고요.
1: 네. 좋아하실 만합니다.
0: 영국의 하드록 그룹 유라의 힙의 1970년 발표곡 Free Me 오늘 정영 씨의 첫 선곡입니다.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박정용의 월드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LP바 사장님한테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그룹 유라이어 히프의 77년 곡 Free Me였습니다. SMMFT4074님께서 유라이어 힙이라니 하면서 무지 반가워하시네요. 지금 직장에 계시는데 와 유라이어 힙 이러면서 큰 소리로 반응하셨다는 얘기
1: 무슨
0: 같은데
1: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 잘 모르겠죠.
1: 생음액에서 유라이어 힙이 나와서 반갑다 뭐
0: 그런 것
1: 그런 뜻인 것
0: 같은
1: 같긴 합니다.
0: 네.
1: 예.
0: 펠로즈님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도 좋고요. 잘 듣고 LP바 사장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센스를 탑재해 볼게요. 359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0: 칭찬받으면 뭐 서비스라도 더 주시나요, 혹시?
1: LP파
0: 뭐 나와요?
1: 대부분의 LP파
0: 예.
1: 사장님들은 뭐돈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0: 네.
1: 음악을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싱크가 딱 맞았다. 그러면 뭐 마른 안주 같은 것도 뭐
0: 그런 것도
1: 서비스가
0: 나와요?
1: 나오고 나올 겁니다. 아유, 확답은 못 하는데.
0: 말은 안주 싫으면 뭐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1: 아,
0: 하면
1: 그리고
0: 큰일 나겠죠?
1: 음악으로 공감했다라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0: 물론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오늘 칭찬받는 곡두 번째 음악 소개해 주시죠.
1: 아, 이 곡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하고요.
0: 네.
1: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밴드 그러면
0: 네.
1: 저는 비틀즈보다도 오히려 퀸인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1: 왜냐하면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도 한국에서 그렇게 유독 히트를 한 이유도 퀸의 음악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0: 유독 좋아했어요?
1: 네, 유독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영화 전에도
1: 예, 영화
0: 퀸
1: 전에도
0: 팬덤은
1: 좋아했고,
0: 탄탄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또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LP바에서 가장 많은 신청곡이 몰리는 밴드이고, 사실은 어떤 LP바에서는 신청 금지곡 목록 같은 게 있거든요. 퀸 노래 금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냐면 뭐 어쨌든 보헤미안 랩소디 특히 좋은 노래인데 아 이거를 하루에 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세번네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죠. 그리고 뭐 Somebody to Love, We Will Rock You, Don't Stop Me Now, 레디오 가가 딱한열곡 정도는 저희가 모든 뭐 음악을 조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외울 만한 곡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만 사실은 돌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할 곡은 1982년 발표한 그 핫스페이스라는 앨범의 수록곡인 쿨캣이고요.
0: 네.
1: 요때 앨범이 약간 그 1980년 디스코냐는 뉴웨이브 성향을
0: 네,
1: 받아들인 그런 곡인데
0: 네. 네.
1: 요 곡은 약간 디스코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좀 소울 느낌도 나고 약간 뭐 시티팝스럽기도 하고
0: 아,
1: 묘한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0: 네.
1: 네.
0: 그렇다면 요즘 감성과도 맞닿아
1: 잘
0: 있는
1: 맞을
0: 지점이
1: 수 있는,
0: 있겠네요.
1: 네네.
0: 예. 당신은 그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묘사가 됐더라고요. 요 시절에 약간 일탈 비슷하게. 살짝 프레디 머큐리가 매니저의 꼬임으로 인해서
1: 아, 네.
0: 스위스에 가가지고 뭐 밴드와 상의도 없이 막 녹음해. 제가 기억하려는 그런
1: 그럴
0: 건데,
1: 수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디스코나 이런 소울 부분이 갑자기 확 불었으니까
0: 예.
1: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긴 해야 되니까
0: 네네.
1: 대부분의 밴드들이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했다가 약간 오점으로 많이 남았죠.
0: 뭐왜 타협하고 그래? 뭐 이런 비난을 받았을 수도
1: 그쵸.
0: 있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여기에 언더 프레셔 그 노래가
1: 언더프레셔가 있습니다.
0: 들어가
1: 네,
0: 있어서
1: 맞습니다.
0: 마냥 무시할 수 있는
1: 네.
0: 건 아닌.
1: 하지만 숨은 명곡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0: 쿨캣?
1: 네.
0: 예. 쿨캣은 그러니까 정영 씨 같은 사람 쿨캣인가요?
1: 멋진 녀석.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뭐 더는
0: 그렇구나.
1: 얘기하지
0: 예.
1: 않겠습니다.
0: 영국의 밴드 퀸의 쿨캣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의 시간이죠. 박정용의 월드팝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로 골라오신 음악들 듣고 있습니다. 퀸의 쿨캣 82년 음반 핫스페이스 수록곡 들어봤고요. 이렇게 폴세토 창법으로 100% 노래한 곡이 퀸 음악 중에 별로
1: 네.
0: 없잖아요.
1: 그리고 뭐 전체적인 굉장히 미니멀리즘하고 막 보헤미안 랩소디랑 비교하면 정반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퀸의 음악이야? 목소리는 확실히 프레디 머큐리인데 이런 느낌이 있죠.
0: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의외의 곡이다 이러면서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계속해서 요 그룹은 정말 많은 음반을 냈죠. 다음에 소개하실.
1: 시카고고요.
0: 와.
1: 정말 많은 음반을 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하면은 정말 비틀즈 다음으로도 좀뭐 많이 꼽힐 만한 그런 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초기에 브라스 록할때 말고 그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서 한그
0: 16,
1: 1900
0: 17,
1: 네.
0: 18
1: 16,
0: 요렇게.
1: 17, 18 때 If You Leave Me Now, How to Say My Name Slowly, You're the Inspiration, Hard Habit to Break 이런 곡들은 저도 사실 지금
0: 따라
1: 들어도
0: 부르시죠?
1: 다 따라
0: 예,
1: 부르고
0: 맞아요.
1: LP4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다 따라 부르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이 곡들만 집중적으로 들려지고 신청이 되다 보니 좀안 유명한 곡, 뭐 Saturday in the Park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우면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약간 좀그 도시스러운 감성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약간 초기 시절에 1974년 곡인데요. Wishing You Were Here라는 곡인데요.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0: 왜 이거에 끌리는 거예요?
1: 이게 그좀 특이하게 비치 보이스 멤버들이 브라이언 윌슨까지 해서 다 참여를 했어요.
0: 그런 친분이
1: 예,
0: 있었구나.
1: 그때 그 당시 1974년 당시에는 시카고와 비치 보이스가 음악적인 교류가 있었고요.
0: 그렇군요.
1: 요 곡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약간 우우우 하는 코러스 부분이 그냥 알고 들으시면 그냥 딱 비치 보이스
0: 그
1: 목소리예요.
0: 스타일이
1: 네, 스타일이. 근데
0: 느껴지는군요.
1: 만약에 모르고 들으시면 시카고에 굳이 비치 보이스가 참여를 할까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 다 그냥 지나치는데 근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 기억에 오래 남는 좋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LP바의 시카고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1: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막 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LP바는 락 LP바가 있고 어떤 LP바는 사실
0: 성향이 좀
1: 성향이 좀 있죠.
0: 그래요.
1: 1970년대, 80년대 오래된 음악, 올드팝을 트는 곳에서는 사실은 뭐 시카고를 뺄
0: 빼놓을 수
1: 수가
0: 없나?
1: 없죠.
0: 그 장르별 또그 특정한 이제 스페셜티가 있군요.
1: 그럼요.
0: 장소마다.
1: 뭐 헤비메탈만 트는 그

0: 공간도 있고요.
1: 만약에 정용 씨가 LP바 사장님이시라면
0: 네.
1: 아니시잖아요.
0: 네네.
1: LP바를 운영한 적은 없죠.
0: 저는
1: 네.
0: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1: 아,
0: 예. 예전에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1: 아. 아.
0: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1: 만약에 한다면
0: 네.
1: 어떤 스페셜티 전문성으로 운영을
0: 한다면요.
1: 할까? 예, 궁금해지네. 브라질?
0: 그러니까 그 브라질도 아니고 저는 사실
1: 네.
0: 너무
1: 재즈?
0: 다양하게 들어서
1: 네.
0: 굳이 한다면
1: 네.
0: 재즈바를 할것 같아요.
1: 아.
0: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의
1: 네.
0: 재즈만 그래도 가장 안 질리는 음악이 저한테는 네, 고 시절의 재즈인 것 같아서.
1: 얼핏 추측하건대 보컬 멜로디가 있어서
0: 네.
1: 가사도 있고 그런 곡들보다는 연주곡을 좀
0: 연주곡을
1: 선호하는
0: 선호하죠. 네,
1: 편이겠다라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들긴
0: 피아노
1: 하네요.
0: 트리오 뭐 이런 거. 네. 하지만 하지 않을 겁니다.
1: 하지 않을 거죠?
0: 네.
1: 자, 세 번째 선곡 시카고의 74년 음반. 이 시카고는 넘버링을 하잖아요.
0: 그쵸.
1: 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일곱 번째더라고요.
0: 일곱 번째.
1: 예, 7집. Wishing You Were Here. 듣고 오죠.

0: 퀸도 시카고도 처음 들어보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네요. 0890님 문자
1: 아, 네.
0: 주셨습니다. 성공했네요.
1: 아유, 네. 이러면 뭐저한번더 해야겠네요, 또.
0: 한 10탄까지 갈까?
1: 10탄까지?
0: 네.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1: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한 4탄, 5탄 넘으면 약간 쥐어짜는 느낌이 날것 같긴 합니다.
0: 4탄이 맥스일 것
1: 네,
0: 같네요.
1: 일단은 생각인데 혹시 모르죠, 뭐.
0: 세유맹에서 유라야 힙이라고
1: 아,
0: 아까
1: 네.
0: 느낌표 10개 달아주신 분이 의외였다라는 의미였어요라고 그냥 설명해 주셨네요. 예. 유라야 힙을 또 언제

0: 세 음행에서 들어볼진 저도
1: 비올때 레인 한번
0: 레인
1: 트시죠.
0: 한번
1: 네,
0: 틀까요?
1: 비올 때.
0: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1: 아, 그럼
0: 예,
1: 제가
0: 꼭
1: 신청을
0: 기억하
1: 한번
0: 예, 꼭
1: 해볼게요.
0: 기억하셨다가
1: 네.
0: 자 오늘 엘피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 이제 네 번째 선곡 만나보겠습니다.
1: 아, 사실 오늘 다섯 곡 중에
0: 네.
1: 개인적으로는 이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0: 블루지한
1: 네,
0: 느낌이라서 그런가?
1: 블루지한 느낌이 나서 그렇고요.
0: 네.
1: 크리스리라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저는 불렀는데 이게
0: 예.
1: 이제 표준어 발음법으로 하면 크리스
0: 레아더라고요?
1: 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아, 근데 입에 너무 붙어서
0: 리
1: 크리스리로
0: 크리스티.
1: 사실은 그 온더비치로
0: 예.
1: 유명하고요. 뭐 조세핀이라든지 루킹 포더 썸머, 풀 이프 유 씽크 잇츠 오버 같은 유명한 곡들이 많고요.
0: 예.
1: 크리스리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고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블루스 가수인데
0: 예.
1: 작년 12월에 사실 돌아가셨어요.
0: 맞습니다.
1: 돌아가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이 사람의 노래에 꼽는 최고의 명곡이 오늘 소개할 The Road to Hell 파트 2고요.
0: 네.
1: 파트 1이 또 있습니다.
0: 제목은 같고요.
1: 네,
0: 네.
1: 제목은 같고
0: 지옥으로 가는 길.
1: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지옥이 뭐 천국과 지옥의 지옥이라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약간 현대사회의 발전과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고요. 그러니까
0: 네.
1: 이게 교통지옥이에요, 사실. 가사를 보면
0: 아,
1: 도로에서
0: 네.
1: 현대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더 빠르게 이동하고 막차 많이 만들고 막 했더니 길이 그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0: 깜짝 놀란 게, 저는 새 음행에서 그, 크리스 레아의 드라이빙 홈포
1: 네.
0: 크리스마스 틀은 기억이
1: 그쵸.
0: 나는데, 그 가사 내용도 차 안에서
1: 맞아요.
0: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이게 안 움직인다. 이
1: 아,
0: 내용이거든.
1: 약간 차가 막히는 동네 사셨나 보다.
0: 차 안에서 이 영감이
1: 아,
0: 많이
1: 영감이
0: 떠오르시나
1: 많이, 네. 그래서
0: 보다.
1: 약간 거기서 차가 막혀서 화가 나면서 그걸 약간 냉소적으로 사회 비판적으로 쓰면 이런 곡이 나오고.
0: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막
1: 네.
0: 이러면서.
1: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냉소적인 메시지라고 하지만 뻔한 비유인데 어쨌든 4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을까? 크리스
1: 네.
0: 레아 생전에 차를 좋아하셨으면 전기차도 관심이
1: 전기차 타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0: 그러게
1: 노래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0: 그렇군요. 기타 연주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1: 네.
0: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스 레아의 The Road to Hell Part 2입니다.
2: Coming off the ropes.
3: He's going down.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윤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 시간이고요.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 방금 네 번째 선곡 듣고 왔죠. 영국의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레아의 The Road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 파트 2였습니다. 이번 그 교통체증을 엄청 싫어하는 그런 분이었고 생전에 그런 느낌이 너무 멋진 슬라이드 기타 연주까지 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초행길 운전 중이시라는 장성주님 지금 음악이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소리를 조용히 낮췄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389 하나님께서는 크리스 레아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구나. 운전할 때 듣는 노래라고.
1: 뭐 어울리죠, 진짜.
0: 그렇죠.
1: 네, 뭔가.
0: 뮤직비디오 지금 방금 같이 봤는데, 그잘 뚫리는 고속도로가 계속 나와가지고.
1: 처음엔 좀 막히는 부분이
0: 그렇죠.
1: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쫙.
0: 예. AC/DC의 Highway to Hell 대신에 결혼식 신랑 입장곡으로도 어울리겠다. 조성욱님께서,
1: 아,
0: 예.
1: 왜 헬이죠? 네.
0: 그렇구나.
1: 네.
0: 하이 휴먼가? 이거 뭐. 자, 오늘의 마지막 선곡 이제 소개해 주시죠.
1: 요 곡은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소개를 했던 곡이긴 하고요.
0: 네.
1: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들고 왔고, 이에로라고 하죠.
0: 네.
1: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가장 유명한 앨범입니다.
0: 디스커버리.
1: 디스커버리라는 전성기 때 정말 저는 이 제프린의 천재성이 다 가장 함축된 뭐 대중음악 역사상에서도 명반이라고
0: 네.
1: 생각하고요. 요 앨범에는 한국인의 사랑하는 팝송 아주 베스트 뭐한텐 안에 꼽힐 미드나잇 블루라는 곡이
0: 아,
1: 있고요.
0: 맞습니다.
1: 정말 좀 지겨우실 텐데 한번 정도 이거를 좀 감상한다고 생각하고
0: 네.
1: 제대로 감상해 보시면
0: 네.
1: 이 곡도 너무너무
0: 앨범
1: 좋습니다.
0: 통으로.
1: 예, 이 미드나잇 블루도 특히 좋고요.
0: 그러니까요.
1: 최근에 영화나 뭐 마블 같은 영화에 소개되면서 그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레스트 트레인 투 런던
0: 네.
1: 같은 곡이 수록된 그런 앨범인데 이 곡에 알려지지 않지만 아름다운 발라드가 있습니다.
0: 네.
1: Need Her Love라는 곡이고요. 제가 그래서 워낙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전절에서 소개했고 오늘도 이거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승열 씨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0: 아, 이거 틀었다는 거 기억 못할까봐.
1: 예,
0: 아,
1: 이거 승열
0: 못하니까.
1: 씨가 기억하시면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트셨는데요? 딱 이러더라고요.
0: 전 기억 못했습니다.
1: 네.
0: 그래도 디스커버리 음반을 오늘 그래 덕분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플린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그 털복숭이
1: 네,
0: 선글라스 그 시그니처
1: 맞습니다.
0: 룩이잖아요.
1: 네.
0: 조지 해리슨의 그 솔로 음반 중에서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예,
1: 프로듀싱, 네.
0: 그 음반은 프로듀스를 했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슈퍼그룹이죠. 트래블링 윌버리스.
1: 네.
0: 거기에 뜬금없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멤버로 있어가지고 그 당시엔
1: 그
0: 몰랐거든요.
1: 당시도 유명했는데
0: 예.
1: 다른 멤버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0: 그쵸.
1: 좀
0: 밥 딜런,
1: 밀렸죠. 네.
0: 해리슨, 로이
1: 네.
0: 오비슨. 아무튼 이분 아직 생존해 계시죠?
1: 뭐
0: 예.
1: 활동 열심히 하시고
0: 네.
1: 워낙 좋은 앨범들을 막 프로듀스하고 참여해서 대중음악 역사에서는 저는 손꼽히는 그런 음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3탄으로 기대하겠습니다.
1: 네,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좋은 거 맞나요?
0: 뭐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한번
1: 네,
0: 밀어붙여 보시죠. 예.
1: 알겠습니다. 네.
0: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Need Her Love 이 노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앵커 아리아입니다.

0: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전해드립니다. Let us get to our special reporter Isha, who's out inside. Hello, Isha.
1: 작정명 열려라 참깨. 아리아 앵커, 지금 저는 서울의 지하 비밀 공간.
0: Hello, hello, Isha 특파원, 무슨 일인가요? What on earth is going on? Are you okay? Please tell me there aren't any ghosts there.
1: 아, 귀신은 아니고요.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 K문화 스테이션의 개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 무려 40여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335m 길이의 지하 비밀 공간이 일상에서 문화로 환승하는 K문화 체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0: 와, 40년 만에 변신이라니. The transformation of this secret underground space is very interesting news. Then, what's happening inside that space?
1: Beat to the out to the bang bang. 네, K문화 스테이션의 첫 번째 콘텐츠로 월드스타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특별한 지하 공간으로 더 깊숙이 잠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같이 가요, 이샤 특파원. I love secret spaces too. Wait for me.

0: 둘, 셋.
1: 레디 액션.
0: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We're back agai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스페셜 DJ 액션의 이샤.
1: 스페셜 DJ 액션의 아리아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였습니다.
1: 오, 역시
0: 네, 역시
1: 빅뱅님.
0: 진짜. 자, 먼저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해 볼게요.
1: 네, 니하리카 P92님께서 Go Go Action, I'm excited.
0: Yes,
1: 오, thank
0: way.
1: you.
0: 그리고 뮤지카 Q님께서 반가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반가워요. 악사 소헬 8972님께서 미니 미니 야스미니 야스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귀여워요.
0: 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의 재미와 사랑을 더해주는 게스트, 야스민님을 소개합니다.
1: Now let me introduce a vitamin like guest who always strongly supports either 한국어. Mini mini Yasmini Yasmin,
0: welcome. 네, 또 저희 처음 뵙잖아요. 오늘 잘
2: 그러니까요. 저도 잘
0: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탁드려요. 지금 거의 3일째 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0: 맞아요.
2: 오늘 제일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요.
0: 네, 제작진의 제보에 따르면 야스미님이 아이돌 한국어에서 가장 오래 활약 중인 게스트라고
1: 와우,
0: 들었는데,
1: 완전
0: 혹시 스페셜.
1: 선배님이시네요.
0: 맞아요. 그렇다면 스페셜 DJ인 저희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실 꿀팁이 있을까요?
1: 오.
2: 제가 또,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하지만,
0: 아이, 네.
2: 하나 드리자면, 저는 항상 아이돌 한국어가 저한테 약간 좀칩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좋다.
2: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동안 좀 진짜 즐기다 가는 느낌으로, 그냥, 즐기러 간다, 수다 떨으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아마,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한번 소심하게.
1: 감사합니다. 저 약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0: 편하게.
1: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저희도 앞으로 3주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K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First, Yasmin, what was today's K-news about?
3: Yeah, so we share the news that on August 24th, a new cultural space opened in the underground area between City Hall Station, 시청역, and 을지로 일가 Station in Seoul. It's K-문화 Station, where you can directly experience various kinds of K-culture.
0: 네, 이곳은 1980년대 초 지하철 2호선 연결 과정에서 만들어져 약 1000평 규모의 긴 터널 구조와 콘크리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특별한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색적인 공간의 첫 번째 컨텐츠로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1: Wow, it's so cool that a hidden underground tunnel has been turned into a cultural station. Everyone, please visit and enjoy.
0: 서울 도심 한복판에 40년 동안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2: 와우.
0: 약간 이처럼 혹시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비밀 아지트 같은 게 있을까요?
2: 아,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 오늘 처음으로
0: 네.
2: 만나봤잖아요.
1: 그쵸.
2: 좀 어때요? 먼저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때 얘기할게요.
0: 첫 만남의 비밀 교환?
2: 네, 너무 좋잖아요.
0: 좋은데요? 아, 사실 저는 저의 비밀 아지트는 제 이불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밖에서 이제 막또막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딱 침대 속에 들어가면 정말 저만의 공간 같고 그 속에서가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0: 혹시 아이세요? 약간 내향, 아, 내향 쪽인.
1: 저는 E이긴 한데.
0: 와우!
1: 네.
0: 와우! 그러면 아미
1: 그렇습니다.
0: 언니는요?
2: 저는 아이입니다.
0: 아.
2: 야스민님은요?
0: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1: 완전 이이실 것 같은데요?
2: 이일 것 같아요.
0: 역시!
2: 진짜요?
0: 아입니다! 네, 반반인데, 그래서 살짝 이제 일하고 있을 때는 완전 이고, 이제 개인 시간이 있을 때는 완전 아이예요.
2: 아, 그렇구나. 진짜 완전인 줄
0: 아,
2: 알았어요.
0: 그죠?
2: 네.
0: 약간 카멜레온 같은 존재예요, 저는.
2: 대박, 대박.
1: 그렇다면 아이끼리 비밀 아재트 한번 공유해주세요.
2: 저는 진짜 어디 안 돌아다녀요. 저 진짜 완전 집순이어서 항상 집에 있는데 산책해도 약간 집에서 집 주변만? 그래서 약간
0: 좋네.
2: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같은 거 없는데, 야스미님은요?
0: 저는 예전에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어린이들 공원에.
1: 네.
0: 저는 거의 그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1: 완전
0: 어린이들
1: 아지트인데?
0: 공원으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 밤에 가면 진짜 딱그 심지어 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딱 거기에 이제 뭐그 화장 안한날 있잖아요. 막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막
1: 편하게.
0: 엉망진창이고 막 이럴 때딱 가서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생각 정리도 하고 뭐 시원한 음료수 같은 것도 마시고 하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진짜
2: 와,
0: 힐링하다 가는
2: 진짜요?
0: 그런
2: 대박.
0: 공간인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좀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요새는 저도 약간 비슷하게 헬스장이랑
2: 어,
0: 침대.
2: 침대, 그것도 침대
1: 맞아요. 맞아, 맞아.
2: 최고죠.
0: 네, 그게 살짝 요즘 제 힐링 공간인 것 같아요.
2: 그 어린이 공원에 그렇게 숨어 있는 자리 진짜 처음 들어봐요. 한 번도 본
1: 저도요.
2: 적 없어요.
0: 진짜 완전 추천.
2: 아, 진짜요?
1: 끝나고 디테일하게 위치
0: 아,
1: 한번
0: 제일 좋아요.
1: 여쭤보겠습니다.
0: 아, 지금 다그 장소를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1: 비밀.
0: 말씀드릴게요.
2: 네.
1: 이렇게 나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또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혹은 이제 나를 충전해주는 최애 힐링 놀거리나 문화생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What kind of cultural activities help you recharge your energy?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혼자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아, 이거 보러 갈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집중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서 보거나 아니면 혼자 집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약간
2: 진짜요?
0: 그런 like I love art, I
2: Painting.
0: appreciate art.
2: Oh, really?
0: 예.
2: Painting 하세요?
0: 페인팅도 하고 뭐 드로잉도 하고.
2: 진짜요?
1: 멋있다. 저는 그림을
2: 대박.
1: 진짜 못
0: 아, 진짜.
1: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너무
0: 아,
1: 신기해요.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 평소에 어떤 거를 하시는지
1: 저는
0: 궁금해요.
1: 개인적으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약간 손으로 이것저것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창 좀 시간 많을 때는 그 블럭 조립하기? 쌓기? 그 있잖아요. 이렇게
0: 재밌잖아요.
1: 착착착 이렇게 해서
2: Building
1: 만드는 거.
2: blocks, yeah.
1: 그런 거 집에서 혼자 하고 저도 할 때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구와 같이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뭐 드라마나 노래 같은 거 켜놓고 그냥 뭐한 3, 4시간씩
0: 맞아, 맞아.
1: 계속 완전 뭔지 알죠?
0: 맞아, 맞아. 생각만 해도 힐링 돼요.
1: 그쵸, 그쵸. 아리아 씨는요?
2: 이거 cultural activity라고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게 재밌어요. 아, 그쵸.
0: 컬처이죠.
2: 맞죠.
0: 완전 갈출이랑 거리가 있죠.
2: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저한테 되게 힐링이더라고요.
0: 오, 좋네요.
1: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뭔가 힐링,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때 그럼 혼자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0: 아, 그러면 우리 아까 그런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 둘,
1: 네.
0: 셋에서 한번
2: 완전
0: 맞춰볼까요?
2: 좋아요.
1: 그러면 혼자 아니면 같이로
0: 오케이.
1: 하나, 둘, 셋 해볼까요?
0: 오케이.
1: 아, 잠시만요. 아, 문화생활을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하나, 둘,
1: 둘, 셋.
0: 셋.
1: 혼자!
0: 환승! 진짜 안 맞네요, 여기. 아리아님이랑 혼자죠?
1: 근데
0: 혼자라고 하셨죠?
1: 이게 너무 너무 이게 제가 밥 먹고 드라마 보는 게 혼자지만 영화관 가면 친구랑 가는 게 좋아요. 네. 아, 근데 이런
0: 어떠세요?
1: 거, 그러니까 뮤지엄 가거나 하면 친구랑 가는 게 좋고.
0: 아, 어딜 가야 되면?
1: 네. 그림
0: 약간
1: 그리면 혼자
0: 전시회나.
1: 맞아요. 그림 같은 그림에 혼자 하는 게 좋고.
2: 아, 밖을 나가야 되면 누가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1: 맞아요. 밖에 나가야 되면 누구랑 같이.
0: 속았다. 속았어요. 그럼 같이 외쳤어요, 지금?
1: 아, 저 혼자 외쳤어요, 그래도.
0: 혼자. 아,
1: 떡볶이
0: 혼자라고
1: 얘기해서.
0: 아, 야스민님은요? 저는 전시회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친구랑 같이 간다 해도 보고 있을 때는 약간 좀말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진짜 혼자서 생각하고 막이 감성을 다 느끼고 나갔을 때 그때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2: 저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저는 가치를 외쳤는데, 볼 때는 약간 게임 플레이 하고, 이제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걸
0: 공유.
2: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얼추. 네,
0: 네.
1: 나쁘지 않네요.
0: 좋네요.
2: 네, 그럼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나만의 문화생활입니다.
0: 야, 좋아하는 사진 전시회를 찾아다녀요. 아니면 친구랑 도서관을 아지트 삼아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요. 또 콘서트에 가서 대창하는 게 저만의 문화생활 등등 항공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생활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주세요.
1: Global Hangungiders, please tell us about your favorite cultural activity. We are waiting for your stories.
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태민의 Float, 그리고 소녀시대 효리수 스키비디가 이어집니다.

0: 깨베레.
1: 항공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2: 그렇다면 이 커널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0: 한국은!
2: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0: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tag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1: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추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항공이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야스민 님이 스무고개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혹시 오늘의 약간 예상되는 단어가 있으세요?
3: 아예 없어요.
0: 오늘
3: 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오늘 네. 그냥 진짜 마음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다 백지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감이 아예 안 잡혀요.
1: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쉽게 맞추실, 맞추실 것 같아요.
3: 아 근데 또 이게 퀴즈랑 별개예요.
1: 아 맞아 맞아.
2: 네. 네, I'm curious to see whether Yasmin will get the answer right.
1: 오늘 정답자 선물은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3: Let's go!
1: 일단 첫 글자의 첫 초성이 비읍입니다.
3: 비읍, 오케이.
2: Okay. 네.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비읍, which also sounds like a B in English.
0: 정말 빠르게 물어볼게요. 자, 몇 글자인가요? How many syllables do we have in this word?
1: 네 글자입니다.
2: It's four syllables.
0: Yeah. 긴데? 오케이, 그러면 살아있나요? Is it alive?
1: 아, 살아있지 않지만 보면 살아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2: And it's not alive, but it might look like it's alive.
0: Okay. 소리 나나요? Does it have a sound?
1: 완전! 멀리서도 다 들려요.
2: It's loud.
0: 그러면 인트로랑 관련이 있나요? Is i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oday's episode?
1: Maybe not yet.
2: I don't
1: 그치?
2: think so.
1: 그치? 우리 아직 얘기 안 했지?
2: Yeah.
0: Okay. 네 글자?
2: 재밌다.
0: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When can we see it?
1: 아마 곧. 한국에서는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2: Very soon in Korea.
0: Very soon in Korea. 네. Is it related to the weather? 날씨랑 관련이 있나요?
1: 날씨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2: I feel like there's no relation with the weather whatsoever. The weather might affect the working or like
1: working this.
2: Yeah.
1: 어이 재밌네.
0: 그니까 잠깐만 이거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Where can we see it?
1: 자연? 아 죄송해요.
2: 자연 아니고요.
1: 오케이, 오케이. 자연까지 가면 너무 갔다. 하늘? 하늘?
2: Okay. In open areas, like a wide and open space, I would say.
1: 아, 네 글자라. 아, 뭔가 추려지려면
0: 네 글자에서
1: 쉬울
0: 일단
1: 것
0: 지금
1: 같은데.
0: 다 무너졌고요.
1: 조금 길다.
2: Yes, come on.
0: 무슨 색깔이에요?
2: Oh, what color?
1: 색깔이 진짜.

0: 진짜 많아요. 제 기억에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 It's colorful.
0: 감이 좀 오시나요?
1: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감이 오셨어요.
2: 감이 왔는데.
1: 감이 왔어요.
0: 감이 왔어요.
2: 그 단어를 네. 모든 단어로 까먹었어요 지금. 이게 약간 language.
1: language.
0: 오 타이밍 대박. 뭐야?
1: 뭐였지?
0: 어떻게 아니면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걸 드릴까요?
1: 진짜 마지막.
2: 뭐였더라?
1: 10, 9, 8,
2: 잠깐만요.
1: 7,
0: 좋아해요? 그거를?
1: 엄청 좋아하죠.
0: I really like it too.
1: 4,
2: 2,
0: 좋아하실 것 같은데?
2: 혹시 그거 밟으면 소리 나나요?
1: 아, no.
0: 밟을 순 없어요.
2: 밟을 수 없다고요?
0: 밟으면 큰일 나요.
2: 그럼 아닌데. 그럼 아닌데?
1: 저요.
0: 혹시 머릿속에 약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정답?
2: 아! 단풍이라고 생각. 했는데
0: 아니 단풍 네 글자잖아요. 글자가 아닌데요.
2: 두 글자잖아요. 네 글자?
0: 네.
2: 아니 벚꽃 생각했는데 네. 두 글자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요.
2: 벚꽃? 아 그리고 벚꽃 보려면 좀 멀었는데
0: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그러면 일단 항공이들의 답안지를 먼저 확인해봅시다. 에? 아, 잠시만요.
1: 아니 하늘에서 바퀴벌레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인율 무드님 바퀴벌레 점점 물음표 물음표 본인도 약간 지금 애매하시죠? 저 점점 물음표 바퀴벌레?
1: 에스펜더님 바람개비 뭐죠? 바람개비?
0: 그거 있잖아요. 아 바람개비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왜 바람 불면 이렇게 돌아가는
1: oh, 그 윈드밀 같은 거
0: 하고 2087님이 불꽃놀이 보내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2: 이거구만.
0: 잘 모르겠는데요.
1: 눈치챘어요.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잘 모르겠는데. 불꽃놀이.
1: 아하. 아,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컬러풀한 게 되게 많잖아요.
2: 네. 오케이.
1: 오케이.
0: 오. 아하. 오늘 정답 감이 좀 오시나요?
2: 진짜 항상 우리 항공이들 늘 고맙고 사랑해요.
0: 아, 그렇다면 제가 야스민님과 항공이들을 위해서 노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노래 제목을 잘 들어주세요. 하연상님의 노래입니다. 불꽃놀이.

0: 불꽃만큼 빛나는 DJ 이샤와
1: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한 DJ 아리아 그리고
2: 그리고 불꽃 보고 싶지만 안본지 되게 오래된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앞서 하현상의 불꽃놀이 듣고 왔고요. 다들 아마 정답을 맞히셨겠죠?
1: 죠?
0: 그렇다면 바로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함께 해주세요.
2: Today's screen answer is 불꽃놀이. In English, it's called fireworks.
0: 오,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바로 불꽃놀이였습니다. 오는 9월 5일 토요일, 여의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2026년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1: Yes, the Seoul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which attracts 1 million visitors every year. Wow. Will be held earlier than usual this year in September because there's so much related news. We chose 불꽃놀이 as today's word.
2: Yeah. 우리 항공인들도 안전수칙 꼭 지키면서 예쁜 불꽃쇼 신나게 즐기시고요. 현장에 가지 못해도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로 불꽃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0: 야스민님 어떠세요? 생각한 정답이 맞으신 것 같나요?
2: 저는 당연히
0: 네.
2: 우리 항공인들 덕분에 맞췄죠. 주워 먹었죠.
0: 맞아요. 불꽃놀이였는데 불꽃놀이 발음 어떠세요? 혹시
2: 아,
0: 외국인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2: 어려워요.
0: 같아서.
2: 어려워요. 왜냐면
1: 불꽃놀이?
2: 일단 쌍기역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쌍기역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는 신경 안 쓰면 발음이 좀잘안될 때도 있어요. 불꽃놀이. 불꽃놀이.
0: 앞에 받침이랑 붙어서 더 어렵겠다.
2: 맞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볼꽃이잖아요.
0: 네.
2: 근데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 볼꽃놀이.
0: 귀여워.
2: 꽃놀이 되잖아요.
1: 꽃놀이.
2: 이런 거 외국인한테 발음하기가 이해시키기도 힘들어요. 그쵸, 그쵸.
0: 그러면 우리 또 연습도 해볼 겸
1: 그쵸,
0: 불꽃놀이가
1: 그쵸.
0: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오케이.
0: 제가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친구랑 불꽃놀이 보러 가기로 했어.
1: I'm planning to go watch fireworks with a friend this weekend.
0: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단어, 불꽃놀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 저도 문장 하나 만들어
0: 네.
2: 볼래요.
0: 네. 그럼요, 그럼요. 원하시는 거 뭐든지.
2: 아,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불꽃놀이 쇼가 있는데,
0: 네.
2: 저는 안갈 생각입니다.
1: 아, 못 간다 아니고 안갈 생각이다.
0: 안 가요. 여기서 선언해 주시는 건데요.
2: 아는데 안 가요.
1: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2: 그렇죠. There is a fireworks show on this Saturday in South Korea, but I'm not going.
1: I don't want to go.
0: Yeah.
1: 오케이.
0: 자, 그럼 이제 불꽃놀이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 이번 주말에 이제 불꽃축제가 열리는데, 혹시 두 분은 불꽃축제 가보거나 바닷가 같은 데서 불꽃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2: 아.
1: 네. 인도에 디발리라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디발리라는 페스티벌에 이렇게 그냥 원래 문화는 그 불꽃놀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부터, 그러니까 완전 아기는 아니고, 그래도 베이비는 아니고, 그래도
2: Kids,
1: kids부터 그냥 adults 다 모여서 이제 밖에서 불꽃놀이를 붙여요. 그래서 저도 큰 거, 작은 거다 붙여봤어요. 처음에 무서워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붙여봤다가 처음 되면 잘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재밌어요. 이게 하고 뛰어가는 짜릿함이 있어요.
2: Good for you.
1: 되게 재밌어요. 네.
0: 야스미님은요?
2: 아, 저는 마지막으로 본게한 4년, 5년 전에 봤던 것 같고, 그것도 친구랑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먹으러 갈래? 그래. 근데 우연히 한강 옆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막 엄청 막 밖에서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밖에서 뭐 하나 봐. 나가서 봐볼까? 나가봤는데, 불꽃놀이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러니까 우연히 보게 된 에피소드였고, 저는 보통 이렇게 막 일부러 불꽃놀이 보려고 막 찾아보고 막 보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있으면 당연히 보고 싶죠.
1: 그쵸, 그쵸. 예쁘니까.
2: 그렇죠. 그쵸. 누가 나 끌고 가면.
0: 저도 올해 초에 불꽃놀이까지는 아니었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이제 폭죽놀이를 좀 했는데 그 요번에는 폭죽을 그 긴 거 짧은 거 해가지고 왕창 사서 한 번에 일렬로 모래에다 이렇게 쫙 꽂아놓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불 붙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따다다닥 하는 걸 보는데 와 이게 바로 그치. 어른의 맛인가 싶더라고요.
2: 재밌잖아요 진짜. 네.
0: 약간 플렉스했던 기억이 또 있는데
2: 플렉스. Yeah.
0: 이처럼 불꽃놀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뭘 챙기면 좋을까요?
1: 제대로
2: 저는 솔직히 뭐 물질적인 거를 잘 모르겠고 그 동심을 챙기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눈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안경 챙기거나 렌즈 챙기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안정적인 그쵸, 그쵸. 부분을 또
0: 새로운 접근이에요.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여의도 불꽃축제는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이때 되면 사람들이 진짜 많고 맞아. 그 근처 도로가 그냥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거기를 가서 봐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치면 그런 거 나와요. 거기 여의도를 가지
1: 라이브?
0: 않아도
1: 생방?
0: 아니 그 약간 다른 옆 동네에서 잘 보이는 스팟들이 있단 말이에요.
2: 맞아요.
0: 뭐 어디 대교 이런 데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직접 가지 말고 좀 먼 발치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한강뷰에 사시는 친구 제 얘기를 해서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돼요 그날.
3: 너무 좋죠.
2: 전 너무... 그런 적이 있거든요.
0: 저희도 그 친구 소개 좀
2: 뭔가 좀 이렇게 네. 안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베스트네요. 친구를 찾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토크를 해봤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랑디, 아리아 씨.
1: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announce the quiz winner.
2: 네, 오늘은 이샤님이랑 아리아님, 불꽃놀이에 어울리는 노래를 허밍으로 부르시면서 정답자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커피 한 잔 하셨으니까 네. 음악 드릴게요. 큐!
0: 큐! 킵고잉 해주시고요. 자, 8406님이 여의도 불꽃놀이 한 번 가고 다시 안 가요 크크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맞는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 정도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8406님께는 밤하늘의 불꽃처럼 반짝반짝 빛나시라고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랑리, 지금 그 BGM보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더 커가지고. 네, 킵고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87님이 불꽃놀이 느낌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는 또 불꽃축제 기다리면서 계속 서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쿠션 매트에 편하게 앉아서 한강도 눈에 담고 예쁜 불꽃 팡팡 터지는 모습 눈에 담으시라고 저희

0: 아리아의 사인이 담긴 폭신폭신한 3단 쿠션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1: 계속 하는 거예요?
0: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귀여운 3단 매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또 예쁘게 사인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그러면 당첨된 항공이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음악 좀 꺼도 될 것 같아.
1: 와! 와! 아니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2: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무슨 노래죠?
1: 아, 잠깐만 이게 약간
0: 정답.
1: 길을 잃어가지고
0: 작사 작곡 아리아.
2: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 웃음 소리가 들어간 게 포인트였어요.
1: 이거 네. 이거 원래. K-pop 되면 Hunters Golden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제가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컨트롤 못 돼가지고 이거 지금 약간 오리지널 송으로 약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0: 아~ 마지막쯤에 살짝 눈치챘어요. 아, 내 멘트가 끝나고 듣다 보니 눈인가? 한번 앵콜 어때요? 나 제대로 듣고 싶어요.
2: 우시는 거 아니죠?
0: 네, 덩달아 숨 참게 되는 아리아 실프.
1: 저 노래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0: BGM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8406님, 그리고 2087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는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2: 네, 오늘 메시지 주제는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나만의 문화생활. 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1: Global Hangungi들, please tell us about a cultural activity you'd like to share with your friends. We're waiting for your stories.
0: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82 Major의 Like Fire, 그리고 엔하이픈의 Bloody Paradise까지 이어집니다.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랑 불꽃놀이 보면서 힐링하고 싶잖아.
2: To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cultural activity that I want to share with my friends.
1: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엑신 언더바스타스 5님이 아니 근데 진짜 I like to listen music a lot and movies. 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 추천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까 영화 엄청 좋아한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인생 영화 이런 거 있으세요?
3: 아 많죠. 인생 영화 약간 이거를 얘기하자면 진짜 생각나는 영화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3: 제일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화를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그 오디세이 보셨어요?
1: 저 못 봤어요.
3: 진짜 보셔야 돼요.
4: 네. 아 진짜요?
1: 너무 재밌어요?
3: 그 영화 거의 3시간짜리거든요. 거의. 네. 3시간 동안 저는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1: 네.
3: 너무 깜빡거리지도 못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4: 와, 진짜 봐야겠다 언니.
3: 진짜 재밌어요. 완전 추천입니다.
4: 저 진짜 가고 싶었는데 시간상 안 돼가지고 근데 추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 진짜 보셔야 돼요.
4: 샤디와 같이
1: 맞아요.
4: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 Yeah. 네.
4: 하하 lol no. 아니 근데 진짜 님이 아니 근데 진짜 I like cooking traditional dishes. Is it cultural activity? I mean, if it's a traditional dish, I would consider it a cultural activity. So.
3: Yeah. Of course. I guess, yeah. It's a cultural activity.
4: It is.
3: Mm-hmm.
4: 전통.
3: 보통 요리 하세요?
4: 네, 저는
3: 진짜요? 네. 우와!
4: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3: 왜냐면 저는 거의 안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리스펙트 합니다.
4: 저 진짜 재밌어요, 요리도.
3: 우와.
4: 네,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3: 제일 잘하는 디쉬가 뭘까요?
4: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제가

0: 먹고 싶다 한 거예요.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졌는데 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 맵다 이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후추의 매움을 처음 느껴봤던.
0: 후추 몸에 좋아요, 여러분.
2: 이게 다
0: 후추는 네, 엄청 좋아요.
2: 궁그림이었다.
0: 네.
2: Okay, next one. Qvlog5626님. 아니, 근데 진짜 박물관에서 사람들 관찰하는 게제 문화생활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이게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1: 저도요.
2: 저도 그 박물관 뿐만 아니라 카페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게 저는 진짜 재밌어요.
1: 저 진짜 좋아해요.
2: 진짜요?
1: 네.
2: 그러니까요.
1: 약간, 보면은, 약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약간 요즘 사람들 어떤 옷 스타일 입고 다니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약간 사람들 뭔가, 막 연인들이 많은 장소가 있고, 뭐막 친구랑 많이 가는 장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약간,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걸까? 막 이러면서 좀 보고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와, 신기하다.
2: 그니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우리. 근데 박물관 얘기 나왔으니까, 그 박물관에서 그런 스타일도 있지 않아요? 약간 한 바퀴 빨리 이렇게 보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1: 맞아요.
2: 천천히 한 작품마다 이렇게 서서 진짜 자세히 보는 스타일. 어떤
0: 그쵸, 그쵸.
2: 스타일이에요?
1: 우리 그럼 이것도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네.
1: 과연.
2: 1번 아니면 2번? 1번
1: 1번이
2: 빨리.
1: 빨리,
2: 두 번,
1: 2번이
2: 예. 네.
1: 천천히. 오케이. 하나,
2: 하나, 둘,
1: 둘,
2: 셋.
1: 셋.
2: 2번!
1: 2번. 드디어.
2: 오! 잘 맞네!
1: 그래도
2: 무슨
1: 맞는다
2: 일이야?
1: 하고 끝났다.
2: 잘 맞네!
0: 그쵸, 그쵸.
1: 천천히 오래 구경하는 편이세요?
2: 맞아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와봤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감상하고 상상력을 좀 이렇게 펼쳐지면서
0: 그쵸.
2: 좀 스토리도
1: 맞아.
2: 만들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미닝 같은 거좀 자세히 보고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오케이.
1: 다음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에스투펜도
1: 예?
0: 님이, 아니, 근데 진짜 여행지 모아놓고 가서 먹고 볼거리 리스트 업해요. 볼거리? 볼거리가 뭐죠?
2: 볼거리.
1: 약간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라던가 예능이라던가.
0: 아, 볼케 리스트를 만드는 거?
2: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0: 아,
2: 장소나 뭐
0: 장소.
1: 그런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여러분도 여행지 갈때 먹고 보는 거 중에 어떤 걸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먹거나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거나.
2: 아,
1: 당연히
2: 이전에.
1: 먹을 거 아닌가?
2: 와, 오, 그러면 아리아님은요?
0: 저는 일단 보는 게, 왜냐면
1: 진짜? 진짜.
0: 먹는 거는 제집 와서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식당 가도 되고, 아니면 그 나라 음식 파는 집 가도 되는데, 근데 보는 거는 내가 그 저기 있는 시간에만 할수 있으니까, 보고 음식 시간 남으면 꼭 먹어줘야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집 가서 따로 먹으면 되니까.
1: 세상에.
2: 오, 대박. 저는 둘 다예요.
0: 둘 다요?
2: 돌아다니면서 볼거리 보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0: 시간
2: 저게 다
1: 야무지게,
0: 그쵸, 그쵸. 시간 있으면 두개
2: 열심히.
0: 다 하면 좋을 것
2: 그렇죠.
0: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그한 번에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 너무
2: 저는
1: 좋은데요.
2: 그렇게 합니다. 예.
1: 네, 야스민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0: 오 마이
1: 시간 진짜
0: 갓.
1: 빨리 가는데요.
2: 엄청
0: 그러니까요.
1: 오늘 저희랑 처음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2: 아, 저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반
1: 네.
2: 아이여가지고 낯가리긴 하거든요.
1: 아,
2: 근데
1: 네.
2: 바로 이게 불려가지고 성격이
0: 진짜
2: 좀 비슷비슷한 것
0: 다행이에요.
2: 같아서
0: 그쵸, 그쵸.
2: 다음 주도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나 싶어요.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재밌었어요.
0: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엑신의 Dazzle Flash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1: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0: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내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새 계절을 위한 새 옷 장만, 쇼핑을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초저가 쇼핑몰에서 백만장자처럼 쇼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어, 별개죠. 이것저것 물가가 쫙쫙 오르잖아요. 자, 티셔츠 포기하고 김밥 사 먹어야죠. 장바구니 비워내고 허리띠 졸라 맵시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17, Darling.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2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인영준 님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하셨습니다. 와, 보통 하루가 끝나면서 뭔가 그 뭐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다리기에 마련인데 이브닝 스페셜 기다리셨다니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터 님이요. 옷 안 산 지 꽤 되었어요.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 해도 기본 만 원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온 국민은 지금 다 허리띠 졸라매는 모드일 겁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자, 송 X 님이요. 김밥을 왜 사 먹어요? 지금 저 김밥 만드는 중인데 못 썰어서 단무지 만드는 중이에요. 요즘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나 한다고요. 집밥 해먹읍시다. 맞아요.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못하는 바람에. 네. 자, 결제 보류 기능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저는 결제창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보류할게요. 라든가 뭐 아니 진짜 사려고요? 뭐 이렇게 하면 왠지 청개구리처럼 더 사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제가 부자처럼 쇼핑하는 그 초저가 쇼핑몰에서 양말 30켤레 샀는데요. 면을 얼마나 아끼던지 발가락이 다 비쳐 보이네요. 본의 아니게 시스루 됐어요. 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웬지? 티끌 모아 태산의 정신으로 본인 옷은 수개월 고민하다 한 벌 살까 말까 하시지만 강아지 위스키의 옷은 가격표도 안 보고 살 것 같은 일산 밀리네어 크샘 모시겠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Oh, I wish I was a millionaire.
0: 쌤은 밀리네어예요.
1: Oh, no.
0: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1: Really, one day.
0: 아, 그럼요.
1: One day, we will become millionaires.
0: 우리, we're gonna travel the world, right?
1: That is my dream.
0: Someday, right?
1: That is my
0: It'll
1: dream.
0: Happen,
1: That
0: yes.
1: is my dream.
0: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이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를 계기로 빙하호 범람에 대한 공포가 남미, 안데스 산맥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재난으로 규정한 네팔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0: 해외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국민 70% 이상도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0: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희귀한 특징,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한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빨간 머리가 이제는 개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1: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0: 미용사의 세심한 눈썰미 덕분에 머릿속에 숨어있던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건진 영국의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입니다. 머리를 감기다 발견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은 미용사의 직감과 빠른 권유가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0: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를 계기로 빙하호 범람에 대한 공포가 남미 안데스 산맥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재난으로 규정한 네팔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네팔 대홍수, 지금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1: Yeah, so based on what they saw happen in Nepal, South American also, like for example, Chile has is home to over 26,000 glaciers.
0: Right. Wow.
1: So, yeah, so a lot of these areas are very high risk. They've got these lakes.
0: 이게 결국에는 전에 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고요. 지금 페루가 위험 호수만 528곳이고요. 그중에 58곳이 초고 위험군이래요.
1: Yeah.
0: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영상들도 나왔지만 한 번 벌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1: Right. So this, I mean, in Argentina, they've had the experience of a lake collapsing and it unleashed so much water in just over an hour.
0: 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2005년에 이 에리소스 호수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고 그리고 칠레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6천 개가 넘는 빙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게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이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등반객들이 취산 뭐 난방 뭐 열 뭐 배출하는 그런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Oh, I believe it. I believe it.
0: Right. 자, 이제는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0: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1: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를 계기로 빙하호 범람에 대한 공포가 남미 안데스 산맥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하고 끝이 아니다라는 공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네팔에 deadly한 flood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공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So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라고 하는 것은 범람을 얘기를 합니다. 팡 터진 거예요. 그게 shock waves를 보내고 있다. Across the globe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팔에서 그게 벌어졌다. 그리고 나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뭔가 following, 뭐 after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네요. In the wake of. Huh?
0: Okay, so you may think of this wake as like wake up, okay? But it's a totally different wake.
1: Okay.
0: This is a trail of a moving boat. Mm-hmm. So you know when a boat moves, they have that kind of like trail that they leave behind.
1: 하얀 거품 같은 느낌.
0: It's like that's the wake, okay. We call it. And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n the wake of is something that happens right after a big event. Mm-hmm. And what follows is connected to that event.
1: 아, 단순히 뭐 A happened and then B happened 이렇게 오르상 그렇게 순서상 벌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mm-hmm.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커넥션이 있다는 거가
0: yes.
1: 들어가 있는 건가요?
0: Mm-hmm.
1: Okay. So wake라고 하는 건 Wake up!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이게 아니라 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그런 물결 같은 것을 wake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왔다라고 해서 in the wake of something 하면 뭔가의 여파로, 뭔가의 뒤이어 여기서 중요한 건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네팔의 지금 deadly flood의 영향을 타고 그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0: yes, that's right.
1: right.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0: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1: 이번 사태를 기후 재난으로 규정한 네팔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하는 거죠. 프레임 한다는 게 틀에 넣는다는 것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인간이 만든 거다 이거. 자연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이 결국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네팔이 뭔가 굉장히 I think they're really determined.
0: Oh,
1: right?
0: very angry and just
1: angry, right?
0: Angry.
1: 그래서
0: yeah.
1: 그래요. 이렇게 pollute한 사람들, 오염을 만든 국가들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잔인한
0: Yeah. 표현이 나왔어요. Right. I mean, if you think about the visual, putting someone's feet to the fire, that's going to be very painful.
1: Right.
0: So basically what's going on is that you're pressuring someone really hard.
1: Mm-hmm.
0: And it's because they're trying to maybe escape a responsibility.
1: Okay.
0: Or they're not keeping their promise.
1: Mm-hmm.
0: So you kind of hold their feet to the fire mm-hmm. until they say, okay, I promise, I'll help mm-hmm. you. Or I promise, you know, I'll do what I say.
1: 약간 torture 같은 데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게 진짜 진실을 자백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발을 불에 가까이 대던 것에서 이제 고문 방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발을 불에다 대면 누구나 It's my fault.
0: Yeah.
1: We're going to do something
0: right.
1: about this.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feet을 fire에다가 놓는 것은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세요라고 하는 느낌인 거네요.
0: Yeah, do something about it. You made this mistake, so you pay for it.
1: Right.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를 torture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0: No.
1: 그렇죠?
0: Okay. No, no.
1: So hold someone's feet to the fire 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Okay.
0: Correct.
1: It's your fault.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리고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Okay.
1: 여기서 foot은 verb일까요?
0: Yeah, so we've got like feet and foot and a lot of
1: foot 발이 많이 나오네요.
0: references, right?
1: right?
0: Okay. So foot the bill simply means the one who pays.
1: Mm-hmm.
0: But it is not just any bill. And mm-hmm. when we think about bill, when we go to the restaurant and right. we pay the bill, right?
1: Picking up the bill.
0: Picking up mm-hmm. the bill. Footing the bill is basically kind

0: of the bill is big. It's kind of unwanted. No one wants to pay it because it's a large bill.
1: Okay.
0: So the idea is like, you countries, you rich countries,
1: Right.
0: okay, you caused all this damage to our country because of all of your gas emissions. So you pay.
1: All right.
0: And it's going to be a lot of money because
1: 와.
0: there's a lot of damage.
1: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팔 자체에서는 그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왜 우리가 데미지를 다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빌 나왔잖아요. 그거 당신이 내세요. 이런 느낌인 거네요.
0: Yeah, it's your responsibility.
1: 아, 오케이. So foot the bill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 foot 자체가 회계 정부의 맨 아래 보면 foot 부분에 적힌 그런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지불한다라는 그런 문서 방식에서 작성 방식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2, $3가 아니라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foot the bill 할 때는 큰 금액이라는 거죠.
0: So I'll give you two examples, like wedding. Okay? Parents usually foot the bill.
1: Ah.
0: Okay? And weddings can be very expensive.
1: Yes.
0: You go to dinner, and it's a big company dinner.
1: Right.
0: The company foots the bill.
1: Okay.
0: That is kind of the idea.
1: Alright, 여러분들, foot the bill에 bill 쓰려면요, 결혼 자금, 뭐 이런 게그 결혼식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회식 할때돈 정도는 돼야 쓸수 있는 거군요. 허니킴 2139님이요. EBS 다큐, 골라듄 다큐, 히말라야 5000m에 직접 가봤더니 한번 보세요. 12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상했더라고요. 와, 이런 게 소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측을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이언티픽한 근거 같은 것으로 이거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이게 무섭죠.
0: Well, I tell you, I mean, these things were said like 20, 30 years ago. Al Gore, a famous politician, he lost the presidential race. He actually made a documentary about climate change.
1: 이게 제 생각에 이런 디스커버리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0: Absolutely.
1: 생각에는. 그리고 I pray for Nepal이라고 하셨습니다.
0: Yes,
1: Alright.
0: we do too.
1: Yes.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Sweetbox with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 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0: 해외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국민 70% 이상도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처럼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뉴스를 다뤘을 때 해외 각국에서 이거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예 못 쓰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 Right. So they found that 7 out of 10 citizens favor age restrictions. So basically, the age... They're thinking a lot of them maybe are saying mm-hmm. perhaps 15 years old and under mm-hmm. Would be, you know, was chosen as the most appropriate age limit. And the adults, absolutely, most mm-hmm. of them want this. But the teenagers, right. I don't know. They're not happy. They wouldn't
0: 말했어요.
1: be happy. 그렇죠?
0: Yeah, 지금 조사에 참여한 국민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진짜 한 70% 정도, 70.7%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한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이 이제 지금 77.5% 정도가 찬성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성인 78%, 78.3% 모두 다 찬성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yeah.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하로 이걸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mm-hmm. 하는 건이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I'm okay with that.
1: Yeah.
0: 이럴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1: I don't think so. Right. We've got a message from CMJU. It worries me when I see kids walking around with their eyes glued to their phones. I'm always afraid they'll get hurt.
0: Right.
1: Me too.
0: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사실 그 콘텐츠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전화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걱정도 좀 있겠죠, 확실히.
1: This freaks me out when I'm driving and when they're crossing the street and they're on their phones.
0: Oh my.
1: It makes me so nervous.
0: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1: yeah.
0: 그렇죠. Right, 좋습니다.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 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0: 해외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국민 70% 이상도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게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To age gate social media for teens라고 돼 있습니다. Mm-hmm. 소셜 미디어 앞에 뭔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갑자기 age gate라는 무슨 게이트 문이 나왔습니다.
1: Yeah, this is kind of a new term basically because of this whole social media phenomenon.
0: Right.
1: And age gate basically means to put a system that checks your age.
0: Mm-hmm.
1: So imagine, you know, putting a gate around.
0: Right.
1: And

0: you know, only a kid of a certain age or a person of a certain age can enter.
1: Okay.
0: But if you're not, then you're out.
1: 아,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소셜 미디어에 그냥 액세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게이트를 하나 탁 쳐서 어 뭔가 검열하는 느낌. 생일을 대세요라든가 기타 등등 뭔가 있겠죠. So, 여기선 어떻게 보면 limit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한을 두다. 특히나 나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So, age gate 자체가 연령 제한을 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10명 중에 7명,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0: Okay.
1: So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찬성한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on board를 썼네요.
0: Okay, so if you're on board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gree it, you support it, and you want to be part of the team.
1: Right.
0: Like you want to get on that boat
1: and
0: go on that cruise.
1: 비행기 진짜 타면은
0: or the plane.
1: 뭐 aboard or on board라고
0: on board,
1: 해서
0: yeah.
1: 탑승을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같은 비행기 타거나 배에 탔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한다. 라는 뜻이 될까요?
0: I want to participate in this. I want to join you.
1: 아, I'm with you.
0: I'm with you.
1: I'm down.
0: And you need me to do something? I'll do it.
1: 어, 오케이. 우리 같은 온보드인 거죠?
0: Yes.
1: 알겠습니다.
0: Absolutely.
1: All right. So, be on board. 여기에 심지어 with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에 동의하다, 참여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1: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연히 teenagers들은 push back 하겠죠. 이거는 이제 저항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이 빅 테크들이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빅 테크들이 나서서 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lling on 이게 call on 한다는 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했네요. 위로 올라선다고요, 그렇죠?
0: Yeah. So you said that Korean 나서서.
1: 나서서. 깜짝이야.
0: Yeah. Basically, 네. It means to increase effort, to put in more effort, take the initiative to you know take on the responsibility. It says here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So step up means hey, wait a second, we've got this issue. Do something about it.
1: Okay.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0: yes.
1: 뭔가를 해라, 나서라.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쌤, step up and take a greater responsibility 아니면 take responsibility. 이게 거의 한 번에 많이 쓰나요? 이렇게
0: Yeah, 동원으로? you can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It can actually go well together.
1: 거의 친구 같은 그런 느낌.
0: Yes, they can be very good friends.
1: Right. Okay, so step up 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강화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빅 테크들이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1: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희귀한 특징,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한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빨간 머리가 이제는 개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 빨간 머리 그 공통된 이 헤어 컬러 하나로 사람들이 뭉쳤다라고 하고요. 염색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안 쳐 주죠. Does it count too?
0: Well, 안 돼. 안 돼. This is 안 돼요.
1: 안 돼요.
0: 안 돼요. Okay.
1: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0: So, it's interesting because we call them redhead. And if you look at the color, it's more of an orange-ish red, yeah.
1: 굉장히 예쁜 색상이에요.
0: It is. Yeah. It is. And so I think of like You know, Anne of Green Gables.
1: Oh yeah, 빨간 머리 애니죠.
0: Oh
1: Anne
0: yeah,
1: of Green Gables.
0: Love it, love it. And so it's held every year, this festival, uh-huh. and they had it in Netherlands. It's the 21st year, mm-hmm. and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that is how wow. many people have red hair.
1: 진짜 희귀하네요.
0: It really is rare.
1: 그러니까 인구 2%도 안 된다.
0: Nicole Kidman.
1: Right.
0: She's a redhead.
1: Oh yeah.
0: Yeah. Yes. She is a redhead. Julianne Moore. She's a redhead.
1: 어?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하니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느낌?
0: Wait, wait a second. Maybe
1: 아닙니다.
0: it's not 2%.
1: 굉장히 희귀합니다. 네.
0: So, right. So they're all gathered together and it's a good thing because oftentimes there's a kind of discrimination.
1: Right.
0: In the past,
1: yes, yes.
0: actually, in the long, long past, they thought they were witches.
1: Oh, no. 마녀라고. 생각을 하게 된
0: yeah.
1: 거군요. 그래서
0: mm-hmm.
1: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었다 초기에는.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을 벗어나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오케이.
0: Yeah. Okay.
1: 자, 뭐 이렇게 당당한 개성으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는 무대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1: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희귀한 특징,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2%도 안 되게 메이크업 한다고 했는데 이건 화장이 아니고요. 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차지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이네요. Natural redheads. 그러니까 염색머리 안 되겠습니다.
0: Yeah, natural, natural.
1: So natural redheads를 가진 사람들이 the Netherlands에 모였어요. 근데 for a celebration인데 A one-of-a-kind celebration을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0: Yeah, one-of-a-kind. So focus on the word one.
1: Yes.
0: Right. So this is really, truly, truly unique. There's no copy. Mm-hmm. Nothing compares.
1: Right.
0: It's just one.
1: Uh-huh.
0: There aren't like several redhead competitions.
1: 그냥 딱 하나네요.
0: Just one.
1: One-of-a-kind.
0: Yeah, just one.
1: 그 kind에 그냥 하나다.
0: Yeah.
1: Right? 이게... 포커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뭐 two of a kind, three of a kind라고
0: yeah.
1: 해서 같은 종류의 것 지금 뭐 세 개, 뭐 두 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one인 거네요.
0: Yeah.
1: Alright, so 그러면 one of a kind라고 하는 것은 거의 unique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Absolutely.
1: One and only, right?
0: Right. So I was thinking you can also say this to a person. So Mayu is one of a kind. There is no other Mayu Sam in this world.
1: Well,
0: no, you really are.
1: 특이하긴 합니다, 제가. 네.
0: You are quite unique.
1: 제가
0: in a good way.
1: 쌤한테 뭔가 조크를 웃겨드리는데요. 제 조크를 웃으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So one of a kind. 쌤도 one of a kind입니다. 굉장히
0: Perhaps I am pretty.
1: 가끔 이런 의심을 해요. 지구인이 아닌가 아닌가. 네. So one of a kind은 그런 굉장히 positive connotation을 가지고 있을까요?
0: In this kind, in this yes, in this sense, usually it is.
1: Okay.
0: It is like unique and wow, it's interesting.
1: Very special.
0: Special.
1: Okay. So one of a kind celebration이라고 하면 유일무이한 뭔가 독특한 그런 특별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1: 한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빨간 머리가 이제는 개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스티그마 그리고 프레지디스의 타겟이었다라고 얘기 났는데요. 프레지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편견인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Okay, these kind of go along too. Stigma is basically kind of a negative label.
1: Okay.
0: They have it's a and there's a kind of like shame attached to it. So,
1: okay.
0: Say for example, I'll give you a long time ago, going to a 신경과, like, you know, a psychiatrist.
1: Right, right.
0: There was a bit of a stigma, like to go to a
1: 뭔가 정신과를 간다든가 정신과. Right,
0: that's right,
1: right,
0: 정신과. Yes. Uh-huh. So that can be considered a stigma, like like why
1: something wrong.
0: There's
1: with
0: something
1: you
0: wrong
1: or
0: with
1: something.
0: That person.
1: Okay.
0: Yes, it is that. essence.
1: 그 뭔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그냥 받기도 하고
0: yeah,
1: 뭔가를
0: right.
1: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좀 나쁘게 낙인을 찍는 것을 stigma라고 할 수가
0: right.
1: 있겠네요. 그리고 prejudice, 편견. 그런 거에 타겟이었는데 이제는 red hair가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지가 나왔어요. 뭔가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0: Okay, so usually

0: It's badge of honor.
1: Uh-huh.
0: Okay, so like when you do something, like you achieve something, they
1: right.
0: give you a badge.
1: Uh-huh.
0: It's like a badge of honor. Mm. Wow, okay. But here it's a badge of individuality
1: right.
0: and solidarity. So
1: yeah.
0: individuality means I'm unique.
1: Mm-hmm.
0: Like, you know, you are very kind of special in mm-hmm. your own way.
1: 아, 그러니까 uh-huh. 각각인 거니까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성과 가까운 단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Full of character.
1: 아,
0: yeah.
1: 오케이. Mm-hmm. 그리고 지금 보면 solidar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Solidarity라는 형용사랑 관련이 있겠죠? 그쵸?
0: So solidarity means like they're all kind of coming together.
1: Mm-hmm.
0: And you know, they're all becoming one big group supporting each other.
1: 하나의 연대 같은
0: yes.
1: 느낌.
0: Yes.
1: Okay. So 그런 badge, 상징.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badge가 symbo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 red hair 하면은 이건 개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됨이다. 연대다라는 뭔가 하나의 badge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네덜란드, The Netherlands처럼 영어 국가명의 뒤에 S가 붙지 않는 국가를 골라주세요.
0: Okay.
1: 1번 필리핀, 2번 몰디브, 3번 미국, 4번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The Netherlands처럼 영어 국가명의 마지막에 S가 붙지 않는 국가를 골라주세요. 1번 필리핀, 2번 몰디브, 3번 미국, 4번 인도네시아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Ed Sheeran with Perfec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영어 국가명에 S가 붙지 않는 국가는 자, 정답은 뭐였죠?
2: It's Indonesia. Well, you know, it's so funny because right. today you read the choices.
1: Yes, I had to.
2: It was like Philippines, Maldives. and so I was like, I wonder why. And then you said, basically, the writer was afraid that I would give the answer.
1: I kind of knew.
2: Which is true.
1: You're going to read them, right?
2: Because I would automatically say the Philippines, the Maldives.
1: 그건 그냥 dead giveaway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잘하셨어요.
1: 네, the Philippines, DS 들어가고요. The Maldives 그것도 S 들어가고요. The United States 이것도 S 들어갑니다.
2: yeah.
1: 이 보통 대부분 여러 섬이나 주 지역이 합쳐진 형태의 국가이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복수형 명칭을 쓰게 됩니다. 어,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어? 아메리카에는 S가 안 들어가지 않나? 막 이러면서
2: yeah, sure.
1: 저희가 얘기한 것은 United States였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이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예외로서 복수 형태가 S가 안 들어갑니다. S가 안 들어가요.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최치영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31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셨고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스야말로 one of a kind 프로그램이죠. 두 분 모두 너무 재밌으세요. 중간에 빵빵 터지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송이 어디 있나요? 이스 포에버 하셨습니다. 어? 러브를 이거 하트를 감사합니다.
2: Sending you all of our love, one of a kind program.
1: 날아갑니다. Alright,
2: 자 Congrats.
1: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1: 미용사의 세심한 눈썰미 덕분에 머릿속에 숨어있던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건진 영국의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입니다. 머리를 감기다 발견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은 미용사의 직감과 빠른 권유가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와, 이 헤어샵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암을 찾아냈다니 이게 거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2: Incredible. So basically, the hairstylist, this is a place that she goes to often, mm-hmm. and she noticed this spot,
1: right.
2: and it was kind of a dark reddish spot on mm-hmm. the scalp, and it was raised, okay. meaning it was kind of like sticking out.
1: Okay.
2: Okay. Then she remembered, wait a second, this, I saw this spot before, but now it's bigger. And then she sounded the alarm. She said, I think you should go to the doctor and check this out.
1: 대부분은 그냥 넘기잖아요. 그렇죠?
2: Sure.
1: 심지어 겉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라 두피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뭐 상처가 났네, 아니면 여드름이 났나? 이렇게 yeah.

0: 넘길 수 있는데 it grew. Right?
1: It grew
0: in size, right?
1: Yes.
0: So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를 보고 아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치료를 한번 받아봐라 얘기가 나온 거네요.
1: Right. And you know this person actually had a brain tumor at the age of 8.
0: 아 손님이요.
1: Yeah. So you know, and they went under, you know, they went underwent chemotherapy and
0: right.
1: radiation. So it was definitely a possibility.
0: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뇌종양을 알아서 그런 뭔가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즉시 바로 병원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치료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달인 8098이며 목욕탕 세신사 분들이 유방암 은근히 발견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우 하셨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을
1: That
0: 것 같아요.
1: That makes sense.
0: 왜냐하면 몸을 이렇게
1: yeah,
0: 하다
1: constantly.
0: 보니까
1: yes,
0: 뭔가
1: yes.
0: 다른 게 있으면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1: My goodness.
0: 아,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0: 미용사의 세심한 눈썰미 덕분에 머릿속에 숨어있던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건진 영국의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입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그러니까 hairdresser, 뭐 hairstylist, right? 그 사람에게 life를 owe 하고 있다, 빚지고 있다라는 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1: Totally.
0: Right, 빚지고 있다라는 느낌 거의. 근데 그냥 hairdresser가 아니라 sharp-eyed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Okay, this is used as an adjective, but we can also say, oh, she's got sharp eyes.
0: 아.
1: Okay, so the idea of having sharp eyes, you're kind of like, it's like a blade.
0: Right.
1: Because when we think of the word sharp, we think of something like a knife being
0: very
1: sharp. And so in a way, the eyes notice these details, these small things. And sometimes, too, notices these small mistakes.
0: Right.
1: Easily.
0: 왜냐하면 sharp하지 않으면 그 보지 못하잖아요.
1: Yeah.
0: 슥 넘어가잖아요.
1: You just pass right through. Right.
0: So 여기서 sharp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썰미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Right. So sharp-eyed라고 하면 형용사로 눈썰미가 좋은, 굉장히 예리한 이런 느낌. 그래서 왜 가끔 good도 쓰잖아요. 그래서 good eye, good eye 하면서
1: sure.
0: right? 잘 잡아냈어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0: 머리를 감기다 발견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은 미용사의 직감과 빠른 권유가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저였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1: That's me.
0: 근데 뭔가,
1: I don't have sharp eyes.
0: 그것도 그렇고 뭔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 Or
0: 이게 딱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1: Yeah.
0: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저희 집 강아지가 와루거든요.
1: Mm-hmm.
0: 와루가 얼마 전에 목에 한 달 전쯤에 혹이 느껴지는 거예요.
1: I remember.
0: 그래서 제가 직감상 뭔가 불길한 거예요.
1: Mm-hmm.
0: 그래서 갔는데 피지였습니다.
1: Oh.
0: 짰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1: Oh, thank goodness.
0: 역시 저의 직감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 stylist's keen intuition이 뭔가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1: Oh, Sam, I believe you have keen intuition. And keen, K-E-E-N, is very similar to sharp. So sharp intuition, keen intuition means you're very intense and you're very in tune with your intuition.
0: Okay.
1: So it's like 직감, you have a feeling, it's very sharp. It's very intense.
0: 아, 이거 왠지 느낌이 이상해.
1: Right 느낌. away.
0: Right. So 여기서 keen한 것은 아까 전에 말한 그런 sharp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intuition, 직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the stylist의 keen intuition,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and quick call to action이라는 게 또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1: Yeah, because call to action is the expression that we want to focus on. It means to urge or to push someone to do something.
0: Okay.
1: So she discovers it and she's like, hurry and go to the doctor.
0: 아, 그러니까 이거 신속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시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빨리 뭔가 해봐라 이런 느낌. So 여기서 우리가 call, good call 할 때 그 call인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이나 판단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action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to action. 이 되겠으니까 quick call to action은 신속한 대처, 즉각적인 행동 유도가 mm-hmm.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0: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1: 네,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hold someone's feet to the fire 이라고 하면 책임을 묻고 강력히 압박하다.
0: If you don't hold his feet to the fire, Mayu won't do it.
1: 더군요. 네가 붙잡고 달달 볶지 않으면 마유는 안 할 걸? 이런 느낌입니다. 저 제 발을 이제 파이어에 갖다 놓고 다이어트 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0: No, I think you would do it. I think you would do it. Actually, I think Kristen wouldn't do it because I'm a big procrastinator.
1: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Sharp-eyed라고 얘기를 하면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눈썰미가 좋은 예리한.
0: My sharp-eyed mom noticed my new haircut right away.
1: 우리 엄마는 눈썰미가 좋아서 나 머리 자른 거 바로 알아보시더라.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In the wake of something. 이러면 뭔가의 결과로 뭐뭐가 지나간 후에.
0: Prices went up in the wake of the news.
1: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물가가 확 올랐어. 뭔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자, quick call to action. 빠른 판단. 그리고 action으로 가는 거. So, 신속한 대처, 즉각적인 행동 유도가 되겠죠?
0: His quick call to action saved us a lot of time.
1: 그 친구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시간을 많이 아꼈어.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step up 이라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나서다, 강화하다.
0: It's time for someone to step up and lead the team.
1: 이제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을 끌고 갈 때야. 그냥 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느낌.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One of a kind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종류의 하나뿐이 없는 거죠. So, 독특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0: This handmade coat is truly one of a kind item.
1: 이 핸드메이드 코트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이야. 여기까지 마무리해 봅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Let's have Billie Eilish wrap up part 1 with the song What Was I Made For?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이만큼이나 부모도 많은 걸 배워야 하는 낯선 생활이죠.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는 그런 부모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임신 중 접종해야 할 주사부터 태어난 아이의 발달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까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에 발맞춘 지원 정책과 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처음이어도 육아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결심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요?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Let's get it on.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오늘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영국 왕실에서 꽤나 화제가 됐던 커플이죠. 2018년 결혼 당시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이후 왕실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두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해리와 메건 부부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릴게요. 자, 오늘은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3: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2: 1번 crown, 2번 shadow, 3번 spare.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3: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2: Number one, crown. Number two, shadow. Number three, spare.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0: Deep Dive Daily.
2: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3: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2: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해리와 메건. 무슨 일일까? 옛날 역사를 보면 왕실을 한번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36년 왕위를 내려놓고 떠났던 에드워드 8세처럼 결국 먼 나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6년 전 미국으로 떠났던 해리 왕자 부부도 이대로 영국 왕실과 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왕실의 공식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전하라는 호칭도 내려놓고 서식스 공작 부인으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던 두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 이들 가족이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 근교에 살면서 아이들도 영국 학교에 보낼 계획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찰스 3세 국왕마저도 깜짝 놀라게 만든 이들의 결심 뒤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 모두 네 파트에 걸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이 마음을 바꾼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3: 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had fled to the United States amid a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 a vicious media environment, and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Harry told the BBC that it was really quite sad that I won't be able to show my children my homeland. Now he will.
2: 서식스 공작 부부는 왕실과의 깊은 갈등에다 거센 언론의 비판, 그리고 왕실 비판에 화가 난 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해리 왕자는 아이들에게 내 고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 딸 릴리벳과 함께 이달 말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계획이고요. 자녀들은 지금 런던 외곽 학교에 다닐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사생활이 이제 보장이 되는 주거지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3: Mm-hmm. Right. This is big news. Yeah. Actually, because them coming to America was like, they're coming here, and then releasing the book, and it was just a disaster of a situation. But, you know, King Charles right. has cancer.
2: Yeah.
3: He's ill. Mm-hmm. So I'm thinking perhaps that is one of, many are speculating
2: right.
3: that he wants his son close to him and his mm-hmm. grandchildren
2: right,
3: as well.
2: Right. 지금 이제 해리 왕자 가족이 영국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제 이 왕실 가족의 이제 불화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mm-hmm. 가능성을 또 시사를 한다고 mm-hmm. 해요. 오케이. Okay. Mm-hmm. 자, 한 문장 씹어보겠습니다.
3: 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had fled to the United States amid a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 a vicious media environment, and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2: Sussex 공작 부부는 왕실과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데다 언론의 거센 공격과 자신들의 왕실 비판에 화가 난 영국 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져서 떠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mm-hmm. 됐습니다. 자, 여기서 fled to라고 했는데 flee라고 하는 게 뭐 달아나다, 훌쩍 떠나다 정도의 뜻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일 사이에 도중에 이런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라는 게 첫 번째가 mm-hmm. 있겠고요. Mm-hmm. Vicious media environment 이게 또 있겠고요.
3: Yeah.
2: 그리고 또 하나가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yeah. 크게 mm-hmm.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어들 자체가 생소한 것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Yeah. 자, irreparable royal rift. 이거는 한 번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Okay, so right. irreparable, first of all, means damage that cannot be undone.
2: Right.
3: Meaning, it cannot be fixed. Mm-hmm. You cannot

0: Go back.
1: Okay.
0: Damage is permanent.
1: Okay? Damage is done.
0: Done. Uh-huh. Okay. Now, a royal rift, royal meaning having to do with, yeah, you know, 왕실, the monarchy.
1: Right?
0: Yes. And rift, R-I-F-T, is basically kind of a break or a split mm-hmm. in a relationship.
1: 아, 뭔가 yeah. 갈등 같은 거네요.
0: That's right. It's okay. kind of like they had arguments, mm-hmm. they had something serious, mm-hmm. and they're kind of like keeping that distance.
1: 아, 그게 지금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irreparable이라고 하는 건 사실 repair 할 수가 없는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뭔가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m. 이거는 it cannot be undone.
0: Yes.
1: 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Mm-hmm. So 회복할 수 없는 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royal rift. 여기서 rift라는 게 핵심인데 이것은 뭔가 사실은 그런 땅 사이에 크게 갈라진 틈을 얘기하지만 relationship 관련해서라면 그런 감정적으로 생긴 골이라든가 그런 갈등 같은 거
0: yeah.
1: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Mm-hmm.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A vicious media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A vicious media. Environment.
0: Okay. Well, you know, the Brits, they're really famous for their press.
1: Mm-hmm.
0: They can be very mean.
1: Right.
0: So the idea of a vicious media is that they can be very cruel
1: mm-hmm.
0: and very harmful.
1: Right.
0: So a lot of their newspapers are mm-hmm. really like can be nasty.
1: 완전히
0: yeah.
1: 진짜 악의적으로 안 좋은 아티클로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0: oh, yeah.
1: 수 있겠네요. 진짜 yeah. 뭐 잔인하고 악의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을 viciou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런 미디어, 언론 이게 또 두 번째 떠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영국의 그런 여론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런 mm-hmm. 것이 또 세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Harry told the BBC that it was really quite sad that I won't be able to show my children my homeland. Now he will.
1: 당시 해리 왕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내 고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프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죠.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had fled to the United States amid a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 a vicious media environment, and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Harry told the BBC that it was really quite sad that I won't be able to show my children my homeland. Now he will.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Here's Justin Bieber with Off My Fac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해리와 메건. 무슨 일일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 왕자가 마음을 바꾼 가장 큰 계기로 아버지 찰스 국왕의 건강을 꼽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해리 왕자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작년에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지난달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 냉랭했던 부자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따뜻한 분위기가 오기까지 두 사람이 건너온 대서양의 골은 정말 깊고 험난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게요.
1: The BBC interview was the latest turn in a remarkably public war of word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by Harry and Meghan over the last 6 years. In an interview with Oprah Winfrey, a book called Spare, and a 6-part Netflix documentary,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in ways that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That created the kind of split that some families rarely come back from.
0: 이번 BBC 인터뷰는 해리와 메건 부부가 지난 6년 동안 대서양 너머에서 벌여온 설전의 가장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부터 자서전 스페어 그리고 다큐멘터리까지 해리는 그동안 어떤 왕실 가족도 감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왕실을 거침없이 비판했는데요. 그 바람에 웬만한 가족이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 만큼 깊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BBC interview was the latest turn in a remarkably public war of word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by Harry and Meghan over the last 6 years.
0: 이번 BBC 인터뷰는 해리와 메건 부부가 지난 6년 동안 대서양 너머에서 벌여온 화려한 설전의 가장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 war of war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뭔가가 waged 됐다는 것, 특히나 전쟁이 waged 됐다는 건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최근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n an interview with Oprah Winfrey, a book called Spare and a 6-part Netflix documentary,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in ways that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0: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 자서전 스페어, 그리고 6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해리는 이전에 어떤 왕실 일가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왕실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이슈가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거기 나오면은 진짜 할 말 못 할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1: Oh, yeah.
0: Right?
1: Oh yeah. Okay. I saw the interview. Yeah. I saw the documentary. It was pretty bad.
0: Right. Yeah. 그래서 거기에서 a book called Spare and a 6-part Netflix documentar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spare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1: Well, spare is, it can mean like, you know, I have this like a spare tool or a spare something. Just in case you don't have it, then I will resort to that.
0: Right.
1: So in a way, William is the first line to, he's the first prince to the throne.
0: Right.
1: And in case something happens to William, Harry is the spare. That's where the title comes from.
0: Okay, so 우리가 흔히 spare tire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 Yes.
0: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가 flat tire가 생기면 뭐 구멍이 나면 spare tire로 바꿔서 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분의 것을 얘기를 할 때 여분의라고 하면 spare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거를 이제 명사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So I'm just a spa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약에 스스로 써버렸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뭐 필요 있을 때 쓰는 뭐
1: Yeah, just in case.
0: Secondary.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0: 겠네요. 오케이. 아무튼 그런 제목의 책 얘기가 나왔고요.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So 이런 그 monarchy 왕실 쪽에 대해서 unload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load and unload는 짐을 싣고
1: Yeah.
0: 푸는 거 아닌가요?
1: Right, it's true. So this may seem a little interesting. Unload on something or someone means that you have all of these kind of things inside, complaints, frustrations, criticism, it's building, and then you release it.
0: 뭔가 let it out 하는
1: You
0: 느낌이네요.
1: let it out. That's right.
0: 와, 오케이. So 뭔가에 대해서 언로드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짐은 바로 나의 뭔가 묻혀있던, 사무쳐있던 막 억울함과 뭐 그런 분노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내는 느낌인 거네요. 오케이. So 왕실을 거침없이 비판한다라는 뜻으로 unload on the monarchy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 뭐 엄두도 낸 적이 없었다 누구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Dare.
0: dare
1: How dare you? You
0: 깜짝이야.
1: know, you have that expression. How dare you?
0: How dare
1: How
0: you?
1: could you? So it's to dare to do something means have the, remember we learned that word audacity? Yeah, have the courage, but it's a kind of like shameless courage. And so to do something that very risky and not typical. So they wouldn't even come close to even doing it, but he did it.
0: So dare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는 감히 뭔가를 하다란 느낌이네요. 거의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에 그 이전 멤버들도 감히 할수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그냥 언로드를 해버렸다.
1: The royal family, it's like their lips are zipped. No
0: Sealed,
1: one
0: right.
1: talks about the family. And he just released all of it.
0: Wow.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t created the kind of split that some families rarely come back from.
0: 그 바람에 웬만한 가족이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금이 가고 말았죠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스플릿 같은 거, 정말 갈라짐이잖아요. 뭔가 헤어짐, right? 이런 것들을 create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That some families rarely come back from이라고 했는데요. 거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come back from where? Basically, this is saying to recover from a kind of setback or loss or failure. So basically, in this case, he released all this information. He can't go back to where he was
0: Right.
1: before. That's what
0: 너무
1: this
0: 뭔가
1: means.
0: 말을 많이 했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1: You can't
0: 진짜.
1: come back.
0: 오케이.
1: You can't recover.
0: 그러면 거의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뭐 스플릿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는
1: Cannot
0: 되돌릴 수가
1: reconcile.
0: 없어. 이제는 회복 불가능이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1: Yes.
0: 있겠네요. So rarely come back from이라고 해버리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다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The BBC interview was the latest turn in a remarkably public war of word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by Harry and Meghan over the last 6 years. In an interview with Oprah Winfrey, a book called Spare, and a six-part Netflix documentary,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in ways that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That created the kind of split that some families rarely come back from.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객관식 퀴즈입니다. 방금 정답이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문제 드릴게요.
1: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0: 자, 프린스 해리의 메모어라고 하는 것은 회고록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제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The British Royal Family의 비밀을 expose, 폭로했었던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것은 사실 의미하는 것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것이든 kept in reserve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뭔가 여분의 느낌, 그리고 plan B는 뭐 차선책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1: Yes.
0: 아, 너무 많이 드렸어요.
1: Oh, that's too much, Sam.
0: 자, 보기는요. Number one, crown. Number two, shadow. Number three, spare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지만 영국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이 왕실 일을 그만두면서 끊겼던 경찰 경호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벌였지만 결국 졌고요. 사생활을 파헤치던 영국 언론들과도 몇 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부 문제들보다 더 해결하기 힘든 진짜 깊은 상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죠. 들어볼게요.
1: If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ore time with the king was one motivation for the upcoming move, it seems unlikely that a similar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William, the Prince of Wales. William is said to be furious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a tell-all book. In the BBC interview, Harry conceded that some members of my family will never forgive me.
0: 국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귀국 결심을 한 것이라 해도 형 윌리엄 왕세자와의 화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윌리엄은 해리의 폭로성 자서전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리 역시 우리 가족 중 일부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었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ore time with the king was one motivation for the upcoming move, it seems unlikely that a similar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William, the Prince of Wales.
0: 국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번 귀국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하더라도 형 윌리엄 왕세자와의 화해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 가족들끼리 다시 뭐 결국에는 가족이기

0: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깊어져 버리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Right? It seems unlikely. 뭔가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인대요. There are similar rapprochement.
1: Bonjour.
0: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이라고 했는데요. Rapprochement 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발음 자체도 그렇고, 스펠링도 그렇고, 뭔가 pure English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가요.
1: Oh, mais oui, monsieur. It is French.
0: Yes.
1: And so you look at this and it's like rapprochement. That's what it seems like it's spelled like.
0: Yes.
1: But the spelling is rapprochement.
0: Rapprochement.
1: Rapprochement. Okay, everyone.
0: Okay.
1: We're learning a interesting word today. All
0: Yes.
1: right. So rapprochement literally means reapproaching. So what this means is that you've had a conflict with someone and you are reestablishing
0: Okay.
1: your friendly relationship as before.
0: 아, 그러니까 뭔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다가 이걸 결국에 다시 빌드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네요. 뭐 화해라든가 관계 개선이라든가 얘기를 할때 하고요. 발음할 때 다시 한번 rapprochement가 아니고 rapprochement
1: Rapprochement.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결국에는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1: Yeah.
0: Right. 근데 그게 in the works에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works 안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ah, if something is in the works, it means that something is in the process. It is happening or developing right now. And sometimes, if you say, oh, it's in the works, you may not see it right now, but it is progressing and
0: Okay.
1: developing.
0: 아,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if something is in the works, that means it's in, you know, progress.
1: Yeah,
0: Something's happening.
1: it's
0: 아,
1: happening.
0: 오케이. 근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해리의 brother, William과 있을 것이다. 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So, in the works는 진행 중인, 준비 중인, 뭐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William is said to be furious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a tell-all book. In the BBC interview, Harry conceded that some members of my family will never forgive me.
0: 윌리엄은 해리가 폭로성 자서전을 낸데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리 역시 BBC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 중 일부는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urious 한 거는 아마 뭐 영화 The Fast and the Furious에서 느끼셨겠지만 진짜 분노입니다.
1: Yes.
0: 분노. 이거는 mad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이 지금 furious 하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그냥 북이 아니에요. A tell-all book. 다 말하다 북. 뭡니까 이거?
1: Okay, 다 말하다. That's exactly it. You
0: Right.
1: are saying everything.
0: Right.
1: So you are even telling the secrets. You are telling the details and shocking things that you're
0: Right.
1: not supposed to talk about. You are telling all of it.
0: 아, 이거 그냥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네요. 다 리빌하고 뭐이 사람이 사실 이랬네 저랬네 저랬네 이것을 또 책으로 만든 거가 Tell All Book 폭로성 책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굉장히
1: Oh,
0: 많잖아요,
1: so
0: 사실은.
1: whenever you hear like a tell-all interview, oh, you're going to get some very juicy information.
0: Right.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도 뭐 이런 Tell All
1: Oh,
0: Interviews
1: I'm
0: 했던
1: sure.
0: 기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틴 쌤이 생각보다 굉장히 튀긴 음식 좋아한다. 이런 것도 tell all 해버린 거네요, 제가. Alright, part three 다시 듣겠습니다.
1: If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ore time with the king was one motivation for the upcoming move, it seems unlikely that a similar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William, the Prince of Wales. William is said to be furious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a tell-all book. In the BBC interview, Harry conceded that some members of my family will never forgive me.
0: 네, 작가님이 제가 뭐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먹는 거 이렇게 뭔가 폭로한다 얘기했더니 너무 소소하다고 작다고 귀엽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로 안
1: We
0: 되겠네요.
1: need like a bigger
0: Yes.
1: thing.
0: All right,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Here's Anne Marie singing Perfect to Me.

0: to me.
1: Deep Dive Daily.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 외곽에 조용히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작 계약도 남아있고 대형 자선단체 활동처럼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언론의 눈을 완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들 가족을 바라보는 영국 국민들의 반응이겠죠. 해리와 메건을 바라보는 현지 대중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지 들어볼게요.
2: Either way, the family's return to Britain is certain to be noticed by the public, who remain polarized about Harry and Meghan.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Harry's brother and his wife, Kate. But the couple remains popular with Britain's younger generations.
1: 어찌됐든 이들 부부의 영국 복귀는 해리와 메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영국 민심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과 케이트 부부와 비교하면 더 그렇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Either way, the family's return to Britain is certain to be noticed by the public, who remain polarized about Harry and Meghan.
1: 어찌됐든 이들 가족의 영국 복귀는 여전히 해리와 메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영국 민심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나쁜 반응도 있을 거고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행동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either way라고 되어 있어요.

0: Yeah,
1: right?
0: Just like you said, good, you know, mm-hmm. like people who like them, people who don't like them. Mm-hmm. Either way, meaning regardless. Mm-hmm. It doesn't matter if it's this way or that way.
1: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됐든 저런 식이 됐든 it doesn't really matter.
0: It doesn't matter.
1: 아, 이거는 진짜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either way is fine.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쪽도
0: yes.
1: 상관없어요.
0: Yeah.
1: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Either way, I don't care.
1: 어떤 쪽이 됐든 뭐 너의 결정이 뭐가 됐든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So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네요.
0: Yes,
1: right?
0: That's
1: okay.
0: right.
1: So 당연히 이 family의 return은 굉장히 좀 public에 의해서 좀 사람들이 집중을 받을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Who remain polarized라고 돼 있습니다. About Harry and Megha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polarized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서 who라고 하는 것은 the public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Right?
0: Mm-hmm. So polarized, you see the word polar. Mm-hmm. Like, so it's referring to kind of like the South Pole and
1: right.
0: the North Pole.
1: Mm-hmm.
0: At two opposite ends.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polarizing or it's polarized, there is a divide of mm-hmm. two opposite sides.
1: Okay.
0: Two opposing sides.
1: 완전히 북극, 남극처럼 끝에서 끝이네요.
0: Yeah.
1: Right? So 양극화된 아니면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거 아닌가요? 어떤
0: yeah.
1: 사람 엄청 좋아하고 어떤
0: right.
1: 사람 완전 싫어하고.
0: Exactly.
1: 아,
0: That's the idea.
1: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영국 민심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 해리와 메이긴에 대해서 굉장히 polarized 돼 있다. 완전 좋아하거나 완전 아니다.
0: That's right.
1: 이런 느낌. 자, 연결해 볼게요.
0: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Harry's brother and his wife Kate.
1: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이 부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형인 윌리엄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죠.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So recent surveys가 이제 보여주게 된대요.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라고. Mm-hmm. 어떤 사람이 이걸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negatively하게 보는 것이 바로 broader publ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mm-hmm. public이면 public인데 왜 broader public일까요?
0: So this is talking about kind of the general population.
1: Mm-hmm.
0: So generally, the public meaning the people who live there, mm-hmm. you know, the people who see them, the mm-hmm. citizens, normal citizens. So basically, it's referring to the people of Britain.
1: Okay.
0: The broader public is mm-hmm. really the general population.
1: Okay, 그러면은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눈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0: yes.
1: 네거티브하게 본다?
0: Correct.
1: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s,
1: 오케이.
0: Right.
1: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 특히나 그의
0: oh, yeah.
1: 형 그리고 형의 와이프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0: Oh, I mean they right. love William and William and Kate.
1: Right, right.
0: But because of this book, I mean this was a huge yeah, controversy.
1: Right. right. Mm.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the couple remains popular with Britain's younger generations.
1: 다만 영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e couple remains popular이라고 했는데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이 couple이라고 하는 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ouple remain이 아니라 remains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 문법에서 또 정말 파고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복수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singular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0: Mm-hmm.
1: 왜냐하면 커플은 하나니까요.
0: Yes.
1: 네. 그리고 is popular with 이런 younger generation 사이에는 인기가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 사이에서 인기 많다라고 하면은 popular with를 써도 되고 popular mm-hmm. among maybe, right?
0: Yeah, sure.
1: Okay, so mm-hmm. 인기가 많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Either way, the family's return to Britain is certain to be noticed by the public, who remain polarized about Harry and Meghan.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Harry's brother and his wife, Kate. But the couple remains popular with Britain's younger generation.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 어떤 퀴즈였죠?
0: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1: 해리 왕자가 2023년 출간해 영국 왕실의 비밀을 폭로했던 자서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비용, 뭐 plan B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정답.

0: 뭐죠?
1: Spare, number
0: Spare.
1: three. Yes.
0: 자, 그렇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H1117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정효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s to both of you.
0: 네, 연PE님이요. 해리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발음이 미국 발음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영국 오면 발음 다시 찾겠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영국, 미국 발음이 많이 섞이기도 해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1: yeah.
0: 않죠.
1: Right. 5165님, 해리 왕자가 쓴 책 Spare 읽었는데 흥미로웠어요. 퇴근길에 영어 공부도 하고 상식도 늘어 좋습니다.
0: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1: Yes.
0: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Nicky Yore and Daisy with Sunroof.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해리와 메건이 영국 떠난 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가 살기로 했대.
0: 아, 진짜? 아, 왕실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망친 줄 알았는데.
1: 아, 듣자하니 해리와 아버지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왔다는 것 같아.
0: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어젯밤 엄마랑 싸운 게 죄송해지네. 어? 엄마다, 잠깐만. 엄마. 아니, 마우스 두번
1: 아니,
0: 클릭이라니까!
1: 그만
0: 아이!
1: 싸우면 안 돼.
0: 다들 이런 식이죠.
1: It's
0: 많은 분들
1: so true.
0: 공감하실 거라고
1: With
0: 믿습니다.
1: family.
0: 항상 그렇게 죄송하다가도 꼭 이게 기계 조작 관련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은 싸움이 나요.
1: Of course. I mean, you always fight with the closest people.
0: 그러니까요. 회복이 쉽지 않네요.
1: Yes.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크리스틴 쌤의 대사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군요. 아니, 듣자 하니 해리와 아버지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왔다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듣자 하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듣는 거? Listen? Here? 뭘 써야 되지? 고민이 될것
1: Oh, you
0: 같아요.
1: mean like from what I hear? Well, actually, there's another expression.
0: Yeah.
1: Apparently.
0: Apparently.
1: Apparently. And we
0: Okay.
1: use this all the time. And basically,

0: basically, based on what you've read or mm-hmm. what you've seen, you are saying this is true.
1: Okay.
0: I could be possibly wrong, uh-huh. but it seems that that is true.
1: 아, 100% 확신은 없는 거네요. 투자하니이니까.
0: Yeah, apparently.
1: 그래 보인다. It seems that way.
0: Yeah. So that's why the intonation is uh-huh. interesting because apparently uh-huh. we don't say it like that. We kind of say it in a mm-hmm. way that's like, I'm not sure, but this is what I think. Apparently, uh-huh. apparently.
1: Okay.
0: Yeah, that's the way we say it.
1: 억양을 주면서 좀 강조를 좀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apparently, appear,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0: Yes.
1: 그래서 그게 뭐 눈으로 본 거든 듣게 된 거든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학생분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우리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 이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
0: 하더라고 오케이 okay, that's a good one
1: 왜냐면 느낌 자체가
0: yeah, that's right.
1: 확신이 없기 때문에 apparently mm-hmm. 그래서 이거 뉴스에도 여러분들 자주 써요 왜냐면 본인 그 뉴스 회사에서도 잘못 말을 했다가 팩트처럼 해버렸다가 나중에 그 팩트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 큰일 나잖아요
0: You know it's interesting Sam this has kind of become a word that we just use automatically.
1: Yeah.
0: Like sometimes it does not, oh, like I'm not sure this is what I heard, uh-huh. but we just say it like, apparently he's sick today. Uh-huh. Apparently, everything is apparently.
1: Right, because you don't want to be responsible for whatever, you know,
0: True.
1: That's not right.
0: True.
1: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하려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o 결국에는 뭐 obviously 이러면은 너무나 뻔하게라는 느낌이지만 apparently는 약간 그래 보인다. 뭐 듣자 하니, 보아 하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유가 이런 얘기합니다. 왕실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망친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영어로 가능할까요?
0: Oh, absolutely. There's a great idiomatic expression to burn one's bridges.
1: Ooh.
0: So you can think of bridges as a kind of connection or relationship.
1: Right, right.
0: If you burn the bridge, what happens? You can't cross the river.
1: Right.
0: It is gone. Mm-hmm. So burn one's bridges basically means that you have kind of ended the relationship.
1: Mm-hmm.
0: And it's impossible to reestablish that friendship.
1: 화해가 불가능하네요.
0: Yeah.
1: 아, 그러니까 내가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bridges들을 내가 burn, 태워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다.
0: Yeah.
1: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아무리 안 좋은 일로 나가게 되더라도 Hey, don't burn your bridges with those people.
0: That
1: 이런
0: is
1: 식으로, right?
0: so true. So even when you have a bad parting,
1: right.
0: you don't want, I mean, if it's no one's fault, you don't need to necessarily add fuel to the fire. You don't want to... That bridge is a little unstable, but you don't want to burn it down.
1: Right.
0: Because you never know.
1: You never know
0: right.
1: what's to come.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랑 다시 일하게 될 수도 있는데
0: sure.
1: don't burn your bridges. 뭐 once 대신에 뭐 더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뭐 돌이킬 수 없게 만들다. 뭐 너무 의욕이 돼 있는데 진짜 불태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Okay.
1: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해리와 아버지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왔다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 화해하는 거, 아까 rapprochement 이것도 있었지만, 자 그거 말고 다른 좀 좋은 표현 없을까요?
0: Yeah, we can have this expression to patch up things or patch things up. Like if you have a wound
1: right.
0: or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you patch it. Or maybe you get a new one. But in the olden days, they would patch it, right?
1: right?
0: Okay. Like the elbow patches, we call, right?
1: 맞아요. 양말도 그렇잖아요.
0: Yeah, that's right.
1: 아, 그러니까 구멍이 나면 그것을 이제 덧대가지고 꼬매고 하는 거. 그걸
0: yes.
1: 이제 패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관계에 그 패치를 붙이는 건가요?
0: That's right. So that kind of has an open wound
1: right, right.
0: in that relationship.
1: Okay.
0: So you are patching it. You are trying to make it heal.
1: Okay. 아, 그러면은 patch... things up 이라고 하면은 이것저것들을 patch up 한다는 것은 여기서 things는 어떻게 보면은 you know a relationship
0: yeah the conflict
1: know, the 어떤 뭐 마음의 scars
0: right.
1: 같은 거 이런 것들을

0: 관계를 이렇게 붙인다. With someone. So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다, 화해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마음이 안 좋다, 죄송해지네 라고 할 때는요. I feel bad. 이런 표현이도 있다는 거. 갑자기 마음 좀 안 좋아집니다. 네, 자 이번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Harry and Meghan are moving back to Britain after 6 years away.
2: Really? I thought they'd burn their bridges with the royal family.
1: I know. Apparently, Harry and his father have slowly been patching things up.
2: Now I feel bad about arguing with my mom last night. Wait, it's my mom calling. Hello, Mom? No, you're supposed to double-click. You know what? Forget it. I'm coming.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연피이님이요. Apparently 설명 너무 감사해요. 나는 확실하다는 뜻인 줄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네, yeah.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4: Yes.
0: 그렇죠?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Sam, 감사합니다.
4: Oh, thank you,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Gareth Gates. It's Listen to My Heart.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4: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4: Al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잊지 마세요.
1: 선생님,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S 트위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S 트위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카페나 아니면 음료수를 시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 뭐 카페? 카페 같은 데서 자리를 찾다가 여기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Mm-hmm.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What is today's expression?
1: It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 혹시 자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mm-hmm. 말인 것 같은데 딱 그 표현이 영어로는 Is this seat taken?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리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Mm-hmm. 여러 개의 자리는 아니고 자리 하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은데 누가 이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때 물어보시면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Is this seat taken? 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이 질문이 나온 건지 한번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자,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자리가 이미 사용 중이냐? 그럼 이 자리가 주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상태인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상태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어떤 동사를 쓰나요? 바로 비동사를 쓰죠.

0: 사람이건 사물이건 어떤 상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비동사를 쓴다. 상태 이외 거는 그 나머지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상태일 때는 비동사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보통 동사를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어디, 언제, 요런 거 빼고는 대부분 동사가 많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상태를 물어볼 때는 비동사고 자리는 3인칭이니까 is가 먼저 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물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is. 근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제3자일 때도 is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사물 다 is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인가요? is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이 자리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this seat라고 하시면 돼요. seat는 자리, 어떤 공간의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카페나 식당 혹은 영화관 등의 좌석을 말할 때도 seat라고 합니다. 기차의 좌석도 seat라고 할수 있고요. 버스의 좌석도 seat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좌석, 이 자리, 특정 좌석이니까 this seat라고 할수 있겠죠. Is this seat? 다음에 이제 차지된, 뭐 사용 중인 이란 단어가 오면 되는데 거기에 오는 단어가 taken입니다. Taken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네요. 그쵸? 우리 아까 잭쌤이 잠시, 뭐라고 하죠? 그, 대사 따라하는 거? 네, 뭐, 그걸 잠깐 하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빠 역할을 하시긴 했는데, Taken처럼. 자, is this seat taken? 거기서도 딸이, 그 영화에서도 딸을 누가 납치해 가잖아요. 데려갔잖아요. taken, 차지해버렸잖아요. 그 딸을 데려가서. 네, 근데 그런 것도 taken이지만 가져간 것도, 데려간 것도, 이 자리를 차지한 것도, 사용 중인 것도 taken이라는 표현을 써요. So,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하면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장 기억하면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아주 간단하네요.
1: Our sentence was, "Is this seat taken?" We're going to change the word seat. So is this Momo taken?
0: 네, 오늘의 패턴 is this 뭐뭐 taken인데요. se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사용 중인가요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좌석 대신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의 형태가 되겠네요.
1: Well, here's another common situation. If you ask, "Is this seat taken?" It means you want to sit there. But maybe you just want to take the chair. So then you would say, "Is this chair taken?" Maybe you have five people and the other table has only two people. So you need to borrow a chair.
0: 그렇군요. Is this seat taken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경우인데 만약에 그 의자를 가져가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다섯 명인데 지금 네 개의 의자밖에 없는 거죠. 내 테이블에. 그래서 이 의자를 지금 사용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거 가져갈게요라는 의미로 Is this chair taken? Chair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Chair가 의자니까요. Is this chair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Is this parking space taken?"
0: Parking space라고 하면 주차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정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공간 사용 중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주차 공간을 사용 중인 건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Is this parking space tak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Here's a very general one that works in many situations, like at the beach or mm-hmm. at the park or at the swimming pool. You could say, is this spot taken?
0: 아, 굉장히 general, 큰 범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공간이 약간 사용 중인가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seat 대신에 spot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전체 지역, 아까 말씀하신 뭐 해변이라든지 수영장에서 어떠한 자리, 큰 개념의 자리를 얘기할 때 spot이라는 spot라는 요 표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금 말한 주차 공간도 spot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개념일 때 spot을 사용하셔도 돼요.
1: Is this locker taken? 이 사물함 사용 중인가요?
0: No, you can use it. 아니요, 사용하시면 돼요. 네, locker, 사물함이죠. So locker라고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우리가 gym 같은 데 가면, 네, 운동하는 데 가면 locker들이 있잖아요. Mm-hmm. 그리고 locker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물함이. 그래서 locker. Is this locker taken? 이 사물함 사용 중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Here's a fun one for people that like outdoor sports. Mm-hmm. Is this kayak taken?
0: 아, 카약을 카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도 뭐 카약을 아무 데서나 다 뭐 빌려갈 수 있어요. 뭐 다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누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 모를 때 Is this kayak taken? 뭐 Is this canoe taken?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때 쓰는 그런 것들 뭐 Is this surfboard taken? 뭐 이런 mm-hmm.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겠죠.
1: Here's one for when you're shopping for clothes.
0: Ooh.
1: Is this fitting room taken?
0: 아, 옷을 쇼핑할 때 우리가 피팅룸에 가서 옷을 입어보는데 특히 피팅룸 같은 경우는 비어있어도 누군가가 지금 사용 중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팅룸 사용 중인가요? Is this fitting room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Well, you might also ask when you're interviewing, is this position taken?
0: 아, position. Position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 중에서도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이미 누군가가 채워졌나요? 라는 의미로 이미 고용이 됐나요? Is this position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Is this time slot taken?
0: Time slot이라고 하면 이 시간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저 3시 예약하고 싶은데 이 3시, 이 시간대, time slot. 이 시간대가 이미 누구가 뭐 예약을 했나요? Is this time slot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턴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is this 뭐뭐 taken? 이 패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Is this chair taken?
0: Is this chair taken?
1: Is this parking space taken?
0: Is this parking space taken?
1: Is this spot taken?
0: Is this spot taken?
1: Is this locker taken?
0: Is this locker taken?
1: Is this kayak taken?
0: Is this kayak taken?
1: Is this fitting room taken?
0: Is this fitting room taken?
1: Is this position taken?
0: Is this position taken?
1: Is this time slot taken?
0: Is this time slot taken?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Is this 뭐뭐 taken? 이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3: 아니요,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2: 감사합니다.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3: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0: 네, 뭐 다 앉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라고 처음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실례합니다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는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요, 비어 있어요. 자, 비어 있다. Empty를 써야 할까요?
1: Mm-hmm.
0: Empty.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앉으세요. Sit down?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너무 직접적으로
1: 네.
0: 앉아, 뭐 이렇게
1: Maybe have a
0: 들리는데.
1: seat.
0: 그게 좀더 공손하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일단 뭐 감사합니다는 아실 것 같고, 맞은편 자리. 맞은편 자리?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pposite seat? 맞은편 자리? 누가 앉나요? 한번 질문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다. All is empty? 다 비어 있다. Empty 쓰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3: No, it's free. Go ahead.
2: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3: Nope, all yours.
0: MD가 안 나온 것 같네요. 자, 일단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2: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0: 자, 실례합니다는
1: Excuse me.
0: 네,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뭐이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Is this seat taken?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아니요,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3: No, it's free. Go ahead.
1: No, it's free. Go ahead.
0: 아니요, 비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It's free.
0: It's free. 아니, it's free라고 하면 비용을 안 내고 앉아도 된다. 이런 말 아닌가요?
1: Free just means it's not restricted to a specific person. It's
0: 그쵸.
1: available.
0: 맞아요.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비어 있는, 사용 가능한의 뜻으로 여기서는 free가 사용이 됐습니다. It's empty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Zack 쌤?
1: 아니에요.
0: 네, 여기서는 말이 안 돼요. Empty 같은 경우는요,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는이라는 의미지,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empty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할 때는 fre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앉으세요라는 말은 또 어떻게 했나요?
1: Go ahead.
0: sit down이라고 안 했네요, 그쵸?
1: 네, you could say have a seat, but go ahead is very like encouraging
0: 하세요.
1: and polite.
0: 맞아요, 맞아요. sit down이라고 하면 앉아. 약간 좀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have a seat라고 하면 좀 공손하게,
1: 네, 뭐 앉으세요.
0: 네, 앉으세요라는 말인데, go ahead라고 하면 하려던 거 하세요라는 느낌으로, go ahead. 네, 물론이죠. 하세요. 앉으세요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감사합니다.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라고 질문했죠.
2: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1: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뭐, 감사합니다는 thank you고요.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라는 표현은
1: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자,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라고 질문했네요. 그쵸? 자, sit across from you. 요 부분을 보면 across라는 게 맞은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ross from you는 당신의 맞은편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sit across from you는 그래서 당신의 맞은편에 앉다라는 뜻이겠죠?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지금 당신 맞은편에 누가 앉고 있는 건가요?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대답은요.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3: Nope, all yours.
1: Nope, all yours.
0: Free가 안 나왔네요, 여기서는. 그쵸? Nope, 아니요, 라고 하면서 All yours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 당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다 당신이 써도 돼요라는 의미로 다 비어 있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3: No, it's free.

0: Go ahead.
1: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Nope, all yours.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문장에서요. This 하고 seat의 마지막 S와 첫 번째 S는요. 마치 하나처럼 발음해서 this sea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4: Is this seat taken?
2: Is this seat taken?
4: Is this seat taken?
2: Is this seat taken? 잘하셨어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4: Wonderful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4: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4: Start English.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3: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uge.
3: 우리가 영어로 이제 외국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될 때 가장 네. 조금 움찔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렵게 사실 문장을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이제 온갖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쵸. 발음이 나쁜가? 단어를 잘못 말했나? 혹은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실례했나?
4: 왜 이해 못하고 있지?
3: 그렇죠.
4: 또 상대 또 똑바로 눈을, 얘기한 것 같은데.
3: 또 눈을 또 많이 들여다보고 There's a lot of eye contact there.
4: 그러니까까지.
3: 그걸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저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 조금 움츠려드는 느낌을 가졌는데
4: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럴 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4: Of
3: course. 한국말로 말할 때나 이럴 때.
4: Of course. 저도 가끔 이런 걸 self-conscious.
3: 괜히 자의식도 있어서.
4: I get a little bit self-conscious. 무슨 말을 던졌는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3: 네.
4: 내가 잘못했을까? 발음이 이상한가? 자, 가끔 혀가 꼬이거든요.
3: 다 마찬가지구나. 맞아요. 꼬여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한 번에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맨날 일어나는 일이죠. It happens all the time.
4: 이상해서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3: 뭐예요, 선생님?
4: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3: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4: I'm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3: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자,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4: Baby, 이게, one more time.
3: 그렇죠. 해달라는. 그럴 때 쓰는 말이 one more time이죠.
4: 그쵸.
3: So,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could you tell me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Could you로 시작하면 웬만하면 상대방이 of course 하고
4: of course.
3: 얘기해 줄 것 같아요.
4: That's right. That's right.
3: 네, 예쁘게 말했으니까.
4: Right.
3: 자, 오늘 어떻게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저기 죄송한데 한 번만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4: 아, 물론이죠.

0: 필요 없다고, 아, 걱정이라기보다 너무 당황스러울 건 없다 이런
1: 거죠.
0: 뜻이겠죠.
1: 네네.
0: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1: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0: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말을 천천히 하면은 상대방도 같이 천천히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1: 맞아요.
0: 그죠?
1: Yeah.
0: 뭐 vice versa겠지만 상대방도 말을 천천히 하면 나도 천천히 하게 되고 괜히 조금 빨리 당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꼬이는 거예요.
1: 그렇죠.
0: 빨리 이제 유창하게 말을 빨리 하고 I just want to get this over with.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1: 특별히 무대 앞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네. 말이 빨리 나오는데 혀가 꼬이고 네. 이런 경우가 많죠.
0: 혀가 꼬인다는 게 영어로 뭘까요, 선생님?
1: Get tongue tied.
0: 그렇습니다. I get tongue tied all the time.
1: 이 묶는 게 tie잖아요.
0: 네.
1: 혀가 이렇게 묶였어요. 끈처럼. You get tongue tied. So your speech becomes funny. You sound funny. You start saying things people cannot understand.
0: Right.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 gibberish 하는 경우도 있죠.
1: Like gibberish.
0: 네.
1: Like,
0: 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아무 말 대잔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더 말해달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1: 이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네네. 처음부터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으로 시작했잖아요.
0: 네네.
1: I think, I mean, you can tell this local person already gave the directions,
0: right?
1: But Grace couldn't understand. So, I'm sorry. Can you say that one more time?
0: 그렇죠. Yeah.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해달라.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 Yes.
0: 자, 그랬더니 이렇게 공손하게 물으니까 Of course. 또 어제 대화 같은 경우라면 Sure. 라고 했겠는데
1: right.
0: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출구로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지하철역 부근이나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1: I think it's a subway station.
0: Subway station.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시라고 말하는 거죠.
1: Of course.
0: 네.
1: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자,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출구로 나가셔서 나가라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요. 또 어느 쪽으로 걸어가시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1: right.
0: 하나는 take가 나오고 하나는 walk toward가 되는 거예요.
1: Right.
0: 네, 하나도 뭐 어려운 단어는 사실은
1: sure.
0: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구 몇 번 출구로 나가세요라고 할 때 꼭 우리는 get out라든지
1: right.
0: go out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이렇게 no. take라고도 하는군요.
1: Go out is okay.
0: 네.
1: Go out of exit 3 or get out of exit 3.
0: Uh-huh.
1: 가장 간단한 표현은 take. Take exit 3.
0: Take exit 3.
1: Take exit 3.
0: 아, 보통 우리가 take라고 하면 I take the bus to go to work.
1: That's right.
0: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I take the subway.
0: 그렇죠. I take the subway.
1: Right.
0: 그러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탄다, 이용한다라고 할 때 take를 많이 쓰잖아요.
1: Right.
0: 근데 그런 그럼 맨날 나오는 이해가 버스, 지하철, 택시 뭐 이런 말만 take를 많이 예문을 쓰는데
1: right.
0: 이렇게 take exit 3도 쓴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1: Yeah.
0: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길로 가다라고 할 때 take를 써서 출구, 통로, 도로, 거리 등등에서 take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 여기 출구란 단어가 이제 exit인데
0: 네.
1: 두 가지 발음이 있긴 있어요.
0: 네.
1: Some people just say exit.
0: Exit.
1: Z 발음이 exit. Uh-huh. Exit 3.
0: Exit 3.
1: I personally like exit 3.
0: Exit 3.
1: X.
0: 아.
1: So I think they're both fine.
0: 아. 그러니까 exit, exit.
1: That's right.
0: 저는 한국에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엑시트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1: 아, 엑시트.
0: 엑시트 해야 된다고.
1: 그쵸,
0: 그러니까 그쵸. 이제 사업체를 이제 팔고
1: 넘기는 거죠.
0: 넘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턴다는 말을 흔히 하기도 하는데 그 엑시트가 그런 뜻인 줄 정말 저는 전혀 몰랐어요.
1: 그렇죠. 해외에서도 그 표현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0: 네.
1: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You exit your business that you started.
0: 아, I see.
1: You sold it to someone.
0: 그럼 exit your business
1: That's
0: to
1: right.
0: start something else.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1: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치가 팍팍 뭐 10배로 올라갔어요. 엑시트한다는 거는 누가 이 비즈니스를 이제 사는 거죠.
0: 네.
1: So you're basically selling your business to somebody else.
0: 나는 그리고 그걸 탈출하는 건가요?
1: 그리고 나는 다른 사업부터 시작하겠죠.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다는 뜻이겠죠.
1: 나가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take exit 3, exit 혹은 exit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 Right.

0: 자, 3번 출구라고 할 때 number 3 exit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냥 exit 3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네.
1: Right.
0: 자, take exit 3. 그리고 어느 쪽을 향해서 걸어가세요라고 해서요.
1: Walk toward
0: the bus stop. 자, 버스 right. 정류장 쪽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1: When somebody says toward in the direction of in the direction of walk toward the bus stop walk in the direction of the bus stop
0: 아 그렇죠 yeah. 그쪽을 향하여 간다 yeah. toward가 되겠군요 자 right. 두 개의 동사가 나왔습니다 take 그다음에 walk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3: Of course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네. 자, 이렇게 take라는 말이 꼭 take the bus, take the subway 뿐만 아니라 take exit 할 때도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1: That's right.
0: 자, exit 3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까는 엉뚱한 출구를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 3번 출구요. 아까 제가 잘못 나간 것 같네요.
1: 아,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네. 아, exit 3까지 이제 말한 다음 제 생각에 I think I went 내가 갔던 것 같습니다. I think I went 어디로? The wrong way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언제? Earlier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1: So she's reminded. 아, 좀 전에 exit 3 지나갔는데.
0: 네.
1: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그렇습니다.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The wrong way.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 the wrong way. 이 wrong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we use it in many situations that is not right.
0: 아, 그렇죠.
1: 또는 틀린. But it's the wrong way. Generally, when you're driving, we use the word wrong a lot. You're driving the wrong way. You gave me the wrong directions.
0: We're on the wrong highway.
1: The wrong highway.
0: 네.
1: We're supposed to be on highway 1.
0: 그렇죠.
1: But we are on highway 2.
0: 그렇죠.
1: Wrong highway.
0: Wrong highway. Yeah. 그런 경우 있죠. I think I'm in the wrong bus.
1: I think all the time. all the time for me.
0: 예전에 어느 유명한 배우께서 난 농담으로 지어낸 말이 아닐까 싶지만 비행기를 타고 he's already in the plane. It's already flying somewhere.
1: Okay.
0: 가고 있는데 이거 시드니 가는 거 맞죠? 그랬더니 아니요 LA 가는 건데요 라고 했다고
1: That's almost impossible these
0: 그렇죠.
1: days.
0: 그렇죠. 아주 예지견 얘기긴 한데 I'm in the wrong plane.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자 earlier 좀 전에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까 right. 라고 할 때 earlier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Ah,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자, 그랬더니 아유, 뭐 괜찮아요.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1: Oh,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0: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자, 일단 don't worry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되긴 하는데
1: sure.
0: 여기서는
1: worry.
0: 그렇죠. 뭐 서로 그렇다고 이분이 뭐 막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신경 쓸 거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그냥 it's okay라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It's okay.
0: It's okay.
1: It's not a big problem.
0: It's not a big problem. 문제 될 거 없고 뭐 그 큰일 벌어진 거 아니라고 don't worry를 그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1: Yes.
0: Don't worry.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근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동을 하더라고요.
1: 아주 헷갈리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걸 영어로
1: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이때 영어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더라라는 식으로 A lot of people 그다음에 get confused there.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말로 많이들 그래요라는 말이죠.
1: 좀 헷갈리는 곳이에요.
0: 네,
1: 많이들 그렇죠. 그래요.
0: 많이들 진짜. 그래요. A lot of people. 그래서 a lot of people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Get confused.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 더 짧은 표현은
0: 네.
1: oh, It's a confusing area. 그렇죠.
0: 그것도 어려운데? It's a confusing area.
1: Confusing area.
0: Oh.
1: It's the same meaning as people get confused
0: right.
1: easily there.
0: 그렇죠.
1: Easily.

0: 안 하기 쉽게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easily there. 이렇게
1: That's
0: 말할
1: right.
0: 수 있는 것을 It's a confusing area.
1: It's a
0: 이렇게 말하는
1: confusing
0: 거고
1: area. 서울시에도 약간 그런 confusing한 지하철들 진짜 많아요. There's so many exits, right?
0: 그렇죠. 그 교대역 같은 경우
1: 교대학교도 그렇고
0: 네.
1: 뭐 동대문도 그렇고
0: 그렇죠.
1: many line 뭐 1호선 뭐 5호선 3호선 막 겹치는 데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There are like 15 exits.
0: 저 아까 서울역에서 이렇게 지하철 갈아타고 왔거든요. 서울역에서 GTX 타는 데를 찾으려고 얼마나 가운데 서가지고 I was looking this way and that way. Finally, I had to ask someone.
1: 아,
0: 네,
1: it's a
0: 그렇죠.
1: confusing
0: It's
1: area.
0: a very, very confusing area.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곳이라고 할땐 It's a confusing area라고 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하면은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라고 하게 되고요.
1: I'm confused.
0: 그러니까.
1: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Confuse가 아주 confusing word예요.
1: 그러네요. 그
0: 그렇죠?
1: 단어 자체가.
0: 네, 단어가 이래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단어가 문제예요.
1: That's
0: 자,
1: right.
0: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1: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네, 여기서는요. 이렇게 그 아주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I appreciate your patience라고 말합니다.
1: I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tience.
0: 그렇죠. 그냥 thank you 혹은 thanks만 해도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표현이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도 그게 더 좋긴 하거든요. I appreciate your patience. 당신이 보여준 인내심과 참을성. 그걸 your patience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patience에 대해서 특히 내가 그 쉬운 거 아닌데 고맙다라고 해서 I appreciate your patience라고 한 거죠.
1: That's right.
0: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3: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뭐 하고는 해요라고 할때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혼동하고는 해요가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쇼핑하러 많이들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a lot of people go shopping there. 이렇게 말할 수도
1: Yeah, a
0: 있죠.
1: lot of people go shopping there.
0: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쇼핑하러들 가요. 뭐 이렇게.
1: A lot of people go hang out there a lot.
0: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 보내려고 그뭐 많이들 가요. 인기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군요.
1: Nice air conditioning.
0: 아, 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게 최고다. 네, 전체 대화 듣습니다.
3: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2: Of course.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3: Ah,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2: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3: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4: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0: 아유, 물론이죠. Of course.
4: Of course.
0: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세요.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4: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아, 3번 출구요. Oh, exit 3.
4: 아, exit 3.
0: 아까 제가 잘못 간것 같네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4: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아유, 괜찮아요. 거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4: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또박또박 설명해 주셔서요.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4: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선생님, 그렇다면,
1: 네.
0: 내가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출구를 잘못 나왔어.
1: Oh, I came out the wrong exit.
0: I came out the wrong exit.
1: Or I took the wrong exit.
0: 그렇죠. I took the wrong exi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1: All the time.
0: 아까도 get out 해서 I got out of the wrong ex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I got out of the wrong exit.
0: 네.
1: Yes.
0: 자, 정리할게요. I yeah. took the wrong exit. I came out of the wrong exit.
1: That's right.
0: I got out of the wrong exit.
1: Same, same, same.
0: 네, 보너스 익스프레션을 알려드렸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한때 보호자로 만났던 사람을 진료실에서 다시 환자로 마주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아픈 가족을 챙기다 마음의 병을 얻은 경우죠. 예고 없이 시작된 간병. 처음엔 그런 대로 가족과 나 둘 모두 잘 챙기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내 일상을 챙기는 게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친 상태에서는 남도 잘 돌볼 수 없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환자와 떨어져 자신만의 일상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다른 가족과 나누어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하려다 사랑하는 마음마저 잃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expose, 뜻은 노출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global temperature increase of 1.5 degrees Celsius will likely expose about 290 million elderly individuals, or 22% of the world's senior population, to intolerable, dangerous heat levels for at least 1 month every year. 여기서 expose라는 표현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workers were exposed to toxic chemicals. 근로자들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뉴스에서 exposed to radiation, exposed to risk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위험한 것에 노출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pos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단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변화하는 모습도 다채롭지요. 오얏이란 단어는 자두로 바뀌었고 부루란 단어는 방언에만 흔적을 남기고 상추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지시 대상을 뜻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 변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세계는 그 반대의 경우도 보여줍니다. 즉 어떤 단어는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그 지시 대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과자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랜 세월 사용되며 지시 대상이 바뀌어 왔죠.

황선엽 교수의 책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잠시 후 북카페 2부 초대 손님으로 초대석에 오실 황선엽 교수의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의 일부였고요. 빛의 서가에서 펴낸 책입니다. 황선엽 교수님은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나요? 우리 북카페에 또책 들고 오셔서 그때는 녹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숙성 방송으로 흘러나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직접 소통을 했는지가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그때 해당화 열매 에디션도 그려주시고 이러시면서 마치 우리 모두의 그 단어에 대해서 하고픈 말을 다 풀어내는 자리처럼 그렇게 초대석을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오랜만에 또이책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들고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오시면 또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소통하실 수 있겠죠. 이 단어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들도 한 10년쯤 혹은 몇년후 지나면 그 단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제 북카페 애청자를 카페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커피에 포함된 그 카페인, 뭐 디카페인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 뜻으로 쓰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별주부전, 토끼전 이런 얘기들 속에 그게 왜 그런 맥락이었는지 이것도 이 책이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가득하니까 멀리 가시지 말고 2부까지 함께해 주시죠. 김태윤님, 비가 안 와서 좋아요. 이제 가을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이틀간 이 북카페 본점 주변에도 이틀간 쭉 내리다가 좀 건조해졌어요. 비가 다 마르고 오늘은 마른 땅을 밟고 북카페로 왔습니다. 또 재난 알림도 많이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좀 좋은 날씨 속에서 가을로 한발한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드디어 가을이 오나 봐요. 바람의 감촉도 향기도 소리도 다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책 읽기 딱 맞춤한 계절이죠? 행복한 독서 생활 함께 해봐요. 물론, 북카페와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잠들기 전에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게 참, 이맘때만 또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을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김경희님 사연 살짝 소개할게요. 며칠 지났는데 김하랑님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요거 뭐 며칠 지났어도 생일 축하 마음은 더 숙성되는 거니까요. 하랑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23번째 생일이라고 하니까, 와, 정말, 23이라는 나이가 저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물론 23살 당사자인 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23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랑님 그 부러움 가득한 마음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생일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또이 23번째 또한 1년의 그 날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상희님. 언제나 좋은 사연과 선곡 감사합니다.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정말 인간적인 교류라고는 하나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기숙학원에서 듣고 계시는 오상희님, 오늘 지금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이 순간도 함께 공유하고 계시겠죠? 우리 또 다시 듣기도 있고 재방도 있고 하니까 꼭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이 인간적인 교류가 너무 없다 하는 진짜 팍팍하다 싶은 날들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라디오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숨통 틔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거기서 보내는 하루하루 그 1시간, 2시간, 요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시간들이 다또 상희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능 잘 보시고, 네, 수능 끝나고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라도 또 사연 보내고 싶어요 하면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죠. 나희경의 좋은 하루, 그리고 윤상의 우연히 파리에서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선옥님, 전남 광주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여기도 폭우 그침, 반짝이는 가을 햇살 기대하며

가족과 함께 점심 먹어요 하시면서 행복이란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가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사실 기분이라고 말하면 되게 작게 느껴지지만 생존에도 영향을 끼치죠. 이제 날씨의 세계는 뭐 예전에 뭐 하늘이 뭐 막 다 흐리다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요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 큰 진짜 기후 위기 재난의 영역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긴 한데 하루하루 단위로 보면 아 오늘 날씨 참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걸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선홍님 행복이란 이런 거 하셨는데 그 행복 한 조각 또 북카페에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예쁩니다. 9752 쓰시는 카페이님, 어머나, 나의 영원한 오빠, 윤상님의 노래. 9월이라고 그런 건가요? 바람도 제법 시원한데, 이렇게 가을 느낌 가득한 노래까지. 고마워요, 북카페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상 씨의 이 목소리가 흘러나가는데, 지금 딱 귀가 쫑긋하셨던 거죠. 나의 영원한 오빠라고 얘기하신 그 마음, 느껴집니다. 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여름철에 좀 많이 듣게 되는 노래들이 있고 가을로 넘어오면서 여름에는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이 아닌데 가을 되면 딱 보고픈 듣고픈 느낌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북카페 신청곡으로 상시 신청해 주시면 저희 다 모았다가 또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알려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 날짜 변경선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읽어볼게요. 지구상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 키리바시를 아시나요? 앞으로 자꾸 걸어나가면 한 바퀴를 빙 돌아 제자리로 올 수 있는 둥근 지구에서 동쪽 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날짜 변경선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날의 해가 뜨는 나라가 바로 키리바시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키리바시는 원래 독특한 시차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날짜를 가진 나라였죠. 키리바시는 태평양에 넓게 퍼진 33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육지 면적을 다 합쳐봐도 서울보다 약간 넓은 정도죠. 하지만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섬까지의 거리가 5,000km나 되는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 4개의 시간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문제는 날짜 변경선이 국토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나라 안에서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동쪽 섬과 서쪽 섬은 날짜도 하루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1995년 키리바시는 나라의 시간을 통일하기로 합니다. 어떻게요? 나라 중간을 가로지르던 날짜 변경선을 국토의 동쪽 끝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날짜 변경선은 따로 국제 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날짜 변경선은 경도선을 따라 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모양입니다. 1995년 이후 키리바시는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리던 2000년 새해도 키리바시에 가장 먼저 찾아왔죠.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동쪽 끝섬인 캐롤라인 섬은 이름도 밀레니엄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해돋이 명소, 버킷리스트 여행지가 되었죠. 지구상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 키리바시는 지금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 전체가 수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산호섬 특성상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2, 3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도 안 되지만

키리바시 전통 음악 루오이아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너무 리드미컬하고 너무 신나죠. 이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그런 나라처럼 온몸으로 지금 기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사실 이게 도미노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 뒤에 있다고 해서 뒷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여러 뉴스들이 사실 순서의 문제일 뿐, 모두 다 함께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튼 간격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 이렇게 또 날짜 변경선 주제로 키리바시 얘기하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이 키리바시 사진을 찾아보셨대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니 참 안타깝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바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 우리 좀 새겨야 될것 같고요. 손경선님, 와우, 드디어 새 아이들을 만들어서 반디톡에 들어왔어요. 출첵 행사에 문자로 열심히 7주년 생일도 함께 하면서 저도 지난주 생일 주간 내내 기쁘게 지냈어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가을 느낌 물씬이라 몸도 마음도 힘이 납니다. 정말, 그쵸. 북카페 생일 주간이기도 했고 또 경선님 생일 주간이기도 했던 거, 반말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간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경선님 비롯해서 모든 카페인님들 조금 더 호젓한 느낌으로 쾌적하게 북카페에서 오늘도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헤일리 웨스트나의 포카레 카레 하나 띄워드릴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읽어볼 책은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입니다. 매일 떠나는 사람 읽어볼게요. 태원준 작가 워낙 유명하시죠. 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를 비롯해서 어머니와 함께 떠난 500일간의 세계일주 여행을 책으로 엮은 그 3부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난 25년간 모두 109개 나라, 900여 도시를 누볐다고 합니다. 베테랑 여행 작가인데 그에게 공항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 공항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나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글 따라와 주시죠.

비행을 기다리며 맥주를 홀짝이고 있노라면 이상야릇한 설렘이 피어오른다. 그 설렘은 곧 비행기를 탄다는 혹은 어딘가로 멀리 떠난다는 사실에

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세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은 묘한 느낌에서 기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출국 심사는 마쳤으되 아직 입국 심사는 받지 않았으니 이론상 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다. 이 불가사의한 상태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간 뒤 여권의 입국 스탬프가 찍히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그 사이 경유라도 하게 되면 내 실체는 더욱 모호해진다. 파리를 떠나 방콕을 찍고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있다. 환승을 위해 방콕의 공항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분명 방콕에 속하는 공항에 두 발을 디디고 있으니 물리적으론 태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론 나는 태국에 없다. 단순 경유를 위한 환승지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이다. 태국의 입국 스탬프를 받지 못했으므로 태국에 가봤다고 할 수도, 방콕을 여행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 그 사이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란 말인가? 비록 나만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실제 공항 출국장에 들어선 모든 이는 내 공상 속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게이트 대기 공간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 출국 도장과 입국 도장 사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짧게나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유령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 현실과 현실 사이에 끼어있는 틈 같은 비현실적 공간이 바로 공항이다. 수많은 여행자가 그토록 찾아 떠나고자 하는 비현실적 여행지는 어쩌면 여행을 시작하는 공항일 수도 있겠다. 더욱이 공항은 시간 개념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시작점이다. 이는 공항을 떠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증명한다. 조금 전까지 나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던 수천 수만의 사람이 제각각 전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간다. 우주 섭리로 인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시차 개념 때문에 누군가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누군가는 훨씬 더 먼 미래로 돌진한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발생한 공간 개념의 비현실성이 비행기에선 시간 개념의 비현실로 바뀐다. 자연스레 비현실 패턴을 이어받는다랄까? 인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는 거의 과거로 향한다. 인천에서 아침 일찍 유럽을 향해 14시간을 날아가도 유럽은 한밤중이 아닌 고작 이른 오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비행 내내 창밖을 바라봐도 1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우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러니 공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것이 비현실적 일이라는 걸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이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설렘의 공간이다라고 홍은신님 얘기하셨고요. 이승현님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공항이라고 하면 가슴이 마구 뛴다고 하셨습니다. 권나연님은 여행은 공간이동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동이라는 의미로 바라보니 너무 새로워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정말 이 태원준 작가의 이 말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유령인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출국 이후 입국 이전의 그 공간인 거죠. 터미널이란 영화도 생각나고 공항에서 일주일을 일하는 그 알랭드 보통의 그 이야기, 그것도 뭐랄까요. 직접 취재를 하고서 공항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기록한 그런 산문집인데 그것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승결님은 몇년 전에 공항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일터로서의 공항은 얼마나 그 매일매일 번잡할까요? 공항에 오는 사람들은 뭐 일상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다들 마음 급하고 뭔가 다 서툴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접해야 되니까 좀 지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승결님은 이제 그만두고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일을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일이 힘드실 텐데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 보는 게 재밌다고 하신대요. 뭔가 뜨끔하면서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아 진짜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저도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항 내에 있는 꽃집 공항 내에 있는 구두 수선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려주는 공항 얘기가 또참 새롭고 재미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항에 대한 얘기도 참 흥미로운데 이번에는 여행이 주는 또 다른 특별함 읽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중이었다. 직행 고속열차를 타면 빠르고 편할 것을 맥주 천국 벨기에에서 마실 맥주값이나 남겨보잔 심산에 싸구려 일반 열차에 올랐다. 환승까지 해야 했다. 국경 도시 투르네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기다렸다. 처음 들어본 낯선 곳이라 호기심이 솟았다. 검색을 해보니 벨기에 최고의 도시라는 투르네엔 귀한 보물이 있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투르네 노틀담 대성당이 벨기에의 몇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정보가 떴다. 남들은 두 개면 만족하는 첨탑이 다섯 개나 있는 투르네의 노틀담은 파리의 그것보다 두 배는 컸다. 갈까? 말까? 양분된 자아의 대립이 팽팽했다. 브뤼셀행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승자가 정해졌다. 환승하려고 들른 생경한 도시에 다시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벨기에의 특급 유산을 만날 수 있었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반려한 명분이 별로 없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대성당 방향으로 슬슬 발걸음을 옮겼다. 소소한 벼룩시장도 지나고 예쁜 운하도 거쳤다. 10분이나 걸었을까? 도시 중심부에 다다르니 낮은 건물들 위로 뾰족한 첨탑이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어? 뭐지? 첨탑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성당 앞에 도착해 내가 본 것은 웅대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생난리 공사판이었다. 하이라이트인 첨탑 오형제는 하얀 천막에 둘러싸인 채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첨탑보다 더 높은 크레인이 성당 위를 빙빙 돌았다. 공사를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나무 판자, 천막이 성당 전체를 둘러싼 통에 내가 볼수 있는 성당의 맨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규모가 압도적이라 성당 내부로 들어가 실망감을 상쇄하려 했으나 내부 관람도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공사 가림막에 인쇄한 성당의 평소 모습이 기막히게 멋져 더 약이 올랐다. 혹여 역으로 재빨리 돌아가면 예매한 브뤼셀 기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시간이라도 환급을 받으면 좋겠건만 결국 맥주값도 시간도 한 방에 날아갔다. 뭐 어쩌겠는가. 허탕도 실패도 낙심도 여행의 한 축인 것을. 여행은 제법 잘 짜인 계획의 산물이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수없이 검색하고 예습한다. 그러나 당장 1분 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여행길에서 예상과 기대가 100% 일치하는 법은 없다. 끊임없이 계획을 회방놓는 변수를 차라리 여행의 진짜 묘미라고 해야 할까? 인생길이든 여행길이든 항상 모든 게 내 맘대로만 이루어지면 금세 실증이 나고 말 테니까. 그럴싸한 계획은 웬만해선 틀어지게 마련이지만 예상치 않던 행운도 얻어걸리니 넓게 보면 여행은 결국 본전치기 이상이다. 투르네에서 쓴맛을 봤으니 혹시 다른 도시에선 뜻밖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노트르담 드 파리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읽기의 기쁨, 김영사에서 펴낸 여행작가 태원준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노래 흘러나가기 전에 읽어드린 글은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였습니다. 정말 여행 중에 진짜 많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과 맞닥뜨리기도 하잖아요. 좋은 기억도 있고 굉장히 난감한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카페이님들 뭐 여행하시면서 특히 멀리 이렇게 여행 가셔서 소매치기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 친구는 예전에 그냥 아예 그 수트케이스 전체를 소매치기 당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사야 했던 너무 낡은 가방이어서 설마 이렇게 새 것이 가득한 그 거리에서 자기 것을 가져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등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28인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제 직접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굉장히 저 약간 되게 경계 모드로 치밀하게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체크카드 많이 이용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해외에서도 그 체크카드로 띡 이렇게 그 접촉식 카드 있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그 많이 그걸 길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두 번이나 여행객이 주워준 적 있어요. 다른 여행객이 뭐그 악명 높다는 막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나가는 다른 여행객이 막 따라와가지고 이거 흘리고 가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제 카드인 거예요. 전 재산이 거기 있는 여행 모든 경비가. 그래서 정말 아 가장 그런 것은 방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님들도 아마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책 함께 읽을 예정이니까 재미난 여행담 있으면 많이 풀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진수정님은 그냥 꽉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 관광이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연 주셨네요. 낯선 장소와 시간에 나를 던지는 것, 거기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게 여행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던지느냐가 이제 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약간 살살 던져지고 싶긴 합니다. 훅 말고 다이빙 하듯이 말고 살포시 안착하듯이 그렇게 살짝만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고요. 권성경님은 내일이면 동생이 멀리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다고 하시네요. 1년 만에 조카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설레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좋으실까요?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그쵸?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 멀리 가기도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또 오는 거, 가는 거, 그게 여행이기도 하죠. 그 경우에는 목적지가 그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최상철님, 일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북카페가 시작되면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북카페가 타이밍이 좋네요. 점심시간.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북카페에서 들려드리는 재미난 얘기들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쓰신 황선엽 교수님 나오셔서 단어에 대한 얘기 재미나게 풀어놔 주실 겁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곡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I wish I could go traveling again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말과 단어. 언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인식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출간한 황선엽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황선엽 교수님. 전작 단어가 품은 세계로 북카페에 다녀가셨었죠.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 뵀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우리 숙성방송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바로 실시간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사연으로만 얘기가 이렇게 오갔었는데 오늘은 또 생방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니까 예, 더 오시는 마음이 더 설레셨을 것 같아요.
1: 예, 설레기도 했지만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생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승현 님이 황선엽 교수님 전작 그 단어가 품은 세계 틈틈이 잘 읽고 있는데요 하시면서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 저는 하나만 딱 고를 수 있나요?
1: 예, 네. 선택 제약이 있어서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요.
0: 그렇죠.
1: 사실은 딱 하나만 골라라 하면 나머지들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0: 아.
1: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단어는 역사와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히려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 하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던 단어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재미난 스토리들이 이번 책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읽고서 정말 나 이 단어가 자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네 하면서 애착 단어를 하나씩 골라봐도 되겠네요.
1: 아, 예.
0: 그렇죠. 지난번에는 북카페 에디션으로 해당화 열매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뭘 그릴지도 정해오셨더라고요. 네,
1: 예,
0: 오늘 역시, 어떤 걸 그리실지를 먼저 예, 공개를 해볼까요?
1: 예. 선택 제약 때문에 지난번에 뭘 그릴지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뭘 그릴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 피라미드를 소개한 게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번역해서 금자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뭐 워낙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0: 네.
1: 피라미드는 그래도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피라미드 그려보신 적 있나요?
1: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북카페에서 최초로 그리는 피라미드. 우리가 금자탑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통하게 됐는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에디션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정말 전작 그 단어가 품은 세계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책을 내게 되셨다고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더라고요.
1: 예, 약간 전작보다. 좀 두꺼워졌습니다.
0: 네, 맞아요. 얘기가 또 풍성하고 어떠셨어요? 이번 책 다시 쓰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1: 지난번 책을 내면서 못다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좀 새로운 얘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 즉 사람의 인식과 사고
0: 네.
1: 작용들이 언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0: 네.
1: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어휘력 부족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은 이 뭐랄까요? 책 자체가 일단 단어와 언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책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 예전에 제가 어제 수영장에서 듣고서 예. 너무 황당하다 했는데 이 질문을 제가 교수님께 드리네요.
1: 예.
0: 교수님 어휘력 되게 풍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심 있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학술 용어라든지 공부하면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은 잘 알지만
0: 네.
1: 어떤 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특수한 분야에 쓰는 단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0: 네.
1: 이 책 내고 났더니 뭐 각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요새 감정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을 같이 써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0: 제안이 또.
1: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니까 그쪽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0: 그러니까
1: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0: 네.
1: 잘 아는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0: 그쵸.
1: 뭐 절대적으로 어휘력이 풍부하다 많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0: 근데
1: 같습니다.
0: 언어가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이번 책 통해서 또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새로운 언어, 내가 좀 알고 싶은, 지향하고 싶은 언어를 일부러 마음 내서 공부하는 태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단어들의 유래가 무엇인지, 또그 단어의 원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안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기를 사전을 열심히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나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래까지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봤을 때, 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0: 그러면 이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되나 봐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어.
0: 이 단어를 애정하는 느낌이 확 느껴지고요. 진수장님은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힌다고 하시네요. 이게 딱딱 들어온다고.
1: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행인데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어서 사실 좀, 여러 방송에 나갔을 때 말을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많으셔서 오늘 좀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이따 얘기하다 보면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0: 마음 급하니까 더 많이 전달하고 싶으니까. 자, 이승혁님, 애착 단어 찾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장착하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온 거좀 예를 들어보자면 너무 많지만 콩과 팥, 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이 언어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재밌던데요.
1: 한국 사람에게 팥은 콩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팥은 팥이지요. 어떻게 콩이겠어요? 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질문을 미국 사람에게 한다면 미국 사람은 콩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팥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레드빈 정도로 번역하거든요. 그럼 레드빈은 빈인가요? 물으면 핀이지요. 이렇게 답하겠죠.
0: 그러네요.
1: 근데 언어마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들 또는 구조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깊이 생각하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그냥 막연히 언어를 사용할 때는 헷갈리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낙지와 문어를 구분 못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다 타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어가 들어간 빵을 타코야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술집들에 가면 안주가 나오는데 타코 와사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낙지로 만듭니다. 근데 문어나 낙지나 다리가 8개고 똑같이 그냥 타코라고 하는 거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물론 실제 생물을 보여주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냥 막연히 언어를 사용할 때

0: 때는 비슷한 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새우란 말이 그래요.
1: 새우.
0: 예. 새우젓 담그는 젖새우가 있는데 아주 작죠. 근데 대하, 구워먹는 큰 새우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전혀 다른 생물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새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1: 그러네요. 이 마치 여기 보면 그 중국에서인가요? 그 문어와 그 문어 낙지, 주꾸미까지도,
0: 쭈꾸미까지도, 예.
1: 주꾸미까지도
0: 그러니까 새우젓은
1: 작은,
0: 쭈꾸미인데 구어에선 다 쭈꾸미라고 하죠, 사람들이.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이제 쭈꾸미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튼간 요, 그것도 작은 그냥
0: 그렇죠.
1: 문어처럼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아니, 이건 너무 다른 건데, 이게 왜 작은 문어야? 너무 그, 듣는 쭈꾸미 되게 민망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다 언어권마다,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0: 한국에서도 방언에서는 그러니까 새우를 뜻하는 새뱅이와 징개미라는 그러니까 징거미를 뜻하는 징개미라는 단어가 구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새우란 뜻입니다. 근데 표준어에서는 이게 구별 없으니까 그냥 다 새우라고 해버리죠.
1: 근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디테일한 차이를 들여다보려는 그 마음까지도 점점점 유실돼 갈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언어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가 우리 마음에도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하겠지만 언어가 같으면 그게 차별이 없다고 생각,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1: 그쵸.
0: 책에 든 다른 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라고 그러면 당연히 7개라고 답해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 그거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냥 개념을 통해서 무지개는 7색깔이야. 빨주노초 파란 뭐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무지개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어느 순간 무지개를 봤을 때, 이게 진짜 7색깔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1: 그쵸.
0: 실제 무지개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1: 맞아요.
0: 근데 사실 무지개를 왜 7색깔로 구분했는지 아세요?
1: 무지개를 왜 7색깔로 구분했을까요?
0: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색채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7색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서양적인 전통인데요. 서양도 거의 오래된 것은 아니고 물리학자 뉴턴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칠음계에 맞춰서 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것처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7개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지개 색깔은 7개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 것이죠.
1: 그렇게
0: 그러니까
1: 보면 또 7개로 보이는 것이고. 그쵸.
0: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언어로 표현해서 화존업소 파남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지개는 당연히 7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카페님 돼지와 멧돼지는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을 펼쳐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골라오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예, 이날치 밴드의 의사줌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이 곡을 고르셨을까요?
0: 이날치 밴드는 전통 판소리 수군가에 나오는 많은 대목들을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범 내려온다 같은 것들도 별주부가 사라가 육지에 도착해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수군가의 한 대목인데요. 그것을 이제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근데 의사줌치란 노래도 사실은 수군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걸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산토끼와 집토끼의 구별 문제 때문에 이 노래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1: 듣고 와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리 한참 놀고 있을 적에
3: 저 멀리서
2: 무서운 독수리 한 마리가
3: 위!

0: 독수리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1: 오, 너희놈 잘 만났다. 내가 너희놈 잡아먹으려고 쯤먼 데서 힘들게 날아왔다.
0: 아이고 장군님, 저를 잡수시는 거는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1: 어님 맛있는 골칫대목에서부터 통짜로 와서 화삭식을 먹을란다.
0: 아이고 장군님, 이왕에 잡수시려거든 요 태굴빵 말고 이 팔가락부터 잡수면 안 되겠어?
1: 야 이놈아, 그것이 뭔 말이냐?
0: 내가 좋게 살려주면 억울한 날이나 허다가 죽을라요.
1: 그 뭔 말인지는 몰라도 어디 해보아라.
2: 아이고 아이고 내 이름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소금철님은 먼 길에 개우하던 내 원곳을 무주공산에다 걸어.

0: 것이 대체 무엇이간데 죽기보다 서럽고 아깝다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1: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0: 시리아 시리아 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수봉계를 들어갔었는데 수봉중앙이 없어 의사중치라고 하는 그 요상스럽게 생긴 주머니를 하나 주십니다.

0: 자, 여기다 내려놓으시오. 제가 얼른 가서 꺼내가지고 나올 텐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1: 너희놈 시방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지요.
0: 어메, 장군님 평생 속고만 살았어. 겁나게 의심 많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 발목을 잡으시오.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들어가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만 놓아주시오.
1: 오, 그래라.
0: 장군님 꽉 잡았어? 자, 그럼 나 이제 들어가요.
1: 뭐냐, 그래라.
0: 장군님 조금만 놓으시오. 달려보라 달려보라 달려보라 달려보라 달려보라 허여.

0: 하더니 뒷발로 후닥 턱톡 딱턱 따고
1: 두두두 쿵쾅
0: 쿵쾅
1: 쿵쿵
0: 차버리고 공기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겄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날치의 의사줌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지금 함께 즐겨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3: 아, 예.
2: 공연 본 것 같은 느낌, 공연을 귀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예, 박진경 님이 교수님 말씀에 제 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재미나요? 하셨습니다. 지금 생방 즐기고 계시죠?
3: 예.
2: 네. 생방이 훨씬 더 재미있으시죠?
3: 예.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2: 홍은심님은 낙지랑 문어는 많이 다르게 생겼는걸요. 어떻게 이것을 이라고 하시는데.
3: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젖새우, 작은 새우와 대하도 네. 엄청나게 다르죠.
2: 아,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의심을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수군가 기반으로 한 음악도 듣고 왔는데 여기 책에 보면 그 산토끼, 집토끼 구분하면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3: 예.
2: 왜 그렇게 다양한 버전의 그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수많은 그 이본들까지 다루시면서 얘기를 풀어내셨던데 예. 너무 재미나던데요.
3: 아, 예, 그러셨어요. 예.
2: 좀 들려주시죠. 그 산토끼 얘기도.
3: 예. 수군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별주부전,
2: 네.
3: 속기전에서 뭐 잘 아는 내용이죠.
2: 맞아요.
3: 근데 사실 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하자면은 이게 김춘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네. 얘기는 뭐 생략하도록
2: 네.
3: 하겠고요.
2: 네.
3: 그 판소는 적층 문학이다 보니까요.
2: 네.
3: 뭐 공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와서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조선
2: 네.
3: 후기에는 소설로 정착되게 되는데요.
2: 그쵸.
3: 이게 원작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작자마다 새롭게 얼마든지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지금 수군가 또는 별주부전의 이본이 수십 종이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2: 네.
3: 기본 스토리는 똑같죠. 용왕이 병들어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토끼를 데려왔고
2: 네.
3: 토끼는 이제 거짓말 하게 되죠. 간을 떼어놓고 갔다.
2: 네.
3: 그러니까 이걸 뭐 다시 가지러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다 똑같은데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목에 보면은 토끼가 용궁에 잡혀갔을 때 좀
2: 네.
3: 꾀를 내서 별주부를 자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용왕을 꼬십니다. 그래서
2: 네.
3: 토끼 간보다 사실은 자라탕이 더 좋다.
2: 그러니까
3: 자라탕을 먹으면
2: 네.
3: 병을 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용왕은 뭐 병이 낫는다면
2: 네.
3: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거죠.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자라를 잡아서 탕을 끓이겠다 하니까
2: 상황이 바뀌네요.
3: 상황이 바뀌게 되는 상황도
2: 네.
3: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라는 것도 충신인데 별주부는 충신인데 충신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2: 네.
3: 대신에 그 별주부의 부인을 잡아서. 그러자 이런 안을 또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별주부가 이제 토끼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부인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
2: 네.
3: 약간 좀
2: 아니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여기 얘기가 저도 예. 책에 담아두신 것들을 보니까 진짜 표현하신 대로 막장 드라마 같은
3: 예.
2: 그런
3: 토끼가 이제 요청하길 뭘 하면
2: 네.
3: 별주부의 부인과 동침하도록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2: 네.
3: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실제 동침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왕에게 가서 자라탕은 임시방편이니까
2: 네.
3: 취소하고 빨리 내가 가서 간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2: 네.
3: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장 같은 드라마가 뭐냐면 이 별주부 부인, 자라 부인은 토끼를 그리워합니다.
2: 사랑에 빠졌어요.
3: 사랑에 빠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2: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서 보니까 별주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름시름 알다 죽었는데
3: 예.
2: 그게 또 열려문이 생겨지고
3: 그렇죠.
2: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어디로 가지 못하게 너무 재미나게 막 펼쳐지더라고요.
3: 예.
2: 근데 이 얘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토끼는 토끼려니 했는데 이 토끼의 종이 무엇인지 이런
3: 예.
2: 것들도 좀 다 알고 보니까 아 그래서 간을 거기다가 뒀다는 거구나
3: 예.
2: 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3: 예.
2: 했다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3: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2: 네.
3: 우린 집토끼와 산토끼가 거의 같은 종류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서 키우면 집토끼고 산에 살면
2: 네.
3: 산토끼지라고
2: 그쵸?
3: 생각하는데 사실 유전자 수도 다릅니다. DNA 염색체 수도, 염색체 수도 다르고,
2: 아예 다른 종.
3: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에요.
2: 네.
3: 가령 호랑이와 사자는 다른 종이지만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거라든지 이런 교배 품종들이 나오죠.
2: 네.
3: 그러니까 이건 속이 같아서 그래요.
2: 아.
3: 근데 문제는 집토끼와 산토끼는 속 자체가 다릅니다.
2: 네.
3: 그러니까 보통 종만 다른 게 아니라 속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생물인 거예요.
2: 근데 우린 다 토끼라고.
3: 근데 우린 그냥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2: 그쵸.
3: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2: 네.
3: 근데 집토끼는 굴을 파고 살고 산토끼는 굴을 팔지 않고 굴을 파지 않고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이 있으면 그런 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 아.
3: 바로 이 별주부전이면 그 속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간을 어디 숨겨놨다고 하냐면요. 저 산속 바위 틈에 숨겨놨다라고 나오거든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읽으면서 왜 바위에다가 간을 둬?
3: 예.
2: 뭐.
3: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걸 뭐 산토끼 습성을 모르는 사람은
2: 네.
3: 보면서

0: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주머니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점치라는 걸 얻어왔는데
1: 네.
0: 거기다 대고 뭐 나와라 하면 뭐든지 다 병아리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혹하게 되죠.
1: 그렇죠.
0: 이런 거
1: 저도
0: 얻으면 이
1: 주목하겠는데요?
0: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 거보다 그게 훨씬 더
1: 네.
0: 이득이니까 그럼 그걸 날 달라. 그래서 이제 근데 어디다 놨냐 했더니 역시 또 석산 바위틀에
1: 아,
0: 숨겨놨다.
1: 자꾸 바이트 해준다고.
0: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놔주면 거기 가서 내가 갖다 주겠다는 건데
1: 네.
0: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뭐 이런 그 노래
1: 아,
0: 가사가 그런 건데요.
1: 네.
0: 사실 이게 판소리도 그렇고 판소리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좀 고어투가 많고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 아.
0: 그런데 여기도 바로 그 산토끼의 습성이 잘 나타나고 있죠.
1: 이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지금 전선영 님이 육아휴직하면서 아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인지 하루에도 수없이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교수님 책 소장에서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고. 아직 아기랑 아이랑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들 이야기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0: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전작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읽어주면 좋아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예. 5993 쓰시는 카페인님, 단어와 표현의 유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익숙하게 쓰는 단어도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도 다 너무 다릅니다. 여기 보면, 뭐, 무균질, 이런
0: 예.
1: 표현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챕터에서 대장균이 느낄 억울함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대장균은 그냥 대장에 있는 균인데 대장균, 뭐 검출, 뭐 이런 식의 항상 안 좋은데 막그 등장하다 보니까 오명을 좀 뒤집어 쓴 인상이 안 좋아진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무균질이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우유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게 정말 깨끗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국어학자로서 좀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0: 1990년대에 모 우유 회사에서
1: 네.
0: 무균질 우유라는 것을 내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유에는 균이 있고 그 균을 죽여야 한다라는
1: 네.
0: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균질 우유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아, 살균을 하는데 살균이 완전히 안 되나 보다. 일반 우유는
1: 네.
0: 균이 좀 남아 있고 근데 이 무균질 우유는 무균이니까
1: 더
0: 균이
1: 완벽해
0: 하나도 없는
1: 보이잖아요.
0: 완벽한 살균은 돼서
1: 네.
0: 깨끗하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균질의 균은 세균할 때 균이 아니라요.
1: 네.
0: 균질하다의 균질을 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고르다는 뜻인데요. 근데 우유는 그 균질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해요.
1: 네.
0: 우유에는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이 지방 덩어리가 뭉치게 되면 우유가 이제 부패하기 쉽거나 또는 맛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얇은 망을 통해서
1: 네.
0: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 그 망을 통과하는 사이에 지방 알갱이들이 잘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1: 네.
0: 이 과정을 균질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우유는 그 균질화 과정을 겪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무균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비균질 우유죠, 사실은. 균질이 없다가 하니까 균질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1: 그러네요.
0: 비균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의 어감이 나쁠 테니까 무균질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광고에서 그렇게 써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심의회에서
1: 네.
0: 그 광고를 금지시켰습니다.
1: 아.
0: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점.
1: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깔려있는 그 인식 위에 새로운 말이 등장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1: 네.
0: 사전을 찾아보면 해결되지만 사전을 잘안 찾아본다는 것도 문제고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이 광고는 그걸
1: 아,
0: 의도적으로
1: 그렇죠.
0: 오도하도록
1: 열어둔
0: 만들었다는
1: 거죠.
0: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1: 이런 얘기들 참 재밌죠?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예,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예. 사실 이 노래를 좋아해서 골랐다기보다는 낭만이란 말 설명드리고 골랐던 것인데
1: 아.
0: 사실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
1: 낭만이 이제 여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낭만을 우리가 그렇게 로망에서 왜 그렇게 흘러오게 됐는지도 나오는데 음악을 다 이렇게 또 책의 내용과 엮어서 또 준비하셨네요.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쓰신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카페인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피라미드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 교수님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쏙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 토끼가 완전 다른 종이라는 충격입니다. 지금 김영희 님도. 예. 완전 다른 토끼들이라니 지금 약간 충격받으신 분들이 예. 많으시네요.
1: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래빗과 헤어라고 해서 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면 이것이 구별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네. 가령, 노루와 고라니.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잘 구별 못 하거든요.
0: 네.
1: 뭐 사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렇죠.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인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0: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식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음식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질문 나오잖아요. 카스텔라가 빵인가? 네. 아, 이런 질문. 한국 사람들

0: 대부분 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보는 언어권도 있다는 거잖아요.
1: 오히려 그게 대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0: 그러니까요.
1: 인식이 더 특이한 것이고요.
0: 아, 그건 빵이지 근데 사실
1: 예.
0: 카스텔라가.
1: 저희과에 어떤 선생님께 이제
0: 네.
1: 처음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 사람에게 카스테라가 빵인가요? 묻는다면, 아까 파치 콩인가요? 묻는 것과
0: 네.
1: 똑같이, 카스테라는 반대겠네요. 그러니까 카스테라는 빵이지요라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걸 영국인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0: 네.
1: 물으면 빵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0: 그러네요.
1: 그럼 카스테라지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0: 아, 이게 좀
1: 그런데
0: 낯선
1: 예, 근데 사실
0: 거네요.
1: 왜이 문화가 시작되냐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0: 네.
1: 프랑스에서는 빵 만드는 사람은 블랑제라고 하고요. 케이크나 카스테라 만드는 사람은 파티쉐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만드는 방식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0: 그쵸.
1: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대화 무렵에 이거 같이 돌았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빵이나 카스테라 또다 같은 제과점에서 팔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0: 아, 그렇죠.
1: 이게 뭐그 케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케이크와 빵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구분해 왔고
0: 네.
1: 자격증도 전혀 다른 자격증이 나가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구분되니까 그것은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음식은 워낙 일상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음식 이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거의 미스터리처럼 숨어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떡갈비, 감자탕 뭐 많이 언급을 하셨던데요.
1: 예. 떡갈비는 그러니까 고기를
0: 네.
1: 살만 발라내서 떡처럼 만든 갈비입니다. 구워 먹는다는 뜻의 갈비라고 했는데요. 뭐 그냥 고등어 갈비라고 쓰듯이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뭉쳐서 햄버거처럼
0: 네.
1: 햄버거 패티처럼 만들어서
0: 네.
1: 그냥 구워 먹는다 해서 떡갈비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근데 요새 떡갈비 집에 가보면 가끔 작은 떡을 하얀 떡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에다가
0: 아, 진짜 떡갈비에
1: 예, 떡갈비
0: 떡을 넣는.
1: 안에.
0: 네.
1: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왜 떡갈비인데 떡이 없어요라고 오해를 했던 것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건 이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떡이라는 데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실제 물건이 또 바뀌어가는.
0: 그러니까
1: 예.
0: 떡갈비인데 왜 고기만 있냐? 이러면 이제
1: 예.
0: 거기다 떡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긴 거고 감자탕도 비슷한 거예요?
1: 예. 감자탕의 감자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0: 네.
1: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돼지뼈 특정 부위를 뜻하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0: 네.
1: 감자뼈라고 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감자탕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먹던 감자탕에는 감자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돼지뼈와 우거지만 넣고
0: 네.
1: 끓여봤었거든요. 근데 요새 감자탕 집에 가면 꼭 감자를 넣어줘요.
0: 네.
1: 아마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자탕의 감자가 실제는 식품 감자, 그러니까 식물 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에서 온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식물 감자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넣기
0: 네.
1: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0: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보쌈 얘기도 재밌었고요.
1: 예. 저희 학교 식당에 가끔 이제 점심 메뉴로 보쌈 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0: 네.
1: 사실 보쌈이라는 거는 뭐냐면, 김치의 일종이에요. 보쌈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개성에서는 이 보쌈김치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각종 양념을 배추잎에 싸서 실제로 고자기 싸듯이 꼭 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보관해 놨다가 한 덩이씩 꺼내서 그걸 풀어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걸 보쌈김치라고 하는데요. 김장 담글 때 보쌈김치를 따로 담그게 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김장 담글 때이 보쌈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같이 먹는 음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품화해서 팔게도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김치가 같이 나와야 그게 보쌈이 되는 것인데
0: 네.
1: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실제 싸지 않은 김치, 그러니까 꽁꽁 싸매지 않은 보쌈김치가
0: 네.
1: 아닌 그냥 뭐 겉절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서 보쌈 정식이라고 내놓게
0: 그러니까
1: 되고
0: 무생채 이런
1: 예,
0: 거
1: 무상채를
0: 같이 있고
1: 또 족발
0: 이렇게.
1: 같이 파는 집에 가보면은
0: 네.
1: 보쌈 정식, 족발 정식 할때 김치는 똑같이 나와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돼지 발이 나오느냐 아니면 삼겹살 수육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쌈 정식, 족발 정식 이런 명칭을 쓰게 되다 보니까
0: 네.
1: 사람들은 보쌈이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보쌈 정식, 보쌈이 뭐야라고 물으면은 돼지고기 수육을 뜻한다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참그 어원부터 쭉 훑어내려오면 이렇게 재미난데, 이게 단어들도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단어
1: 예.
0: 입장에서는 아까 뭐 섭섭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태어난 단어들도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참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책에도 쓰셨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을 또 어떤 뜻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어온 것도
0: 네.
1: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작에 썼던 얘기 중에서는 캐첩이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0: 아.
1: 이런 말들이 전혀 엉뚱한 식의 변화를 겪었고, 한국어에도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있고요.
0: 네.
1: 요번에 썼던 것 중에서는
0: 네.
1: 딱히 예식이 안 나네요.
0: 너무 많긴 한데, 네. 요즘에, 이번에도 지금도 쓰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잘못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간 단어들의 예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1: 수정과도 일종의 그런 예인데요.
0: 아.
1: 그러니까 수정과는 수 플러스 정과이거든요.
0: 네.
1: 정과라는 건 뭐냐면 졸여서 만든 과일을 말합니다. 과일은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0: 네.
1: 설탕 같은 걸 넣고 졸여서 만드는 정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과일만 정과가 아니라 인삼 정관이, 도라지 정관이 요새 이제 그런
0: 그쵸.
1: 것들도 이제 정과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수정과는 뭐냐면 계피를 푼 물에다가 이
0: 네.
1: 정과를 넣어서 그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음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0: 네.
1: 곶감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정과가 들어가 있어야 이게
0: 그쵸.
1: 수정과입니다.
0: 네.
1: 그런데 요새는 수정과 시판되는 수정과를 보면은 과일은 없어요.
0: 정과가 없어요. 그게 핵심인데.
1: 그렇죠. 근데 그리고서 이제 그걸 수정과라고 파니까 이것도 원래의 의미로부터 굉장히 바뀐 것이고 수정과도 자기가 그런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겠죠, 사실은.
0: 아, 이 책에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는데, 저그 수정과 부분 보면서, 제가 잊고 있던 그 맛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수정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 핵심, 수정과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설탕에 조린 듯한 그 달콤한 그 곶감, 그거 먹는 맛에 내가 수정과를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뷔페나 이런 데 가면 수정과가 그 액체만
1: 그렇죠.
0: 있으니까, 사실 그 핵심이 없 다는 생각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수정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었구나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 얘기하자면 이 책에 이 음식 사진들의 기습 같은 네, 밤에 읽는데 너무 배고파져가지고요. 막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얘기가 같이 있으니까 더 흥미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김선아님 너무 재밌어서 근무에 집중이 안 된다고. 잠시 동안 사무실에서 탈출해야 되겠어요. 즉시 탈출하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아니면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곡인가요? 이거는.
1: 호칭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도련님이 들어간 노래를 골랐었는데, 그게 음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아마 이 노래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저도
0: 네.
1: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이 노래 이거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소은의 서방님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신간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출간한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도경, 와, 진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넝쿨처럼 뻗어나가네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이건 왜 이런 걸까 했던 의문들이 풀리는 통쾌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들 많이 접하시죠?
1: 예. 굉장히 재밌었다는 반응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다 소개 못 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0: 다 하려면 진짜 한 학기 우리 예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금 그 이소은이 부른 서방님 듣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서방님, 도련님 이런 호칭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뭐 언니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쫙 있더라고요.
1: 예.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전통 호칭들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련님이나 서방님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좀 그런 단어들인데요. 저는 뭐 그런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단어가 왜 출발했고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용법을 보시면 이제 자기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말도 쓰이는데 서방님은요. 근데 사실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동생, 결혼한 시동생이라든지 또는 시누이의 남편을 이제 서방님이라고 호칭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서방이 한자어인데요. 이걸 흔히 어떤 한자일 것 같아요로 물으면 또는 실제로 국어 사전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글서자에 방방자로 해서 서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서자가 아니라 사실 선역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란 뜻은 원래 서쪽 방이란 뜻이에요. 근데 전혀 생소하죠. 왜 서방이 그런 의미, 그런
0: 그렇죠.
1: 뜻이었을까
0: 우리에게는
1: 의심스러운데요. 이게 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문종실록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위를 높여서 서방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시면 안방마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방마님은 왜 안방마님일까요?
0: 안방에
1: 안방에
0: 있어서.
1: 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은 뭐냐면 서쪽 방에 살기 때문입니다.
0: 아, 이렇게 단순한
1: 예,
0: 출발이었다는
1: 그러니까
0: 것이.
1: 사위가 새로 들어오면 사위에게 새로 방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쪽 방을 전통적으로 서쪽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 사니까 서방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러니까 장인이나 장모가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부인은 거기다 님자를 붙여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또 이제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면 뭐 시누이의 사위일 수도 있고, 또는 시동생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역시 서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서쪽 방에 산다는 의미에서 왔다는 걸 모르게 돼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그러면서 사전에서조차도 글서자로 바꿔놓게 된 것이죠.
0: 이렇게 그 기원을 다시 찾아가는 거, 어원을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련님도 재밌던데요. 도련님이라고 하는 말도.
1: 도련님 설명을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기원이 산스크리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도련님의 도련이란 말이, 도령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에서 출발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0: 그렇게
1: 못했던
0: 멀리서부터 온
1: 결과이죠.
0: 줄은,
1: 예.
0: 그쵸.
1: 그런데 뭐그 변화 과정을 설명드리면 한참 설명드려야 되기
0: 아,
1: 때문에 책을
0: 책에서.
1: 보시기를
0: 네,
1: 바란다고
0: 맞습니다.
1: 말씀드리고요.
0: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게 너무 많은데, 아까 그 낭만 얘기도 하려고 하면, 아까 중세부터 시작해야 돼. 네,
1: 예. 예.
0: 이 언어의 여정이, 근데 그렇게 방대한 것 같아도 이 책에 보면 그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유머러스 하세요. 재미나게 풀어내셔가지고, 이야기에 훅 빠져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디션이 피라미드 에디션이잖아요. 네. 왜 피라미드를 그려주시는지, 이 책에 보면 금자탑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은 분들이.
1: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관용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자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 금으로 만든 탑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아탑이란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때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이보리 타워를 직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학문 대학의 학문을 이제 상아의 귀한 상아에 비유해서 상아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상아탑은 상아로 만든 탑이니까 금자탑은 금으로 만든 탑일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의 속성이 밝으면서도 빛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자탑을 쌓았다는 건 변하지 않을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뭐 이렇게 막연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0: 그냥
1: 거죠.
0: 맥이 좀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1: 그렇죠.
0: 때 이미지가.
1: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0: 전혀 아니라고요.
1: 금자라고는 사실은 제가 볼때 금

0: 금자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자. 이 자가 글자 자자입니다. 금은 아, 세금자고요.
1: 네.
0: 그래서 세금자 모양의 탑이란 뜻입니다.
1: 아.
0: 바로 뭘 말하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말합니다.
1: 아, 이것도 멀리서 왔습니다, 진짜.
0: 예,
1: 그렇죠.
0: 중국 사람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자기네식으로 표현할 때 금 세금자 모양의 탑이다. 한자 세금자 모양을 생각해 보시고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에 사진을 실어 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자 모양의 탑. 근데 그 피라미드가 워낙 크고
1: 네.
0: 뭐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비유적 표현으로 쓰게 된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업적을 이뤄냈다. 라는 뜻으로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금자탑이 피라미드의 번역어라는 걸 모르고
1: 네. 금색으로
0: 금으로 칠한 또 번쩍번쩍, 금으로 장식한 탑이라고 네. 생각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1: 아,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너무 흥미롭고 예,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냥 이렇게 쓰는 말들이 진짜 어떻게 나중에 통하게 될지 이거 좀 나중을 좀 미리 예측하고 싶기도 하고 과거를 살펴보다 보면 예, 쓰셨지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규범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좀 유연하게 즐기자라고 쓰셨는데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고 미래까지 봐도 그래 규범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보다는 이 흐름을 예, 누군가의 인생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여유 이런 걸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국어학자라고 하면 바른말, 고운말 써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1: 네.
0: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의 변화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과연 또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고 단속하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다만 그 변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죠.
1: 네.
0: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1: 어차피 막을 수 없다.
0: 예, 예.
1: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말의 흐름은. 아, 박현진님 말을 좋아하신대요. 말을 좋아하는데 그 말의 뜻은 잘 모르고. 부끄럽네요. 책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이 제목도 참 너무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단어가 스며드는 거 맞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0: 근데 사실 저는 어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학적 감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 작가님처럼 이렇게 뭐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데요.
1: 엄청 잘 쓰셨는데요? 재밌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정보만 가득한 책이 아니거든요. 네. 막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네. 카페인님들이.
0: 그래서 책 제목도 사실은 뭐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1: 네.
0: 출판사 대표님께서 정해주셨는데요.
1: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0: 네, 근데 뭐 저도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동의하시는 네. 거죠. 인생의 단어가 스며들 수 있다. 그렇죠? 최상철님 지금 충격에 휩싸여 계십니다. 카스테라가 빵이 아니었다니. 토끼도 그렇고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됩니다. 하셨고요. 3754 쓰시는 카페이님. 말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시절 따라 이리저리 변하기도 하지만 원래 뜻을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해본다고.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 단어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래 무슨 뜻이었고 아 이런 변화가 좀 거쳤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지겠죠.
1: 그쵸.
0: 그리고 말을 사용하실 때도 더 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 오늘 지평이 넓어지는 얘기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책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명단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승영님, 최상철님, 그리고 1661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0: 예,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사실
1: 네.
0: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방송한 경험이 굉장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웠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1: 네.
0: 싶습니다.
1: 다음에도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삶은 여행으로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아직 선풍기랑 에어컨을 완전히 보내주지 못했지만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걸 경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긋지긋했어도 또 간다 그러면 또 서운해지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여름이 지나면 괜히 올해가 다 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름의 끝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을 만끽하는 방법 나눠볼까 합니다. 잘 보내줘야 가을도 잘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여름의 끝을 잡고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온앤오프의 노래 여름의 끝 들으면서 9월 2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아직 좀 덥긴 더워요, 그쵸? 그래도 숨막히는 더위는 물러난 것 같고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좀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가을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매년 돌아오지만 2026년 여름은 딱한 번이잖아요. 누구한테는 16살의 여름, 누구한테는 49살의 여름, 누구한테는 5살의 여름. 모두 다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여름인데, 한 번뿐이 없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아직 계획대로 안된일 있으세요? 제법 선선해진 그런 바람 맞으면서 노래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더 뜨겁게 공부로 불태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로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뻐진 모습으로 멋진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아, 정말 좋은 여름이었다.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늦여름. 낭만을 경청에 엽서 쓰는 걸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경청 1주년. 정승재의 경청 1주년을 맞이해서 바다님들의 손글씨, 직접 그린 그림, 사랑이 가득 담긴 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1주년 축하 인사도 좋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바다님들께 하고 싶은 말도 참 좋습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실 곳이 여기예요. 우편번호는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정승재 경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9월 8일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때까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처음 와요. 도민결님. 아유, 민결이. 반가워요. 0977님은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제는 저녁에 같이 다니기가 참 좋은 날씨라고 차에서 정승재 경청 들으며 가니까 행복하다고. 그래도 좀 늦은 저녁 식사를 하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족이랑 밥 먹은 지가 한몇년된것 같은데. 3756님. 생선님, 저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요? DJ님이시네요. 전북, 전라북도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계신다고.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생선님의 톤을 익히고 있다고. 진행할 때늘 생각한다고. 이렇게 또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DJ분이 375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즐겁죠, 즐거워요. 맞아요.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밤 경청에 모여주신 바다님들 모두 반갑고요. 2시간 함께 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반디 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생선님의 선생님 준비된 날이잖아요. 아마도 바다님들 제일 많이 가는 곳중 하나일 것 같은데. 오늘은 편의점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은 일찍 찾아왔지만 드리는 선물은 여전히 푸.

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참여해 주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이심 전심 퀴즈입니다. 저랑 바다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밸런스 게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늦여름 밤이에요. 바다님들은 친구랑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별로입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더 싫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옆에서 계속 무서운 얘기를 하는 친구. 2번 1초에 한 번씩 나한테 들러붙는 모기. 뭐가 더 싫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다님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Either way.

아이브의 노래 Either Way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장르 불문 생성불 벌써 시작하면 어떡해요? 저못 들었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언제든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심 전심 퀴즈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살랑살랑 늦여름밤에 바람이 불고 있고 산책을 나갔어요. 누구랑? 친구랑. 다음 중더 싫은 상황은 1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실실 웃으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친구. 2번. 1초에 한 번씩 나에게 들러붙어서 귀찮게 하는 모기. 둘 중에 더 싫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랑 같은 걸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저는요, 무서운 거 괜찮습니다. 모기가 제일

싫습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아우, 정말. 저의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저랑 마음이 통한 분들, 방송이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당첨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너도 역시 장르 불문이에요. 장르 가리지 않고 바다님들이 보내주시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 제 생각이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고요? 똑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도 괜찮고요. 무료를 원하십니까? 반디 앱 메시지도 좋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새로운 코너 한번 만나보죠. 엘리 굴딩의 노래, Still Falling for You. 트로이 시반의 노래, Youth.

자, 각권졸리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과 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DJ 생선님에게 궁금한 점을 마음껏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핵심은 솔직이라는 거죠. 나비님이 오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선님, 수학을 사랑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해요! 수학을 사랑하게 될 스토리요. 때는 1976년 11월 26일. 정승재는 오전 9시 45분 3.6kg의 까만색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면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숫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참 똑똑하다는 얘기만 듣고 열심히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소위 얘기하는 팔학군 지역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오로지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가 첫 번째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보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56점.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원래 있던 동네에서 살면 되는데 괜히 여기

제가 못 풀면 옆에서 설명해 주는 아마 한 7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되는 과외는 아니고 그펜 아줌마였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그 중학교 앞에 그 사람들이 뭘 나눠주는 거예요. 뭐를, 광고물을 가지고 광고를 딱 봤는데, 와, 너무 사랑스러운 멘트가 적혀 있는 거죠. 학원 광고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더워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적인 나머지 수강료를 물어보니까 그때 가격으로 13,000원인가? 저희 집 형편에도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단과 학원이 강남 최초로 선능력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 얘기를 했죠. 나 여기 한번 다녀보겠다. 처음에 딱 가니까 500명 정도가 한 강의실에서 이렇게 탁 좁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아, 여기서 무슨 공부가 되겠냐. 그런데 정말 농담 안 하고 너무 괴로웠었던 모든 수학이 그날 하루부터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를 알았냐면, 그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못 풀면 손바닥 때리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내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학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것도 문제 푸는 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는 선생님을 듣고 정말로 중3 때까지 단한 문제도 틀리지 다 100점이었어요. 너무 정말 이게 수학이구나. 그렇게 해서 수학을 사랑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중학교 때는 마찬가지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직접 칠판에 나와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우리 때는 급식 시간이 따로 없어서 도시락을 보통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영교시에 다 까먹어 버리니까 점심시간에 할게 없잖아요. 제가 맨날 전날 공부했었던 수학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때 EBS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땐 TV였거든요. EBS TV. 그거 보면서 선생님들 성대모사도 하면서 이렇게 막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어우, 친구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 그런 거예요. 수학 A 선생님과 수학 B 선생님이 있는데 수학 A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너무 행복했죠, 정말. 가르치면 수학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니까 완벽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수학으로 한번 앞으로 먹고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진짜로. 애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수학생들보다 훨씬 더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교재만 들었었던 기억. 과외도 4개씩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답변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좋았죠, 그죠?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많이 질문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생선님의 선생님과 편의점 여행도 떠나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편의점이니까요. 그쵸? IOI의 갑자기 듣고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합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1982년에 처음 생긴 이것이 요즘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꾸만 뭐 살 거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게 된다고 중독 현상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제 9월 2일. 와, 9월 이제 벌써 들어왔네요.
1: 그렇네요. 제가 더워지기 전에 온 것 같은데. 그렇죠.
0: 그러니까.
1: 늦봄? 초여름?
0: 맞아요. 네.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금방 또 겨울 될 거고.
1: 그러니까요.
0: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고. 와. 또 우리 한 살 먹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계좌는 점점 커질 거고. 왜? 매주 수요일 경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선크림을 잘 챙겨 바르신다는 박진영 선생님과 지난주에 K-뷰티 이야기 네.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2위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바다님이 나타났습니다. 4054님이 저는 캐나다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갔는데 담당자분이 면허증 사진을 찍으면서 와우! Are you Korean? Yeah, beautiful skin! 와우. 이라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No, because makeup. 화장을 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Korean people's Korean skin is very nice.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1: 너무 리얼해요.
0: K-beauty fighting이라고 거의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이렇게 또 피부 좋다라는 자랑까지 듬뿍 담아서 405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 잘 들어주시고요. 바다님들이 몸으로 느끼는 내용 있으면 지금처럼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경제 얘기가 사실 우리 일상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예. 막연하고 어렵고 예. 예.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확 가까워지는 느낌 들잖아요. 네, 사공호사님처럼
0: 맞아요.
1: 오늘 주제도 그런 류인데
0: 오늘 네, 주제요.
1: 네, 많은 분들이 본인 이야기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힌트가 세 개 있었어요. 네. 198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외국인이 즐겼죠. 알죠 뭐. 야구장이지 뭐. 1982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생겼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외국인

0: 외국인들이 요즘은 응원하려고 외국인들 진짜 많이 와요.
1: 그래요?
0: 뭐살걸 없나 기웃거리게 되는 거는 거기 막 이렇게
1: 매장이랑 먹을 거,
0: 거기 편의점도 있고.
1: 편의점도 있고.
0: 예, 그리고 치킨도 있고.
1: 네.
0: 요즘은 삼겹살 집도 있고.
1: 와.
0: 야구장 맞죠?
1: 정답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엔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0: 뭐예요?
1: 바로 편의점입니다.
0: 맞습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1: 네,
0: 편의점.
1: 편의점, 편의성 높은 점포.
0: 근데 1982년이라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편의점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1: 네.
0: 1980 그때가 저는 1992년, 93년, 94년이었거든요. 근데 1992년이 아니라 82년에
1: 그쵸.
0: 와,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시장 앞에 우리나라 최초의 편의점이 생겼는데 그때는 너무 일찍 들어온 거죠, 뭐.
1: 그쵸,
0: 그래서
1: 너무,
0: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철수했다고 하네요.
1: 너무 빨랐다. 그쵸.
0: 맞아요.
1: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0: 90년대,
1: 네.
0: 맞죠?
1: 네네.
0: 그때 진짜 편의점 많이 들어왔고, 요즘은 뭐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연쇄점 그러기도 하고, 구멍가게 그러기도 하는,
1: 구멍가게.
0: 무슨 식품 해가지고 꼭 있었고, 앞에 뭐, 아이들 하는 오락기, 게임기도 막 있고,
1: 그쵸.
0: 앞에 그 아이스크림 두 개, 위로 여는 거,
1: 오.
0: 그거 두개 이렇게 있고,
1: 그
0: 그쵸?
1: 쥐포 이렇게 해먹는 것도
0: 쥐포도 있었고,
1: 있었고요.
0: 맞아.
1: 그리고
0: 호빵, 호빵, 호빵!
1: 호빵도
0: 여름,
1: 있었고.
0: 아, 겨울에는 호빵.
1: 그쵸.
0: 근데 그게 다 편의점으로 대체된
1: 다
0: 거잖아요.
1: 대체됐죠. 구멍가게가 또 재밌었던 게요. 뭐,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물어보면, 인사를 하면, 문을 드르륵 열면서 갑자기 방이 나와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0: 아,
1: 많았잖아요.
0: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참기름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꺼내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1: 맞아요.
0: 주세요. 그것도 기억나고요.
1: 소비 기한 이런
0: 그쵸?
1: 게 특별히 없던 때. 야생의
0: 맞아요.
1: 시대.
0: 맞아.
1: 네.
0: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이 전국으로 이렇게 쫙
1: 다.
0: 깔려있죠. 맛있는 것도 많이
1: 많이
0: 팔고.
1: 팔고, 요즘에는 뭐
0: 예.
1: 편의점이 하나의 이제 집 앞에 백화점이죠.
0: 집 앞에 백화점.
1: 네.
0: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편의점. 24시간 하는데도 많으니까
1: 네.
0: 집 앞에 딱 나가가지고 필요한 거딱살수
1: 바로
0: 있는.
1: 사오고, 네.
0: 맞아요. 저는 항상 그런 닭백숙 집 앞에
1: 네.
0: 편의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1: 오.
0: 거기에 편의점에서 면장갑, 비닐장갑, 그 다음에 순우추. 세 개를 사가지고
1: 네.
0: 백숙집 가면 후추 달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1: 조금
0: 주냐면,
1: 줘요.
0: 아니요, 요거 접시, 조그만 그 간장
1: 아.
0: 접시에다가 싹싹 뿌려서 주거든. 안 되죠.
1: 어우.
0: 그래서 딱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고 면장갑에다가 요렇게 비닐장갑
1: 위에다
0: 껴가지고
1: 씌워가지고.
0: 닭은 잡고 먹어야 되거든.
1: 맞아.
0: 뜯어 먹어야 되거든.
1: 그리고 후추를 많이 뿌리시는구나.
0: 아유.
1: 거의 덮어버리죠?
0: 후추가 메인이고 닭은 약간 보조죠.
1: 아, 그쵸.
0: 네. 그렇게
1: 그런
0: 아무튼
1: 식으로
0: 먹으면서.
1: 별걸 다
0: 네. 다
1: 팔아요.
0: 팠습니다. 예.
1: 목장갑부터 해서 이거
0: 맞습니다.
1: 있나 없나 하고 둘러보면 필시 있다는.
0: 우리 바다님들 나이 때 편의점 이용이 참 많다라고 저는 또 얘기를 들었었고,
1: 그쵸.
0: 청소년이 체크카드를 많이 쓸 텐데, 25%가 편의점에서 쓴다라는 얘기를
1: 너무 귀엽지
0: 들었어요.
1: 않나요?
0: 귀엽기도 귀여운데 난 저것 때문에 조금 짠하기도 해요. 에너지 드링크 많이 사더라고요. 청소년들. 또 배고프면 컵라면 좀 사서
1: 때워
0: 먹고.
1: 먹기도 하고.
0: 컵라면은 그런데 뭐 짠하진 않고 너무 맛있잖아요. 저도 요즘 간혹 가다가 컵라면 먹으러 들어가고
1: 저도 오늘 편의점에 세번 방문했는데요.
0: 하, 많이
1: 네, 좀
0: 가시네요.
1: 방앗간처럼 가는 편인데요. 아침에는 커피 우유, 점심에는 오늘 컵라면 먹었고, 오기 전에 에너지 드링크. 그래서
0: 세개 드셨어요?
1: 세개한 번에 가셨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0: 야, 그것도
1: 까먹어가지고요.
0: 그런데 세번 갔, 또 거기에 그 계산대 앞에 젤리 있으니까 캐러멜
1: 네.
0: 이거 하나씩 이렇게 또 집게 되거든. 그러면
1: 꼭
0: 또 금방,
1: 결제가 바로 안 되고 계속 단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슬쩍 보이는 거죠.
0: 뭐가 보여요? 내가 좋은데.
1: 매대에 또 잘해놨어요.
0: 아,
1: 네.
0: 잘해놨죠. 그쵸? 사람의 심리까지 분석해가지고.
1: 그쵸.
0: 그런 편의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편의점, 경제랑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 네.
0: 당연히 돈이죠, 뭐 돈. 그쵸? 돈.
1: 그럼요. 일단 가장 소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데고요. 그 청소년 바다님들은 거의 4분의 1을 편의점에다 쓰고 있는 거니까 거의 내 세상의 전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0: 예.
1: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쓴다고 한들 25%나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0: 예.
1: 곳이기도 하고 편의점에 오늘 역사를 쭉 짚어볼 건데,
0: 예.
1: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트렌드가 또 얼마나 바뀌어왔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좀 많이 와서 우리나라
0: 예.
1: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해외에서

0: 저는 또 우리나라 편의점 입지가 단단하거든요.
1: 그래요?
0: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경제 전반적인 것들을 싹알수 있습니다.
1: 최근에 느끼는 게 원래 음식이 좀 이렇게 김밥도 너무 차갑고 좀
0: 네.
1: 전체적으로 맛이 없었던 느낌이 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되게
0: 요즘은
1: 맛있어요.
0: 요리예요.
1: 그쵸?
0: 네.
1: 그러니까 도시락 종류도 엄청 많고,
0: 엄청 많고.
1: 와, 거기 닭다리 이렇게 허벅지살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면 곧바로 뜯고 싶고 막 그래요.
0: 꼭 그런 건그 정도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세죠. 한
1: 가격이 좀
0: 4,000원대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나는 꼭 하나씩 먹고 싶은데 원 플러스 원이고.
1: 요즘 삼각김밥이 한 얼마 정도 하죠?
0: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원 정도부터 빅 이렇게 돼 있는 건
1: 1,900원.
0: 2,000원대
1: 와,
0: 초반까지
1: 비싸구나. 역시
0: 있습니다.
1: 삼각김밥 얼마? 그거 진짜 좀그 기별도 안 가는데 되게
0: 그렇죠.
1: 비싸네요.
0: 근데 예전에요. 제가 91년생인데 1991년에 삼각김밥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거든요. 그때 가격이 900원이었어요.
1: 91년이면 제가 고1 아니다. 중3 때구나. 그때가 얼마였다고요?
0: 그때 900원이었는데 되게 셌던
1: 900원.
0: 거예요.
1: 세네.
0: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였고
1: 900원 세요.
0: 900원 세죠. 지금 물가가 한 3배 좀 넘게 올랐는데 900원 곱하기 3 해도 2,700원이잖아요. 훨씬 센 거죠.
1: 그때는 한 100, 한 300원, 400원, 500원에 좀 웬만큼 먹을 수 있었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가격이 약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1900원이면.
0: 중간에 한번 가격을 내렸었습니다.
1: 아, 그랬었구나.
0: 나온 지는 좀 됐는데 900원? 너무 비싸고 딱 봤을 때 삼각김밥 딱 보면 이거 하나로 때우고 싶지는 않대한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뭔가랑 곁들여 먹는데 그때는 더 그랬겠죠. 낯서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례적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보통 뭔가 식품 가격을 내리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계속 올리기만 하지. 한번 2001년에 가격을 9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렸고요. 그러다가 TV 광고 시작하면서 인기 상품이 되고 하면서 점점 삼각김밥은 700원이라는 공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 시기를 한창 탄 다음에 한
1: 최근에
0: 1,100원,
1: 많이 올랐구나.
0: 1,500원 하다가 그렇죠,
1: 아이고.
0: 2,000 얼마까지.
1: 맞아. 요즘 음식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한 3, 4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 식당에 가면 가격이 너무 차이 많이 나요, 정말.
0: 요즘에 만원안 넘는 데가 없잖아요.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12,000원, 13,000원 오히려 싸게 느껴질 정도로,
0: 그쵸.
1: 그쵸?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렴한 제품도 많고, 길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편의점인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참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방탄소년단의, 247, equal 7. 이 노래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방탄소년단의 노래 24/7 equal 7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생선님의 선생님 편의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편의점이 관광 코스라 그러는데 좀 과장된 거예요? 진짜예요?
1: 진짜요. 요즘에 홍대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같이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모이는 곳 가면 편의점이 거의 명동입니다.
0: 아,
1: 정말
0: 진짜요?
1: 많고요. 인천공항 편의점이 진짜 유명한 거 아세요?
0: 그래요? 뭘로 유명해요?
1: 바나나 우유.
0: 바나나 맛있어.
1: 바나나 우유가 인천공항 편의점 냉장고에 하루에 몇 병씩 들어올까요?
0: 한 편의점에요?
1: 네, 하나의 편의점.
0: 하나의 편의점에 많으면 한 100개는 들어올래나?
1: 네, 평일
0: 100개는?
1: 기준 7배.
0: 7배? 700개?
1: 700개. 주말에는 곱하기 2.
0: 1400?
1: 네.
0: 바나나 우유만.
1: 그리고 한 매장에만.
0: 한 매장에만.
1: 네.
0: 엄청 많잖아요, 매장이.
1: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봤는데
0: 1400개?
1: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원분들이 매대에 이렇게 이쁘게 올려놓잖아요. 보통 음료수들은. 그걸 못해요. 거의 던져놔져 있어요.
0: 시원해야 맛있는데, 바나나 우유. 아, 나 진짜 너무 안타깝다. 거 영어 좀 공부해가지고 앞에서 내가 먹는 방법 설명해줘야겠다, 바나나 우유.
1: 근데 사실 우리보다 더잘 먹어요.
0: 아, 진짜요?
1: 왜냐면 얼음컵에다가
0: 아, 그렇게 먹는구나. 그럼 진짜
1: 넣고,
0: 맛있지. 얼음컵도
1: 또 재밌는 게
0: 파니까.
1: 헤이즐넛 커피 팩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섞어 먹어요.
0: 정말.
1: 네.
0: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 꿀조합이라고
1: 네.
0: 있잖아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하는 거네요, 정말.
1: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뚱바 라떼라고 하거든요. 뚱뚱한 바나나 우유에 라떼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0: 정말.
1: 게 신기해 보였겠죠. 이게 쇼폼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걸 그래서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한번 일단 말아 먹고 떠나기 전에 또 한번 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0: 그런 식이구나.
1: 네.
0: 그러니까 면세점 같은 데는 아예 작정하고 쇼핑을 하는 거라면, 그쵸?
1: 그쵸.
0: 이런 편의점은 한국인의 일상.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적은 것 같아요. K-드라마, 영화 보면
1: 맞아.
0: 편의점 씬이 많잖아. 야,
1: 많죠.
0: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을 텐데, 뭔데 저렇게 맛있게 먹지?
1: 응.
0: 밤에 그것도? 밤에 우리나라가 참 치안이 좋다 보니까 밤에 컵라면 먹는 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데,
1: 그쵸.
0: 우리나라에서는 막 여학생, 남학생들이 막 이렇게 먹으니까, 야, 쟤네들 무섭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직접 한번 와보고 싶었던 거지.
1: 그쵸. 그리고 드라마도 많이 보지만 쇼폼에서 워낙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일단 밤에 밖에서 뭔가 먹는다는 게첫 번째 충격. 저렇게 안전하다고?
0: 그러니까
1: 그리고
0: 충격일 거야.
1: 붉은색 라면, 그리고 노란색 우유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다 내가 아는 커피를 섞어 와 무슨 맛일까? 그리고 바나나 맛 과자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0: 바나나 한 다음에 발로 차는 거?
1: 발로 뻥 차는 거요.
0: 오!
1: 그것도 유럽 쪽, 이 서양권에서 되게 좋아해요.
0: 뿌듯하다, 정말.
1: 그쵸. 바나나 그런 과자나 음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와, 숏폼 콘텐츠 보고도 많이 외국인들이 본다 그러는데, 한국 편의점 음식 꿀조합 이런 게 있대요.
1: 그쵸.
0: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 매운 볶은 거 그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거랑 스트링 치즈 아시죠?
1: 네.
0: 거기에 삼각김밥 탁!
1: 이거 드셔보셨어요?
0: 아니요, 아니요. 못
1: 완전
0: 먹었어요.
1: 맛있고요.
0: 완전 맛있어요? 먹고 싶다. 진짜
1: 면에다가
0: 먹어보고
1: 김
0: 싶다.
1: 풀풀 하는 거기다가 일단 삼김을 올려요. 그리고 스트링스를 찢어서 올려.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고요. 그 열기에 높게 해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너무 입맛 돌아가지고
0: 진짜로
1: 네.
0: 그렇게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아니
1: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0: 이런 것도 있대요. 참치 마요 삼각김밥에
1: 네.
0: 흰 국물 그 곰탕 라면 알죠? 그거랑 같이 먹는 거.
1: 그거는 살짝 아닌 것 같은. 그건 좀.
0: 그건 좀
1: 예, 김이 둥둥 떠다닐 텐데요.
0: 아
1: 아.
0: 미니 약과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것도 유명하다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거기에 저거 먹으면 되는데 그 초코 뭐앤뭐한 초코 과자 있죠 비스켓
1: 뭐해, 뭐?
0: 네그 있잖아요 키역 키역
1: 아,
0: 아시죠
1: 네.
0: 그거를 그 유명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
1: 네.
0: 그거를 전자레인지 해동에 10초 10초도 맞나? 한 8초?
1: 살짝,
0: 네, 그런
1: 겉에만
0: 다음에
1: 살짝 녹게.
0: 이걸 저어야 돼. 그래서 쉐이크를 만드는 거야. 쉐이크 직전까지.
1: 와,
0: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1: 네.
0: 거기에다가 그 과자 부숴서 넣어가지고 같이 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1: 그러니까 아, 안
0: 안
1: 드셔보셨어요? 아,
0: 먹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저는
1: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0: 분명히 맛있어요. 거기에 원래 뭐 넣어야 되냐면
1: 네.
0: 진짜 더 맛있게 먹게 해드릴까요?
1: 후추 뿌려야 되나요?
0: 아니야 후추 말고 그 아이스크림에 그 쿠로 시작하는 그거
1: 아,
0: 부셨죠?
1: 네.
0: 거기에 그 샌드위치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1: 소시지. 아, 네, 소시지가 왜 나왔죠?
0: 과일 말고 소세지도
1: 아.
0: 있어요. 근데 과일 그컵 있죠? 푸딩 컵 같이 생긴 거 거기에 저게 있어. 그 중에서 저거 들어 있는 거 있어. 그 푸딩 말고 설탕물 안에
1: 네.
0: 그 밀감이 들어 있는 거 있어.
1: 아, 뭔지 알아.
0: 그거를 국물 따라 버리고 국물 어디다 버려야 되냐면 그
1: 내
0: 컵라면
1: 입속으로.
0: 국물 아니야. 그거 먹으면 살쪄요.
1: 아, 그래요?
0: 컵라면 그 국물 버린 거에 따라 버리고
1: 네.
0: 그 밀감 알갱이만 거기다 넣어.
1: 오.
0: 그다음에 섞어 먹으면 진짜 최고인데 이거 진짜.
1: 진짜. 너무 자극적이다, 그쵸?
0: 근데 너무 맛있는데
1: 지금
0: 그거.
1: 쇼폼이 아니라 오디오인데도
0: 네.
1: 군침 싹 돌고 있어요.
0: 군침 돌죠?
1: 네.
0: 상상 속으로만 했었던 조합인데,
1: 와.
0: 와, 그거 분명히 제가 한번, 저걸로 한번,
1: 네, 짧은 영상으로 한번
0: 쇼폼으로 한번
1: 보여주시죠.
0: 올려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먹는 얘기하니까 역시 시간이 제일 잘
1: 야.
0: 가네요.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곳, 편의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에서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 라이즈의 노래, 콤보 듣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생선님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는 어떤 얘기 나누고 있었나요?
2: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예. 너무 이제 맛 잘 알리셔서 예. 편의점 꿀조합으로
1: 꿀조합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 편의점은 라면이죠.
2: 라면 최고죠.
1: 그런데 요즘은 라면만 파는 편의점이 있다면서요.
2: 라면 특화 편의점이 있습니다. 요거 와, 저 가봤거든요.
1: 저도 가봤는데 저는 홍대가 일하는 데라서 네. 거기 생기자마자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쫙 거기 서서 먹는 테이블이 쫙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다 외국인들이에요.
2: 그리고 벽면에 거의 도서관처럼 라면이 다 꽂혀 있고요. 테이블도 컵라면 모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 신기해서 외국인들이 마치 서점 온 것처럼 구경하더라고요.
1: 아, 근데 너무 열받아요.
2: 왜요?
1: 짜장라면을 국물에 찍어 먹고 있더라고요.
2: 그거는 호되게 한번 혼나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거 계속 저으면 걸쭉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젓는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갔네.
2: 아유, 쉐이크 쉐이크 해야죠.
1: 아, 쉐이크 쉐이크?
2: 저도
1: 아.
2: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네, 네,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외국인들이 아예 체험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왜 편의점이 관광 코스인지 알 수 있을 만큼.
2: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라면들을 제가 외국인이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직접 보면서 와, 이 봉지도 재밌게 생겼잖아요. 예.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보면서 하나를 픽해서 아 이건 까만색인데 무슨 맛일까? 이거는 또 내가 잘 아는 그 볶음면인데 또 새로운 맛이 있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선택해서 물 넣어서 기다렸다가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그 과정이 재밌겠어요.
1: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저기다가 하잖아요. 거기는
2: 아 그 한강라면처럼
1: 한강라면처럼 그래서 즉석해서 라면을 만드니까
2: 맞아, 맞아.
1: 그런 재미로 외국인들이 진짜 그리고 더군다나 옆에 계란인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한국인들 딱 넣어서 먹는 거 보면서 네. 계란도 먹고 치즈도 올려 먹고 맞아. 이렇게 토핑 올려서 막 먹잖아요. 아, 좀 배고프다 정말.
2: 그래서 실제로 그 매장이 네. 엄청 잘 나가요. 개점한 지 한 달 만에 라면이 15,000개가 팔렸대요. 그리고 라면 매출의 62%가 외국인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한
1: 진짜
2: 게 진짜
1: 많네요, 많네요.
2: 매출로 반영됐던 거죠.
1: 와. 그리고 실제로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이 라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늘었다면서요.
2: 네, 엄청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 잘 아는 그 편의점 브랜드들 있잖아요.
1: 예.
2: 그런 곳들이 정말 사실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이 업계 얘기를 좋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1: 예.
2: 2023년, 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편의점이 찰만큼 찼다. 즉 한 블록 가면 나오고 또 한 블록 가면 나오고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 예.
2: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1: 맞아. 진짜 난 너무 고마워 진짜.
2: 너무 고맙죠.
1: 그 우리나라의 그 K문화를 외국에 알려주는 가수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2: 네.
1: 난 진짜 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나라의 초특급 외교관인 것 같아.
2: 그렇죠.
1: 그래서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외국인도 꽤 많이 보이는 거 아세요?
2: 그리고 국가가 좀 다양해졌죠. 지역이.
1: 맞아. 진짜 다양해진 게 예전에는 거의 뭐 미국 뭐 이쪽 유럽 뭐 이쪽이었는데 요즘은 동남아 그다음에 흑인 분들도 꽤
2: 맞아,
1: 많이
2: 맞아.
1: 보여요.
2: 네.
1: 전체적으로 백인, 황인종 모든 인종이 다 오는 거.
2: 정말.
1: 그렇죠.
2: 네.
1: 너무 좋아 그래서.
2: 그렇죠.
1: 그렇죠.
2: 저도 경복궁역 쪽에 사는데
1: 예.
2: 거의 지나가다 보면은 저만 한복 안 입었어요. 나 중세 시대로
1: 그러니까.
2: 돌아온 것 같아.
1: 맞아.
2: 그런 생각들 들 정도로
1: 예.
2: 편의점 업계에서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나라의 내수 관광 이런 쪽으로도 좋지만 또 새로운 활력을 찾은 셈이죠.
1: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들이 편의점 관광을 많이 하는데
2: 네.
1: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편의점 문화를 또 느낄 수 있다면서요.
2: 맞아요. 몽골, 베트남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베트남 여행

0: 갔다 깜짝 놀랐어요. 집 앞에 있던 편의점이 왜 여기? 그리고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베트남도 그렇구나. 몽골이 완전 서울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0: 오,
1: 들었어요.
0: 맞아, 맞아. 네.
1: 그죠?
0: 네.
1: 울란바토르인가 거기. 그죠?
0: 그래서 가면은, 내가 여기 온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예.
0: C사 편의점이 한 600개 넘게 있고요.
1: 어이구.
0: 베트남에는 G사가 점령을 하고 있어서 한 400개 넘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1: 예.
0: 전반적으로 지금 C사, G사가 사실 국내에서도 엄청 경쟁 중인데, 해외에서 몽골, 베트남 이런 식으로 거점을 잡고 계속해서 매장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국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장 운영 시간이라든지 상품 진열하는 방식, 물류 시스템, 그 안에서 만들 PB 상품 같은 것들을 다 현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성공한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치열한 현지 분석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이 해외로 가면서 우리나라 K푸드들도 같이 얹혀서 갔을 거
1: 와,
0: 아니에요.
1: 맞아.
0: 꽤 익숙한 제품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막 김밥이라든지
1: 진짜.
0: 라면 같은 것들.
1: 야, 우리나라 편의점이 이제 외국까지 실제로 진출한 느낌인데,
0: 네.
1: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경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PB 상품 이런 거.
0: 네.
1: 그게 뭐고, 원 플러스 원 상품은 또왜 만들고, 요런 거에 대해서 또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 배치하는 방식, 요것도 다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0: 그쵸. 물건 배치하는 건 사실 백화점이건 대형마트건 아니면은 편의점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결제하는 곳 근처에 소액으로 살 만한, 아, 맞다, 이거 살걸 그랬다 하면 결제할 만한 것들을 쫙 배치해 놓는 거라든지, 동선에 따라서 잘 이제 물건들을 분류해 놓는 것들. 그래서 어떤 편의점이든 우리 처음 가는 곳도 가보면 대충 내가 살려는 게 어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같은 것들 정말 많은데, 사실 편의점은 우리가 물건 하나 사러 갔다가 여러 개 사고 나오기가 되게 쉬운 곳이거든요. 지갑이 한번 열리면은 이제 열린 김에 이것저것 사오기가 쉬운 곳인데,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는 편의점 입장에서는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은 그래도 좀 적게 남더라도 박리다매하는 게 좋다는 거죠.
1: 아,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을
0: 네.
1: 하는구나.
0: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싶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죠.
1: 보통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한두 개는 사게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고.
0: 네.
1: 그쵸.
0: 그쵸.
1: 어떤 거는 막 묶음 상품으로 팔게 되면
0: 네.
1: 하나, 둘, 한 두 개 사는 것보다 네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사게
0: 이게 너무
1: 되니까.
0: 심해서 어떤 제품들은 하나 사는 게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1: 맞아.
0: 네.
1: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재고 관리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0: 굉장히 좋고, 연쇄 구매라는 효과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를 사려고 갔다가 다른 것도 같이 구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한 사람들을 최대한 사로잡아서 한번 열린 지갑을 좀더열수 있게끔 하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로 있고, 우리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똑똑하게 봐야 되잖아요. 각 편의점마다 어플이 있어요.
1: 어플.
0: 네. 내가 그 편의점에서 쓸수 있는 쿠폰들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1: 아,
0: 원
1: 쿠폰.
0: 플러스, 네, 원 플러스 원으로 샀거나 투 플러스 원으로 산 것들 중에 가방에 못 들고 갈 만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손 너무 무거운데? 그럴 때는 내 어플에다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1: 진짜로?
0: 네. 어플 저장해 놓고 다른 매장 가서, 다른 편의점 점포 가서 저장돼 있는 거를 꺼내다가 그냥 쓸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1: 정말?
0: 소비자분들은,
1: 저
0: 네,
1: 몰랐어요.
0: 할인일 때는 어플에 쟁여놓는 거 괜찮은
1: 나
0: 방법입니다.
1: 진짜 몰랐다. 그런 것도 PB 상품은 뭐예요?
0: PB 상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라고 해요.
1: 알아요.
0: 보통 편의점에선 다른 제조사들, 판매사들 제품들을 파는데, 이
1: 맞아.
0: 노하우들을 싹 보고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
1: 제가 그 맛잘알 많이
0: 아, 너무 잘
1: 돌아다녔었잖아요.
0: 봤죠, 제가.
1: 그래서 편의점 회사에서 연락이 꽤 많이 왔었어요.
0: 같이
1: 뭐 상품
0: 만들자고요.
1: 만들자고. 그래서 실제로 몇 개도 만들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그쵸.
0: 그 뒷얘기도 너무 궁금하다, 사실. 어디까지
1: 그것도
0: 기여를
1: 있고
0: 하는 거예요?
1: EBS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0: 네.
1: 저는 그 PB 상품으로 본 적도 있어요.
0: 네.
1: EBS 수학 생크림빵.
0: 생크림 맛이었나요?
1: 그럼요. 전 먹어보진 않았는데.
0: 네.
1: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 PB 상품이라는
0: 맞아요.
1: 거죠.
0: PB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편의점은 거대한 마케팅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매대 앞에다가 이것저것 배치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막 포스터

0: 포스터도 붙이고.
1: 맞아.
0: 근데 그런 공간에서 편의점이 우리가 유통하고 판매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다 담아서 우리가 제품 만들고 우리가 광고해. 그러면 많은 비용들을 아낄 수 있겠죠. 그렇게
1: 그렇지.
0: 아낀 비용들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것도 뭐 전면에 배치해서 다양한 콜라보 하면서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맞아요. 아니, 분명히 저는 전략이 보여요. 아, 이거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놨구나 하는. 그래서 제품들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뭐를 갖다 놓고 이런 전략이 있죠.
0: 그쵸. 골든존이라고 하죠.
1: 골든존이 뭐예요?
0: 청소년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높이가 있어요. 이 나이 때 키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키가 또 차이가 많이
1: 과학적이다.
0: 나잖아요.
1: 예.
0: 과학적인데 편차가 좀 커요. 그 70cm에서 125cm 사이에. 요 정도에 딱 물건 올려놓으면, 엄마 나 이거 사줘. 바로 공격 들어온다는 거죠.
1: 예.
0: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나 뭐 유흥류 같은 경우에는
1: 예.
0: 편의점 깊숙한 곳에 둬서 오가는 길에 다른 제품들 볼수 있게 또 하고요. 우유
1: 그렇지.
0: 사러 온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갈
1: 예.
0: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가는
1: 맞아.
0: 길에 이것도 살까 뭐도 살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
1: 예.
0: 계산대 바로 앞에는 젤리나 껌같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을 둬서 이것도
1: 맞아.
0: 잠깐만요, 이것도 할게요, 저거 좀 주세요,
1: 그래, 이거 얼마 안 하니까.
0: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쵸?
1: 그게, 야, 맞아. 다
0: 네,
1: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구나.
0: 그쵸. 그리고
1: 경제적인 계산을 다 해가지고
0: 맞아요,
1: 배치하네요.
0: 다 배치하는 거고, 이런 건 무궁무진합니다.
1: 와, 편의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미 우리 집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보통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0: 네.
1: 들리게 되고요. 그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또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0: 저는 매우 친해져서 제가 이제 출연하는 영상들에도 댓글을 다 달아주시고,
1: 진짜로? 완전
0: 예.
1: 친하네.
0: 근데
1: 친구네요.
0: 사실 제가 좀 I거든요, MBTI가.
1: 예.
0: 그래서 그 이후로 살짝 멀어졌어요.
1: 아,
0: 너무 저를
1: 너무.
0: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1: 아,
0: 듣고
1: 그게 좀
0: 계실 수 있어요.
1: 부담스럽기도
0: 네,
1: 해.
0: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1: 진짜요?
0: 늘 감사히 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좀더 친하게
0: 더 친하게
1: 지내세요.
0: 지낼게요.
1: 예.
0: 그래서 편의점은 사실 동네 주민분들과의 어떤 만남의 장이기도 하죠.
1: 그래요. 맞아요.
0: 네.
1: 동네 편의점은 또 그런 분위기고요.
0: 네.
1: 편의점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생선님의 선생님 노래 두곡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잡카파의 노래, 빈지노가 피처링했네요. 서울밤이라는 노래, 그리고 잔나비의 밤의 공원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어반자카파의 노래 서울밤, 잔나비의 밤의 공원 듣고 왔습니다. 이제 생선님의 선생님 사연 들을 시간, 우리 바다님들의 돈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나중에 성인 돼서 돈 버는 거 말고 지금 제 나이에 가질 수 없는 큰 돈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주식은 반대하고 방법이 있을까요? 좀 불안한 사연인데요. 왜? 중학교 2학년이 익명으로 보내준 사연인데, 돈을 왜 벌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고,
1: 그쵸.
0: 제가 나이에 가질 수 없는 큰 돈?
1: 그 질문이 문장이 너무 생소했어요.
0: 그쵸?
1: 네.
0: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정도를 갖고 싶은 건가? 2, 300만 원 정도?
1: 몇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쵸.
0: 몇 억?
1: 미디어에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몇억은 진짜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증여 이렇게
0: 아닐 것,
1: 받아야.
0: 아이, 설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이 친구가. 아니, 지금 내가 중2야. 근데 1억이 통장에 있어. 뭐 해요, 그걸로?
1: 그 자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요즘 바다님들이 또 미디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생각 충분히 하지 않을까.
0: 진짜 그냥
1: 네.
0: 돈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
1: 그쵸.
0: 그런데 목표가 있고 해야지 좀 동기부여가 돼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텐데.
1: 그럼요. 사실 다이어트하고 비슷하다고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
0: 네.
1: 일단 지금 저녁 굶어 또는 일단 뛰어 하는 식으로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왜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로 나는 저 연예인처럼 바뀌고 싶어. 라는 정도의 명확하게 고민 없이 만든 목표는 사실 힘을 잃기가 쉽고요.
0: 예.
1: 그저 허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허황되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0: 예.
1: 나중에 자칫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못하는 거에 대해서.
0: 그치.
1: 나는 왜안 되지? 근데 나는, 그리고 심지어 그 꿈에 다가가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하고 갑자기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0: 맞아.
1: 목표 너무 중요합니다.
0: 목표를 좀 세워라.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친구는 그 돈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조금 일찍 오긴 했네요.
1: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만나보니까
0: 예.
1: 돈 관련된 성향은 타고나는 게 일단 좀 크고요.
0: 예.
1: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막 기록하고 가계부 엄청 열심히 쓰고 이런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분도 있을 거예요.
0: 바다님들 중에서도?
1: 바다님들 중에서도 용돈 기입장 막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성향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혹시 모르는데 집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집이면 이렇게 돈에 밝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돈 이야기가
1: 둘
0: 많은
1: 중에
0: 집이면
1: 하나더라고요. 네.
0: 그럴 수 있다. 아무튼 목표를 세우라는
1: 목표 너무 중요합니다.
0: 예, 우리 박진영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하나 더 만나보죠.
1: 네.
0: 단벌 신사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번 사연은 좀 연기가 필요하네요.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돈돈 극장!
1: 저는 옷을 정말 많이 안 갖고 있는 특별한 학생입니다. 사계절 다 해도 외투 빼고 상의는 6벌, 하의는 4벌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좀 생기면서 주말에 같이 놀 일이 늘어났거든요. 매번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옷좀 빌려줄 수 있을까?
0: 야, 너 그거 어차피 안 들어가. 야, 안 돼.
1: 아니, 그 언니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박시한 거 있잖아. 그거 나 들어갈 것 같은데.
0: 야, 그거.

0: 사가지고 막 돌려입는 경우, 저는 아직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좀 어릴 때 멋내고 싶고 그럴 때가 또 누군가 또 더군다나
1: 있죠.
0: 여학생이면
1: 그럴
0: 그럴
1: 때가
0: 거야.
1: 오죠.
0: 쌤,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1: 저옷 진짜 안 사요.
0: 아,
1: 저
0: 그러세요?
1: 진짜 옷안 사는 걸로 유명해서 주변에서도 좀옷좀 사고 어디 나갈 때좀 부끄럽지 않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할
0: 아,
1: 정도로
0: 옷을 별로 안
1: 진짜 안 사요.
0: 사세요?
1: 저 그래서 이 지금 입고 있는 세트도 똑같은 세트로 다른 색상 있고 제가 입는 건 항상 세트로 다른 게 있어요.
0: 그럼
1: 항상.
0: 저거네요. 홈쇼핑이네요.
1: 홈쇼핑.
0: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자전거 드린다 그래가지고 또 자전거도 집에
1: 네.
0: 있겠네요.
1: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한번 옷 사러 가면은
0: 뭐 네이비 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린, 핑크,
1: 짱짱한 스판 들어가 있는
0: 크림
1: 네.
0: 뭐 다 들어 있잖아요.
1: 네이비.
0: 아, 그러시구나. 역시 옷을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그런
1: 네.
0: 사연이었습니다.
1: 근데 이런 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옷을 너무 안 사니까 사실 사야 될때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 체형을 모르고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매번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입는 것도 잘 입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놓고 나중에 입고 나면 너무 안 어울리니까 또안 입고 이렇게 낭비한 돈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사는 연습도 괜찮은 것 같다.
0: 정말?
1: 예산 내에서.
0: 아니, 정말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싼옷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 그쵸.
0: 품질 좋은 거 되게
1: 싼
0: 많아요.
1: 것 중에서.
0: 싼것 중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엄청 비싼 티셔츠 입어봤고요. 이거는 9,900원짜리잖아요.
1: 네.
0: 제가 이걸 입는 이유는 싸서 입는 게 아니에요.
1: 질이 괜찮아요?
0: 품질이 좋아서 저는 입는다니까요.
1: 저 바로
0: 저
1: 목공
0: 되게
1: 봤어요.
0: 비싼 티셔츠도 입어본 적 있다니까.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진짜.
1: 오.
0: 그러니까 홍대 같은 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1: 네.
0: 청소년 바다님들 옷에 관심 있으면 그런 데 보면 되게 싸요.
1: 그리고 요즘에 영상들 올라와 있는 것들 보면요. 기본티 잘 고르는 법, 이런 영상들도 많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목 부분을 보고, 여기 소매 부분은
0: 목
1: 어떤지
0: 무조건
1: 확인하고,
0: 봐야지.
1: 그쵸, 박음질 확인하고, 그런
0: 맞아.
1: 것도 공부해서 가면요. 소비 실패 줄일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옷 하나 사는 것도 충분히 경제
1: 그럼,
0: 활동이니까 그렇게
1: 네.
0: 연습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선님의 선생님,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돈 관련 사연까지 알차게 만나봤습니다. 편의점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선생님 한 시간 어떠셨어요?
1: 오늘 너무 맛잘알 토크여서 정말 즐거웠고요. 역시 일상생활 얘기들로 시작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난주에도 화장품 얘기
1: 네.
0: 재밌었고, 이번주에는 편의점 이야기. 다음주에도 재미난 경제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안녕히
0: 안녕히
1: 계세요.
0: 가십시오. 노래 세곡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로제 노래, Gone. 마이클 커레이언의 노래, The Simple Things. Fun의 노래입니다. Carry On.

정승재의 경청, 로제 건, 마이클 커레이언의 The Simple Things, 펀의 캐리언 세곡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에서 같이 떠나본 편의점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어우, 먹는 얘기하면 제일 즐거워요. 매일 들르는 곳인데 이렇게 또 경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 가면 왠지 오늘 들은 내용 다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 역시 젤리가 있군. 이런 이야기부터 역시 유제품은 안쪽에 있군. 그쵸? 이 우유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지. 나도 여기에 라떼를 섞어야겠군. 이 과자를 여기에 둔건 우리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야. 이러면서 주리안 바다님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엄마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우, 참 주리안 바다님 어쩜 이렇게 마음도 예쁠까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악뮤의 노래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닭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새물레입니다. 새물레? 새물레? 뭔 말인지 상상이 좀 안 되시죠? 제가 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들으시면 뭔가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햇빛에 말려 뽀송뽀송해진 옷에서 새물레가 나요. 코끝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냄새를 설명하자면 세제 냄새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섬유 유연제 냄새는 더더욱 아니에요. 강하지 않는 세제 냄새, 깨끗한 물이랑 바람이랑 햇빛까지 다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냄새. 거기에 기분 좋은 느낌, 기분도 한 스푼 들어가고요. 촉감까지 딱 두 스푼 더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복잡하지만 너무 좋은 그런 냄새가 떠오릅니다. 빨래를 하고 막 입은 옷에서 나는 냄새. 그게 새물레라는 순 우리말이래요. 어쩐지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말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분 좋은 그 냄새. 우리 조금 축축하고 조금은 따가웠던 여름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여름의 마무리는 새물레 가득한 옷처럼 기분 좋은 마무리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덥고 찌든 날씨에도 공부하느라 너무 애쓴 바다님들에게 이렇게라도 새물레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름 잘 보내고 같이 기분 좋은 가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9월 2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올여름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다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거 이상 좀 좋은 게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그쵸? 그거면 되죠 뭐. 일단 오늘 하루를 잘 보내자. 잘 자고 내일 기분 좋게 또 하루를 시작하자. 이런 느낌. 기분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스미스가 부르는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바다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프랑스가 자랑하는 치즈 명가들은요, 이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방목되는지까지 매우 철저히 관리한다죠. 엄선된 목초지에 풀을 먹은 소가 만들어내는 고품질 우유는 물론 고급 치즈의 정체성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기록했던 올 여름, 프랑스 본토 대부분의 목초지가 누렇게 말라버리면서 이 정체성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그간 까다롭게 적용했던 치즈 생산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검증된 목초지의 풀만 먹일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해서 외부에서 들여온 건초와 사료, 곡물로 소의 식단을 보충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기후변화가 지역성 전통 원산지라는 이 유럽 식문화의 근본적인 개념까지도 뒤흔드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프랑스의 폴리네스테르의 일페쇼 덥다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프랑스의 자랑 그리고 낙농계의 또 권위를 세워주는 이런 철저한 시스템이 무너지게 생겼다. 과장 좀 보태서 무너지게 생겼다.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기사 전문을 다 봤을 때 임시적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것이다 보다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임시적으로 수입 사료 허용하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은데요. 뭐 기존에 알프스나 쥐라 산맥의 목초주에서 풀을 뜯은 소가 생산한 우유로만 치즈를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하던 그런 거는 이제 국가의 95%가 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풀이 자라질 않는데요. 예전처럼 측정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뭄보다는 이 고온 이게 문제다라고 과학자들의 입장은 그런 것 같고요. 둘 다 예,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 고온, 기온 상승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콕 집어서 있네요. 그리고 치즈뿐만 아니라 옥수수 그리고 프랑스의 또 다른 자랑이죠. 와인 생산 쪽에도 이 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하고 있다. 대비 중이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매년 여름 지나면서 또 겨울 지나면서 같은 소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좀 무력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7618님도 그런 마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먹거리 대안은 채식일까요? 아, 풀도 안 나면 아무튼 소식을 기점으로 치즈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버터가 문제다라고 또 쓰셨네요. 버터를 너무 좋아하셔서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을 뭐 개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 과소비보다는 예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신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콜롬비아의 카롤 G 그리고 미국의 브루노 마르스가 지난달에 발표한 새 싱글이네요. Still이라는 곡입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Zucchero, 영국의 스팅의 듀엣으로 September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이탈리아 트위스트 주케로 그리고 영국의 시팅이 함께 부른 September, 9월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콜롬비아의 카롤 G, 미국의 브루노 마스의 Still이었습니다. 오수미 청취자께서 가축이 키워지는데 이 비용도 그렇고 환경에 오염되는 문제도 그렇고 웜이 단백질 대체품이 된다라고 쓰셨는데 그럴 것도 같네요. 메뚜기가 그렇게 철분부터 비타민까지 영양이 참 좋다네요. 마당에 메뚜기들이 뛰어다닙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메뚜기들은 그 기후변화에 조금 둔감한가 생각도 해봅니다. 기후가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메뚜기나 뭐 이런 곤충류를 키워서 인간이 공급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 뭐 그렇게. 근데 이 인류가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많이 알아버려 가지고 그게 이 단순화된 그 식단의 만족을 할려나 모르겠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9월 2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부터 함께하는 탐사 코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시작합니다.

196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9살의 폰스기알, 그가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죠. 부페드시에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으로 우승한 순간 예예는 프랑스를 떠나 유럽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더 비틀즈를 위시한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 열풍을 프랑스 스타일의 팝송으로 수용한 대중음악 문화가 바로 예예였죠. 이 예예는 샹송 고전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어른 문화에 청소년 세대가 고한 당당하고 발칙한 세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몸과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또 있었으니 그들을 만나려면 1960년대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가야 합니다. 헤네라시옹 예예, 스페인의 예예 세대라 불리게 될 문화 현상의 주역들이죠.

1960년대 당시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교의 보수적인 전통이 막강한 가운데 스페인 역사에서 악명을 떨친 파시스트 독재자 프랑코가 만천하에 새를 떨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폭압적인 어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이웃나라 불량 청소년들의 노래와 패션과 태도에 물들자 이 망조가 든 것처럼 쯧쯧쯧 하고 혀를 찼다죠. 마드리드 청년들이 비틀즈를 따라 머리를 기르자 스페인 남성의 정체성인 힘이 사라졌다라면서 개탄하기까지 했답니다. 마드리드 처녀들이 프랑스 예의의 스타들처럼 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자 스페인 여성의 미덕인 순결함이 더럽혀졌다라면서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러나 1965년 스페인 영화 텔레비전 이야기 Historias de la Televisión에서 배우 콘차 벨라스코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La Chica Yeye 예예 소녀라는 곡을 부른 순간 엄숙한 종교계도 정치계도 이들이 문화의 주역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스페인의 예예 세대에 헤네라시옹 예예가 용어처럼 정착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6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스페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곡인 라라라입니다. 유럽 팝 역사에서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가 이 자국을 넘어 유럽 주류 무대에서 문화적 저력을 발휘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조 예예와 함께 청소년 팝 시장을 처음 연 사례가 된 것이죠. 헤네라시옹 예예는 196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수출되며 라틴 청년 문화에 누에바 올라, 즉 뉴웨이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주도하는 글로벌 팝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돌 음악 산업 말하는 거 맞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 키워드.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을 받아들여서 이 청소년을 그 세대를 대변하는 경쾌한 팝으로 탄생시킨 프랑스의 예예를 기폭제로 이웃나라 스페인의 도시 청년 문화를 일군 세대,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를 살짝 만나봤습니다. 그 헤네라시옹 예예의 그 당시 스페인에서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 사례 중에서 그 66년 유러피언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장발을 한 젊은 선수들을 한데 모아서 예의의 팀이라고 또 일컬었답니다. 한국 사례는 제가 얼핏 떠오르기에는 그 미니스커트라는 파격으로 그 가수 윤복희의 사례가 막 센세이션이다. 그런 어린 시절에 약간 얼핏 그런 기억이긴 한데요. 제작진이 준 정보에 의하면 K예예라고 할수 있는 현상은 가수 한명숙이 발표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이시스터즈라는 그룹이 있었다는데, 아, 울릉도 트위스트, 아,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노래가 리메이크로 기억하는 펄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모두족, 뭐 미니스커트는 물론이고 그 벨바텀이라고 하는 나팔바지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첨단으로 받아들여서 뽐낸 그런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듣고 온 노래, 먼저 들은 곡은 스페인에서 그한 레이블이, 아, 스페인판 비틀즈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으로 탄생한 밴드, 로스 브링코스가 부른 플라멩코라는 곡이었고요. 이 코드 진행이 플라멩코적이죠, 확실히. 그, 요런 요소들, 그리고,

뭐 수입해서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자작곡으로 승부한 그런 주요 사례라고 하고, 또 제목 자체가 그 건방진 뻔뻔한 으스대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네요. 우리가 아는 그 음악 플라멩코라는 뜻 외에도. 두 번째는 카리나라는 가수의 El Baúl de los Recuerdos, 추억의 궤적, 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안달루시아 교육청 교재는 예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네요.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새 세대가 프랑코 체제의 캐캐 묵은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상의 변화, 즉 이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 뭐 컬러, 스타킹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의 상징으로 읽힌다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의 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입니다. 벨기에의 프로듀서 기타리스트 고야, 볼리비아의 가수 까르미나가 부르는 마냐지 카르나바오, 카니발의 아침,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기타리스트 파울루 멜리나티, 그리고 가수 모니카 사우마우즈의 듀엣으로 아 페리시다지, 행복. 두 곡 다 영화 흑인 오페의 음악이죠.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이슬란드의 아우스게르가 부르는 니리디데이다테그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깃든 영광입니다. 아우스게르가 2012년에 발표한 동명의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그가 직접 작곡을 했고요. 노랫말은 시인이자 작사가인 그리고 아우스게르의 아버지 에이나르 게오르그 에이나르손이 썼습니다. 아우스게르가 노랫말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내용은 삶이 힘겨워 지친 아들 또는 딸에게 같은 길을 먼저 헤쳐나갔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말입니다. 응원을 풀어내는 이 언어가 시적이고요. 물론 철학적,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떠올리게 만들죠. 낭독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어깨 너머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자. 우리를 옥죄는 사슬을 풀자. 악몽을 채운 악몽에서 걸어나가자. 유령들이 휘청이며 맴도는 그곳에서 거대한 것들도 하잘 것 없는 먼지의 입자들도 햇빛을 굶기던 그곳에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보자.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도 영광은 깃드는 법이다. 따뜻한 손길이 감싸는 꿈의 한복판에서 더 멀리 더 높이 새날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앞으로 올 모든 것, 이미 지나간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제 문을 두드리자. 확신이 버티며 감싸주는 현실의 문을 온 힘을 다해 열어젖히자. 허기는 더 깊어져도 더 가까워진 세계가 있을 것이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활화산의 나라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아스게르의 2012년 곡 디르디 뇌이다테그른 죽음과 같은 침묵에 깃든 영광. 그의 아버지 시인이자 작사가 에이나르손 선생이 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 아티스트의 음악 한곡더 듣죠. 다디 앤 강남 마그니드의 10 years, 10년 듣고 오죠.

아이슬란드 듀오 다디 앤 강남마그니드의 10 years였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카페벨루주와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박정용의 월드팝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니비사우 출신의 아티스트 비딘테의 라 룸바 델 비아헤로, 여행자 룸바.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영국 그룹 Barclay James Harvest의 84년 발표곡 I've Got a Feel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5775 문자로 신청곡 들어와 있습니다. 북유럽 메탈 밴드의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핀란드의 스트라도바리우스의 Forever 이 곡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6년도 발표곡이기도 한데 당시 인기 드라마였죠. 한국의 첫사랑에 또 이 곡이 사용되면서 그렇게 또 주목을 받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신청하신 오치치로님 신청곡 스트라도바리우스의 Forever 함께 듣고요.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죠.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개편 후 첫 출근이십니다.
1: 아, 네.
0: 네, 저희가 또 계약서 다 사인 받아가지고
1: 이제는 네, 오자마자
0: 뭐, 예, 네.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개편인 건 모르셨죠?
1: 어, 근데 사인을 해서 네. 보통 함부를 주잖아요. 네. 제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네. 이 뭐 가능한 거 아닌가요?
0: 정색을 하고 이렇게
1: 계속 말... 안 받으면
0: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약간 법의 약간
1: 그쵸? 예,
0: 루폴 네. 사각지대 네. 이런 거구나.
1: 아, 사인하면 끝인가요?
0: 아, 사인하면 끝이라는데.
1: 아 받아야 끝. 아 이거는 뭐 제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0: 예. 어떻게 또 마음이 좀 약간 양쪽 이거 못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혹시 아니, 너무 멀고 그러니까.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계약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좀 길게 가면 좋겠는데.
0: 네.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6개월씩 하니까.
1: 6개월 네. 저희가 다 6개월 인생이에요.
0: 네, 거군요. 6개월 인생입니다. 네.
1: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분들도 있는데. 뭐.
0: 어 슬픈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목적은 그건 아니고 오늘 저희 개편 첫날이라서 네. 어제 또 김광희 편집장 데스 피플 김광희 편집장도 뭐 소감 한마디 여쭤봤고요.
1: 그 뭐, 그런 거 한번 하면 어때요?
0: 뭐 어떻게요?
1: 그 새음행 네. 출연자 한번 모임
0: 단합대 뭐 이런 거.
1: 그래서 왜냐면 네. 김광희 편집장님도 되게 자주 보다가 네. 제가 요즘 최근에 김광희 편집장 너무 바쁘셔서 네. 못 본 지 좀 됐고 네. 아립 씨도 제가 되게 자주 보다가 최근에 못 본 지 좀 됐고.
0: 어. 그 이런 뭐지 그 뭐 이렇게
1: 한꺼번에
0: 패널들 여러 명 앉히고
1: 아 여러 명 나와서
0: 네 그것도 괜찮겠는데
1: 그러면 그 회 출연료가 갑자기 확 올라죠.
0: 어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아,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절 맞이처럼 예. 그렇게 해서.
0: 출연료가 확 올라가겠구나.
1: 아니면은 그 그 예. 일주일에 한 번을 다 몰고 나머지 5일은
0: 어떻게
1: 승려 씨 혼자 진행하시고
0: 제가 그럼 출연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요?
1: 아이 그럼 뭐
0: 농담이고요. 네. 밖에서 안 된다는데?
1: 안 되면 할 수 없죠.
0: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재밌는 방식은 한두 곳도 없는데 네. 이게 운신의 폭이
1: 그쵸.
0: 늘 그래. 그래도 우리 훌륭한 패널들 덕분에 네. 그래도 훌륭한 콘텐츠를 뽑아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전 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마침 딱 네. 여기 패널분들이 다 제가 친한 분들인데 네. 신기하게도 과거에 되게 자주 보다가 네. 그러니까 희윤 씨도 되게 자주 보다 최근에 네. 안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0: 아,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럼요.
1: 네, 한번
0: 망원 벨로주 개업식을 하시면서 그 자리로 다 부르세요. 네. 저도 갈게요. 아, 선물 들고 갈 텐데
1: 갑자기 이게 번거로워지기 네, 시작하고
0: 오픈을 왜 안 하고 있어요?
1: 아니 뭐 그런 건 네. 아니고
0: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라는 소문도 네, 좀 네.
1: 여름 지나서 네. 좀 하려고 하고요. 이게 되게 소소한 거라서. 네. 자꾸 이 그 뭐 오픈 이런 얘기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0: 그래도 여기 못 보신 패널들 네. 어때요? 초대하면 쫙 보고 좋지 않아요?
1: 네, 좋습니다.
0: 어,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아이디어로 제안 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1: 아니, 뭐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개편 첫 출연일 맞아서 오늘 그 이게 약간 그 기가 막힌 테마였어요. 지난번에도 네. LP바 사장님이
1: 좋았죠?
0: 예, 반응이 좋았어요. LP바 사장님들께 칭찬받는 네. 그런 곡, 신청곡 1탄을 지난 시간에 네. 해주셨잖아요. 오늘 그 두 번째 네. 기획으로
1: 그때 반응이 좋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네. 2탄을 준비했고요.
0: 그러니까 저희가 또 2부 첫 곡과 신청곡도 이렇게 웰컴 뮤직으로
1: 아,
0: LP바 사장님한테 약간
1: 혼날만한
0: 선곡으로
1: 선곡을 두 개를 뭐 박그리 예. 제임스 베스트 알피아로 필링
0: 어깃장을 놔드렸습니다.
1: 스트라토바리우스 포레버 이런 거는 LP바에서 신청하시면요 사장님이 화내십니다.
0: 사장님이
1: 야 이걸 내가 또 들어야 되니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근데 새음에서 나오니까 신선하네요. 되게 이게 원래 좋은 곡들이거든요.
0: 저도 이, 처음 들어보는 두 곡이라서
1: 네. 네.
0: 근데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이거 충분히 들었던
1: 그쵸.
0: 그런 인기곡들이던. 네.

0: 근데 LP방 사장님이 화내는 방법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화를 낼까요?
1: 가장
0: 인상 쓰는 거
1: 확실한
0: 외에는. 예.
1: 거는 아무리 신청해도 틀어주지 않는 게 이제
0: 아, 신청을 해도
1: 해도
0: 안 틀어준다.
1: 보통은 LP방에서 신청을 하면
0: 예.
1: 내가 신청한 곡이 나오냐 안 나오냐
0: 그렇죠.
1: 계속 이제 저쪽
0: 기다리게
1: 쳐다보잖아요.
0: 되죠. 예.
1: 근데 절대 그냥 마주 보면서 무시, 그러니까 읽씹한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가장 화내는 거겠죠.
0: 한 신청을 했는데 한 두세 곡 있다가 나오겠지 했는데 네다섯 곡 지나고 여섯 곡
1: 안
0: 지나고
1: 나오는데
0: 하면 안 나오는 거죠.
1: 나랑 동행인 친구가
0: 예. 네.
1: 나중에 신청한 곡이 나온다는 얘기는
0: 그럼 확실히 안 나오는
1: 확실히 이거는 먼저 주문한 거는 이제 폐기 처분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0: 거네요. 예. 네. 그렇게 화내는 방법 외에 아주 독특하게 또 화내는 또
1: 에이,
0: 사장님
1: 근데 뭐 손님이 신청한 건데 화내면 안 되죠.
0: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1: 그거는 저는 자세가 안 된다는
0: 예,
1: 점.
0: 그렇게
1: 네.
0: 운영하면 안 되겠죠.
1: 그렇죠. 음악은 다 귀천이 없는 건데요.
0: 그런 거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2부 첫 곡이랑 그런 거는 막
1: 아,
0: 화를 내고
1: 아니,
0: 그러지?
1: 저는 팩트를 얘기해 말씀드린 겁니다. 네.
0: 예. 자, 오늘 개편 첫 시간으로 박정용의 월드팝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두 번째
1: 네.
0: 기획.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1: 네,
0: 주시죠.
1: 이번 주도 지난해에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한국에선 신청곡이 뻔한 팀의 다른 20 명곡을 가져왔고요.
0: 예.
1: 첫 번째 팀은 유라이어 힙입니다.
0: 유라이어 힙.
1: 네, 1970년대 어떤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하드락 밴드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잖아요.
0: 네.
1: 이 팀은 단두 곡이 신청이 됩니다.
0: 한국에서
1: 네.
0: 국한할
1: 비가
0: 때,
1: 올 때는 레인이라는 곡이
0: 네. 네.
1: 한국에서만 유독 사랑을 받고요.
0: 그러게요. 그 플랫폼에 오늘 확인한 결과, 레인이 그들의 대표곡으로 꼽혀 있진
1: 네,
0: 않던데.
1: 한국에서만 유독
0: 아,
1: 사랑을 받고
0: 그래요.
1: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이런 데 꼽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7월만 되면
0: 예. 네.
1: 줄라이 모닝이
0: 아.
1: 이 이제 유라이어 힙의 대표곡이고 사실 이게 한 10분이 넘는 대곡인데
0: 대곡이더라고요. 예. 네.
1: 그냥 7월 되면 항상 플레이가 되고 LP바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 불가리아 유럽에서 좀 히트를 했는데 불가리아에서 신기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불가리아에서는 매년 7월 1일이 되면 새벽 바다에서 일출을 보면서
0: 네.
1: 이 곡을 듣는
0: 행사가
1: 줄라이
0: 있어요?
1: 모닝 전통 같은 게 있대요.
0: 그러면 70년, 77년 발표한 거니까 이게
1: 꽤
0: 그러니까
1: 오래
0: 한
1: 이어지고 있는 거죠.
0: 50년 정도 이어진
1: 그렇죠. 근데 뭐
0: 전통이네.
1: 지금까지 뭐
0: 와.
1: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0: 네.
1: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져 있고
0: 네.
1: 근데 사실 저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0: 왜 이게 웅장하고 대곡 성향이라서 좀 좋아하는
1: 그
0: 거예요?
1: 이 팀의 이제 리더인 켄 헨슬리라는 그 키보디스트가 메인 작곡자인데
0: 네.
1: 정말 키보드가 너무 멋있고요.
0: 그렇군요.
1: 특히 LP바 같은 데서 볼륨을 크게 들으면
0: 네.
1: 이런 곡은 사실은 볼륨이 생명이거든요. 볼륨을 크게 들으면 아, 정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지만 좋은 것도 이제 뭐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LP바 사장님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릴 곡은 프리미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도 사실은 그 유라이언 힙의 후기 약간 대표곡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라이어 힙의 좀 뭔가 뭐 장대한 프로그레시브 느낌이랑은 좀 다른 되게 좀 소프트한 락 느낌인데 요것도 아주 매력적인 곡이어서 요곡을 딱 신청하시면
0: 네.
1: 음악 좀 아는데 이 친구 이런데 반응을 얻으실 수 있을
0: 아,
1: 것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곡들로 주로 신청곡들을 받다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곡도 알고 있네 하면서 약간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1: 그것도 있고 너무 모르는 팀에 모르는 곡을 신청하면
0: 예. 네. 예. 네.
1: 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0: 분위기상.
1: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는 익숙한데 처음 듣는 곡인데 들으면 또 너무 좋아. 이러면 너무너무 이제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런 곡이죠.
0: LP바 운영상에도 도움이 된다. 뭐
1: 도움이
0: 이런
1: 되죠.
0: 네, 이런
1: 네,
0: 판단이구나.
1: 다양성에. 네.
0: 예.
1: 제가
0: 알겠습니다.
1: 지금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소소한 겁니다.
0: 예. Free Me.
1: 네.
0: 예. 익숙한 이 LP바 아니더라도 음악 좀잘 튼다 하는 그런 90년대 중후반에 그런 클럽의 분위기가 막
1: 물씬
0: 무신
1: 풍깁니다.
0: 풍기는 그런
1: 네.
0: 분위기더라고요.
1: 네. 좋아하실 만합니다, 승규 씨.
0: 영국의 하드록 그룹 유라이어 힙의 1977년 발표곡 Free Me. 오늘 정영 씨의 첫 선곡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박정용의 월드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LP바 사장님한테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그룹 유라이어 히프의 77년 곡 Free Me였습니다. SMMFT4074님께서 유라이어 힙이라니 하면서 무지 반가워하시네요. 지금 직장에 계시는데 와 유라이어 힙 이러면서 큰 소리로 반응하셨다는 얘기
1: 무슨
0: 같은데
1: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 잘 모르겠죠?
1: 새음액에서 유라이어 힙이 나와서 반갑다 뭐
0: 그런 거
1: 그런 뜻인 것
0: 같은
1: 같긴 합니다.
0: 네.
1: 예.
0: 벨로즈님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도 좋고요. 잘 듣고 LP바 사장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센스를 탑재해 볼게요. 359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칭찬받으면 뭐 서비스라도 더 주시나요, 혹시?
1: LP바
0: 뭐 나와요?
1: 대부분의 LP바
0: 예.
1: 사장님들은 뭐돈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0: 예.
1: 음악을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싱크가 딱 맞았다. 그러면 뭐 마른 안주 같은 것도 뭐
0: 그런 것도
1: 서비스가
0: 나와요?
1: 나오고 나올 겁니다. 아유, 확답은 못 하는데.
0: 말은 안주 싫으면 뭐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1: 아,
0: 하면
1: 그리고
0: 큰일 나겠죠.
1: 음악으로 공감했다라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0: 물론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오늘.

0: 어떤 LP바에서는 신청 금지곡 목록 같은 게 있거든요.
1: 예.
0: 퀸 노래 금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 뭐 어쨌든 보헤미안 랩소디 특히 좋은 노래인데,
1: 예.
0: 아, 이거를 하루에 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세 번, 네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죠. 그리고 뭐 Somebody to Love, We Will Rock You, Don't Stop Me Now, 레디오 가가 딱한 10곡 정도는 저희가 모든 뭐 음악을 조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외울 만한 곡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만 사실은 이게 돌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할 곡은 1982년 발표한 그 핫스페이스라는 앨범의 수록곡인 쿨캣이고요.
1: 네.
0: 요때 앨범이 약간 그 1980년 디스코냐 뉴웨이브 성향을 받아들인
1: 네.
0: 그런 곡인데, 요 곡은 약간 디스코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좀 소울 느낌도 나고 약간 뭐 시티팝스럽기도 하고 묘한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요즘 감성과도 맞닿아
0: 잘
1: 있는
0: 맞을
1: 지점이
0: 수 있고.
1: 있겠네요.
0: 네네.
1: 예. 당신은 그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묘사가 됐더라고요. 요 시절에 약간 일탈 비슷하게. 살짝 프레디 머큐리가 매니저의 꼬임으로 인해서
0: 아, 네.
1: 스위스에 가가지고 뭐 밴드와 상의도 없이 막 녹음을 제가 기억하려는 그런
0: 그럴
1: 건데
0: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디스코나 이런 소울 갑자기 확 불었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긴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밴드들이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했다가 약간 오점으로 많이 남았죠.
1: 뭐왜 타협하고 그래? 뭐 이런 비난을 받았을 수도
0: 그쵸.
1: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에 언더 프레셔 그 노래가
0: 언더프레셔가 있습니다.
1: 들어가
0: 네,
1: 있어서
0: 맞습니다.
1: 마냥 무시할 수 있는
0: 네.
1: 건 아닌.
0: 하지만 숨은 명곡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 쿨캣?
0: 네.
1: 예. 쿨캣은 그러니까 정영 씨 같은 사람 쿨캣인가요?
0: 멋진 녀석,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뭐 더는
1: 그렇구나.
0: 얘기하지
1: 예.
0: 않겠습니다.
1: 영국의 밴드 퀸의 쿨캣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의 시간이죠. 박정용의 월드팝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로 골라오신 음악들 듣고 있습니다. 퀸의 쿨캣 82년 음반 핫스페이스 수록곡 들어봤고요. 이렇게 폴세토 창법으로 100% 노래한 곡이 퀸 음악 중에 별로
1: 네.
0: 없잖아요.
1: 그리고 뭐 전체적인 굉장히 미니멀리즘하고 막 보헤미안 랩소디랑 비교하면 정반대 쪽에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퀸의 음악이야? 목소리는 확실히 프레디 머큐리인데 이런 느낌이 있죠.
0: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의외의 곡이다 이러면서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계속해서 요 그룹은 정말 많은 음반을 냈죠.
1: 네.
0: 다음에 소개하실.
1: 시카고고요.
0: 와.
1: 정말 많은 음반을 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하면은 정말 비틀즈 다음으로도 좀뭐 많이 꼽힐 만한 그런 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초기에 브라스 록할때 말고 그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서 한그
0: 16,
1: 19
0: 17,
1: 네.
0: 18
1: 16,
0: 요렇게.
1: 17, 18때 If You Leave Me Now, How to Say My I'm Sorry, You Are the Inspiration, Hard Habit to Break 이런 곡들은 저도 사실 지금
0: 따라
1: 들어도
0: 부르시죠?
1: 다 따라
0: 예,
1: 부르고
0: 맞아요.
1: LP파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다 따라 부르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이 곡들만 집중적으로 들려지고 신청이 되다 보니 좀안 유명한 곡뭐 Saturday in the Park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우면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약간 좀그 도시스러운 감성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약간 초기 시절의 1974년 곡인데요. Wishing You Were Here라는 곡인데요. 요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0: 네네. 왜 이거에 끌리는 거예요?
1: 이게 그좀 특이하게 비치 보이스 멤버들이 브라이언 윌슨까지 해서 다 참여를 했어요.
0: 그런 친분이
1: 예,
0: 있었구나.
1: 그때 그 당시 1974년 당시에는 시카고와 비치 보이스가 음악적인 교류가 있었고요. 요
0: 그렇군요.
1: 곡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약간 우우우 하는 코러스 부분이 그냥 알고 들으시면 그냥 딱 비치 보이스
0: 그
1: 목소리예요.
0: 스타일이
1: 네, 스타일이. 근데
0: 느껴지는군요.
1: 만약에 모르고 들으시면 시카고에 굳이 비치 보이스가 참여를 할까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 다 그냥 지나치는데 근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 기억에 오래 남는 좋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LP바의 시카고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1: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막 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LP바는 락 LP바가 있고 어떤 LP바는 사실
0: 성향이 좀
1: 성향이 좀 있죠.
0: 그래요.
1: 1970년대, 80년대 오래된 음악, 올드팝을 트는 곳에서는 사실은 뭐 시카고를 뺄
0: 빼놓을 수
1: 수가
0: 없나?
1: 없죠. 예.
0: 그 장르별 또그 특정한 이제 스페셜티가 있군요.
1: 그럼요.
0: 장소마다.
1: 뭐 헤비메탈만 트는 그 공간도 있고요.
0: 만약에 정용 씨가 LP바 사장님이시라면
1: 네.
0: 아니시잖아요.
1: 네네.
0: LP바를 운영한 적은 없죠.
1: 저는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0: 만약에 한다면
1: 네.
0: 어떤 스페셜티 전문성으로 운영을
1: 한다면요?
0: 할까? 궁금해지네. 브라질?
1: 일단 그 브라질도 아니고, 저는 사실 너무
0: 재즈?
1: 다양하게 들어서, 굳이 한다면, 재즈바를 할것 같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의 재즈만 그래도 가장 안 질리는 음악이 저한테는 네, 고 시절의 재즈인 것 같아서.
0: 얼핏 추측하건데 보컬 멜로디가 있어서
1: 네.
0: 가사도 있고 그런 곡들보다는 연주곡을 좀
1: 연주곡을 좋아
0: 선호하는
1: 선호하죠. 네,
0: 편이겠다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들긴
1: 피아노
0: 하네요.
1: 트리오 뭐 이런 거. 네. 하지만 하지 않을 겁니다.
0: 하지 않을 거죠?
1: 네.
0: 자, 세 번째 선곡 시카고의 74년 음반. 이 시카고는 넘버링을 하잖아요.
1: 그쵸.
0: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일곱 번째더라고요.
1: 일곱 번째,
0: 7집. Wishing You Were Here. 듣고 오죠.

0: 퀸도 시카고도 처음 들어보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네요. 0890님 문자
1: 아, 네.
0: 주셨습니다. 성공했네요.
1: 아유, 네. 이러면 뭐저한번더 해야겠네요, 또.
0: 한 10탄까지 갈까?
1: 10탄까지?
0: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1: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한 4탄, 5탄 넘으면 약간 쥐어짜는 느낌이 날것 같긴 합니다.
0: 4탄.
1: 네.
0: 4탄이 맥스일 것
1: 네,
0: 같네요.
1: 일단은 생각인데 혹시 모르죠, 뭐.
0: 세유맹에서 유라야 힙이라고
1: 아,
0: 아까
1: 네.
0: 느낌표 10개 달아주신 분이 의외였다라는 의미였어요라고 그냥 설명해 주셨네요. 유라야 힙을 또 언제 세유맹에서 들어볼진 저도
1: 비올때 레인 한번
0: 레인
1: 트시죠.
0: 한번
1: 네,
0: 틀까요?
1: 비올 때.
0: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1: 아, 그럼 제가
0: 꼭
1: 신청을
0: 기억하,
1: 한번
0: 꼭
1: 해볼게요.
0: 기억하셨다가.
1: 네.
0: 자, 오늘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 이제 네 번째 선곡 만나보겠습니다.
1: 아, 사실 오늘 다섯 곡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0: 블루지한 느낌이라서
1: 네,
0: 그런가?
1: 블루지한 느낌이 나서 그렇고요. 크리스리라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저는 불렀는데 이게 이제 표준어 발음법으로 하면 크리스
0: 레아더라고요?
1: 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입에 너무 붙어서
0: 리
1: 크리스리로
0: 크리스티
1: 사실은 그 온더비치로
0: 예.
1: 유명하고요. 뭐 조세핀이라든지 루킹 포더 썸머, 풀 이프 유 씽크 잇츠 오버 같은 유명한 곡들이 많고요. 크리스리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고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블루스 가수인데 작년 12월에 사실 돌아가셨어요.
0: 맞습니다.
1: 돌아가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노래에 꼽는 최고의 명곡이 오늘 소개할 The Road to Hell 파트 2고요. 파트 1이 또 있습니다.
0: 제목은 같고요.
1: 네, 제목은 같고
0: 지옥으로 가는 길.
1: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그 지옥이 뭐 천국과 지옥의 지옥이라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약간 현대사회의 발전과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지옥이에요, 사실. 가사를 보면 도로에서 현대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더 빠르게 이동하고 막차 많이 만들고 막 했더니 길이 그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0: 깜짝 놀란
1: 네.
0: 게, 저는 세우맹에서 크리스 레아의 드라이빙 홈포
1: 네.
0: 크리스마스 틀은 기억이
1: 그쵸.
0: 나는데, 그 가사 내용도 차 안에서
1: 맞아요.
0: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이게 안 움직인다. 이
1: 아,
0: 내용이거든.
1: 약간 차가 막히는 동네 사셨나 보다.
0: 차 안에서 이 영감이
1: 아,
0: 많이
1: 영감이
0: 떠오르시나
1: 많이, 네. 그래서
0: 보다.
1: 약간 거기서 차가 막혀서 화가 나면서 그걸 약간 냉소적으로, 사회 비판적으로 쓰면 이런 곡이 나오고.
0: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막
1: 네.
0: 이러면서.
1: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냉소적인 메시지라고 하지만 뻔한 비유인데 어쨌든 4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을까? 크리스
1: 네.
0: 레아 생전에 차를 좋아하셨으면 전기차도 관심이
1: 전기차 타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0: 그러더라도.
1: 노래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0: 그렇군요. 기타 연주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1: 네.
0: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스 레아의 The Road to Hell Part 2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현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 시간이고요.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파트 2 방금 네 번째 선곡 듣고 왔죠. 영국의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레아의 The Road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 파트 2였습니다. 이번 그 교통체증을 엄청 싫어하는 그런 분이었고 생전에 그런 느낌이 너무 멋진 슬라이드 기타 연주까지 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초행길 운전 중이시라는 장성주님 지금 음악이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소리를 조용히 낮췄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389 하나님께서는 크리스 레아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구나. 운전할 때 듣는 노래라고.
1: 뭐 어울리죠, 진짜.
0: 그렇죠.
1: 네, 뭔가.
0: 뮤직비디오 지금 방금 같이 봤는데, 그, 잘 뚫리는 고속도로가 계속 나와가지고.
1: 처음엔 좀 막히는 부분이
0: 그렇죠.
1: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쫙.
0: 예. AC/DC의 Highway to Hell 대신에 결혼식 신랑 입장곡으로도 어울리겠다. 조성욱님께서, 예.
1: 왜 헬이죠? 네.
0: 그렇구나.
1: 네.
0: 하이 휴먼가? 이거 뭐. 자, 오늘의 마지막 선곡 이제 소개해 주시죠.
1: 요 곡은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소개를 했던 곡이긴 하고요.
0: 네.
1: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들고 왔고, 이에로라고 하죠.
0: 네.
1: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가장 유명한 앨범입니다.
0: 디스커버리.
1: 디스커버리라는 전성기 때 정말 저는 이 제프린의 천재성이 다 가장 함축된 뭐 대중음악 역사상에서도 명반이라고
0: 네.
1: 생각하고요. 요 앨범에는 한국인의 사랑하는 팝송 아주 베스트 뭐한텐 안에 꼽힐 미드나잇 블루라는 곡이
0: 아,
1: 있고요.
0: 맞습니다.
1: 정말 좀 지겨우실 텐데 한번 정도 이거를 좀 감상한다고 생각하고
0: 네.
1: 제대로 감상해 보시면
0: 네네.
1: 이 곡도 너무너무
0: 앨범
1: 좋습니다.
0: 통으로.
1: 예, 이 미드나잇 블루도 특히 좋고요.
0: 그러니까요.
1: 최근에 영화나 뭐 마블 같은 영화에 소개되면서 그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레스트 트레인 투 런던
0: 네.
1: 같은 곡이 수록된 그런 앨범인데 이 곡에 알려지지 않지만 아름다운 발라드가 있습니다.
0: 네.
1: Need Her Love라는 곡이고요. 제가 그래서 워낙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전 절에서 소개했고 오늘도 이거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승열 씨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0: 아, 이거 틀었다는 거 기억 못할까 봐.
1: 네,
0: 아,
1: 이거 승열
0: 못하니까.
1: 씨가 기억하시면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트셨는데요? 딱 이러더라고요.
0: 전 기억 못했습니다.
1: 네.
0: 그래도 디스커버리 음반을 오늘 그래 덕분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플린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그 털복숭이
1: 네,
0: 선글라스 그 시그니처
1: 맞습니다.
0: 룩이잖아요.
1: 네.
0: 조지 해리슨의 그 솔로 음반 중에서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예,
1: 프로듀싱, 네.
0: 그 음반은 프로듀스를
1: 네.
0: 했더라고요. 근데 그 슈퍼그룹이죠. 트래블링 윌베리스.
1: 네.
0: 거기에 뜬금없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멤버로 있어가지고 그 당시엔
1: 그
0: 몰랐거든요.
1: 당시도 유명했는데
0: 예.
1: 다른 멤버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0: 그쵸.
1: 좀
0: 밥 딜런,
1: 밀렸죠. 네.
0: 해리슨, 로이
1: 네.
0: 오비슨. 아무튼 이분 아직 생존해 계시죠?
1: 뭐 활동 열심히 하시고
0: 네.
1: 워낙 좋은 앨범들을 막 프로듀스하고 참여해서 대중음악 역사에서는 저는 손꼽히는 그런 음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3탄으로 기대하겠습니다.
1: 네,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좋은 거 맞나요?
0: 뭐,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한번
1: 네,
0: 밀어붙여 보시죠. 예.
1: 알겠습니다. 네.
0: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Need Her Love. 이 노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한때 보호자로 만났던 사람을 진료실에서 다시 환자로 마주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아픈 가족을 챙기다 마음의 병을 얻은 경우죠. 예고 없이 시작된 간병. 처음엔 그런대로 가족과 나 둘 모두 잘 챙기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내 일상을 챙기는 게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친 상태에서는 남도 잘 돌볼 수 없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환자와 떨어져 자신만의 일상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다른 가족과 나누어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하려다 사랑하는 마음마저 잃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確かに出張行く前に郷土料理とか調べておくのも手かもね。
1: 雑談とかでも使えるからね。どこのが美味しかった？
0: それは甲乙つけがたいな。どこも多種多様でよかったよ。
1: そういえば、今度、韓国出張だったよね。韓国の郷土料理も教えてよ。
0: それは任せといて。
2: 10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ようでは
3: 동사의 기본형 또는 나이가 붙는 꼴에 요 대화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요, 어떤 상태 또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요 대화는요, 그렇게 하는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남해다, 뭐 좋지 않다 또는 고마루 난감하다 이런 표현이 이어집니다.
2: 上田さん、初日から遅刻するようでは困りますよ。
3: 上田氏、初日から첫날부터遅刻するようでは、자、그러한 상태라면 그래서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해서야 困りますよ。곤란하죠? 안 되죠?
2: 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3: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뒤에 遅刻するようではいいですね。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이 대화를 쓰는데. 자, 2번.
2: 코츠つけがたい。
3: 코 오츠 츠케 가타. 이코 오츠 갑을 이거는요. 둘 이상의 대상이 모두 다 뛰어나서요. 어느 한쪽이 갑이고 어느 한쪽이 을이다. 즉, 더 낫다고 말하기 힘들 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2: この前の企画はどっちも素晴らしい出来でしたよね。
3: 지난번 기획안은, 기획은, 노찌모 둘다 스테이키나 데키 되시다요네. 데키라고 하는 건요,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완성품. 완성작이었어요 하는 겁니다. 좀 직역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정말 둘다 훌륭했죠.
2: 서울 でしたね。部長も甲乙つけがたいって悩んでましたよ。
3: 맞아요. 부처 뭐 코어츠 츠케가타이 때 츠케가타이도 나얀데마시타요. 그래서 토가 읏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그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부장님도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며, 나얀데 마시다요? 나얀데 이마시다요? 고민하셨어요? 코츠 츠케가타이 하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2: 郷土料理って奥深いよね。
3: 郷土料理、향토 음식은 奥深いよね。정말 깊이가 있는 것 같아.
2: 何いきなり、どっか出張先で食べたの？
3: いきなり、이거는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何いきなり？아니 갑자기 왜 그래？ どっか、どっか는どこか、어딘가, 어디 이런 뜻으로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出張 先で食べたの？어디 出張 갔다가 먹어본 거야？
2: うん。出張行くたびに思うんだけど、地域食が豊かだよね。
3: 旅に、뭐뭐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出張 行くたびに思うんだけど、 출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역 쇼크가 유타가다 요네. 지역색, 즉 지역마다 개성이 정말 풍부하더라. 지역의 특징이 풍부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2: そうだね。僕なんてさ、これを知らないようでは、ここでの営業はうまくいかないよ、なんて言われたことあったよ。
3: 맞아. 나는 말이야, 코레오 시라나이오 대화, 이걸 모르면 그랬는데, 시라나이오 대화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를 네가 말하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냥 모르면 어떻게 된다 하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이 대화를 쓰는데, 이걸 모르면은 고고대로 애교와 여기서의 영업은 음악 있잖아요. 잘안될 거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2: へえ、確かに出張行く前に郷土料理とか調べておくのも手かもね。
3: 아, 그렇구나. 뭐 정말 출장 가기 전에 교도 요리, 토카, 향토 음식 같은 거를 시라베테 오크 뭐뭐해 두다. 미리 뭐뭐해 둔다. 미리 알아두는 것도 테 카모네, 테 카모 시레나이네. 가 축약된 꼴이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 좋은 방법일 것 같네.
2: 雑談とかでも使えるからね. どこのが美味しかった?
3: 雑談, 직역을 하면 잡담이지만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는요. 사소한 이야기, 담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죠? 뭐 이런 식의 담소를 나누는 거. 그래서 담소를 나눌 때도 스카이루카라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디 음식이 맛있었어?
2: それはこうつつけがたいな. どこも多種多様でよかったよ.
3: 타슈, 다요. 이거는 종류나 모양이 다양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それは, 코츠, 츠케가타이나. 그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뭐, 누구 뭐, 어디든 다양하다. 이거죠. 개성도. 그 다음에 맛도 모든 게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어디든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있어서 욕같다요. 다 좋았어.
2: そういえば今度韓国出張だったよね。韓国の郷土料理も教えてよ。
3: 아, 그러고 보니 콘도 이번에 다음에 다음번에 오는 거죠? 다음에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지. 한국의 향토 음식도 좀 알려 줘.
2: それは任せといて.
3: 任せといて, 토이테라는 건요. 任せて, 오이테, 나한테 맡겨둬라고 할 때 테 오이테가 토이테 이렇게 추약돼서 발음된 겁니다. 하이소리대와 이미오 강가에나가라 모이도 요코 기이테 구다사이.
0: 교도요리때 오크부카이요네.
1: 나니 이키나리 도카 슈초사키데 타베타노?
0: 응. 슈초 이크타비니 오모운다케도 지이키쇼크가 유타카다요네.
1: そうだね. 僕なんてさ, これを知らないようでは, ここでの営業はうまくいかないよ, なんて言われたことあったよ.
0: へえ、確かに出張行く前に郷土料理とか調べておくのも手かもね。
1: 雑談とかでも使えるからね。 どこのが美味しかった?
0: へえ、それはこうつつけがたいな。 どこも多種多様でよかったよ。
1: そういえば、今度、 韓国出張だったよね。 韓国の郷土料理も教えてよ。
0: それは任せといて。
2: 11페이지 口に 馴染ませる.
3: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요대와.
2: こんなに簡単なこともできないようでは話にならないよ.
3: こんなに簡単なこともできないようでは. 이렇게 간단한 일도 できないようでは 못해서야 話にならないよ. 말이 안 되지.
2: 人の話を最後まで聞けないようではいいリーダーにはなれません.
3: 다른 사람의 말을 最後まで 聞けない. 끝까지 듣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 그런 상태라면 이런 거죠. 이 리더には慣れません.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2: 리스크ばかりを恐れているようでは何もできません.
3: 리스크, 위험만 恐れる, 두려워해서는, 恐れているようでは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문장 완성하기. 이걸 모르면 여기서 영업은 잘 안 될 거야. 자, 이거를 모른다면, 그런 상태라면 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알다?
2: 知る, 知らない, 知らないようでは. これを知らないようでは, ここでの営業はうまくいかないよ.
3: 이런 쉬운 한자도 잊지 못한다면 아직도 공부해야 합니다. 읽다.
2: 読む, 読めない, 読めないようでは. こんな簡単な漢字も読めないようではまだまだ勉強が足りません.
3: 読む, 読める 하면 읽을 수 있다. 読めない, 読めないようでは 이렇게 바뀐 꼴이고요.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포기하다.
2: 諦める, 諦めるようでは. 一度の失敗で諦めるようでは 세코와 노조메나요.
3: 노조무 하면은 바라다. 그러니까 노조메나이라고 하면은 바랄 수 없다. 즉 기대할 수 없어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0: 12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자, 오늘의 한자 깊을 심. 심해.
0: 신카이. 신카이와 우주よりも 미치노세카이가 広がっていると 言われています.
1: 신카이 심해는 우주よりも 우주보다도 미치노세카이가 広がっている.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심해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도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노세카이가 広がっ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이어서 깊어지다라고 할 때는
0: 深まる. 相手の話を丁寧に聞くことで信頼が深まります.
1: 상대의 이야기를 丁寧に 聞く. 丁寧に 정중하게 주의 깊게.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면은 신뢰가 深まります. 신뢰가 깊어집니다. 신중하다, 조심성이 많다라고 할 때는
0: 요진深い.
1: 요진에 붙어서 深い, 깊다라는 게 요진深い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0: 彼は 요진深い 人だから 미스ったりはしないでしょう.
1: 그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미스ったりはしないでしょう.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그 첫 번째는요.
1: 무시카에스.
0: 무시카에스. 무스라고 하는 게 찌다. 그러니까 다시 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을 다시 꺼내다, 지난 이야기를 다시 문제 삼다라고 할 때 무시카에스라고 합니다.
1: 뭐, 過ぎたことなんだから 이마사라 무시카에스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
0: 아, 뭐, 過ぎたことなんだから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마사라 이제 와서 무시카에스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 다시 꺼내지 않아도, 다시 문제 삼지 않아도 되잖아.
1: 고멘. でも誤解は解いておきたくて.
0: 아, 미안해. 하지만 誤解は解いておきたくて. 誤解を解く라고 하면은 오해를 풀다. 오해는 解いておきたくて, 풀어두고 싶어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もう過ぎたことなんだから今更蒸し返さ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 ごめん。でも誤解は解いておきたくて.
0: 자,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1: 무시가스카나이.
0: 무시가스카나이. 직역을 하면은요, 벌레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벌레, 무시. 지난번에 우리가요, 무시가 이 뻔뻔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이때 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벌레. 이 벌레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왠지 이유 없이 정이 안 간다, 왠지 마음에 안 든다,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1: 何で佐藤さんとは距離を置くの?
0: 왜 사토 씨랑은 거리를 두는 거야?
1: 悪い人じゃないんだけど、どうも虫が好かなくて.
0: 아,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왠지 虫が 好かなくて, 그냥 정이 안 가. 주는 거 없이 미워.
1: まあ、相性ってあるからね.
0: 아이쇼라고 하는 것은 궁합이 맞거나 성격이 맞다, 이럴 때 아이쇼가 이, 아이쇼가 와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쇼 때아르카라네, 뭐 그냥 성격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1: 난데사토산토와距離を置くの? 悪い人じゃないんだけど、どうも虫が好かなくて. まあ、相性ってあるからね.
0: 자, 일본어 이 관용적 표현 중에는요, 굉장히 무시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벌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무시를 쓰는데, 무시가 이, 그리고 무시가 스카나이, 잘 기억해 두세요.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스카레 사마데시타.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이신이이.
2: 오, 이신이이.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이신이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본문 제목이 됩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이.
3: 이신이이.
2: 이신이이. 업종, 직종.
3: 항예.
2: 항예. 요거 이제 발음 유의해야 되죠.
3: 我也刚才想说不能读成行业只工作这方面的话呢用的是行
2: 그렇죠. 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업종이라든가 어떤 분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行业这个行业 탐복하다 감탄하다
3: 佩服
2: 지키다 고수하다
3: 坚守
2: 일생 한평생
3: 一辈子
2: 평생 바쁘게 살다
3: 忙一辈子
2: 평생 고생하며 살다
3: 辛苦一辈子
2: 이제 고생하다죠 辛苦一辈子 설령 뭐뭐 하더라도
3: 就算怎么怎么样
2: 그래서 뒤에 예가 보통 나옵니다 就算 A 예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就算 그래서 설령 뭐뭐 할 때 就算 이렇게 부귀영화
3: 大富大贵这韩国语 是用的是富贵荣华。对对对对对，富贵荣华。근데
2: 중국에서는 대복대귀.
3: 对，还有我们用荣华富贵也用。啊，荣华富贵。对对对，
2: 그렇게 쓸 수 있군요. 영화부귀.
3: 对对对，
2: 그렇죠. 그래서 大富大贵, 뭐뭐라고 할 수 있다, 뭐뭐인 셈이다.
3: 算是什么什么.
2: 네, 算是, 그러니까 뭐뭐라고 할 수 있어. 네, 算是 성공하다.
3: 成功.
2: 成功. 계약이 성사되다.
3: 成功签约.
2: 네, 成功签约. 签约가 이제 서명하다죠. 계약서에 서명하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다. 签约. 심란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3: 신乱.
2: 에이, 신乱라. 乱. 복잡하다.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3: 情有可原.
2: 情有可原. 情有可原. 그대로 아, 그럴만해. 情有可原다. 기회.
3: 기회.
2: 기회. 기회를 잡다.
3: 抓住机会.
2: 抓住. 잡다죠. 抓住机会. 기회를 놓치다.
3: 错过机会.
2: 错过机会. 이직하다. 직장을 옮기다.
3: 跳槽.
2: 跳槽. 높은 연봉.
3: 高薪.
2: 高薪. 창업하다.
3: 创业.
2: 创业. 딴 마음을 먹다. 딴 생각을 하다.
3: 아, 这跟我们的题目有点不一样啊.
2: 对.
3: 아, 三心二意.
2: 그러니까 이제 이신이意. 딱 한결같은 마음.
3: 맞아.
2: 일관성 있게. 근데 이제 요거는 딴 마음을 먹거나 딴 생각을 해서 3과 2가 나와요.
3: 네. 三心二意.
2: 예, 마음은 세 개, 뜻도 두 개.
3: 맞아.
2: 예, 그럼 뭐 곱하기 하면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三心二意. 머무르다.
3: 呆.
2: 呆. 대단하다, 굉장하다.
3: 厉害.
2: 예, 厉害, 厉害.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3: 不够.
2: 不够. 인재를 스카우트하다.
3: 와.
2: 와. 원래 와는 파다죠.
3: 네.
2: 네.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인재를 싹 빼오는 거.
3: 是的.
2: 그걸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재를 스카우트하다 와.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一个人能在一个行业干几十年，真让人佩服。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一辈子。 就算没有大富大贵，也应该算是一种成功。嗯，我就不行，我才工作几年，心就开始乱了。也算情有可原，现在的机会太多了，跳槽去高薪公司，自己创业，很容易让人三心二意。你就不一样。
5: 你在这家公司待了15年，也很厉害啊！哈哈，
4: 我这个人能力不够，没人挖我。
2: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몇십 년을 일한다는 건 정말 존경스러워.
3: 一个人能在一个行业干几十年,真让人佩服.
2: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能在一个行业,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업종을 얘기할 때는 行, 그래서 이거行에 干几十年, 오, 몇십 년. 십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十几年이 아닙니다. 几十年.
3: 几十年.
2: 几十年.
3: 基本上我们一个人的人生也不过就是能工作的这生也就只有几十年.
2: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이 보통 이제 일하는 기간이 뭐 그렇게 따지면 几十年 정도 일하는 거죠. 우리가 几百年을 일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几十年. 真让人
3: 佩服，确实是洪老师，我们这个时代，还有我们爸爸妈妈的时代，确实是在一个行业，对对，一般都会在一个行业工作几十年。对，没错，没错。但现在的年轻人好像不一定哦。对，不一定，不一定。我也是，你也是，我们这个中文教育行业，我们大概几十年了。几十年了，我们几十年了，已经了吧？对吧？啊，我们不容易啊，不容易。
2: 그러게 평생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 무기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3: 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一辈子，就算没有大富大贵，也应该算是一种成功。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坚守
2: 지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속해서 나간다라는 얘기죠. 自己的工作一辈子, 한 평생 자신의 일을 그렇게 꾸준히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就算 뭐뭐라고 설령 매요 따후다구이 아주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렇죠? 예 인가에算是 뭐뭐라고 할 수 있죠? 이종成功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您
3: 同意不同意？我同意，我觉得还是同意。我同意，因为我们毕竟是受时代的影响比较大。对对。可是我觉得现在的孩子们，他们不觉得是成功，是他们反而觉得啊，你好像。 你们有很大的遗憾，因为年轻人他们这里试一试，那里试一试，这个也做一做，那里也做一做，他们觉得尝试了很多新东西。时代变了，时代变了，哎，시대가 변했어요。对，
2: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안 돼. 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3: 我就不行，我才工作几年，心就开始乱了。
2: 그러니까 最近的年轻人就是这样。对，我就不行啊，난 안 돼. 我才工作几年, 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겨우 몇 년 됐는데 심지어 카이스
3: 乱了,
2: 마음이 복잡해져요.
3: 아, 没意思. 아,
2: 是不是一直在这儿呢? 还是继续下去? 还是停?
3: 要不要换个地方啊?
2: 对对对, 换个那个自己的环境啊,
3: 对对对.
2: 그럴만해. 요즘은 기회가 너무 많잖아. 연봉이 더 높은 회사로 이직하기도 하고 직접 창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기 쉽지.
3: 예算情有可原现在的机会太多了跳槽去高薪公司自己创业很容易让人三心二意
2: 그러니까요. 예算 뭐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情有可原的 말 그대로 情有可原. 그럴만해. 그럴 수 있어.
3: 能够啊，就是这个情况能够让我们原谅和理解这样的事情。对对，其实也不算完全同意的感觉。
2: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거의 理解的。对的，可以理解的。嗯，可以理解的。那이해할 수 있어. 요 정도죠. 그러니까 情有可原的。그 정도는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0: 너는 달라. 이 회사를 15년째 다니고 있잖아. 정말 대단해.
1: 你就不一样，你在这家公司待了15年，也很厉害呀。
0: 15年也不短呐，人生有几个15年，
1: 你说
0: 对
1: 的
0: 吧？
1: 对呀，人生有几个15年？
0: 对
1: 真
0: 对，
1: 正能工作的也不过就是两三个15年吧，两
0: 对。
1: 三个都不到，两个15年。
0: 对对对，工作的时间长一点的话，还是30多年
1: 30多年。
0: 吧。40年有是有，但不多，
1: 不
0: 不
1: 多，
0: 多，不
1: 就是
0: 多。
1: 我们爸爸妈妈那个时代，可
0: 对
1: 能
0: 对对，
1: 很早就20岁出头就开始工
0: 对对
1: 作
0: 对，
1: 了。
0: 20几岁开始，一直到基本上60，那30几年，
1: 对，
0: 对，没错。你就不一样，너는달라。你在这家公司이회사에서待了머물렀다，그러니까여기서일했다15년15년이나 있었잖아. 얘很厉害，정말 대단해. 하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스카우트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1: 哈哈，我这个人能力不够啊，没人挖我。
0: 그러니까요, 하하, 我这个人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我这个人能力不够，没有人，아무도 없어요. 뭐할 사람? 와 我, 나를 뿅 빼갈 사람, 스카우트 할 사람이 없다. 没人와 我, 좋습니다. 자, 10쪽 볼까요?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프, 탐복하다, 감탄하다. 우리 언니 정말 대단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데 최근에는 승진도 했어.
1: 真佩服我姐，她一边带孩子一边工作，最近还升职了。
0: 그러니까요. 전 페이프. 대단합니다. 감탄스럽습니다. 누가? 我姐. 우리 언니가. 타이비엔 带 孩子. 이때 带 孩子는 이제 아이를 돌본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죠. 뭐 아이를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돌본다. 带 孩子. 이边 공소. 일하면서 아이도 돌보고 最近. 곧 최근에 升职了. 不容易
1: 不容
0: 哟。
1: 易，而且最近在韩国，这个女性工作的环境越来越好了，
0: 对，没
1: 对
0: 错，
1: 吧？
0: 确
1: 所
0: 实
1: 以
0: 是。
1: 说才会有这样的情况。
0: 对，옆집 사람 정말 대단해. 매일 5km를 달려.
1: 我佩服我邻居，她每天坚持跑5公里。
0: 我佩服我邻居，邻居가 그대로 이웃이 되는 거죠. 옆집 사람 대단합니다. 다 매일 날마다 坚持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엇을? 跑 5公里, 5km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달립니다.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1: 我佩服他一个人能把那么难的事搞定。
0: 我佩服他，나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요. 뭐냐면 他一个人혼자 能把那么难的事，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那么难的事搞定，해결을 했습니다. 오, 搞定了，해결했다，해결해 놨다，搞定，정말 대단해요. 두 번째입니다. 坚守 지키다 고수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오래된 집을 수십 년 동안 지키며 살아오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사하려 하지 않으셔.
1: 我爷爷坚守那个老房子几十年，说什么也不肯搬走。
0: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我爷爷坚守，할아버지가 坚守 지킵니다. 무엇을? 나가 老房子그 오래된 집. 几十年, 아, 이 几十年,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수십 년 동안 살면 집이 비록 무생물이지만 감정이 교류가 되죠.
1: 是的。
0: 못 움직입니다. 说什么,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무엇을 말해도, 说什么, 예不肯, 搬走, 搬, 옮기다. 그러니까 이사하다죠. 그래서 이사하지 않으셔. 그는 그 작은 서점을 무려 35년 동안이나 지켜왔다.
1: 他坚守那个小书店整整35年了。
0: 他坚守그대로 유지하다 버티다 나거 小书店그 작은 서점을 整整 뭐딱 맞춰서 整整 35년 了35년 동안을 딱 지켜왔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며 매일 피아노 연습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
1: 他坚守自己的爱好，每天练琴，雷打不动。
0: 그러니까요. 다 坚守, 뭐 역시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自己的 爱好, 자신의 그런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매일 练琴, 그대로 이제 练琴이면은 피아노 연습이 되는 거죠. 练琴, 레이 따부동, 그대로 절대 중간에 쉬지 않고 레이 따부동.
1: 是，我们说一个人有一个爱好，或者是一个人坚持在做一个什么事情的时候，我们常常会用这种比喻，雷打不动。
0: 레이 따부동.
1: 比如说他每天背100个汉语单词，雷打不动。
0: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레이 따부동은 어떠한 일을 매일 꾸준히 할때 많이 쓰는 말. 그래서 레이 따부동. 자, 11쪽입니다. 신링지탕.

0: 蝴蝶看不见自己翅膀的颜色，但人们都知道它有多美。
1: 蝴蝶 나비가 나왔습니다.
0: 在比喻我们自己是吗？对对，没错没错没错。
1: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一个人能在一个行业干几十年，真让人佩服。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一辈子，就算没有大富大贵，也应该算是一种成功。嗯，我就不行，我才工作几年，心就开始乱了。也算情有可原。 现在的机会太多了，跳槽去高薪公司，自己创业，很容易让人三心二意。你就不一样，你在这家公司待了15年，也很厉害啊！哈哈，我这个人能力不够，没人挖我。怎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12쪽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
0: 능력 중요, 但 심리 불안 更重要.
1: 오, 능력 중요, 중요하죠 능력이. 그런데 단, 그런데 심리 불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更重要, 더 중요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이 일을 해왔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0: 他大学毕业后就一直干这行，没换过.
1: 他大学毕业后，大学毕业， 대학 졸업 后. 그 후에 이지 계속해서 간저항 일을 이 업종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매환고 바꾼 적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오래 일하지 않았어도 이직하고 싶어해.
0: 现在的年轻人没干多久就想跳槽。现在的年轻人
1: 요즘 젊은이들은 没干多久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도 想 뭐하고 싶어요. 跳槽 이직하고 싶어합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0: 一件事坚持十几年不容易。一件事한
1: 가지 일이죠. 坚持十几年, 10년을 넘게, 10여 년 넘게 하는 것은 不容易,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높은 급여만 부러워하지 마.
0: 别光羡慕别人的高工资.
1: 别光羡慕, 뭐뭐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羡慕, 부럽다죠. 别人的, 다른 사람의 高工资, 높은 급여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딴 마음을 먹다, 딴 생각을 하다.
0: 三心二意. 跟我们题目不一样，我们题目是一心一意.
1: 그렇죠, 一心一意인데 여기서는 조금 그 느낌대로 말해서는 뭔가 조금 더 이런 한결 같은 거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0: 想这个想那个.
1: 对对对对对, 没错, 스님.
0: 哎呀，你怎么又刷起短视频了？
1: 我找灵感。
0: 哎呦，这老板下午就要，你还这么三心二意的？好好好好好，我现在就关掉。哎，上班的时候在中国这叫摸鱼。啊，摸鱼。哎，单机谈那个。对对对。哎，
1: 그렇습니다. 단어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넘겨가며 보다.
0: 촉촉촉，刷，刷刷刷刷刷。
1: 짧은 동영상 쇼폼.
0: 短视频.
1: 短视频. 영감 아이디어.
0: 灵感.
1: 영감이죠. 아, 灵感. 꺼버리다.
0: 관掉.
1: 관掉.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 정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그 단어랑 문법 어떤 그 문제 비중이 어떻습니까? 시험과 똑같습니다. 시험과 똑같아요. 시험이 이 100일에서 130번 나오면 그거의 비중을 똑같이 반영해서 우리 교재에 넣어드리니까요. 그걸 문법이랑 어휘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용법, 이 용법이라는 의미로 통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같은 비율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01번부터 109번까지 나오죠. 문제는 23쪽에 나오고 24쪽부터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1번부터 같이 보시죠. Brookhaven City Hall은 will respond to fix any roads damaged by heavy rain.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Respond는 어차피 자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대응하다 할 때 respond to 블라블라도 있고요. 여기서는 respond to 명사가 아니라 respond로 끊기고 그 뒤에 이제 to 부정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to 부정사란 말 모르는 분도 계세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바로 to 부정사예요. 여러분 부정사가 왜 부정사인지 아세요? 최근에 어떤 학생 가르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부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형용사도 모르고 명사는 아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정사는 품사를 정할 수 없어서 부정사예요. 이게 부정어도 아닌데 왜 부정사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품사, 부정사예요. 영어로 infinitive, 정의할 수 없는 품사다 이거예요. 알았죠?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to fix가 to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to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그 심한 비로 인해 야기된 그 도로를 고치기 위하여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이 빈칸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빈칸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 부사 자리예요. 그래서 빨리 대응할 것이다. 이 자리는 respond, 꾸미는 자리죠. 그냥 respond to 블라블라 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자리에 빈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quickly, 빨리 대응했다. B가 정답, 101번 문제 들어볼까요?
1: Brookhaven City Hall will respond quickly to fix any roads damaged by heavy rain.
0: 여러분 그리고 이 haven은 낙원 이런 느낌의 단어고요. heaven은 이제 하늘이나 천국의 뜻이죠. 그래서 haven은 또 haven대로 발음하실 줄 알아야 돼요. New Haven이란 곳에 그 유명한 예일대학이 있습니다. 그때 New Haven 그런 지명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2번 보시죠. The evening supervisor는 must turn off the lobby lights. 이 로비 조명을 꺼야 된다. 이 저녁 그 감독관이 꺼야 됩니다. Blank leaving the building. 건물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우선 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before가 의미도 맞고 우리 많이 했던 거 다시 할까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이게 ABCD 쭉 보니까 ing랑 바로 붙어 쓰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7개 안에 지금 before가 들어있죠. 그래서 B가 답이에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후배들이나

0: 조카나 누구를 가르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토익 고득점자가 돼서, 여러분 돈 버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카페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 토익 몇 점인데 점수 인증하고 700점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토익킹 교재 써주시고. 그때 여러분 이거 있어요. Before, After, When, While까지 ing 목적어 나오는 교재가 케임브리지 그래마 중급. 그리고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ing 목적어 나오는 교재가 옥스포드 그래마 중급. Whenever까지 나오는 교재는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뿐입니다. 알았죠? 시험에 이렇게 7개가 나왔어요. 그것까지 알려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Before, After처럼 번역할 수 있다. 저녁 감독자가 로비 등을 끈 후에 이 건물을 떠나야 한다. 아주 우리말스럽죠. Before, After처럼, After를 Before처럼 번역하면 우리말스럽습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1: The evening supervisor must turn off the lobby lights before leaving the building.
0: 103번입니다. A new blank.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여기까지만 읽고 땡큐 문제다. 이거 1초 문제 해갖고 답을 B로 고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단수 명사 오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 단수 명사가 비번밖에 없죠. 그죠? A new report. 새로운 보고서는 이게 보여야 돼요. 시험장에서 막 이거 의미만 따지다가 안 보여요. 이 저널리스트랑 리포트, 이거 뭐다될것 같은데. 의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단수 복수예요. 새로운 보고서는 indicates that, 대디아를 암시해 보여줍니다. 여기도 indicates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a와 d는 예선 탈락이고 c는 명사가 아니라 또 탈락이고 비번밖에 없죠.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어라. 일본 친구도 감탄했다 그랬죠. 이 강의법에 대해서. 이저 일본 토익 강사도 이게 의미가 그게 맞구나. 이런 걸좀 느껴보신 거예요. b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Glenmore Coffee's 온라인 오더스, 이 글랜머 커피의 온라인 주문들이 have increased,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단수 복수에 주의합시다. 103번 들어볼까요?
2: A new report indicates that Glenmore Coffee's online orders have increased.
0: 104번입니다. The application for new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새로운 화상회의 장비를 위한 신청이 was filed, 제출되었다. 누구에 의해? By Ms. Moreno에 의해서 on Tuesday, 화요일에. 여러분, 행동의 주체에 by를 쓰는 거 알죠? 비동사 PP by. 그런 것도 나옵니까? 나오죠. 토익이 왜 좋은 시험 문제예요? 생 기초 문제도 나옵니다. 중간급 문제도 나옵니다. 고급 문제도 나와요. 그게 골고루 있어서 토익이 좋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그 점수가 딱그 실력대로 나오게 하는 시험이에요.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게 토익 노하우는 무섭습니다. ETS는 미국에서 토익, 토플, 또 대학원 입학시험 GRE, 이거 또 대학 입학시험 SAT 모두 관할하는 기업입니다. ETS가 그런 조직이어서 뭐 수능에서부터 뭐 토익, 토플, GRE까지 다 그쪽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문 기관 맞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아주 골고루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Be filed by. 이 수동의 by. 행동의 주체가 by 뒤에 나온다. A번이 정답. 104번 들어볼까요?
2: The application for new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was filed by Ms. Moreno on Tuesday.
0: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중에 초급이 공부를 하실 때는 초급 기본 문제도 나오니까 이건 내 기본 실력으로 푼다. 모르면 저뭐 김대균이 비법이라고 말했던 것도 활용하고 잘 이제 감각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찍어서라도 또 맞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아는 것도 활용을 잘 못하고 모르는 건다 틀리고 이런 그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풀어주시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주세요. 그래야 이 뇌가 아주 그 활성화되고 자신감을 갖고 암기력도 좋아지고 그래요. 알았죠? 자기를 괴롭히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 이미 훌륭하시고 지금 새벽에 공부하시고 이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막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난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야. 자기가 막 자기를 정의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알았죠? 기왕 정의하려면 난 만점 나올 사람.

0: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해 주세요. 105번, The crew was not blank enough to finish the extra assignments. 이 작업팀은 추가적인 과제를 끝낼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크지 못했다. 즉, 사람이 많지 않았다. So, 그래서 Ms. Park helped them. 이 Ms. Park이 이들을 도와서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Large enough, 답은 A인데요. 우선 앞에 was 동그라미. was가 비동사 부류로 그 뒤에 형용사 보어가 오죠. 그래서 보기 중에 형용사가 A랑 보통 그 C가 있네요. 근데 C는 최상급으로 보통 형용사일 경우 더 largest, 더가 있어야죠. 이 지금 더가 없죠. 그럼 문법상 이미 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large enough. 원래 형용사 플러스 enough to 부정사, 그러니까 형용사 원급 플러스 enough to 부정사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걸 용법으로 암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A번입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1: The crew was not large enough to finish the extra assignments, so Ms. Park helped them.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입니다. While Mr. Bennett is attending a seminar, 베넷이 이 세미나에 참가하는 동안 his blank는 will manage the front desk, 이 안내 데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사람이 관리하죠. 보기 중에 사람 찾아보세요. D번 assistant입니다. 그래서 답이 D번입니다. 여러분, 대리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 대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직책 중에 대리가 있잖아요. 대리기사 그거 말고, 그죠, 뭐, 부장, 대리, 뭐, 이렇게 할 때 그 대리가 영어로 뭘까요? assistant manager. 그죠? assistant manager. 그거 집어넣는 assistant 정답 문제가 올해 출제된 바 있죠. 그걸 이 950 학생도 그걸 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학생이어도 토익 공부할 때는 나 회사원이다, 대기업 간부다, 임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 영어를 접하는 마음, 대리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것도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어시스턴트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비서, 보조원 이런 뜻으로 쓰였고 이게 형용사도 된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6번 함께 들어보시죠.
1: While Mr. Bennett is attending a seminar, his assistant will manage the front desk.
0: 107번입니다. Harbor Credit Union's mobile app. 이곳의 모바일 앱은 allows clients, 고객들이 to blank the status of their mortgage requests. 그들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이거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 동사 패턴을 아느냐를 묻는 거예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to 동사원형. 그 구문에 맞는 것은 C번이죠. 그리고 mortgage, 이게 원래 주택 장기 대출, 주택 융자 이럴 때 쓰이는 단어인데 T가 발음이 안 돼요. 알았죠? mortgage.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토익 단어입니다. 토익 단어는 비즈니스 단어면 다 이제 토익 단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토익에 많이 나옵니다. 어휘력이 좀 있어야 배짱이 생겨요. 그래야 문제를 자신 있게 또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짬 시간에 단어를 많이 암기해 주십시오. 107번 들어볼까요?
1: Harbor Credit Union's mobile app allows clients to monitor the status of their mortgage requests.
0: 이렇게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인 동사들이 많죠. encourage, enable, persuade, urge, force, inspire,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알았죠? 이런 단어들이 목적어 to 부정사를 취해요. 지금 나왔던 거 여기 allow뿐 아니라 encourage, enable, urge, force, inspire,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함께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자꾸 암기해서 중얼중얼해야 감각 유지가 돼요. 108번 같이 볼까요? The campus bookstore. 이 캠퍼스 서점은 blank closes at 4 p.m. during winter break. 겨울 이 방학 동안에는

0: 공식적으로 4시에 문 닫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죠. 이 대학에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문 여는 시간, 닫는 시간. 그러니까 officially가 문맥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A번입니다. But it may remain open later for special events. 그러나 특별 행사를 위해서 좀 늦게 계속 문을 연 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낭독의 밤, 뭐 어떤 낭송의 밤, 뭐 이런 것들 행사가 있으면은 뭐 9시에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공식적으로는 4시에 닫는다. Officially가 정답. 108번 들어볼까요?
1: The campus bookstore officially closes at 4 p.m. during winter break, but it may remain open later for special events.
0: 109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받는 관계대명사 주격 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여기 후가 정답인데 Who wish to attend the leadership workshop? 리더십 워크숍에 참가하고 싶은 직원들은 must receive approval, 승인을 받아야 된다. From their supervisors in advance, 상관들로부터 직접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In advance, 미리 이런 뜻이고 여기 뭐 관계사하고 사람을 받는 건 후밖에 없죠. whenever 뒤에는 바로 주어 동사가 필요하죠. whoever 조심하세요. whoever 앞에는 명사가 못 와요. anyone plus who가 whoever입니다. anyone who. 그 이미 앞에 명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whoever라 whoever 앞에는 employees와 같은 명사가 올 수 없다. 이런 문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잘 모르면 짧은 거 고르세요. A번이 정답. 109번 들어볼까요?
2: Employees who wish to attend the leadership workshop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ir supervisors in advance.
0: 101번 복습 들어갑니다. 없어도 되는 품사, 부사, quickly가 정답.
3: Brookhaven City Hall will respond quickly to fix any roads damaged by heavy rain.
0: 102번입니다. 이거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before가 정답.
1: The evening supervisor must turn off the lobby lights before leaving the building.
0: 103번, 어다음의 단수명사, B번, report가 정답.
2: A new report indicates that Glenmore Coffee's online orders have increased.
0: 행동의 주체 앞에는 전치사 by가 온다. 비동사, 과거분사 by, 비동사 pp by, A가 정답.
3: The application for new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was filed by Ms. Moreno on Tuesday.
0: 105번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enough, be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 A번 large가 정답.
1: The crew was not large enough to finish the extra assignments, so Ms. Park helped them.
0: 106번 보조원, 여기서 비서 assistant, 명사로서 D가 정답, 대리는 assistant manager다, 따로 암기, 같이 들어보죠.
2: While Mr. Bennett is attending a seminar, his assistant will manage the front desk.
0: 107번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동사 원형 monitor C가 정답.
3: Harbor Credit Union's mobile app allows clients to monitor the status of their mortgage requests.
0: 시간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언제 오픈한다 문 닫는다 officially가 정답.
1: The campus bookstore officially closes at 4 p.m. during winter break, but it may remain open later for special events.
0: 109번 사람을 받는 관계대명사 후가 정답.
2: Employees who wish to attend the leadership workshop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ir supervisors in advance.
0: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what 네.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Thurs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20에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 지인들의 생각 물어보기라고 오. 해서요. 소셜미디어에 좀 올려볼까 해요.
0: 네네.
1: 우리 그 여자 버전을 했잖아요.
0: Yeah.
1: 두 개 나눠서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 그런 mm-hmm. 과정을 했었는데 막상 집에 온 거예요.
0: Mm-hmm.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0: Yeah.
1: What do you think?
0: Yeah.
1: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0: Uh-huh.
1: 근데 또 남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0: Of course. Or sometimes we might just be fishing for compliments.
1: 칭찬해줘. 어서 해달라고. 괜찮다고
0: 좋다고
1: 말해줘.
0: 좋다고 얘기해줘. 제발.
1: Okay. So 그것에 대한 공감되는 포스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asking friends what they think about your new hairstyl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 just got back from the hair salon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I just wanted a trim, but why does my hair feel way shorter?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so I'm trying not to spiral. What's your honest opinion?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 can't tell if it genuinely suits me or if I'm just gaslighting myself into liking it. Hashtag not so happy.
0: 네,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방금 미용실에서 돌아와 거울을 다시 보는 중이야. 다듬어만 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왜 훨씬 더 짧아진 기분이 드는 거지? 레이어랑 앞머리는 괜찮아 보여서 더는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알려줘.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든다며 스스로 가스라이팅 중인 건지 모르겠어. Hashtag 그닥 별로.
1: 이거는 그 마지막에 보면 거의 답정너라고 하죠.
0: Yeah.
1: 네, 칭찬해줘라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되나요?
0: Of course. Yeah. Especially when you have a big change.
1: Right.
0: I think when you're just going for a trim and even though it's a little bit awkward,
1: right.
0: it'll be fine. But when you're going from, for example, like long hair
1: right.
0: to super short
1: a
0: hair.
1: A big chop.
0: Yeah,
1: right.
0: to a big chop, then... You know, you might feel not very confident.
1: 뭔가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0: I think so.
1: Alright,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0: 네.
1: 그중에서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문장에 아니, 이게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든다며 내가 스스로 가스라이팅 중인 건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요. 자,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거 영어로도 가능할까요?
0: 네, 그럼요. 영어로도 gaslight인데요. gaslight 목적어. 그 다음에 into doing something. So gaslight 목적어 into ing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gaslight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듣는데
0: yeah.
1: 이게 진짜 영어일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gaslight someone 한다는 것이 남의 판단이나 감정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의 동사잖아요.
0: Yeah, right? but also you can use it in a very light way.
1: As right.
0: well. It all depends. Like if you're serious, of course it's a bad thing. Right.
1: right.
0: But sometimes people use it in like a light and funny way too.
1: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좀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0: Yeah.
1: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into ing라고 돼 있는데 into 뒤에는 보통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0: Yeah.
1: Okay.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난 있잖아, 내 스스로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게 가스라이팅을 했어. 자, 난내 자신을 가스라이팅 했어.
1: I gaslighted myself
0: 생각하게끔
1: into thinking
0: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1: I made the right decision. I gaslighted myself into thinking I made the right decision.
0: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light이 원래 li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형으로 볼 때, 근데 이 단어에서는 lighted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맞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세리아나는 마유에게 그 셔츠를 입게끔 가스라이팅 했어. 네. 무조건 이거 입어야 돼. 뭔가 했겠죠?
1: Yeah.
0: 자, 세리아나는 마유를 가스라이팅 했어.
1: Seriana gaslighted Mayu
0: 그 셔츠를 입게끔.
1: into wearing the shirt. Seriana gaslighted Mayu into wearing the shirt. If you wear this shirt, you're gonna be popular.
0: popular. 아, 입으면 인기 많아진다고요? 근데
1: Yes.
0: 그 셔츠에, 나는 세리아나의 뭐 남자친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 아닙니까?
1: On the back,
0: Oh
1: maybe. Yeah.
0: my.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색이 마음에 든다 하고 우리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뭐 마음에 안 들지라도 말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우리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1: We are gaslighting ourselves
0: 그 색을 좋아하게끔.
1: into liking the color. We are gaslighting ourselves into liking the color.
0: 네.
1: 네, 돈 많이 쓸때 가끔씩 이렇게 해야 돼요.
0: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럼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
1: 맞아요.
0: 네. So gaslight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누군가를 어떤 행동하게 가스라이팅하다를 핵심 표현으로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일단 미용실을 영어로 모르면 안 되겠죠?
1: 네, hair salon입니다. Nail salon도
0: Right.
1: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처럼 이렇게 샵이라고 많이
0: 맞아요. 뭐
1: 하잖아요.
0: 어디 샵에 가요? 무슨 헤어 샵에 갔어요라고 하는데 그걸
1: 네.
0: 써도 되나요?
1: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특히나
0: Right.
1: hair를 붙이면. 근데 영어로는 shop은 we usually use it to talk about a store that sells products,
0: Okay.
1: right? So, yeah, when we go to a place to make ourselves beautiful, we usually add the word salon.
0: Salon. Alright. 자, 다음은요. 다듬기 혹은 다듬다.
1: Trim. Trim. 이거는
0: Trim.
1: 이름절로 발음해 주시고요. 이거는 원어민들이 TR보다는 트림 이거보다 CHR 느낌으로 뭉쳐서 이렇게
0: 아,
1: 발음하거든요.
0: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1: Yeah.
0: 트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Okay, so tri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보통 머리층도 내기도 하고 뭐
1: 네네.
0: 옷을 층으로 맞춰서 입는 것도 있잖아요.
1: Layer입니다. 끝까지 R 발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오늘은 저희가 명사로 쓰지만
0: 네.
1: 동사로도 쓸수
0: 오,
1: 있어요.
0: 레이어를 낸다라고 해서.
1: Should I
0: 오케이.
1: layer your hair?
0: Alright. 자, 다음은요. 기분이 악화되다.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1: 오늘은 좀 재밌는 단어 쓸 건데요.
0: 네.
1: Spiral.
0: Spiral.
1: Spiral.
0: 원래 이 spiral이라고 하는 거가 나선형으로 막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맞아요.
0: 마치 아까 전에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소용돌이에 말려서
1: 맞아요.
0: 점점 생각을 깊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안
1: 빠지지
0: 좋아지는.
1: 못하고요.
0: 뭔가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spiral이라고 할수
1: Yeah.
0: 있고 이거는 나름대로 좀 신조어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진짜로, 진정으로.
1: Genuinely. Genuinely.
0: 선생님, 이거는 really보다 더욱더 좀 격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1: Yes, I think
0: Alright.
1: so. Yeah. If you want the truth from someone,
0: Right.
1: you know, do you genuinely like it? Do you
0: 아.
1: like it? 또 괜찮아요. 근데
0: 그래.
1: 그거보다 더 진심이야? Do you genuinely like it?
0: 약간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냐라고 물어볼
1: 네.
0: 때딱 속이 좋겠네요. 그렇죠? Right.
1: 맞아요.
0: So G가 아니라 genuinely.
1: Yes.
0: 자, 마지막으로 어울리다라고 할 때는요.
1: Suit. Do you think it suits me? Does this hair color suit me?
0: Alright.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름이 어울린다라든가 옷이 어울린다라든가 그렇죠? 어떤 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Alright. 자, 핵심 단어 6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것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거울을 본다라고 할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전치사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0: 네네. 영어로는 look in the mirror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at를 생각할 것
1: That's
0: 같아요. 네.
1: right.
0: 근데 영어로는 특이하게 in이라고 합니다.
1: 왜냐면 거울 안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Yeah.
1: Right.
0: I guess because it's just not like it's a simple picture. It's
1: Right.
0: like you have to look into it, right? There's a lot of things going on in the
1: Right.
0: mirror. Maybe that's why.
1: 우리가 룩을 얘기를 할때 이상하게 진짜 세리나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look at을 그냥 외워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 맞아요.
1: 이건 상황에 따라 뒤에 뭐 at이 올 수도 있고 in이 올 수도 있고 뭐 into가 될 수도 있고요.
0: Yeah.
1: 심지어 on도 상황에 따라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look at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So look in the mirror가 거울을 보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거울에서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
0: 네.
1: 그럼 내 자신을 넣고
0: 네.
1: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at을 써도 되나요?
0: 네. You can say look at myself.
1: Look at myself.
0: 네.
1: 그리고 여전히 in the mirror.
0: Yes.
1: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0: 좋아요.
1: 그녀는 거울을 봤어. 그리고 공주를 발견했어. 본인이란 얘기죠. 네.
0: 네.
1: 자, 그녀는 봤어.
0: She looked
1: 그 거울 안을
0: in the mirror
1: 그리고 공주를 발견했어.
0: and discovered a princess. She looked in the mirror and discovered a princess. And that I did.
1: 저기 세레아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요.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너 있잖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거울을 보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냐면 친구가 내 외모를 가지고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보긴 하니?
0: Do you ever look at yourself
1: 그 거울 안에서
0: in the mirror? Do you ever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1: 네.
0: All the time,
1: All the
0: twenty-four-seven.
1: 그런데도 프린세스가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Alright, so 여기서는 at yourself, 자신, 스스로가 나왔기 때문에 at이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Alright,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으려 노력하다라고 한다면
0: 네. Try not to 동사원형. Try not to do something.
1: 네. to 앞에 not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0: 네네.
1: I try to do it. 이게 아니라 I try not to do it. 그러면 노력은 했는데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I use this pattern all the time to my kids.
1: 어떤 식으로요?
0: Try not to spill the milk, okay?
1: 근데 그거 사실 don't인데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맞아요.
1: Right.
0: Try not to leave the door open, okay?
1: 문을 열어두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친구가 너무 뭐 그런 댓글 남긴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코멘트들 읽지 않으려고 좀 노력해. 노력해.
0: Try.
1: 그 코멘트들을 읽지 않으려고.
0: Not to read the comments. Try not to read the comments.
1: 네, 두 번째는요. 나 있잖아. 그 마카로니 앤 치즈 있죠. Mac and cheese, right?
0: 네.
1: 그거 먹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 노력했어. 나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
0: I tried so hard.
1: 그 마카로니 앤 치즈를 먹지 않으려고.
0: Not to eat the mac and cheese. I tried so hard not to eat the mac and cheese.
1: 네.
0: 요즘 선생님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이런
1: 맞습니다.
0: 게 많겠어요.
1: 예문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0: 오케이.
1: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댓글로 혹은 댓글창에 왜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어떤 걸 봤다 이런
0: 네.
1: 거쓸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In the comments. 그래서 S가 들어가는데요.
1: 네네.
0: 사실 이거는 줄임말이긴 해요.
1: Okay.
0: 그래서 원래는 in the comment section라고 좀 많이 하죠.
1: The comment section.
0: 네.
1: 이걸 줄여서 그냥 the comments.
0: Yeah.
1: 코멘트들이 막 들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0: Yes.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거 좀 댓글로 남겨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게 알려줘.
0: Let me know.
1: 그 코멘트들에
0: in the comments
1: 네가 생각하는 걸
0: what you think. Let me know in the comments what you think.
1: 네. 자, 이번에는요. 댓글창에 솔직한 의견을 남겨줘. 자, 너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
0: Leave your honest opinion
1: 그 코멘트들에
0: in the comments. Leave your honest opinion in the comments. But if you leave a bad opinion, I will delete it.
1: 너무 저기 뭐야 독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0: Let's

0: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방금 미용실에서 돌아와 거울을 다시 보는 중이야. 자, 난 방금 돌아왔어.
0: I just got back.
1: 그 미용실로부터.
0: From the hair salon.
1: 그리고 그 거울 안을 봤어, 다시.
0: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I just got back from the hair salon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1: 네.
0: 여기 looked in the mirror라고 써져 있네요.
1: 네, 안쪽을 봤네요.
0: 네.
1: 자, 다듬어만 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왜 훨씬 더 짧아진 기분이 드는 거지? 자, 난 그냥 다듬기를 원했어.
0: I just wanted a trim.
1: 하지만 왜 내 머리는 느껴지지?
0: But why does my hair feel
1: 훨씬 더 짧게?
0: Way shorter. I just wanted a trim, but why does my hair feel way shorter?
1: 네.
0: 신기하게 trim하고 cut는 셀 수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got a trim. Got a cut.
1: 맞아요. 그리고, got a haircut.
0: Yeah.
1: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한 번을 했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자, 레이어랑 앞머리는 괜찮아 보여서 더는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자, 그 층들과 앞머리는 괜찮아 보여.
0: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1: 그래서 난 노력 중이야.
0: So I'm trying.
1: 기분이 악화되지 않으려고.
0: Not to spiral.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so I'm trying not to spiral.
1: 네, 점점 나쁜 생각을 해서 더 그 spiral 안으로 갇혀서 후 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0: 네, 맞아요.
1: 자, 네 번째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알려줘. 자, 뭐가 너의 솔직한 의견이야?
0: What's your honest opinion?
1: 나에게 알려줘.
0: Let me know.
1: 그 코멘트들에.
0: In the comments. What's your honest opinion? Let me know in the comments.
1: 자, 마지막으로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든다며 스스로 가스라이팅 중인 건지 모르겠어. Hashtag 그닥 별로. 자, 난 식별할 수 없어.
0: I can't tell.
1: 그게 진정으로 내게 어울리는지.
0: If it genuinely suits me.
1: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
0: Or if I'm just gaslighting myself.
1: 그걸 좋아하게끔.
0: Into liking it.
1: Hashtag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0: Hashtag not so happy. I can't tell if it genuinely suits me or if I'm just gaslighting myself into liking it. Hashtag not so happy.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just got back from the hair salon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I just wanted a trim, but why does my hair feel way shorter?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so I'm trying not to spiral. What's your honest opinion?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 can't tell if it genuinely suits me or if I'm just gaslighting myself into liking it. Hashtag not so happy.
0: 스데이즈 리뷰.
1: 층.
0: 레이어.
1: 기분이 악화되다.
0: 스파이럴.
1: 어울리다.
0: 수트.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ing하게 가스라이팅하다.
0: Gaslight 목적어 into ing.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거울을 보다.
0: Look in the mirror.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Right,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ee Te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the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국 이야기인데요.
2: Mm-hmm.
3: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2: Yeah, so it sometimes leads to birth tourism, where someone will travel to the country just for maybe a month, have a child, and gain citizenship, right?
3: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이제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은 안 그렇죠? 한국도 그렇진 않습니다.
2: 네. I don't think the majority of countries believe in birthright citizenship. There are a few. It's not just the US, but it's interesting because even if your parents are illegal immigrants, you, if you're born in the US, can still get citizenship.
3: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예를 들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태어나기만 하면은 시민권이 부여가 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거든요.
2: Yeah.
3: 근데 이거를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2: Yes, exactly. So that's the main news of today's article that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this, which was very controversial and decisive as well. So civil rights advocates are celebrating this.
3: 그러니까 이 근거 자체가 미국의 그 헌법이 여러 번 수정됐는데 그 수정 헌법 4조입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오랜 법률적 원칙에 의해서 시민권을 이제 보장받았었는데 이것을 사법부가 이제 옹호하는 그런 판결을 냈고 사실상 이민 정책을 축소하려는 그런 행정부의 그 시도를 사법부가 차단했다고 봐야겠죠. 오늘 기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2: All right, let's get to part 1. It's on page 20 of the September book.
4: Supreme Court defends birthright citizenship by blocking Trump. The highest American judicial body recently protecte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automatic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within the nation. This significant legal ruling explicitly struck down a controversial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Donald Trump. His administration had actively sought to deny thes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infants of undocumented workers.
3: 자, 오늘은 뭐 사실 핵심어들이 여러 개네요. 네. Automatic citizenship이라든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나의 판결이 나온 거니까 ruling이라든가 struck down은 뭘 좀 무효화했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3: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 The highest American judicial body recently protecte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automatic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within the nation.
3: Okay. What is a judicial body?
2: Yeah,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he Supreme Court. It's the highest American judicial body, but it just means any collection of like legal experts, in this case, judges, right, coming together.
3: Body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기관이나 기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judicial body라고 하면 사법부의 한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선 연방 대법원을 말하는 거죠.
2: 네.
3: 미국의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recently protecte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automatic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within the nation.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시민권의 원칙을 보호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2: Yeah, principle here is obviously can mean, but it's spelled differently. The school head teacher, but in here it means a certain idea, right? A certain concept.
3: 원칙을 말하는 거죠. 오랜 법률 원칙을 말합니다. 그 수정헌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0: The highest American judicial body recently protecte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automatic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within the nation. Hmm. This significant legal ruling explicitly struck down a controversial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Donald Trump.
1: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Executive order, 그렇죠? 행정명령 조치가 여러 건 있었는데 자 이것을 struck down, 뭐 현지형은 strike down이겠죠.
0: Yeah.
1: 내려쳤다는 얘기예요.
0: Exactly. It means to declare a law or regulation invalid, right?
1: Invalid란 건 무효화했다는 얘기예요. Mm-hmm. 근거가 없다,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 조치를 명시적으로 explicitly, 이건 대놓고죠.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그런 법적 판결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 Mm-hmm. Yeah, the executive order itself was controversial, right? Mm-hmm. There are lots of people against and lots of people for. There was debate around it. Mm-hmm. This significant legal ruling explicitly struck down a controversial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Donald Trump. His administration had actively sought to deny thes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infants of undocumented workers.
1: 자동 시민권을 뭐 그냥 다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undocumented workers, 미국 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선 documentation, 문서로 보장을 받아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뭐 비자... 뭐 이제 받겠죠? 음흠. 취업비자라든가 이런 거. 네. 근데 그것이 없는 미등록 불법 이민 노동자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근본적인 자동 시민권 취득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걸 박탈하겠다. 이와 같은 조치를 꾸준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actively sought는 seek해가 거니까. 모색해왔다는 얘기죠.
0: Yeah, they were trying to do this, right? Undocumented workers is just another word for like illegal immigrant as well, isn't it? Right? Mm-hmm. They're not registered. Mm-hmm. His administration had actively sought to deny thes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infants of undocumented workers.
1: Deny는 거부하다라는 얘기니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거부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박탈하려고 하는 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Okay.
0: Here's part two.
2: Chief Justice John Roberts authored the majority opinion, asserting that these newborns are fully protected by historical legal clauses. The court firmly determined that individuals born on domestic soil remain under national jurisdiction, regardless of parental status. Consequently, this crucial verdict successfully wards off an unprecedented attempt to narrow long-standing immigration policies.
1: 자, 오랜 기간 미국에 이제 있어 왔던 그런 이민 정책을 좀 축소하고자 하는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0: 네.
1: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사법부가 제동을 건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Chief Justice John Roberts authored the majority opinion, asserting that these newborns are fully protected by historical legal clauses.
1: Majority opinion이란 건 대법관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중에 과반 의견을 말하겠죠. 다수 의견.
0: 그렇죠.
1: 이제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을 이제 판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Chief Justice는 이제 연방 대법원장을 말해요. 그 이름이 John Roberts입니다. Asserting that these newborns are fully protected by historical legal clauses. Newborn은 infant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말하잖아요.
0: Yeah, talking about the children, the babies, right? And a historical legal clause, here clause is talking about a specific section of a legal document,
1: 그쵸.
0: right?
1: 오랜 기간 이제 그 유지가 되어온 그걸 historical이라고 한 거고요. Legal causes 한 법적 조항을 말하는데 미국의 수정 헌법 14조에 있는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Okay?
0: Chief Justice Roberts authored the majority opinion, asserting that these newborns are fully protected by historical legal clauses. The court firmly determined that individuals born on domestic soil remain under national jurisdiction, regardless of parental status.
1: Okay.
0: Yeah, so on domestic soil, domestic means that country, right? We're talking about the U.S., so U.S. soil, right? Here, soil meaning 땅, the land itself, right? And they remain under national jurisdiction. To be under someone's jurisdiction means you're under their authority. Their laws apply to you.
1: 맞아요. 관할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미국발 기사

0: Domestic soil remain under national jurisdiction regardless of parental status. Consequently, this crucial verdict successfully wards off an unprecedented attempt to narrow long-standing immigration policies.
1: Ward off? 볼까요?
0: Yeah, to ward something off means you defend against it. So this was almost an attack on the Constitution.
1: 공격에 대응을 해서 뭔가 막아내다, 혹은 미연에 방지하다, 제동을 걸다? 이런 등의 뜻을 갖고 있는 게 ward of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 unprecedented attempt to narrow. Narrow가 여기서 동사네요.
0: 그렇죠.
1: 축소하다는 의미.
0: Yeah, make smaller. 네.
1: Long-standing immigration policies. 미국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이제 이어져온 그런 이민 정책들을 이제 축소하고자 하는 전례가 없는 그런 시도들의 제동을 성공적으로 거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민 정책을 축소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unprecedented 그랬잖아요.
0: Yeah, never seen before. Never an example or precedent has there been.
1: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민자의 국가인데
0: 그렇죠.
1: 이런 정책을 축소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Okay?
0: Consequently, this crucial verdict successfully wards off an unprecedented attempt to narrow long-standing immigration policies. Yeah, verdict used for very formal decisions, right? Made especially by a court
1: 그렇죠.
0: or something.
1: 판결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Mm-hmm. 네, 결정 자체를 verdict이라고 하니까요. Mm-hmm.
0: Here's part three.
2: Some conservative judges strongly opposed the ruling, but civil rights advocates celebrated it as a historic win. The ruling confirms that the 14th Amendment protects citizenship for anyone born in the United States, a principle upheld for over 150 years. Legal experts noted that the administrative effort failed to bypass established federal statutes and historical amendments.
1: 자, 거기 이제 the 14th Amendm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amend 자체가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 헌법 조항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Okay?
0: Some conservative judges strongly opposed the ruling, but civil rights advocates celebrated it as a historic win.
1: 자, 일부 이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strongly opposed the ruling. 이게 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게 아니라 반대 의견도 강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자, 그렇지만
0: But civil rights advocates celebrated it as a historic win. Yeah, in the US you hear about civil rights all the time, right? People who are fighting for what's in that constitution, the fairness about
1: 그쵸.
0: it.
1: 시민권이잖아요. So civil rights advocates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시민권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들, 즉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Celebrated.
0: Some conservative judges strongly opposed the ruling, but civil rights advocates celebrated it as a historic win. The ruling confirms that the 14th Amendment protects citizenship for anyone born in the United States, a principle upheld for over 150 years.
1: Mm-hmm. 자, 이번 판결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confirms, 확인하는 바는 The 14th Amendment protects citizenship for anyone born in the U.S.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을 명확하게 확인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so to uphold something as well, it's the opposite of strike down,
1: 맞아요.
0: isn't it? It's to keep it there.
1: 이 원칙 자체는 upheld for over 150 years. 150년 이상 유지되어온 그런 조항이란 얘기예요.
0: 그렇죠.
1: 원칙이자.
0: Yeah.
1: Okay.
0: That's why it's very historic. The ruling confirms that the 14th Amendment protects citizenship for anyone born in the United States, a principle upheld for over 150 years. Legal experts noted that the administrative effort failed to bypass established federal statutes and historical amendments.
1: Statute 자체도 법령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0: 그것도
1: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0: 그렇죠. Can also be referred to as legislature as
1: 그쵸.
0: well.
1: 그렇죠. 예, 예. 뭔가 법안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단어들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이 administrative effort은 아까 그 행정명령 조치를 말하는 거죠. 미 행정부의 어떤 조치 자체가 failed to bypass. 이렇게 좀 피해가는 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네.
0: Yeah, because in a way, the executive order itself was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만나보세요. Welcome aboard.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고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뭐 시간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3: I think, I honestly, if you ask me, I think it was a combination of two 네. things. You were, 네. you were very busy, and I think you also got lazy.
4: 그렇죠.
3: Yeah.
4: 이게 운동이 이제 나중에 이제 최근에 열심히 하면서 느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3: 네, yeah.
4: 게을렀던 것 같기도 해요.
3: Yeah. 네,
4: 몸 힘든 게
3: We all have 힘들어서. excuses.
4: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3: 네.
4: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도 어렸을 때 이제 운동에 좀 소질이 없고 이제 재미도 찾지 못해서 꾸준히 이제 운동을 안 했었는데 40대가 돼서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3: 아.
4: 주변에서 아유 이렇게 어깨가 구부정해 이렇게 어깨 펴 약간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 계기들이 다들 한두 번씩은 오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고 혼자 이제 하면 힘드니까 1대1 그 개인 레슨 있잖아요. PT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이제 받게 됐는데 재미있으셨나 봐요. 좋은 선생님 만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제 점차 무게를 늘려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몸이 살살 이제 변하기 때문에
3: 네.
4: 재미를 붙이는 구간인
3: 맞아요.
4: 것 같아요.
3: 그럴 것 같아요.
4: 제가 요즘 딱 그래요. 네, 조금씩 더 무겁게 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가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부자가 된 기분인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멋진 오늘의 사연의 결론입니다. 오케이.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3: 네, 새싹 사연입니다. 마음 많은 헬스장 관리인 정치진님의 사연입니다. So cute.
4: 자, 오늘 사연 내용 저희가 영어로 한 줄 한 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5: Exercise. When I was in school 30 years ago, I always got the lowest fitness grade on our physical fitness tests. It took me 23 seconds to run 100 meters. I wasn't good at sports, and I never found them enjoyable. Even after becoming an adult, the only exercise I got was breathing. But once I reached my 40s, I noticed that my stamina had dropped. People started telling me that my posture was getting worse and that I should stand up straight. So I decided to start exercising and joined a gym. I also signed up for one-on-one personal training. I started to enjoy learning how to activate the right muscles and gradually lift heavier weights. Now I go to the gym every single day. I feel like I'm rich in spirit on days when I work out for more than 2 hours. Every night before going to bed, I plan the next day's workout. I'm grateful that working out has brought so much energy back into my life.
4: 30년 전 학창 시절에 저는요, 체력장을 하면 매번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3: When I was in school 30 years ago, I always got the lowest fitness grade on our physical fitness tests.
4: Okay. 자, 체력장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the lowest grade, 그 앞에 이제 fitness grade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저 체력장의 등급의 의미로. 자, 그 체력 검사는 on our physical fitness test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I did well on the test 전치사가 on이거든요. Mm-hmm. 이런 전치사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in이 아니라 on the test. 좋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100m 달리기를 23초에 뛰었었죠.
3: It took me 23 seconds to run 100 meters.
4: 23초. 저는 제임스 씨 몇 초 뛰셨어요, 100m?
3: We didn't do this in school.
4: 아, 그래요?
3: So I don't know. I wasn't really a fast runner, but what about you? Let me guess. 15 seconds.
4: 저도 13초 뛰었던 기억이 나요. 13초 초반.
3: 빠른 거죠.
4: 12초 때 뛰는 친구들은 막 육상부 친구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저도 느낀 게 뭐냐면 더 빨리 뛰려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0: 그 기록이 넘어서진 않더라고요. 아, 몸이란 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1: Yeah, well, some are fast, some are slow, right?
0: 그렇죠.
1: Yeah.
0: 네. 각자의 어떤 그 체력에 맞는 그런 시간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든 그 100m를 이제 23초에 뛰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It took me 23 seconds, 소요 시간이 23초, to run 100m. 자, 저는 운동에 소질이 없었고요. 재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1: I wasn't good at sports and I never found them enjoyable.
0: 재미를 찾지 못했다. 찾다라는 말을 우리도 하잖아요, 여기서요. 재미를 찾지 못했다. 영어에서도 find 동사 쓰시면 돼요. I never found them enjoyable 하면 재미라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못 느꼈다. 자, I wasn't good at sports. 그래서 운동에 소질이 없었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성인이 되어서도요, 오로지 그 숨쉬기 운동만 했었죠.
1: Even after becoming an adult, the only exercise I got was breathing.
0: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Yeah.
0: 운동하세요? 네, 숨쉬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도 The only exercise I got was breathing 하면 숨쉬는 거 외에는 특별한 운동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1: But once I reached my 40s, I noticed that my stamina had dropped.
0: 이 스태미나라는 게 이제 주로 체력의 의미로 쓸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저하된 것을 알았다. I noticed 인지했다. That my stamina 발음이요?
1: Stamina.
0: Stamina 이렇게 stamina had dropped 이게 떨어졌다는 걸 느꼈다. 자, 40대에 접어들어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1: Once I reached my 40s.
0: reach 동사 좋네요. 그렇죠? 40대 접어들어서니까 once I reached my 40s 그랬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세가 좀 무너졌다. 어깨 좀 펴고 다니라. 이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운동하기 전에
1: I see.
0: 어깨를 이렇게 좀 피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 어깨가 되고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게 좀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운동하면서 자세 교정부터 하거든요. 네, 막 이렇게 팔 돌려가면서.
1: Right.
0: 네. 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1: People started telling me that my posture was getting worse and that I should stand up straight.
0: Stand up straight.
1: Yeah.
0: 이렇게 해요?
1: Stand up straight. So basically, if you stand up straight, we're talking about your overall posture, right? So your shoulders are spread wide, you're not hunched over. 그래서 약간 좀 똑바른 자세를
0: 그쵸?
1: 할때 stand up straight를 많이 하고요. You could say pull your shoulders back
0: 오케이.
1: 하면은 진짜 어깨를 펴다라는 또 표현이 있어요.
0: Pull your shoulders back.
1: Right. 그러니까 어깨를 막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으면은
0: 그쵸.
1: hey, don't slouch. You know, don't hunch over. Pull your shoulders back 하면 어깨를 활짝 펴라 이런 말이거든요.
0: 그렇죠. Slouch하고 hunch over는 다 반대 말들이고 꾸부정하게 자세를 한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들을 말하는데 pull your shoulders back이라든가 stand up straight 같은 경우는 어깨 펴고 이렇게 자세를 올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1: Yeah, straighten your entire posture.
0: 그렇죠.
1: Right.
0: 의자에 앉았을 때는 야, 그 꾸부정하게 앉지 말고 sit up straight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데 sit up straight 의자에 앉아서 허리 펴고 앉아라. 그다음에 stand up straight 하면 어깨 펴고 자세를 올바로 해라.
1: 맞아요.
0: 예. 두 개요.
1: 아이들이 이렇게 막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어른들 앞에서 좀 버릇없게 막 이렇게 너무 편한 자세로 있을 때, Hey, sit up straight.
0: 그렇죠.
1: 똑바로 앉아.
0: 앉아 있을 때는. 예.
1: Right.
0: 그래서 오늘 이제 구동사가 참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할게요. Stand up, 그다음에 straight까지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펴고 자세를 똑바로 하다. 자, 그런 얘기를 주면서 들었다. My posture was getting worse. 자세가 안 좋다. 어깨 펴라. 이런 말 들었다 보니 아, 이거 안 되겠다. 운동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1: So I decided to start exercising and joined a gym.
0: Join the gym. 이제 등록 자체를 조인으로 했고. 자, 그리고 등록만 한게 아니라 1대1 PT를 받게 되었습니다.
1: I also signed up for one-on-one personal training.
0: 1대1 영어로?
1: One-on-one.
0: One on one.
1: Yes.
0: 이걸 하이픈으로 다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면 1대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T라고 많이 줄이는데 영어에선 PT라고 거의 안 줄이죠. I have a PT today. 그럼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personal training이라고 여러분이 풀어주시고

0: 등록했다. Sign up for 그 동사 붙여서. 자, 오늘 통한 기 문장 1번은 이걸로 갈게요. 1대1 PT 끊었다. Also는 빼겠습니다. 갑니다.
1: I signed up for one-on-one personal training.
0: 1대1 수업 끊었다. One more time.
1: I signed up for one-on-one personal training.
0: One-on-one 쓰는 방법을 문장에서 여러분이 익히시기 바래요. 자, 올바르게 근육 사용하는 방법을 또 배우면서 점차 무게를 늘려나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 I started to enjoy learning how to activate the right muscles and gradually lift heavier weights.
0: 그렇죠. Activate the right muscles. 이게 사람이 몸에 근육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부위에 근육을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배워가고 느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턱걸이 같은 거 처음에 못하다가 10개 정도 하는 시점. 예. 그다음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조금 뭐가 협응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기는 게
1: I
0: 느끼잖아요.
1: think this could also mean in some cases, you know, like when you weight train, for example, you're working on your thigh muscles, then they say, hey, focus on a certain area. 거기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여기에요.
0: 그렇죠.
1: So you know where you should focus your strength on.
0: Personal trainers actually help you do that, right?
1: Right, so you're activating those
0: The
1: muscles.
0: right muscles. 네,
1: Yes.
0: 그래서 올바른 근육 사용법을 배운다. 여기 activate the right muscles. 자, and gradually lift heavier weights. 자, 지금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1: Now I go to the gym every single day.
0: 이건 뭐 거의 이제 그 운동 안 하면 하루가 좀 약간 피곤하게 느낄 정도로, 예, 오히려 운동이 이제 그 삶의 중심이 되신 거네요. 2시간 넘게 운동을 하는 날은 마음의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1: I feel like I'm rich in spirit on days when I work out for more than 2 hours.
0: 그렇죠. 2시간이면 뭐 충분히 운동하실 거네요. 뭐 유산소 반 정도 하셨을 거고, 반 정도 웨이트리프팅 하시고. 자, 이 마음의 부자란 말 우리도 은근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이제 몇 가지 표현을 고민해 보니까 이 표현 나쁘지 않아요. I feel like I'm rich. 그 다음에 마음은 in spirit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 통한 기 문장 2번 이걸로 갈게요. 갑니다.
1: I feel like I'm rich in spirit.
0: 한번 더요.
1: I feel like I'm rich in spirit.
0: 마음의 부자가 된 기분이다. 이거 아예 통으로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On days when I work out for more than 2 hours. 좋습니다. 자, 매일 밤 자기 전에 내일은 어떤 운동을 할지 계획까지 세웁니다.
1: Every night before going to bed, I plan the next day's workout.
0: 그렇죠. 명사니까 workout 앞에 힘 주셔야 되죠. 자, 이렇듯 삶의 큰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준 헬스 운동이 너무 고맙습니다.
1: I'm grateful that working out has brought so much energy back into my life.
0: 그렇죠. 여기선 구동사니까 working out 뒤쪽에 힘을 줘야 되죠. 예. So I'm grateful that working out has brought so much energy back into my life.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좋습니다. 자, 전체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Exercise. When I was in school 30 years ago, I always got the lowest fitness grade on our physical fitness tests. It took me 23 seconds to run 100 meters. I wasn't good at sports, and I never found them enjoyable. Even after becoming an adult, the only exercise I got was breathing. But once I reached my 40s, I noticed that my stamina had dropped. People started telling me that my posture was getting worse and that I should stand up straight. So I decided to start exercising and joined a gym. I also signed up for one-on-one personal training. I started to enjoy learning how to activate the right muscles and gradually lift heavier weights. Now I go to the gym every single day. I feel like I'm rich in spirit on days when I work out for more than 2 hours. Every night before going to bed, I plan the next day's workout. I'm grateful that working out has brought so much energy back into my life.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40대가 되다. reach 동사를 40s 이런 나이대와 호응을 시키세요. 갑니다.
1: My fitness got worse as I reached my 40s.
0: 40대가 되고 나서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1: I gained a lot of weight after I reached my
0: 40s.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모로 좀 달라진다.
1: People change a lot when they reach their 40s.
0: Okay. 자, 그다음 자세를 똑바로 하다 혹은 똑바로 서다 할 때 stand up straight 오늘 가장 중요한 구동사라고 강조해 드렸어요.
1: 네, 함께 해보세요. People started telling me that I should stand up straight.
0: 아, 어깨를 좀 펴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1: I keep forgetting to stand up straight.
0: 자, 아내가 늘 좀 어깨 좀 펴고 자세를 올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1: My wife always tells me to stand up straight.
0: Stand up straight.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헬스장에 등록하다. join 동사로 간단하게 처리해서 입에 붙이세요. join a gym.
1: I decided to start exercising and joined a gym.
0: 연초에 헬스장 등록하는 사람 많다.
1: Many people join a gym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0: 올해 그 New Year's resolution에 운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Isn't it hard to work out every day?
2: Not at all. If anything, I feel like it gives me energy.
1: Wow, you were never the athletic type.
2: I know. I never imagined I'd end up like this either.
1: It does look like a lot of fun.
2: Yeah, my life is completely different now that I've started exercising.
1: 'Isn't it hard to work out every day?'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게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0: 그렇죠. 네. 처음엔 하루 운동하는 것도 힘들죠. 매일 하다 보면 오, 이게 괜찮네 싶어요. 네, 네.
1: Yeah. 근데 not at all 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If anything, 오히려 말이지 I feel like it gives me energy. 에너지를 더 찾는다니까. 그렇죠. 얻는다니까.
0: 운동하고 나서 힘이 더 난다. 이 얘기거든요. If anything이 뭐냐면 그 다른 건 몰라도 이건데 우리말에 약간 오히려하고도 비슷해요.
1: 네네.
0: 야, 오히려 힘이 나 운동하면. Okay?
1: Wow, you were never the athletic type. Athletic type이라고 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0: 성향.
1: Yeah.
0: 네.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얘기.
1: I know. 그러면서 I never imagined I'd end up like this either.
0: 내가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 Okay?
1: It does look like a lot of fun. 아니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긴 해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My life is completely different now that I've started exercising.
0: 그렇죠. 운동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듯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화문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5개 영작 쭉 해보시고요. 2번과 4번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1: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여러분, 맛집 너무 좋죠? 그렇지만 맛집에 갔는데 줄이 엄청 길다. 이걸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So, 우리 잭쌤은요, 맛집에 갔어요. How long are you willing to wait? 얼마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1: Well, it depends on the situation.
0: Mm-hmm.
1: If I were visiting a famous restaurant in another city, I would be willing to wait longer.
0: 네.
1: But if it was my city, and I could just go there another time, then I probably wouldn't want to wait more than, I don't know, 40 minutes.
0: 아, 그러면 다른 도시에 가서 유명한 맛집을 가면 좀 더 오래 기다릴 의향은 있지만 내가 사는 도시라면 40분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다른 도시면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시간?
1: Well, maybe, yeah. Maybe if I went to another country,
0: 아, 다른
1: specifically
0: 국가요?
1: to eat at
0: 아,
1: that restaurant,
0: 네.
1: I could wait for hours. But
0: 아,
1: usually I don't like waiting.
0: 그쵸. 그 국가에 일부러 그 식당 때문에 갔다 그러면 몇 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1: yeah.
0: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날이다. 아,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1: Yeah. Maybe it's because I'm old,
0: mm-hmm.
1: but if I see a long line, I just immediately turn around and go find something else. I don't have time.
0: 맞아요. 시간이 금이죠. 네, 그런데 그런 줄을 기다릴 때도 궁금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경우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1: Well, our question is,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wait의 스펠링은요?
1: W-A-I-T.
0: 맞습니다. 우리 몸무게도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은 다르죠.
1: Mm-hmm. Right. That one is W-E-I-G-H-T.
0: 네, 조금 더 길어요. W-E-I-G-H-T. 기다림은 W-A-I-T입니다.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once again is
1: How long is the wait?
0: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얼마나 오래 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나 기간을 물어볼 때는 How long? 으로 보통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보통 우리가 long이라는 거는 긴, 길이가 긴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long하고 short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외우는데 길이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길고 짧은 거를 long, shor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얘기할 때는 is,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is, 비동사를 사용해 주는 거죠. 자, how long is, how long is, 다음엔 이제 대기 시간, 뭐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The wait라고 합니다. 왜 the wait냐? 지금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에 대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왜냐면 기다림은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 wait라고 the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받는 시간, 뭐 식당, 병원,

0: 놀이공원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how long is the wait?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1: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네, 이 질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Well,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word wait. So, how long is the 뭐뭐?
0: 네,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물어볼 때, 뭐 어떤 것의 길이라든지 소요 시간, long이 뭐둘다 해당이 되니까요. 물어볼 때는 특정 뭐뭐의 소요 시간이나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꼭 th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he까지 기억을 하시라고 How long is the까지 패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꼭 the까지 붙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1: Okay, so let's start with an example where long means 길다.
0: 아, 길이. 길이를 네. 얘기할 때요. 알겠어요.
1: How long is the line?
0: 오, line. 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줄이 얼마나 길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How long is the line? 줄이 얼마나 길어요? 저는 이 질문 공항에서 해봤는데요. 공항에 그 departure
1: 네.
0: 그 층에서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라는 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공항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like a snake. Long
1: 네.
0: snake. 그러니까 줄이 너무 길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어디가 줄 끝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how long is the line?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럴 때.
1: And then after you got on the airplane,
0: 네.
1: you could ask, How long is the flight?
0: 아하, 그래서 겨우 출국장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is the flight? Flight가 비행이라는 뜻인데요. The flight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탄요 비행이라서 비행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이 얼마나 걸려요? 즉,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뜻이 되죠.
1: Yeah, you might also ask that when you're booking tickets.
0: 그쵸. 표를 예매할 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How long is the interview?
0: 아, 인터뷰, 면접. 또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 있겠네요. How long is the interview? How long was the interview for Start English, Zach? Do you remember?
1: I don't remember. I think it was under half an hour.
0: 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죠? 한 30분 동안 우리 수다떤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How long is the interview? 물어볼
1: I
0: 수
1: was
0: 있겠죠?
1: ready to start.
0: 스타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언어 유희네요. 스타트 잉글리시니까. 우리 잭쌤.
1: 네.
0: 축하 기념 파티 한다면서요.
1: 네.
0: How long is the ceremony? 행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1: It'll take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0: 오, 행사. 행사, 특히 어떤 기념 행사를 우리가 세레모니라고 하잖아요. 세레모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레모니를 축구 선수가 공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영어로도 그걸 세레모니라고 하나요?
1: I don't think so. We might
0: 네.
1: say celebration, though.
0: 그렇죠. celebration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Post-goal celebration.
0: 네, post-goal celebration. 골을 넣은 후에 celebration, 뭐 이렇게 축하라고 하는데 기념 ceremony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ceremony 자체는 뭐 기념 행사의 뜻을 갖고는 있어요. How long is the ceremony? It'll take. 자, 어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는 take를 쓰죠. 그래서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라는 표현이고요. It'll take about an hour.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1: Here's one again with length. How long is the tunnel?
0: 길이가 또 나왔네요. How long is the tunnel? 터널이 얼마나 길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저는 진짜 긴

0: 인터널 들어가 봤어요. 요즘 그한 터널이요. 그 여의도 쪽에서 시작하는 터널 있거든요. 서쪽에, 서울 서쪽에.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와,
1: 완전 길어요.
0: 진짜 길어요. 언더그라운드 터널. 한 몇 킬로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나지? 제 친구는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그게 막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1: 진짜 서울에 그런 거 있는지 조금 깜짝 놀랐죠.
0: 그쵸, 깜짝
1: 네.
0: 놀랐죠. 네, 진짜
1: There's also another
0: 길더라고요.
1: long tunnel on the way out toward the east coast.
0: 아,
1: The
0: 그래요?
1: new highway. 네.
0: 오, 그건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1: You could also ask, how long is the delay?
0: 아, delay. 지연 시간이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How long is the dela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 long is the 뭐뭐를 물어봤는데요. 뭐또 있어요? 혹시?
1: Oh, sure.
0: Okay.
1: You could ask, how long is the speech?
0: 아, speech. 아, 세리머니 같은 데 가면 스피치 하잖아요. 길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맞아요.
0: How long is the
1: How
0: speech?
1: long is the speech?
0: 아,
1: 언제
0: 좀
1: 끝나요?
0: 짧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1: Or
0: 연
1: even worse, how long is the test?
0: 시험이 얼마나 길어요? It's a 3-hour test.
1: 아,
0: 3시간짜리 시험 너무 싫습니다. 네. 시험이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the tes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가 됐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혹은 어떤 게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뭐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How long is the line?
0: How long is the line?
1: How long is the flight?
0: How long is the flight?
1: How long is the interview?
0: How long is the interview?
1: How long is the ceremony?
0: How long is the ceremony?
1: How long is the tunnel?
0: How long is the tunnel?
1: How long is the delay?
0: How long is the delay?
1: How long is the speech?
0: How long is the speech?
1: How long is the test?
0: How long is the test? How long is the program? Start English.
1: Oh. Oh,
0: About,
1: there's one more that I use often as a
0: 뭐요?
1: musician. How
0: 네.
1: long is the set?
0: How long is the set? 세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의 전체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5분 정도요.
2: 좋습니다.
3: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0: 미국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1: 네네.
0: I have Zach's your drink out here. 뭐 이런
1: Drink
0: 식으로.
1: for Brandon.
0: Drink for Jack or Zach. 네, 뭐 이렇게 네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실례합니다.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어로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음료가 나오는데까지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정도요. 5분 정도.
1: About 나오겠어요.
0: 맞아요. 우리 아까 행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했을 때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It'll take about an hour라고 했거든요. take를 썼는데 take 대신에 또 다른 단어를 쓸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름을 불러주다, 부르다는 call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이라는 표현은 뒤에 오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음료가 준비되면 요 어순으로 한번 영어 표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5: It'll be about 5 minutes.
4: That's fine.
5: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실례합니다.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4: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1: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실례합니다.

0: excuse me.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다시 한번요.
1: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자, how long is the wait?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나의 음료가 나오는데 라는 표현은 뒤에 for my drink 라고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for my drink, 나의 음료를 위해서 나의 기다림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for my drink 붙인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5분 정도요.
2: It'll be about 5 minutes.
1: It'll be about 5 minutes.
0: Take를 써도 되지만 be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it'll take about 5 minutes, it'll be about 5 minutes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about은 대략이라는 뜻이고요. 5 minutes가 5분이라는 뜻이죠. It'll be about 5 minutes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3: That's fine.
1: That's fine.
0: 네, that's fine. Fine은 여기서 괜찮은 이라는 뜻으로 mm-hmm. 사용이 됐죠. 아, 네, 그거 괜찮아요. 뭐 좋아요. 이런 의미죠.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2: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1: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그렇죠. Will, 우리가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Call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여기서 it는 당신의 음료라는 뜻이고요. 당신의 음료가 준비되면 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So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2: It'll be about 5 minutes.
3: That's fine.
2: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1: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였고요. 뒤에 for my drink까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음을 연습하실 때요. How long is the wait?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발음하신 다음에 for my drin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억양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딱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1: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Lovely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여행 중에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당황하는 경우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1: 저는 크게 당황은 안 했는데
0: 아,
1: 요새 핸드폰에 있으니까 네. 저는 찾아보고 막 이렇게 길 찾는 거 좋아하긴 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답답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찾다 찾다 너무 이제
0: 그러니까
1: 그런 못 찾으면
0: 그 심정을 잘 모르시는구나.
1: 잘 모르는데 딱 한 번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파리 갔었는데 네. 확실히 어느 매장이 있다고 그 유명한 그 네. G 맵에 있었는데 네. 도착했는데 없는 거야.
0: 그 장소가?
1: 그 장소가. 그러니까 이 맵의 지도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던 매장을 갔었던 거예요.
0: 저런.
1: 뺑뺑 돌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is is? Could you tell... 다 모른대.
0: 오.
1: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매장이 다...
0: 문을 닫았구나.
1: 문을 닫았는데
0: 아.
1: It's still on the map.
0: 오.
1: So we were like frustrated. Like, okay, we give up. Next shop.
0: Ah, so you were with someone there.
1: I was with people.
0: Yeah. Oh, thank goodness. Yeah. 누구라도 같이 있으면 좋죠.
1: 근데 우리는 이제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0: 에이.
1: 그래도 이제 막 영어를 쉽게 쉽게 하는데 또 프랑스 가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영어를.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Where is the shop? 그러면서 Nobody knows.
0: 어.
1: It's not there anymore.
0: 저런 저런.
1: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건 nobody's fault, really.
1: Nobody's fault.
0: 그렇죠.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완전히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제 만들어봤거든요. 분명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보니까
1: right.
0: 이미 그 식당을 지나쳤는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게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Mm-hmm. 야, 우리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1: 어, 진짜? 난 식당이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는데.
0: 아, 그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친 것 같아.
1: 정말? 그럼 한번 물어보자.
0: 그래, 시간 더 낭비하기 전에. 그렇죠.
1: 솔직히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1: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0: 그럼 이럴 때 좀 더 이 이야기가 나한테 와닿는다. 이 말을 영어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 Oh, this situation is close to home.
0: 아, 네.
1: Close to home.
0: Close to home.
1: So home is me.
0: 네.
1: It's very close to my situation.
0: 아, 그 close to home이라고 하는군요.
1: It's close to home.
0: 어,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된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1: right.
0: I can relate.
1: I can relate to the situation.
0: 그렇죠. I can relate to the situation 해도 되는 거죠?
1: 그게 좀 더 쉬운 편이긴 하네요.
0: 아, 그래요?
1: I like it better. Yeah.
0: 어. Oh,
1: I can relate.
0: I can relate.
1: I had the same experience.
0: 아, 그러면 I can relate 까지만 말해도 돼요?
1: Yeah, it's perfect.
0: 어,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1: 딱 둘. I can relate.
0: Oh, I can totally relate.
1: I can totally relate.
0: 그렇죠. 정말 나 와닿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할 때 relate 하면은 연관을 짓는다라는 동사가 되죠. Relate,
1: That's right.
0: R-E-L-A-T-E. 그래서 연관이 있는 사람, relative가
1: That's right.
0: 되잖아요.
1: 그 친척들을 relative라고 해요.
0: 그렇죠. Yeah. 친척들, relative라고 해서. 네, 자 여기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relate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고 그 식당이 분명히 이 거리인 근처인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미 지나친 것 같은데 눈에는 띄지 않았고 자,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었어.
1: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0: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네. 그냥 우리는 길을 잃었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제일 생애 처음으로 만난다. 하면은 we are lost.
1: Right.
0: You are lost. I am los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 Right. I think I'm lost.
0: 그렇죠. 그러니까 I think도 안 붙이고
1: 그냥 I'm lost.
0: 응, 나는 길을 잃었어라는 문장 자체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 뼈대가 I am lost. You are lost. We are lost. 이렇게 비동사와 lost, L-O-S-T를 붙일 텐데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자니 I think we are lost.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라고 해서 we are
1: completely lost.
0: Completely lost. 이렇게요. 그냥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

0: 만 보고 거기다가 앞에 이것도 좀 붙여보고 중간에 이런 말도 붙여보고 해서 조금씩 확장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활동 같더라고요.
1: 저희가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0: 네.
1: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어. 가끔 선생님이 오케이, do you follow me? Do you follow me? 그럼 저는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0: 네.
1: I'm sorry, I'm lost.
0: 아, 그럴 때
1: 이럴
0: I'm
1: 때도
0: lost.
1: I'm lost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지. 그럴 때도
1: 예.
0: 저는 길을 잃었어요. I'm lost.
1: 가는 방향이 다 가고 있는데 혼자 뒤쳐져 있어가지고 excuse me, I'm
0: 네.
1: lost.
0: 그런 말도 자신 있게 할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등록금을
1: 그럼요.
0: 내고
1: 예.
0: 다니는데,
1: 그러니까요.
0: 혹은 너 무슨 뭐 수업료 내고 다니는데 길을 잃었다, 나못 알아듣겠다, 헷갈린다라는 말을 왜 자신 있게 못해? 그러면 날 알려달라. 내가 길을 찾을 때까지.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1: Absolutely.
0: 사실은. 그래서, 네. We are completely lost. I am completely lost. 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혹은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You look lost.
1: Oh, Diane, you look lost.
0: 그렇죠.
1: Do you need help?
0: 네. Do you need help? 그러니까 혹은
1: Right.
0: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역이나 이럴 때좀 이렇게 그 헷갈려하고
1: 맞아요,
0: 계실 때.
1: 맞아요.
0: 네. 그럴 적에 You look lost. Can I help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1: Oh,
0: 거죠.
1: you're so kind.
0: 네. 그렇죠. 네. 자,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이렇게 I think도 붙일 수 있고 completely를 붙일 수 있다.
1: Right?
0: 혹은 우리가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아. I think we are a little lost.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 약간, 그쵸?
0: 네.
1: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응.
1: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we're a little bit lost.
0: 네.
1: Yeah.
0: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We're a
0: Okay.
1: little lost.
0: A little 아니면 completely. 자, 그랬더니 진짜? 야, 난 식당이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거든.
1: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0: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자, 이게 또 뭐냐? I thought 뭐뭐 was 어디 어디라는 식의 문장 구조가 됩니다.
1: Right.
0: I thought 하면은 나는 그런 줄 알았어라는 말이 되죠.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렇게 믿고 있었지 뭐야. I thought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네라고 말할 때 보통 I thought라고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1: Right.
0: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우리가 찾고 있는 식당이 이 거리 근처에 있다고 나는 생각했지.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Near는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라는 뜻이 됩니다.
1: That's
0: 네.
1: right. Near.
0: Near.
1: Somewhere around here.
0: 그렇죠.
1: Near here.
0: 맞습니다.
1: Near the street.
0: Near here, 여기 근처, near the street, 이 거리 근처. 자, 그런 줄 알았지.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street.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2: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3: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0: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이때도 near 하고 한참 있다가 this street 이게 아니고 near this street 해서 이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발음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1: Right.
0: Near this street 이렇게. 자, 그랬더니 야, 이 지도를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벌써 그걸 지나쳤어라고 말해요.
1: According to this map, or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0: 그렇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According to the map, 그 지도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map, 그러니까 우리가 지났다, 지나쳐서 걸었다. We walked past it already. 그걸 이미 지나쳐서 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Right, according to
0: 네.
1: 뭐뭐에 의하면, according to the map, according to my cell phone, my smartphone map. So you're looking at something, you're following the direction based on this map. So you generally say according to the map.
0: Right. So you say according to the map, according to my phone.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다음은 어떤 object, 그
1: Right.
0: 물건이 올 수가 있는데, 사물이 올 수가 있는데, how about 사람? According to my teacher,
1: Right.
0: according to Juche. 이렇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1: Right.
0: 붙여서도 말할 수 있나요?
1: So you can say, according to someone, what you're trying to say is, that person says,
0: Right.
1: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according to him, according to her, according to Diane,
0: 그렇죠.
1: English is easy. 라고 표현하는
0: 어떤
1: Diane,
0: 다이앤이
1: 어떤
0: 도대체 그렇게 말할
1: 다이앤일까요?
0: 수 네. 네, 여기서는 뭐뭐에 따르면 우리가 벌써 그것을 이미 지나쳐 걸어왔더라. We walked past it already라고 합니다. 네. 자, 이때 PAST

0: PASS는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1: Right.
0: So we passed the bank 하면 우리가 그 은행을 지나쳐 왔어요라는 말인데 we walked past the bank 이렇게 말하면 그 은행을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이런 뜻이 돼 버려요.
1: 그때는 PAST
0: 그렇습니다.
1: 스펠링이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So past는 이렇게 어떤 것을 지나쳐서라는 뜻이 되는 건데
1: right.
0: 언뜻 PASSED past 지나쳤다라는 뜻의 동사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1: Yeah.
0: 이제 같은 거로 헷갈리기 yeah. 쉬운데요.
1: Right.
0: 스펠링도 다르고 쓰임도 완전히 다릅니다.
1: 자,
0: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란 말, 그다음에 walk past it 어떤 걸 지나쳐 걷다라는 거 특히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세요.
2: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0: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자, 그랬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야, 그 말?
1: Seriously?
0: Seriously?
1: Really?
0: Really?
1: really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seriously?
0: Seriously?
1: 심각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it just means really, like a strong really. Seriously?
0: 농담 아니고 진짜지? 라는 뜻이 바로 seriously?
1: 진짜? Seriously?
0: Seriously? 그러면서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1: We should ask someone.
0: We should ask someone입니다.
1: Yeah.
0: 자, 이쯤이면 우리가 더 이상 지도에만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히 옳은 일이고 바람직하다라는 뜻으로 we should ask someone이라고 합니다.
1: I don't want to be lost anymore, any longer. We should ask someone.
0: We should ask someone.
1: Right?
0: 네, 그렇죠. 이때 should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뭐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1: Yeah, we should.
0: We should. 그렇습니다. We should ask someone.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라는 뜻으로
1: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네,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이 말은 앞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이어서
1: yes.
0: we should ask someone before we ask more, we waste more time. 이런 yeah. 문장이 되겠군요.
1: 저도 이제 파리에서 이제 확실히 지도상으로는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없다 보니까
0: 네.
1: 에이, 설마 지도가 틀릴 일은 없겠지.
0: 네.
1: 아주 유명한 지도인데
0: 네.
1: There's no way it's wrong.
0: Uh-huh.
1: We wasted over an hour.
0: Oh.
1: It has to be here. It must be here.
0: 그것도 참 대단하다. 대충 그러면 좀 알아볼 만도 한데. So you were just walking around and looking for this place for an hour?
1: Maybe it's a special store. It's kind of hidden behind buildings. Later we found out it's not there anymore.
0: Oh, that's too bad. That's a shame, really.
1: That's what you should always ask.
0: Aww.
1: You should always ask someone if you feel like you're lost.
0: 그렇죠. Yeah. If you feel like you're lost.
1: Yes.
0: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얼른 물어보는 게 제일 상책이라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before we waste more time.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을 waste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waste, 낭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instead of wasting more time. 이렇게 말해도 되겠군요.
1: Yeah, instead of wasting more time.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3: Seriously? We should ask someone.
2: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3: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2: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3: Seriously? We should ask someone.
2: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있잖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2: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1: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0: 진짜? Really?
1: Really?
0: 아, 나는 식당이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거든.
2: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street.
1: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street.
0: 이 지도에 의하면 말이야. 우리가 이미 그곳을 지나쳤어.
2: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1: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0: 정말? Seriously?
4: Seriously?
0: 그럼.

0: 이젠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We should ask someone.
1: We should ask someone.
0: 그래,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전에.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1: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0: 아까도 이제 we should ask someone 이제쯤이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런 right.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let's ask someone 그냥 let's라고 하면 또 어때요?
1: Yeah, that's a good one. Let's. That means we should. Let's ask someone.
0: Let's ask someone.
1: Yeah, we should ask someone.
0: We should ask someone. Right. 이때 we should let's 하면은 좀 더 그냥 하자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yeah. 반면에 we should 하게 되면 좋든 나쁘든 싫든 상관없어. 누가 뭐 찬성 반대 다 필요 없어. 해야 돼. 이런 말로 we should 조금 더 강제성이 느껴지기도 yeah. 합니다.
1: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맥락이죠.
0: 네, 맞습니다.
1: We should.
0: We should. Yeah.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yeah, we should. 그래, 우리 진짜 그래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죠.
1: When you're agreeing with them.
0: 네.
1: Yeah, we should.
0: 네, 그렇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2쪽 보시면 항상 그날의 대화 중에서 정말 쓰임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패턴을 두 가지를 골라서 예문 연습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1: Right.
0: 오늘은 이제 I thought 뭐뭐 was 어디 어디 나는 뭐뭐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지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예문으로 저는 그 박물관이 쇼핑몰 근처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thought the museum was near the mall.
0: I thought the museum was near the mall. 저는 그 박물관이 쇼핑몰 근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저는 그 입구가 이 다리 근처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1: I thought the entrance was near the bridge.
0: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어떤 곳의 입구를 찾는 말이 되겠습니다. I thought the entrance was near the bridge. 라고 해서요. I thought 뭐뭐 was. 시제도 이렇게 맞추는 거. 또 right. 그런가 하면 이제 according to를 연습해 보면은요. 내 그 전화기에 따르면 우리 거기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1: According to my phone, we're almost there.
0: 네, according to my phone, we're almost there.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많은 예문, 교재 참조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parentage, 뜻은 친자 관계, 혈통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26-year-old former car salesman has been legally recognized as a prince and heir after a senior member of the Belgian royal family confirmed paternal parentage through a DNA test. 여기서 parentage라는 표현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 관계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ourt confirmed his parentage through genetic testing.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의 친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 paternal parentage, prove parenta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arentag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Oh, and they also have like the best japchae hotteok if you go to Namdaemun
0: I
1: Market.
0: heard. I haven't had that
1: Oh,
0: before.
1: it's so good
0: Is it
1: there.
0: really
1: Oh
0: good?
1: yeah, I
0: Yeah.
1: love the japchae hotteok
0: Everyone
1: there.
0: tells me when you go to Namdaemun, you have to have
1: Yeah,
0: that.
1: it's really cheap too. It's like a 1,000 won or maybe 2,000 won.
0: Yeah, exactly. You're also helping the local vendors there as well. So help the community, why not? 자, 지금 바로 사연과 질문 그리고 무모한 문장 모두 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고요. 일부 마지막에 무모한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하게, 즐겁게 도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Foreign credit and debit card spending in Korea hit an all-time high of $4.8 billion in the second quarter, marking the highest quarterly spending since the central bank began tracking the data in 2000.
0: 올해 2분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금액이 4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0년에 해당 데이터를 집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분기별 사용액에 해당합니다.
1: Spain has recorded more than 5,200 heat-related deaths throughout this summer amid an intense European heat wave that also triggered unprecedented record-breaking temperatures in the UK and Austria.
0: 올여름 유럽 전역을 강타한 극심한 폭염으로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유례없는 기록적인 고온이 관측된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5,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Scientists are warning that rising temperatures in the Andes mountain range in South America are rapidly melting glaciers and creating unstable lakes, putting Argentina, Chile, and Peru at severe risk of catastrophic glacial lake outburst floods like the recent deadly disaster in Nepal.
0: 과학계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불안정한 호수들이 만들어져 이웃 나라들인 아르헨티나와 칠레, 또 페루가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네팔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빙하호 범람 홍수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Greek officials are seeking tighter travel restrictions, including potential daily capacity limits and mandatory online booking systems to combat severe overtourism and environmental strain at popular destinations like Crete's Balos Beach.
0: 그리스 당국은 크레타 섬의 발로스 해변을 비롯한 인기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과잉 관광과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방문객 수 제한 및 사전 온라인 예약 의무화 등 보다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 방안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A 91-year-old American hiker has completed the more than 3,500-kilometer Appalachian Trail, officially reclaiming his title as the oldest person to thru-hike the trail.
0: 91세 미국인 남성이 3,500km가 넘는 미국 애팔라치아 트레일 완주에 성공하면서 자신이 한때 보유했던 이 트레일의 최고령 완주자 기록을 되찾았습니다.
2: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Foreign credit and debit card spending in Korea hit an all-time high of $4.8 billion in the second quarter, marking the highest quarterly spending since the central bank began tracking the data in 2000.
0: 올해 2분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금액이 4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0년에 해당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분기별 사용액에 해당합니다.
2: More people from overseas spending in Korea. That's good news for us.
1: Yeah, good for the economy. Yeah. Absolutely. It's actually up more than 36% from the previous quarter. Typically, I think, you know, fall and, sorry, spring and... summer

0: More than 5,200 deaths related to the
1: to heat.
0: Yeah.
1: Yeah, and it's been a really hot summer in particular in Spain. So, yeah, since they started keeping records in 2015, these are, alone a lot of the highest numbers ever. In August alone, 2,147 fatalities, and most of these are elderly people, 65 and older. Yeah, 97% of them have been of the elderly. So, yeah, certainly quite tragic, and a lot of it heat-related.
0: Very tragic indeed. 네, 폭염 사망자 5,200여 명 중에 약 97%가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유럽 전역에서 이런 폭염이 관측이 됐는데요. This was amid an intense European heat wave.
1: Yeah, amid is during the period or while something is happening. So this is the heat wave that has been going on in Europe. Something that is intense is something that is more concentrated or more extreme.
0: Yeah.
1: So this heat wave that has been going on in Europe right now, it's during this really bad, extreme heat wave that's happening in Europe.
0: Intense는 여기선 극심하다는 의미가 있고 European heat wave는 유럽의 폭염이고요. Amid, 그러면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속에. 그래서 middle이라는 단어가 일부분 보이시나요? Amid라는 단어 안에 mid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뭐한 중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극심한 폭염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스페인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This is overall unprecedented.
1: Yes, and something that's unprecedented is something that has never happened before. So it's a first, or it's something that hasn't happened before, or something that is just new.
0: Yeah, exactly. Unprecedented라고 하면은 전례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Unprecedented 가운데 C가 약간 강하게 발음이 되어야 돼요. Unprecedented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President처럼 들리잖아요. 대통령 아니고요. Unprecedented. 그래서 전례가 없다. 이런 적이 없다.
1: And if you take off the un at the beginning, then, you know, the base word is precedent or precedence. So sometimes we'll use that in a different way. Like, hey, is there precedence? Has this been done before? Has this happened before?
0: Exactly.
1: So then we talk about precedence as opposed to unprecedented.
0: 맞아요. 어떤 선례라는 뜻으로 precedent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어? 선례가 있어. 그럴 때, yeah, there is a precedent 할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pain has recorded more than 5,200 heat-related deaths throughout this summer amid an intense European heat wave that also triggered unprecedented record-breaking temperatures in the UK and Austria. Let's take a break. 자, 여러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이채림님, good morning. 오늘 두 분 컨셉은 화이트네요. 스튜디오가 화사합니다 하셨는데 제이슨 선생님은 사실 light gray이긴 한데 이게 우리 조명을 받으면서 약간 화이트처럼 보이네요, 화면에서는. 저는 화이트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통했어요, 선생님. 자, 그리고 1031님이 사랑하는 수진쌤, 제이슨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제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돼요. EBS 라디오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네.
1: Thank you.
0: Thank you for listening and we hope you continue to do so. 자, 정경희 님은요. 저 대학 때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와 어디에서 살지 몰라 남대문 시장에서 살림 장만 했어요 하셨습니다. Yeah, I mean, Namdaemun Market has been around for ages.
1: Yes.
0: So I'm sure people have a lot of stories to tell about going there back in the day. But it's just interesting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s now finding that market their place to go to.
1: Yeah, and of course, the Namdaemun itself right there also something that you can check out from a tourist perspective.
0: Namdaemun, yeah, absolutely. 9571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교 때부터 모닝 스페셜을 애청했던 박종진입니다. 지금은 아이 둘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캠핑을 즐겨갑니다. 다음 달에 캠핑장 가면은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면 예약을

0: 성공하게 되고 득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득템은 바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준게 최고의 득템 아닐까요? 올해도 좋은 득템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고, 예, 발뿐 팔면서 좋은 캠핑장을 발견하신 것 같은데, 아유,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1: Yeah,
0: Jason
1: camping season
0: 선생님도,
1: coming up.
0: 캠핑 좋아하시죠?
1: Oh yeah, absolutely.
0: 그래요. 저는
1: The
0: 글램핑?
1: pause.
0: 힘들어요. 잘 못합니다. 이런 게. 캠핑 뭐 그런 거. Anyway,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득템할 수 있다. 요거 샵1044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겠습니다. 잭 존슨의 노래 들을게요. Never know.

0: the trail.
1: Yeah, a through hike is to complete a trail or a point from point A to point B through the process of one journey. So, although he did have like hospital visits along the way, he still did it in one take. It's not like he went back home and then came back and to continue. He did it in one go.
0: 그래요. 그 완주 개념에 종주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제 산 정상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종주, 완주를 했다라는 의미의 a through hike. A through hiking이 이제 동사로 쓰였네요. He through hiked the trail. 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91-year-old American hiker has completed the more than 3,500-kilometer Appalachian Trail, officially reclaiming his title as the oldest person to thru-hike the trail. And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득템할 수 있어. 이거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Alan Walker with Faded.

0: Gael, let's see how many of these terms you remember with Jason's examples. Yep, the first one.
1: He has been tracking his blood pressure daily since suffering a minor heart attack.
0: 경미했지만 그래도 이제 심정지가 잠시 왔던 그 이후로 그는 매일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집계하다의 의미로 우리가 앞에서는 봤는데요. 우리 몸과 관련된 수치를 계속 이렇게 추적한다라는 의미로는 여기서 그냥 뭐 혈압이니까 혈압을 매일매일 잰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Tracking something. 추적하다, 기록하다, 집계하다. 자, 다음 표현은 unprecedented.
1: Someone even attempting to lift that weight in a competition had been unprecedented, but he succeeded.
0: 그 무게의 웨이트를 드는 것 자체를 아무도 그동안 시도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전례 없는 일에 도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공했습니다. 전례 없다. Unprecedented. 자, 그리고 누군가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죠. Put something or someone at risk.
1: He put his life savings at risk when he used it as collateral for the loan he needed for his business.
0: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담보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 담보로 걸다 보니 그게 굉장히 이제 리스크 상황이 된 것이죠.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제 자산이 그랬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put something at risk의 의미로 쓰셨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뭔가를 방지하다, 대응하다, to combat something.
1: They decided to use stronger pesticides to combat the millions of bugs ruining their crops.
0: 이 작물을 해치는 그런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많이, 살충제를 좀더 강력한 것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ombat the bugs라고 여기서는 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eclaim a title.
1: Muhammad Ali reclaimed his title twice to become the first three-time heavyweight boxing champion.
0: Muhammad Ali는 그 자신의 타이틀을 두 번이나 되찾으면서 그 heavyweight boxing champion이라는 타이틀을 세 번, 얻게 됐습니다. 아, 사실인가요? 네.
1: 3-time champion.
0: 오, 그렇군요.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 봤고요. 모닝 헤드라인 익스프레션즈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모닝 스페셜. 오늘의 무한문장 미션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득템을 할수 있다. 자, 최경애 님이요. Bargains are for those who seek them out.
1: Oh, I like
0: Oh,
1: it.
0: yeah, I like this too.
1: Yeah, nothing wrong with it at all. Sounds good.
0: 직접 찾아 나서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할인된 것들을 잘살수 있다. 이런 문장으로 써주셨는데 바로 이해돼요. 너무 좋습니다. 자, 4796 님. No walking, no getting.
1: I like, I always say I like ones that are short and sweet. And yeah, that's great.
0: Yeah, 이거 좋은데요? 네, no walking, no getting.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고. 55660님, walking hard, getting better.
1: Okay. I wonder if that's the exact goal that we're trying to achieve with the translation. So I mean, I see what you're saying. Walking, like, I feel like this might be something for like a medical health advice.
0: Yeah.
1: whereas like if you walk more, the healthier you're going to become.
0: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get better라고 하면은 몸이 나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get something better. 이렇게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쓰시든지 something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walking hard, getting better. 요 문장 구조보다는 차라리 앞서서 본 것처럼 뭐 no walking, no getting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할까요? If you walk, hard, work hard도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 이제
1: Yeah.

0: 세게 걷다처럼 들려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걷는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hard. Walking hard will get you better
1: I
0: things. I don't
1: almost feel like maybe
0: know.
1: it's like working hard is getting
0: Yeah,
1: better rather
0: we
1: than
0: say
1: walking hard.
0: working hard, but we don't normally say walking hard.
1: There's a difference of
0: 그쵸?
1: that.
0: 네. 이런 표현을 평소에 잘안 써서 어색하게 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hard하고 걷는다, walking이 같이 붙었을 때는 힘들게 걷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열심히보다는. 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좋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다른 문장 아니면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Okay, great. Moving on. 황운숙님은 유튜브로 Hidden gems come from efforts, not from comfort at home.
1: Yeah, I like it.
0: 좋은 것 같아요. 네, Hidden gems.
1: Yeah, hidden gems is like a prize that you find, right? Like a stone.
0: 그래요. 이건 이제 어떤 이제 보석을 찾는 것처럼 쓰셨는데 득템한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Not from comfort at home. Not from the comfort of your home. 이렇게 바꿔도 돼요. 네. 자, 5993님. The good finds don't come easy. You gotta do some digging.
1: That works too.
0: 네네. 이것도 좋습니다. 우리 선물 받을 두분 뽑을까요?
1: I've got to go with no walking, no getting.
0: 이거 너무 좋았어요. 4796님이었는데요. No walking, no getting. 네, 그래서 ing 형태이지만 앞에 no를 붙여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짧고 이해도 잘 되고 아주 아주 딱입니다. 좋아요. 저는 the good finds don't come easy. You gotta do some digging. 요거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어느 분이었나요? 뒷번호 5993님이 되겠습니다. 네, 5993님께는 아로마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두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would you say, Jason?
1: So I originally had, if you want a job done right, you have to do it yourself. Very common phrase. However, I said that, oh, something came up to me recently, and I thought, okay, well, hands-on is the way to go.
0: Hands-on is the way to go.
1: So if we say that something is hands-on, it means that, well, you've got to do it yourself. You've got to do the action.
0: 그렇죠. Hands-on이라는 게 직접 한다는 뜻이 있어서 직접 간다는 의미로도 쓸수 있겠네요. 저는 You've got to do the legwork to get the best deals. 이렇게 근데 약간 직역이 느낌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발품 팔다. 그래서 legwork를 한번 써봤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nna move on with Electric Light Orchestra. Don't bring me down. We'll see you on the flip sid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